0: 딩딩동동 뱅뱅은 왜 심부름을 잘하고 난리야? 왜?
1: 그때부터 난 심부름 잘하는 녀석들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
2: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반성하고 심부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3: 그러게 말이다. 크크. 제발 정신 좀 차려.
4: 정신 차리게 우리가 좀 도와주리?
5: 어?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 건데?
4: 흥, 그건 말이지. 내가 방금 사온 게 있거든.
5: 오, 뭔데?
4: 바로 이거다.
3: 딩딩, 동동,
2: 딩딩.
1: 엄마, 이제부터 심부름 열심히 할게요. 둘, 셋, 뿅.
4: 우리가 또 해냈다.
1: 예.
3: 지윤아, 가자.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고마워.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2: 그래.
6: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이야기했지.
7: 어휴, 모르는 사람 쫓아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8: 네, 이제 모르는 사람 절대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7: 어휴, 그래야지. 그래도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온 거 정말 잘했어. 우리 지윤이의 마트 첫 심부름 성공! 예! 심부름 성공한 기념으로 선물!
8: 와! 번개된 인형!
7: 지윤이 주려고 마트에 아침 일찍 가서 사놨어.
8: 어, 엄마 고마워요.
7: 엄마도 심부름 잘해줘서 고마워요.
2: 등등의 상속사!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업무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4: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2: 우리가 누구?
9: 김동대 사촌사!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0: 뽀롱뽀롱 마을에 밤이 깊었어요.
1: 자, 다 됐다. 이제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2: 이제 잘까?
3: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2: 자.
3: 휴.
2: 됐다. 어디? 오.
1: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4: 잘 먹었다.
2: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4: 맞아.
2: 뽀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4: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 그래.
4: 내일 요리하자. 잘 자, 해리.
5: 뽀비도 잘 자.

0: 안나.
1: 보비야, 보비!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2: 와, 꿈꾼 거 아니야?
1: 아닌데. 이상하다. 괜찮아?
2: 누가 코를 물었어. 테리, 네 말이 맞나 봐.
1: 역시. 잡았어?
2: 그런 것 같아.
1: 아유, 다행이다.
3: 불이 켜져 있네. 얘들아,
1: 글로기,
3: 무슨 일이야?
2: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1: 엄청 사납다고.
3: 개가 개.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2: 로디, 대단하다.
1: 고마워.
3: 아니야. 그럼 잘 자.
1: 잘 가.
2: 테리, 우리도 같이 갈까?
1: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2: 로디,
1: 우리도 같이 가.
4: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5: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1: 어? 도와주세요, 바니 탐정.
5: 케이크는 어떻게 된 걸까?
1: 누가 몰래 먹었나?
5: 벌써 어두워졌네.
4: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1: 좋아.
4: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다니 홈즈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1: 줘봐. 내가 떼볼게.
4: 안돼.
6: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4: 패티!
1: 어?
4: 로디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1: 그래, 당장 가보자.
4: 응? 가자.
3: 잘 가.
2: 이제 집에 가서 잘까?
1: 잠 안 올 것 같은데.
2: 사실 나도.
3: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1: 그럴까?
2: 좋아.
4: 범인이 누굴 것 같아?
1: 나는 회색 토끼. 응? 보비, 해리랑 로디야.
4: 어? 정말?
1: 가보자.
4: 로디!
3: 어? 루피, 베티, 안녕.
2: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4: 이 책 때문에.
1: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4: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1: 회색 토끼 맞지?
4: 알려줘.
3: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1: 으아! 분홍 토끼?
3: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0: 크림을 묻힌 거야.
1: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2: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1: 고마워.
0: 별 말씀을.
1: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3: 아, 그게.
1: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닿겠는데.
2: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1: 좋아.
0: 우와, 재밌겠다.
4: 뽀로로와 크롱은 자고 있을까요?
5: 크롱.
1: 크롱, 왜 그래?
5: 크롱.
1: 배고프다고?
5: 크롱.
1: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5: 크롱.
1: 갑자기 배고프네.
5: 뭐야야.
1: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 잘까?
5: 크랑.
1: 우리 이것도 먹을까?
5: 크랑.
1: 아유, 배불러.
5: 크랑.
1: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5: 크랑.
1: 그래. 자, 뛰면 배가 커질지도 몰라. 가자. 어? 저기 뽀로로랑 크롱이 뛰고 있네.
2: 정말?
6: 뽀로로, 크롱.
1: 밤늦게 뭐해? 너무 배불러서 뛰고 있었어.
5: 크롱.
1: 너희는? 로디 집에 놀러 가려고.
6: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1: 로디 집? 우리도 갈래.
5: 크롱.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사다리가 없잖아. 어디 갔지? 어떻게 내려가?
7: 아, 로디가 있었지.
5: 로디, 도와줘! 로디!
8: 안 들리나?
5: 어쩌지? 안 되겠다. 안 돼.
0: 괜찮아, 에디.
5: 고마워, 로디.
1: 큰일 날 뻔했네.
5: 크롱.
1: 지붕 위에서 뭐 했어?
7: 유성을 보고 있었어.
0: 미안해, 에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7: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2: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7: 나도 갈래.
9: 좋아.
0: 모두 모였네.
4: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0: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0: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2: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3: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4: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5: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4: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2: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3: 오케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2: 알았어, 아빈.
3: 오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0: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우와! 우와! 정말 멋진데?
1: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2: 그럼 난 2등.
0: 빨리 기다려라.
3: 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1: 진짜 못 말린다니까. 뭐,
4: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만들었지만 정말 완벽한데?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대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1: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루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2: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3: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4: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0: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4: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0: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4: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1: 길을 비켜라. 위대한 오버님이 도착하셨다.
5: 모두 피해요.
1: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4: 어? 오버잡아.
1: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또피.
4: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2: 레이브 변신 완료.
6: 마이티브 변신 완료.
7: 스키브 변신 완료.
6: 기봇 변신.
4: 어라 이게 왜 이러지.
2: 바닥이 너무 미끄러.
1: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4: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0: 포키! 리,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2: 알았어, 아빈!
0: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2: 우리한테 맡겨!
6: 알았어, 아빈!
2: 어스, 제게 출력!

0: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1: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0: 물론이지, 레이.

0: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론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1: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2: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3: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2: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4: 당연하지.
2: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4: 오늘? 그래. 이야.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채널 오늘의 게임은 사다리 타기. 저희가 고른 색깔의 사다리를 따라가면 벌칙 분장이 날 거예요.
1: 색깔을 잘 골라야겠네요.
0: 자, 그럼 다이부터.
2: 저는 빨간색.
1: 뭘까?
2: 간다.
1: 대박, 이상한 걸리지 마.
0: 점! 자, 점 붙일게요. 어디다 붙일까나? 여기다가.
2: 그럼 이번엔 노란색.
0: 노란색.
1: 제발, 제발, 제발.
0: 코스요! 코스에 붙이실게요.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죠?

0: 있죠.
1: 사다리에 줄 하나만 더 꺾었으면 나보미가 다 하는 건데.
2: 왜? 코스염 잘 어울리던데.
1: 지금 뭐 보는 거야?
2: 아, 나 이제 어떡해. 왜? 귀여운데 뭘. 벌칙이 있으니까 조회수면 쭉쭉 올라간다.
3: 맞아. 이번 게 제일 재밌어.
4: 다혜는 코스염 있는 게 더 나은데.
1: 지금 이게 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웃어.
3: 어? 어떻게 한 거야?
1: 궁금해?
3: 누나.
1: 좋아.
2: 이 중에서 먹구름을 고르고 빗방울들을 그린 후 비는 아래로 내려가게, 빤히 내려가게. 여기에 소리까지 집어넣으면.
3: 우와, 이거 재밌다. 역시 우리 눈에 최고.
4: 나도 할 수 있는데.
3: 사티브 형도 하네. 누나, 내 거에도 해줘.
2: 응? 코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어린이들은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많이 쓰지.

0: 좀 복잡해 보이는데?
1: 아, 그럼 다음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크래치 지니어를 해보자. 태블릿 컴퓨터가 있으면 나만의 아이디어로 이야기, 게임,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지.
2: 이걸로 어떡해?
1: 여기서 먼저 캐릭터를 고르는 거야.
2: 나 문어 외계인 할래.
1: 문어 외계인 앞에 화살표 블록을 내려주고 누르면
2: 우와, 앞으로 가네?
1: 블록들을 이용해서 캐릭터들이 달리거나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내거나 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것을 모니터 안에 그대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만든 제품을 프로젝트라고 불러.
3: 프로젝트! 나 해봐야지.
4: 그래, 다미도 하고 다이도 하고 소팀 오빠도 하고 나도 하고.
2: 뭘 하는데?
4: 다의 봄채널의 재미난 이벤트. 오늘 저녁에 공개하는 4개의 프로젝트를 보고 제일 재미난 것 클릭!

0: 우리 다음이
1: 재밌는 거 만들어서 대결하려고요.
0: 대결? 아, 최고의 프로젝트를 뽑는다고 했지.
1: 엄마, 어? 이거랑 이거랑 뭐가 더 재밌어요?
0: 둘 다 재밌는데 다음이 이야기를 만들면 더 재밌을걸?
1: 내 이야기?
0: 응, 다음이 로봇 되고 싶어 했잖아. 응?
1: 에이, 그건 네 살 때 그런 거고요.
0: 그런가? 아, 그럼 이젠 축구선수였던가?
1: 네, 우주에 가서 하는 축구선수요.
0: 오, 멋진데? 그럼 그걸 표현해보는 거야.
1: 우주를?
0: 응! 자, 봐봐. 다미가 생각하는 걸 다 만들 수 있어. 여기 하늘이랑 풀밭이 있는 거 있지? 요걸 누르면
2: 우와, 농구장도 있고 바다도 있네.
0: 응, 이 배경화면으로 가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되기도 하고 바닷가에 있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2: 와, 여기 우주도 있어요.
0: 그래, 그걸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거야.
1: 좋아요, 해볼래요.
3: 아, 발로 차야 되는데. 누나, 이것 좀 봐줘.
4: 그럼 요 블로그 써봐.

0: 뭐 하는 거야?
1: 뽐나는 크리에이터 나봄이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거야.
2: 오, 그럼 거기에 하트를 넣어보는 건 어때?
1: 오, 이다이 천재!
2: 진짜 나 뭘 하지?
1: 드디어 마침내 공개합니다! 공정하게 순서를 정하기 위해 요 안에 이름을 적은 공을 넣었어요. 그럼 첫 번째로 공개할 프로젝트는 다음이가 뽑아주세요.

0: 차는 소리도 들렸어야지.
1: 우주에선 소리 안 들리거든?
2: 그건 다음이 말이 맞네.
3: 와우,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요? 여러분, 아직도 프로젝트가 3개 남았어요.
4: 다 보고 최고의 프로젝트에 클릭!
3: 이번에 볼 프로젝트는
0: 나는 뭐든지 잘 먹는 비트, 뭐든지 들어와 비트.

0: 정말 신이 나죠?
1: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2: 근데 무슨 내용이야?
0: 뽐나는 크리에이터 나봄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죠. 다영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을까요? 재미도 있고 머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3: 다혜와 함께하는 머리가 좋아지는 퀴즈. 수박 아래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수박은 두 글자니까 정답은 2. 10 더하기 3은 뭘까요? 정답은 1. 10시에 3시간을 더하면 1시가 되니까요. 까만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림을 뒤집어 보세요. 86, 87, 88. 이렇게 순서대로였어요.
0: 네, 네 개의 프로젝트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든 프로젝트에
4: 클릭, 클릭, 클릭.
0: 자, 그럼 이제 투표 마감을 기다리면서 심사평을 들어볼까요? 오늘의 심사평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많이 만드신 저희 엄마가 해주실 거예요.
4: 심사위원님!
5: 우와! 다혜, 나봄이, 서티브, 그리고 다하미까지 모두 멋진 작품이었어. 그동안 사람들은 글이나 음악, 춤, 그림으로 나를 표현해왔다면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꿈을 표현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지. 너희들이 상상하는 걸 컴퓨터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다 보면 우리의 세상은 더 멋지게 변할 거야.
0: 네, 심사평이 끝나고 투표 시간이 5초 남았습니다.
4: 4, 3, 2, 1.
0: 때문에 다음이 우주인이 많이 귀여웠나 봐요.
1: 고맙습니다.
0: 이제 끝내? 어. 오늘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있어요.
1: 선물?
0: 선물이래. 자, 기대하세요. 짜잔!
1: 이게 뭐야?
0: 너를 1등으로 뽑아줬는데 팬 서비스도 해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이의 분쟁쇼를 감상해볼까요?
1: 요구! 싫어!
2: 선물 받아야지.
0: 자, 먼저 이거 씌우고. 이렇게, 오, 멋진데. 어? 아, 됐다. 오, 돼지코.
1: 돼지코 씌우고.

0: 부풀한 게 좋아. 다시 아포진 좀 잡아볼까? 오케이.
1: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 스타일이 남다른 친구인데요. 사진 찍는 포즈도 예사롭지 않고요.
0: 그렇지, 다르게 또 잡아줘. 오케이.
1: 러블리한 매력으로 똘똘 뭉친 샤샤샤 샤샤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샤샤샤. 까꿍. 단 한 번의 등장도 시선을 사로잡게 만드는 모델 본능.
2: 샤샤,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3: 먹인 지금 바로 집사 마음에

0: 엄마 좀 봐봐.
1: 샤샤네 집에 또 한 마리의 모델 붙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생 루루입니다. 어우, 러블리한 샤샤랑은 다르게 루루는 시크한 매력이 있는데요.
0: 옳지. 루비야, 엄마 봐봐. 다른 포즈 더 해볼까?
1: 루루. 지금 약간 시크한 컨셉에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루루 너 냉미남이었구나.
0: 예. 하기 싫어. 하나 또.
1: 루루의 또 다른 반전 매력. 시크한 모습 뒤에 가려졌던 야성미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2: 고민형. 냥냥 펀치 맛이 어떠냐? 우씨 우씨 쉬쉬.
1: 또 어딘가를 예의주시하는 루루.
2: 이게 어디? 아빠 치워라.
1: 역시 누나한테는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사진 찍을 땐 프로처럼 멋쟁이 고양이 남매 샤샤와 루루였답니다. 다음 친구도 역시 비판 스타일이 돋보이는 패셔니스타인데요. 팔색조 같은 매력이 돋보이는 강아지 몰리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소품들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땐 바람개비 모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칠 땐 하트 뿅뿅 선글라스. 가끔 이렇게 팝스타 느낌도 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찍힌

0: 풍경들도 하나같이 다 예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몰리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 강아지입니다. 화려한 패션에 제주 풍경까지 비주얼 맛집이 따로 없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할 장소는 바다입니다. 몰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놀이 패션이거든요.
1: 얼른 불러요.
0: 수영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수영복 체크 먼저 하고요.
2: 그래. 내려와 이제. 내려와. 왜 내려와.
3: 나 수영 완전 잘하지. 근데 이상하다. 왜 앞으로 안 가지?
0: 누가 봐도 물놀이 즐기고 온 강아지의 모습이죠. 선글라스까지 찰떡이다 진짜.
2: 네, 수영할게요.
0: 자, 이번엔 진짜 바다로 왔습니다.
2: 올라가자.
0: 구명조끼와 튜브까지 완벽하게 세팅 후 멋들어진 수영 실력을 뽐내는 중인데요.
2: 와, 물 진짜 많았나.
0: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시원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몰리. 물놀이 패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수영 실력도 대단한데요.
2: 엄마 어딨어? 아, 귀여워.
0: 감탄이 쏟아지는 몰리의 인생샷. 앞으로도 많이 찍어주세요.
4: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건 분홍색이지? 던진다. 갔어. 살색공 갖고 와. 대신에
0: 방금 던진 분홍색공 말고 살구색공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4: 이건 보라색이잖아. 이것도 던져줘? 던져줄게. 갖고 와. 살색깔.
0: 분홍색에 보라색에 꽤 어려운 미션인데요.
4: 살색이다. 잘 생각하고 갖고 와라.
0: 오! 살구색공! 말만 듣고 색을 구분해서 갖고 온 거라는 거죠? 와, 똑똑한데? 똑똑한 천재견 소금이에겐 이런 귀엽고 깜찍한 개인기들은 식은 죽 먹긴 합니다.
4: 옳지. 잘했어.
0: 하나에 꽂히면 금방 집중하는 소금이. TV 보기도 취미 중 하나고요. TV보다 작은 휴대폰 영상도 푹 빠져서 자주 감상하곤 한답니다. 그렇다고 소금이를 조용한 친구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거든요.
4: 소금아, 그 영수증 소금일 거야? 이거 망고 안 먹고 싶어?
0: 뜬금없이 영수증에 꽂혔지만 앉아. 망고는 포기 못하지.
4: 앉아. 영수증 안 뺏을게.
0: 영수증. 하지만 영수증도 포기 못해. 자기 주장이 확실한 만큼 고집도 한 고집하는 것 같죠.
4: 투사 안 갈 수 없잖아.
5: 같이 졌어.
4: 같이 갈 거야? 이쪽은?
0: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선 소금이. 무슨 일일까요?
4: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엄마 간다. 여기까지 오면 유모차 태워줄게, 소금아.
0: 아, 유모차가 타고 싶었던 거구나.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4: 태워줘.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0: 그렇게 유모차에 탑승한 소금이. 전방주시 중요하죠.
4: 속이잖아, 또.
0: 덜컹거릴까 봐 바로 자세를 낮추는 소금이. 천재 아니야? 알면 할수록 더 매력적인 개성 만점 천재견 소금이었습니다. 보호자 함께 산책 중인 보더콜리 강아지 맥스. 당황했는데요. 침착하게 물어서 가져다 줍니다. 줄 좀 놓지 맙시다. 맥스는 산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름 장마철에도 산책 사랑은 여전하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에는 이렇게 비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3: 잘 놀다가 가슈.
0: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나요? 그럴 리가요. 오히려 비가 와서 더 신난 보호자와 맥스. 물 만난 물고기가 아니라, 물 만난 강아지가 따로 없네요.
4: 이야, 알지?
5: 됐어요, 알지?
0: 내친 김에 원반 던지기까지 가자! 와, 근데 빗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세진 것 같은데요? 더 굵어진 빗줄기에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맥스. 멋있다, 맥스! 자, 이번엔 더 멀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점프! 오우. 맥스도 엄청 신난 것 같죠? 근데 사실 제일 신난 건 보호자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짧고 굵게 한바탕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맥스. 그런데 아까 봤던 우리 가족과 또 마주쳤네요.
3: 조심해서 돌아가쇼.
0: 슬쩍 다가가 보는데 부담스러운지 그대로 턴.
5: 뭐 우리가 싫어서 간다.
0: 어쩌다 마주친 우리 가족들도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오늘따라 조금 더 특별했던 산책 시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랄게요.

0: 저기, 행원장님. 보물찾기인데.
1: 네.
0: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게 숨기는 게 맞는 건가요?
1: 우리 한강일 쌤, 눈치 정말 빠르시다. 우리 범계의 조언은요? 보물쪽지를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숨긴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행복해할까, 우리 아이들.
0: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겠는걸?
1: 자, 아셨죠? 화이팅!
0: 자,

0: 우리 번개 유치원의 보물찾기는 보물즈기니까요.
1: 어머나 보물즈기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보물즈기 준비 끝?
0: 준비 끝.
1: 번개 유치원 친구들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여기 이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자, 뭘 찾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물 쪽지 찾기 다들 할 수 있겠죠?
2: 네.
1: 좋습니다. 출발!
3: 보물 찾기 할 때 머리를 잘 써요. 내가 원장님이라면 어디에 숨길까?
4: 차도요. 이렇게 넓은 데에서는 무조건 뛰면서 빨리 많이 찾아 하는 거라고.
5: 어? 보인다! 우와! 찾았다! 보물찾기!
6: 어? 벌써 찾았다고? 한 발 늦었잖아.
7: 이러다가
8: 골짜기!

0: 있어. 나 일어나서 움직여야 한다.
1: 그래 그래. 다 네 거야. 어 그러니까. 진짜.
0: 정말이지. 거짓말이면 다 웃어버릴 거야. 내가 가고 싶어. 가고 싶어.
2: 아차. 아, 내 좀 어떻게 해봐, 어? 아니, 우리 이러다가 따가왕님한테 가시침 맞는다니까? 너 그거 안 맞아봤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어? 어? 아따가, 어,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1: 아우, 가만히 좀 있어봐. 이 몸은 다 계획이 있다고. 따가따가, 가짜 상자! 이제. 자, 보물 쪽지를 애들을 유인해서 봄소풍을 엉망칭창으로 만들면 돼.
2: 와, 누가 속을까? 빛나? 강이? 아니면 천둥이?
1: 누구긴 1등의 눈먼 애들이 속지 않겠어?
0: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다, 예뻐라.
2: 자자자자.
1: 이걸로 애기들을 여기로 유인하면 다 내 거야, 님이 이 쪽지들을 싹 다 먹어버리시면 돼요. 야, 빨리 하자, 빨리. 아차, 차.
3: 무조건 뛰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보물쪽지를 항상 같은 자리에 숨겼어. 이번에도 분명히 여기, 여기, 여기 있을 거야.

0: 역시 나는 참 빨라. 이러니 내가 1등이지. 하하, 역시. 난 벌써 두 개 찾았지? 나도 두 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흥.
1: 아니, 이게 뭐야? 보물쪽지 아니야?
2: 맞네, 맞아. 애들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보.
1: 하하, 누가 제일 많이 찾으려나? 1등 하는 애는 참 좋겠네.
2: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짖는 게 정말 귀엽더라.
0: 화이팅.
3: 어? 가짜 보물쪽지라고?
0: 어떡하지?

0: 보였는데 그래서 찾는 재미가 조금 없었어요.
1: 저도 금방 찾았어요. 번개 파워! 오! 샤샤샥!
2: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우주하고 도영이는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지?
1: 어? 그렇네? 도영이랑 우주는 벌써 나 찾았을 텐데.
2: 못 봤어?
1: 네.
3: 혹시
2: 어디 간 거지?
3: 따가망이 또?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1: 어떡하지? 이걸 다 줘야 하나?
0: 이 중에 진짜 보물조끼도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숨으리면 꼴찌가 된다고.
4: 1등 1등 외치더니 차도영은 꼴찌래요.
5: 내꺼 내꺼 날리더니 강우주도 꼴찌래요.
6: 꼴찌래요 꼴찌래요.
0: 강우주, 지금 이 보물쪽지가 중요한 걸까?
7: 아니, 다 내꺼에겐

0: 우리도 좋았나?
1: 해마
0: 빨리 뛰어 뛰어 가자 가자
2: 어, 욕심쟁이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마저 삼키고 말지 진짜 소중한 보물은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는 거야
0: 어, 쟨 저런 말을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2: 왜 이래?
0: 멋있어
2: 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0: 동굴 쪽지 많이 찾느라고 늦었구나?
1: 아니,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2: 뭐?
1: 그 대신 더 좋은 걸 찾게 됐지. 같이 발맞춰서 달리는 게 더 재밌다는 거? 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잠깐! 등에 뭐 붙었어? 공기 표시야.
3: 우와! 이거 내가 숨겨둔 보물쪽지인데 이게 왜 우리 친구들 둘 등에 붙어있을까?
2: 우와! 보물쪽지다!
4: 얘들아, 얘들아! 뭐야,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자.
3: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2: 번개!
3: 우와, 이것 봐. 오늘의 진짜 보물은 우리 친구들이야.
4: 잘 나왔어, 잘 나왔어.
3: 아이들의 보석의 힘이

0: 어둡게 알았다.
1: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예요.
2: 아! 완성!
1: 번개 파워!
3: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0: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설마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0: 지구 영웅 번개맨.
1: 고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2: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 놀이예요.
3: 이거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1: 벌써 들킨 건가?
4: 이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쌤은 번개맨 이게?
1: 내 정체까지.
5: 에이가
4: 에이가 없지.
6: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2: 자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7: 퍼즐 게임?
1: 죄송합니다. 유치원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8: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1: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8: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1: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8: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1: 네.
8: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1: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2: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7: 네!
4: 여기.
1: 드디어 망가진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4: 이렇게?
2: 자,
1: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무한성!
4: 왜 그럴 수 있지? 왜
1: 번개 파워. 너무 작았나? 번개 파워. 아직 덜 깼니? 도서관 제발. 번개 파워.

0: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1: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2: 맞아.
0: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1: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3: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어? 저, 병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4: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번갤쌤.
3: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4: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피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시고.
3: 도영 친구가요?
4: 네.
3: 아, 안 돼. 병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4: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0: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1: 존!
0: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생각해내.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0: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3: 이제 한국말이 좀 고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이 있으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2: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5: 난 맛있어. 엄청 맛있었어.
6: 나도. 내일도 그거 나왔으면.
0: 얘들아, 안녕.
5: 안녕.
2: 또 먹고 싶어.
7: 얘들아,
2: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5: 뭐가?
2: 뭐랄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5: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2: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6: 확인해봤다고?
2: 하이짠!
0: 오, 또형! 무슨 일이에요?
2: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0: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1: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0: 중국.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
2: 어? 도영! 여기서 뭐예요?
1: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0: 아니, 그게.
2: 이거 봐요.
0: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1: 너희들 생각은 어때?
3: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1: 그러면 당장
3: 물리쳐야지.
1: 악당 무서운데.
4: 악당을 당장 물리쳐야 하지.
5: 설마 존이 이따가 오니 보낸 악당?
0: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르기였네.
6: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0: 와, 너무 아름다워.
5: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6: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5: 큰일 날 뻔했군.
7: 악당들아, 사라져라! 번개 파워!
0: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7: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0: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6: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1: 여보!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0: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1: 아, 맞다! 내 축구공! 배야!
5: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반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르르르 어머나!
2: 안 돼! 더 해치고!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오랜만이야, 송수지.
1: 세미야, 어떻게 여길?
0: 그냥 헤어질 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그동안 걱정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잘 살아.
1: 넌 그동안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남샘이. 언젠가 널 떠나게 되면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그랬지?
0: 어?
1: 정말 듣고 싶니?
0: 당연하지, 수지야. 난 어떤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1: 다...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야.
0: 뭐?
1: 넌 기분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마음이 무거워지면 곧바로 어딘가 쏟아버려야 직성이 풀려.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0: 난 너와 대화하는 게 좋았던 것뿐이야, 수지야.
1: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 정리 안 된 쓰레기들을 나한테 버리고 간 거지.
0: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도 못하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냐고!
1: 글쎄, 일기장이라도 쓰던지.
0: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던가. 그렇게 와다다 말할 걸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언젠 강아지 같아서 좋다더니 거짓말쟁이. 걔가 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1: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2: 63세가 된 세미 회원님은 오늘 어쩐지 조금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다.
0: 주리 회원님, 이번 휴게소 말고 다음 휴게소로 가요. 튀김우동은 거기가 찐이야.
2: 아, 네, 물론 아주 조금.
3: 부장님!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미 회원님이!
2: 세미 회원님이 왜요?
3: 너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2: 드디어.
0: 오늘의 주제! 애지중지 키운 아들놈이 지 여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애미의 심정은? 그거?
2: 영원히 좋아요. 말할 수 있는 곳을 아니, 찾으셨군요.
4: 언니야, 고마 직원한테 가서 주문할까?
5: 아휴,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기다. 있어봐라.
4: 빨리 해라, 언니야.
5: 아, 알았다.
6: 72번 손님, 불고기 버거 20개 포장 주문 나왔습니다.
5: 여기저기 죽어도 이마이나 남은 걸 어쩌겠노. 어디서 탄 냄새가? 아들아요, 불났습니까?
7: 아닙니다. 설탕 시럽을 태워.

0: 어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남자의 품격이 뭔가 했지만
2: 오늘 실습한 요리로 점심 먹긴 안 되겠네요, 회원님들.
1: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3: 남자의 품격? 그 핫한 독신남들 많다카던데 어떻든 언니야.
1: 핫한 독신남 다 얼어 죽었네. 쭈그랑 방탱이들 뿐이더만. 응?
0: 실례합니다. 지옥길 선생님 계십니까?
1: 아까 요리교실... 아,
0: 이목원이라고 합니다.
1: 요를 어찌 알고 찾아왔는겨. 말 안 해줬는데.
0: 아, 그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1: 내가요?
0: 이거 햄버거에 대한 답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잠깐! 날도 좋은데 벤치 가서 같이 먹읍시다.
4: 은행 금리라는 게 정말 짜네요. 고작 특별금리 0.5% 더 준다고 가입하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아휴.
5: 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은 씨가 만기까지 적금 채우는 걸 성공하면 둘이 은행 특별금리 1%를 얹어드리죠.
4: 헐, 대박. 정말이죠, 부장님?
5: 만기일에 바로 계좌로 쏴드리는 둘이 은행만의 다격 이벤트.
4: 그럼 만기일이... 아... 벌써.
5: 어릴 때 은행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보는군요. 걱정 마세요. 둘이 은행은 망해도 이자는 철저히 지급해드립니다.
4: 부장님 너무 웃겨요. 근데 부장님 오후에 사장실 회의인데 복장이...
5: 무슨 소리예요?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
4: 그날요?
5: 비버스 대청소의 날.
4: 안돼! 사장실 닦을 귀한 성수를 쏟으면 어떡해요. 제가 다시 떠오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물인지 알고 떠온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봉틀 때 동쪽 나무에 고인 성스러운 이슬을 모은 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1년 내내 모은 물인데 이거 진짜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6: 진짜 어이없어. 도사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대기업 맞아?
7: 그거 알아? 회사 건물 썩어가는데 이사 안 가는 것도 그 도사 때문이래.
6: 헐, 진짜?
8: 자, 이거 받아, 고부장. 자네 출생 연도에 생산된 와인. 늦어서 미안하군.
5: 아닙니다, 사장님. 생일이 한참 남아서 민망하지만.
8: 고부장, 개해면 미월생 아닌가?
5: 아,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라서요. 진짜 생일은 따로...
8: 언제?
5: 네?
8: 고드리 부장, 몇 월 며칠 며칠에 태어났냔 말이야!
5: 제 생일은...
4: 여기요, 부장님 진짜 생년 월 일 시 눌러주세요.
5: 자요.
4: 유리만 고두리 두 사람의 궁합은 상극!
5: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4: 한마디로 어? 사장님은 물, 부장님은 불! 그것도 엄청 큰 불이라 물을 다 말려버린다나.
5: 소은 씨는 대기업이 미신 타령한다고 몰하더니 폰에 이런 앱도 깔려있군요.
4: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은 배추동 도사 말이라면 쩔쩔 매시는데 이러다 우리 프로젝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5: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9: 어떻게든 그 아이 진짜 생시를 알아내서 글자합을 맞춰봐야 해.
8: 하지만 도사님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면...
9: 그 또또또 아니란 소리! 내 경고 무시하다가 또 그때처럼 화당하고 싶나?
8: 죄송합니다, 도사님.
9: 그 아이와 자리를 만들어 주게. 내 직접 알아낼 테니까.
4: 술이라니. 이런 얕은 술을 쓸 줄이야.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5: 걱정 마세요, 소은 씨. 유통업계 경력 15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선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7: 도사님, 너무 웃겨.
4: 절대 안 취한다면서요, 이 주정뱅이.
9: MZ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어디서부터 시작?
4: 여기서 술 취한 사람 접어.
9: 이야, 어디서 광역 공격인가? 다들 하나씩 접으라고.
8: 오이 못 먹는 사람 접어?

0: 대체 뭡니까, 도사님? 당신만의 그 노하우가...
1: 여기서... 12월에 태어난 사람 쳐봐!
2: 그러니까... 내 생일이 언제더라?
3: 아! 안 돼요, 부장님!
2: 12월 25일!
1: 아하! 그게 자네 생일인가?
2: 이건 개수님 생일!
4: 아유, 우리 부장님 너무 취하셨다!
5: 오늘은 임기응변으로 넘겼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택시 불러줄게요. 집 주소 불러요.
4: 네, 부장님. 토리동 토리오...
5: 오성씨! 아니, 뚫지 마요! 일어나요, 오성씨!
4: 그러니까 여긴...
3: 밥그러기를 하면서 봐도 부장님 집이잖아!
5: 인사불성이라 제 집에 두고 갑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4: 비서 자격 상실이야. 또 실수한 거 있나? 기억을.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잖아. 나 때문에 부장님은 회사에서 주무셨을 텐데 대충 씻고 얼른 가서 사과드리자. 이 패션 또 뭐야?

0: 회사 티, 회사 책, 회사 컵, 회사 뷰. 부장님 괜찮으신 걸까? 아, 오지랖은 노노. 부장님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1: 이렇게라뇨.
0: 이건 60대까지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 남의 사생활을.
1: 하지만 떨어진 걸 붙여주는 정도는.
0: 부장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김밥 체인점? 편의점은요?
2: 아들, 사장님이 또 홍삼 보내셨더라.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리고 항상 회사에 충성 충성.
3: 소은이 네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고부장 신상 작은 거라도 알아내면 바로 공유, 오케이?
4: 둘이 엄마, 잠깐 와봐.
5: 아, 나 한동안은 화분 못 사.
4: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사주 한번 보라고.
5: 사주?
6: 40 남은 딸내미가 시집은 갈런지, 시집 안 가면 일은 성공할런지, 경기는 나빠지는데 명태는 안 당할런지, 생년월일만 불러봐! 쫙 하고 읊어드립니다. 오늘만 무리여.
4: 아이고야,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오늘은 밸런스까지 딱 잡히가 있네.
7: 아유, 다행이다. 저 오길 씨, 실은 나 그동안 먹는데 크게 관심 안 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참 취향도 희한하다. 남의 밥 먹는 영상은 왜 봐?
8: 그러게, 꼭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돼.
7: 하루 세 끼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늦었더군요.
8: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불고기 버거라는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당신이 먹방 좀 찍어주라.
7: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매일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려고 해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4: 내는요, 여생이라는 말이 제일로 싫어요. 젊은 놈들이 내만 보면 지도 남은 여생은 내처럼 취미나 즐기며 살고 싶다 이카는데 와, 남의 인생을 지 맘대로 남은 인생이라 카노. 살아있으면 다 현생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모근 씨, 내랑 같이 현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요?
9: 이름 지옥길, 지옥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은빛 디지털 배움터 포크댄스 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 현재 혼자 계십니다.

0: 굳이 매매 시점은 도토리 문화센터 개관 직후지만 문화센터 공사 초기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6년을 도토리 문화센터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1: 그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0: 네. 하지만 센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지옥길 씨의 진짜 마음일까요? 소은 씨 자료를 보면 지옥길 씨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 마스크 접기 등 부업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 강사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나이 제한 때문에 곧 그만둬야 하죠. 그런데 돈이 아쉬운 사람이 토지 매도를 거절한다라.
0: 설마 옥길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바보면 언제나 돈입니다.
0: 아니에요, 부장님. 옥길쌤은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보라고들 하잖아요. 옥길쌤은 센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1: 아, 네.
0: 그저 돈 거리는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2: 34원 캐시백 완료.
0: 아니, 부장님이 돈 거린다는 건 아니고요.
1: 이해했습니다. 내일 수업부터 지켜보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소은 씨, 그 바지 관리소장님 거니까 잘 세탁해서 돌려주세요.
0: 네? 그럼 어제 제 옷 갈아입히는 사람이...
1: 그럼 내가 있겠어요? 담뱃값 5만원 드렸으니 주세요.
0: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1: 뭐, 어차피 택시비 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워낙 돈거리는 사람이라.
0: 아이, 부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3: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고. 그냥 살림한 합치가 같이 사는 일이다.
0: 그래도 짝꿍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3: 손정과 고마워요. 꽃다발 센스
1: 저도 축하드립니다, 지옥길 선생님.
3: 어? 고두리 회원님, 야유의 이유로 오랜만에 본다, 그쵸?
1: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고르는 감각은 없어서요.
3: 동작 그만! 고두리 회원님, 지금 설마... 현금 주려고 가는겨?
1: 순탁 금주법 한도 아니라 약속합니다.
3: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어째 알았노?
4: 모건 씨 볼 때보다 더 좋아하네.
3: 이 여자의 심장을 진실로 뛰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0: 근데 선생님, 어? 저 휠체어는 뭐예요?
3: 아, 저거! 지영아! 이제 일어나 좀! 잠만 자자려면 뭐하러 왔노?
5: 잘했어요. 저놈의 목청은 늙지도 않아.
4: 니 또 그 프로그래밍 간다고 밤샜나?
5: 안 돼. 오늘 아침까지 납기 마감이라. 끝내자마자 쌤 보라고 하는데 욕만 먹네.
0: 저기, 혹시요?
5: 헐.
0: 반지 누나?
6: 아, 뭐고? 둘이 아는 사이가?
5: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넌 어릴 때랑 똑같아요. 아줌마는 잘 계시지? 저번에 유마트 갔다가 너네 공장 제품 봤어. 마라탕 밀키트.
3: 온 총각집 마라탕 공장 하나?
0: 아, 예? 아니요, 그게... 어, 저 휠체어 너무 이쁘다.
5: 아, 저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예쁘지?
1: 유마트에 깔린 마라탕 밀키트라면... 어느 쪽 낙하산인가 했더니 협력업체였군.
3: 남은 이야기는 이따 간식 시간에 하이소.
7: 이게 정말 고부장 사주란 말씀이시죠, 도사님?
8: 고부장 모친한테 직접 알아낸 거니 틀림이 없어. 아주 불바다로구만. 흉지다, 흉저. 그야말로 맨몸으로 화산에 뛰어드는 격이야.
7: 하지만 도사님, 이제 와서 고부장을 드러내기엔 유레카 프로젝트 막바지라.
8: 내가 생각한 방도가 있긴 한데. 자네 비서 오소은 군 말일세. 자네 사람인가?
3: 자, 신입 회원들 초코 완성했나요?
1: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3: 옳지. 그렇게 쭉 15코 만들면은 첫 줄 완성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데 논아준 도안을 먼저 보세요. 세로 짝대기는 겉뜨기, 가로 짝대기는 안뜨기. 이 도안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다 완성이 돼, 삐리.
1: 이건 꼭...
3: 자, 집중. 겉뜨기부터 가르쳐줄 게 잘 보이소. 바늘을 위쪽으로 해가 초코에 이렇게 찌르고 감고 찌르고 빼고
1: 찌르고 감고 찌르고.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은퇴 계획표는 아니다. 목표의 150%를 누려야 80%에 겨우 닿는 법이니까.
9: 갑자기 내 책상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요, 고부장. 나 정도면 오래 버텼어.
1: 예감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더 유리한 사정과 밀접하군.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이 있다. 잘릴 것 같다는 느낌.
5: 구멍이 있었죠?
10: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3: 계속 더 있어.
10: 예?
3: 이미 빵꾸난 거는 이자 삐고 쭉쭉 앞으로 나가 삐.
10: 집중하자. 어렵지 않다. 기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또. That's okay.
10: 가끔씩 코를 빠뜨려도 망한 게 아니다. 구멍이 나도 이어갈 수 있어.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면 면적이 된다.
11: 선생님, 제가 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이랑 바늘만으로요.
3: 축하해요, 어둠이 형님.
12: 거의 천지창조한 기분이지.
5: 구멍난 거 제가 수정해드릴까요?
11: 고칠 수도 있습니까?
5: 그럼요. 버그 잡는 게 제 전문 분야거든요.
7: 고부장에겐 적당히 둘러대고 수업 끝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8: 잘 먹었다. 소원식품.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기계 하나 달랑 있을 때 더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성장했어. 너그 공장 불났을 때 미스터 유가 선처 안 해줬으면 어머니 감옥 갈 뻔한 거 니도 알지? 그때 아주 크게 화상을 입었다고 우리 미스터 유가.
0: 어머니께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8: 이번엔 소은군이 도와줄 차례네. 미스터 유한테 불이 나게 생겼거든.
0: 네?
8: 불! 고부장 사주에 불씨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0: 부장님 진짜 생실 어떻게 알았지? 저도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장님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사님.
8: 난 뭘로 보는 겐가? 이게 난 고부장을 위한 일이야. 매사에 가르칠라 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드세노. 내 다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0: 뭐 그러시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라서요.
8: 그게 고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니까. 화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이 일은 고부장과 가까운 소원군만 할 수 있네. 뜨거운 활화산을 따뜻한 호롱불로 식혀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네, 고부장한테 매일 오이를 100g씩 먹이게.
0: 오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8: 왜 상관이 없어? 햇빛에 타서 뜨거우면 살에 오이 붙여 안 붙여?
0: 그럼 알로에 발라도 되겠네.
8: 뭐야?
0: 오이 맛 탈락. 오이는 튀겨도 오이네. 탈락. 마지막 희망이다. 잘게 다져 넣었으니까. 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왜 나를 권모술수 암초에 끌어들이는 거냐고. 진정하자. 아까 다른 레시피를 저장해놨는데.
2: 오늘은 마케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0: 부장님, 어제 보내주신 영상들은 뭔가요?
1: 전에 마케팅 업무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0: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비서일로 복귀할 텐데 괜히 부장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요.
1: 저는 회사에 적이 많아요. 한 팀으로 일한 이상 소은 씨에게 고두리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제겐 사수로서 소은 씨의 앞날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소은 씨에게 자랑할 만한 연줄이 되지 못해도 최소한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으면 해서요.
0: 부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미 회사랑 유니버스의 관계가...
8: 그래, 거짓말을 하자. 오, 오이 맛이 전혀 안 나네. 우찌한 건가?
0: 저만의 특급 레시피랄까?
8: 좋아, 아주 좋아.
11: 야,
1: 뭡니까 그 화분은?
0: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삭막하다고 불평했더니 신경 쓰이시나 봐요.
1: 사장님이 저희 업무 환경을 신경 쓰신다고요?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무슨 마귀도 아니고. 불화자 위에 커다란 물숫자라.
0: 회사에 부장님 진짜 생일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1: 아니요.
0: 다행이에요, 부장님. 저만 입 다물면 되니까.
7: 어제 내가 준 나는 고부장이 뭐래?
0: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이 환해져서 좋다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뒀다가.
7: 아니 그럼 안 돼. 고부장 근처에 둬야지.
0: 설마 도사님이 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7: 나한테 도사님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셔. 너도 나중에 어머니 회사 맡아 운영해보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때까지 소원식품이 건재할 때 얘기겠지만.
0: 엄마, 아들, 회사에 별일 없죠?

0: 아니야. 내가 잘리긴 왜 잘려. 그냥 오늘 꿈이 좀 이상해서. 나 사무실 들어가요. 벌써 출근하셨네?
1: 난 조화분을 고부장 곁에 놓아. 하루에 오일을 100g씩 먹여.
2: 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제일 최악의 대응입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나한테 말하고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수습을 하죠.
0: 그래. 일단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2: 응? 배추동 도사와 만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0: 네? 아니요. 아니. 네. 그걸 어떻게...
2: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지옥길씨 주변 탐문가입니다. 소은 씨는 일과대로 엄마하고 퇴근하세요. 아참. 그리고 도사님께 부적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다 젖어버렸거든요.
0: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2: 설명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라고 안 그랬을 거란 장담 못해요.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오늘은 내가 먼저 고를 거야.
1: 오늘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0: 표트릿은 했고, 어? 대북광 전쟁? 어, 이거 엄청 큰 전쟁인가 봐.
2: 궁금하다. 빨리 해보자.
3: 우와.
4: 대성이 왕을 물리치고,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공격! 우와!
5: 시간을 달리는 대북방 전쟁 이야기. 1700년.
6: 사르 만세! 사르 만세!
2: 여기 또 왔네. 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네.
7: 맞네. 그래. 너. 길이 연길이고. 너 화리 쓰마리잖아. 그지? 네,
8: 안녕하세요.
2: 시작.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9: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임을 시작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7: 우리가 원래 있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거지?
6: 네.
5: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0: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내가 할게. 아, 많이 나와라 야.
2: 7번. 좋았어. 이제 보너스 이동도 팍팍 받고
0: 가자.
5: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5: 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을 하면서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0: 어?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들어요?
11: 일단 우리 러시아가 흑해 연안의 항구를 가져온 거 기억나나?
0: 네.
11: 러시아는 아조프항을 차지했지만은 오스만 제국이 버티고 있던 탓에 흑해를 통한 바닷길을 개척하지 못했어.
4: 지금은 흑해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발트해 쪽 바닷길을 뚫어야겠어.
11: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4: 무슨 일이요?
12: 폐하, 폴란드 왕이 스웨덴을 같이 치자고 합니다.
4: 뭐? 내가 지금 그 생각했는데? 거기 왕이 어리니까 지금이 딱이지. 스웨덴 치고 발트해 가져오자!
11: 그랬지. 당시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해서 발트해를 자기 나라 호수처럼 쓰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스웨덴의 왕은 17살이었어. 어린 왕을 만만하게 본 폴란드, 덴마크와 러시아가 함께 스웨덴을 공격하면서 대북방 전쟁이 시작되지. 드디어 1700년 11월이 되었고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의 영토였던 나르바로 공격해 들어갔어.
4: 대성이 왕을 물리치고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자. 우리가 쟤들보다 3배는 더 많다.
11: 표트르 대제는 어린 칼 12세를 금세 이길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가졌어. 하지만 칼 12세도 만만치 않았지.
13: 저쪽 군사가 많다고 겁먹지 마라. 우린 충분히 강하다.
4: 공격!
13: 대포 준비!
11: 어릴 때부터 전투 경험이 많았던 칼 12세는 적은 군사를 데리고도 전투를 잘 지휘했지. 이렇게 며칠 동안 두 나라가 공방을 하던 중 갑자기 눈보라가 러시아 쪽으로 그냥 치기 시작했어.
0: 눈이 오잖아.
14: 눈보라가 어찌하지 않고요.
11: 눈보라 때문에 러시아 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한편 스웨덴 진영에서는
15: 눈보라가 너무 심합니다. 철수할까요?
16: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지금이다.
4: 돌격!
11: 전투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칼 10세는 승리를 예감하고 거침없이 러시아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어.
14: 침착해라! 침착해라!
11: 러시아 군은 후퇴했고 살아남은 군사가 거의 없었어.
3: 까불고들이 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단 전쟁을 일으킨 폴란드부터 없애주겠어.
8: 가자 폴란드로.
11: 칼 12세는 러시아를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폴란드를 정벌하러 떠났고, 이때 전투에서 패한 표트르 대제는 시간을 벌게 됐지.
17: 칼이 어리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인데.
12: 이제 발퇴를 포기하시는 게.
17: 포기를 왜 해? 칼 12세가 폴란드로 갔다. 그동안 우리는 발트해 쪽에 도시와 요새를 만든다.
18: 아니, 전쟁 중에 도시를 만든다고요?
17: 그래,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러시아가 스웨덴을 몰아내고 발트해를 장악한다. 군사들도 유학 보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
11: 이렇게 표트르 대제는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발트해로 흘러가는 네바강 상류에 요새를 지으면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데, 이 도시가 바로 성스러운 표트르의 도시란 뜻인 상트페테르부르크야.
19: 아, 정답!
20: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의 전쟁 중에 세운 도시는?
19: 상트페테르부르크!
20: 네, 정답 맞습니다! 이야! 표트르 대제는 첫 번째 대북방 전쟁에서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는 등 발트의 진출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1: 이번엔 제가.
11: 잘해, 잘해.
21: 오, 물복가!
20: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돌격!
20: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에서 크게 이긴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가 무엇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까요?
22: 뭘 선포해요?
11: 들어봐. 대북방 1차 전쟁에서 우리 러시아가 크게 졌잖아. 그때부터 표트르 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시와 요새를 짓고 스웨덴과의 전쟁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었지. 그리고 7년 후 폴란드를 함락시킨 스웨덴의 칼 12세가 러시아로 쳐들어왔어.
12: 대하, 스웨덴이 러시아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0: 탄탄하게 전쟁 준비를 한 걸 몰랐던 카이 12세는 자만했지.
1: 러시아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지난번처럼 몰아붙여!
0: 카이 12세는 공격을 강행했어.
1: 고기야!

0: 42세가 전투 중에 발에 총을 맞는 바람에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야.
1: 지금이다! 더 밀어붙여! 도전!
0: 결국 이 전쟁에서 칼 12세의 스웨덴 군사들은 크게 밀렸고
1: 모두 도망쳐! 도망치라고!

0: 마을 12세는 러시아에서 가까운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을 갔지.
1: 이제 나 어떡하냐.
2: 폐하!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갔답니다.
3: 뭐? 칼 12세가 오스만으로 도망을 가? 그럼 우린 발트해로 간다!
2: 네!
0: 표트르 대제는 기세를 몰아 발트해에 있던 스웨덴 영토를 차지하고 결국 21년 만에 대북방 전쟁을 끝내지.
1: 우리가 이겼다! 발트해를 차지했다!
4: 러시아가 스웨덴을 이겼다고요?
2: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강했나?
5: 그러니까요.
2: 이젠 러시아도 조심해야겠는데.
0: 이 소식이 서유럽으로 퍼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를 다시 보게 돼. 표트르 대제가 돌아오자 백성들은 크게 환호했고 원로원에서 황제의 존칭을 받게 되지. 그러면서
1: 이제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러시아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6: 우리도 제국이 되었다!
0: 퓨트르 대제는 나라 이름을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고 대내외적으로 러시아가 강력한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해.
7: 아! 정답! 대북방 전쟁을 끝내고 표트르 대제가 선포하는 것은
8: 러시아 제국!
7: 네! 정답입니다! 러시아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의 제정 러시아라고도 하죠. 발트해를 장악한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여러 무역선이 오가면서 부유한 항구 도시로 성장하고 러시아 제국 또한 유럽의 최강자로 우뚝 서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우와.
5: 30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몰라.
7: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돌렸어.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7: 네,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표트르 대제 진짜 대단하다.
9: 맞아, 맞아!
10: 애들아, 엄마가 만든 두루치기 좀 먹어봐!
9: 어, 두루치기! 내가 먼저 갈 거야!
7: 아니, 같이 가, 형아! 아, 이럴 땐 진짜 빠르다! 어, 조심해, 형아!

0: 우와!
1: 야, 오늘도 재밌는 얘기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골라보자.
0: 우와, 중국 최초 통일?
2: 우와, 중국도 통일을 했어?
0: 몰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1: 빨리 알아보자.
0: 좋아.
3: 우와.
4: 500년간 계속되어 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5: 시간을 달리는 중국 최초의 통일 이야기. 기원전 221년.
1: 이때다!
6: 돌려!
0: 여기가 어디지?
7: 요즘은 세상이 하도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
8: 근데 니들은 누구니?
9: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1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1: 시간?
9: 네,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1: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0: 제가 먼저.
0: 이야, 말이 저절로 움직이네.
10: 우와,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2: 도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느냐.
5: 500여 년간 계속된 춘추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이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0: 오, 전투?
13: 근데 춘추전국시대가 뭐예요?
14: 아, 그 춘추전국시대가 뭐냐면 기원전 700년경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제후국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500여 년 동안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지. 그러다 7개의 강한 나라들이 등장하는 전국시대에는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졌어. 이때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조나라와의 전쟁을 벌였지. 그런데
12: 조나라의 연파가 성곽을 보수해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 어찌해야겠느냐.
14: 전황이 불리해지자 소양왕은 범수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 그러자 범수는
15: 조나라의 명장 연파를 내려오게 한 다음 우리는 전투를 잘하는 백기를 대장으로 내세우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0: 오, 좋아, 좋아.
14: 몰래 조나라의 신하를 매수하는 작전을 세웠고 조나라의 효성왕은 이 작전에 휘말리게 되지.
7: 뭐라? 진나라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연파가 아니라 조갈이라고?
16: 네, 연파는 너무 늙어서 공격도 안 하고 상병 안에서 버티기만 한답니다. 진나라와 내통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7: 이런 안 되겠군. 지금 당장 연파를 자르고 젊고 씩씩한 조갈을 기용해서 진나라를 공격해라!
16: 예, 해야.
14: 이렇게 조나라가 젊은 장군으로 바꾸는 동안
7: 예!
14: 진나라에서는 노련한 백기로 장군을 바꿨지.
7: 저쪽은 조차 장군이다. 일부러 져주면서 조나라의 군사들을 끌어들인다. 알겠나?
11: 네!
6: 돌격!
14: 진나라 군사들은 작전대로 일부러 져주며 전투했고
3: 나라 녀석들 끝장을 내주지. 나 조관이야. 자 공격하라.
16: 자기가 전투를 잘한다고 생각해 신난 조관은 진나라의 진영까지 들어가 버렸어.
3: 이때다 공격하라. 화살을 쏴라.
16: 40만이나 되는 조나라의 군사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장평대전이야. 이 장평대전 이후 진나라는 전국시대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지.
9: 아, 정답!
7: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기틀을 마련한 전투는?
9: 장평대전!
7: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진나라의 소양왕은 이 장평 대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혔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아~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7: 우리 계속해서 잘해보자고.
16: 그래.
7: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제가
16: 잘해.
9: 야! 오! 6번!
7: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난 전하를 통일했다.
7: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왕, 영정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할까요?
13: 별명이 있나?
16: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영정 왕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성인으로 자라면서 큰 뜻을 품게 돼.
4: 이사야, 난 이제 전쟁이 싫다. 500년간 계속되어 온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어.
3: 네? 여기서 멈추시겠다고요? 그러다가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먹히면요?
4: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고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9: 통일이다!
16: 그랬어. 영정왕은 7국을 통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야. 영정왕은 어릴 때부터 신분과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데려다 썼지. 그러던 어느 날 첩자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4: 정녕, 네가 한나라에서 온 첩자냐?
18: 죽여 주시옵소서.
8: 문화를 만드는데 돈을 쓰게 해서 우리 진나라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19: 전하가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 쓴 자들 중에 첩자가 또 있을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2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16: 진나라의 신하들은 외국인 출신 신하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어. 그때 초나라 출신의 이사가 나섰어.
21: 전하, 서쪽 변방의 7국 중 진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선왕 때부터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고루 쓰시는 데 있었습니다.
8: 조용히 하시오. 당신도 초나라 출신이라니요?
20: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4: 조용히 하시오. 이사는 계속 말하라.
21: 전하, 실력자라면 내 사람

0: 마음으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이기에 넓은 마음을 가져 인재를 모으시옵소서.
1: 모두 쫓아내시옵소서.
2: 나는 가장 강한 진나라를 만들어 전국을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도 그 누구도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하지 않을 것이야.
0: 영정왕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에게 운하를 계속 만들게 했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운하 덕분에 진나라는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됐고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부자가 됐어. 이 부를 바탕으로 영정왕은 100만의 정예 군사를 모을 수 있었고 최신 무기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통일 전쟁 준비를 할 수 있었어. 드디어 준비가 끝나자 통일 전쟁을 시작하는데,
2: 멀리 떨어진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는 친하게 지내면서 가장 가까운 한나라부터 정복한다. 네.
0: 전쟁 경험이 많은 장군 왕정을 출격하게 해서
3: 돌격하라!
0: 한나라를 먼저 공격했고,
2: 다음은 아버지 연하를 볼모로 잡았던 조나라다! 예!
0: 영정왕은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어. 그러자 불안했던 연나라는 진나라의 선물을 보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지.
4: 너희 왕이 땅을 내어놓으시겠다.
5: 네.
4: 어디 한번 보자.
0: 그런데 사신으로 온 형가가 지도 속에 몰래 칼을 숨겨왔던 거야.
6: 칼을 받아라!
0: 하지만 영정왕은 형가의 칼을 피하고 연나라의 암살 작전은 실패하고 말지. 이 일로 화가 난 영정왕은 바로 연나라를 치라고 명령했어.
2: 감히 내 목숨을 노려? 여봐라, 당장 연나라를 정벌하라!
7: 예전아!
0: 왕전은 바로 연나라를 공격해 멸망시켰고 제나라와 초나라만 남게 됐어. 또다시 영정왕은 왕전을 시켜 초나라 정벌에 나섰고,
3: 돌격하라!
0: 본격적으로 통일전쟁에 뛰어든 지 10년 만인 기원전 221년, 전국을 통일하고 500여 년간의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게 돼.
2: 나는 전하를 통일했다.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7: 예, 황제폐하.
0: 영정왕은 전설의 제왕인 삼왕오제에서 황과 제를 가져와 황제라고 부르게 했고, 통일국가 진나라 황제로 즉위를 하지.
8: 아, 정답! 중국을 통일한 영정왕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9: 황제!
8: 네, 정답입니다. 예! 진나라의 영정왕이 바로 진시황인데요. 진시황은 진을 시작하는 황제라는 뜻이죠. 진시황제, 시황제라고도 하는데요. 황제가 자신을 지칭하는 짐이라는 말도 진시황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10: 가자! 가자!
11: 진나라, 안녕!
10: 왜 그러느니?
11: 칼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10: 어디 군인이 그런 걸 갖고 엄살을 부려! 아, 나 손가락 됐어.
11: 얘들아, 안녕!
10: 보이죠? 보이죠?
12: 안녕하세요!
8: 오늘 어땠나요?
12: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진시황이 중국도 통일시키고 황제라는 말도 처음 썼네?
12: 그러게, 재밌다.
8: 우와.
13: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10: 내려와, 내려와. 아, 형,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자, 우리 오늘은 찐찐찐찐 시화가.
1: 그래, 찐찐찐찐찐 시화. 중국을 통일시킨 사람이잖아.
0: 그러니까.
1: 빨리 해보자.
2: 우와. 난 이 나라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천년 만년 늙지 않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1: 시간을 달리는 진시황 이야기. 기원전 221년.
3: 아니, 여기가 어디지?
4: 요즘은 하도 세상이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
3: 근데 너희들은 누구니?
0: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기리 연길이고요.
5: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시간?
0: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제가 먼저 굴려볼게요.
3: 아우카! 야, 저절로 움직인다.
1: 오, 신기하다.
5: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1: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만세! 만세! 천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1: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일하는데요. 진정한 통일국가가 되려면 이것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오? 나라를 통일하는데 통일한 게 또 있나?
1: 아, 많지, 많지.
4: 일단 진나라랑 여섯 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됐잖아. 그럼 법이면 뭐며 다 달랐을 거 아니야.
1: 아,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황제에 오른 다음 날 바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파견해서 황제가 직접 지방까지 나라를 다스렸어. 그러면서
3: 잘한 사람은 큰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큰 형벌을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2: 그래, 범 무서운 줄 알아야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3: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한 자리를 죽어도 남았을 텐데요.
8: 한 자리가 뭡니까?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9: 맞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큰 처벌을 내리시니.
1: 이렇게 귀족들이 세습을 해서 관직에 오르던 관습도 고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빠른 시간 안에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어. 그런데 통일을 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4: 그 귀리 한 대 주시오.
8: 귀리. 아, 귀리. 자, 귀리. 자, 귀리 한 대 여기 있어.
4: 장난치시오? 에? 아니, 무슨 귀리 한 대가 이리 적어?
8: 아니, 장난이라니, 장난이라니. 여기 다 안 보이시오? 여기 대 가득 차게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4: 아니, 저기 저 집에서는 한 대가 이 정도나 된단 말이오.
8: 맞소. 내가 봤어.
1: 부피나 무게, 길이를 재던 도량형 도구들이 나라마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0: 끝났어.
1: 자. 나라에서 앞으로 되는 이것만 쓰라고 했어.
2: 이것만? 이대 말고 이거요?
3: 그리고 관청으로 돈을 가져가면 새 돈으로 바꿔줄 거요.
0: 이런 걸 알고 진시황은 바로 국가에서 똑같은 도량형 도구들을 만들어서 나눠줬고 화폐도 새로 만들어서 다 똑같은 화폐를 쓰게 했어.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어. 정부에서 내린 법을 지방으로 보내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쓰던 말과 문자가 달라서.
4: 뭐라는 거야?
5: 저는 글을 모릅니다.
6: 아, 진나라 글씨를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여기 써있는 대로 법을 바꿔야 되는데.
0: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던 거야. 그러자 진시황은 결단을 내리지.
2: 이제부터 진짜 통일이다. 모든 백성들은 진나라 문자만 쓰도록 하라.
7: 네?
0: 진나라 문자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2: 같은 문자를 써야 생각도 법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여봐라, 진나라의 모든 학자들을 불러모아 가르쳐라.
8: 예, 황제폐하.
0: 학자들을 각 지방으로 파견해 진나라의 글씨를 가르쳤던 거야. 말을 표현하는 말마자도 이렇게 나라마다 달랐거든. 진시황은 모두가 진나라의 글씨를 배우게 했고.
2: 문자가 통일되었으니 진짜 통일이 되었더라. 이제 절대로 분열되지 않을 게야.
8: 성은이 만득합니다.
0: 이렇게 문자를 통일하면서 넓은 진나라는 하나의 법과 사상으로 뭉칠 수 있었지.
9: 아, 정답! 진시황이 진정한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8: 문자!
9: 네,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문자가 통일이 되면서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눈 군현제를 잘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나라들로 갈라졌어도 다시 하나의 중국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10: 아, 10년 만에 통일했는데 문자도 몇 년 만에 통일해버렸어. 정말 많은 걸 통일했지.
11: 대단한 사람이었어.
9: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0: 우리 금방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걸?
9: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1: 말해줘. 자,
2: 오, 여섯 칸!
9: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나는 천하를 통일했다.
9: 여러 제도를 통일하고 탄탄했던 진나라는 통일된 지 15년 만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12: 사건? 무슨 사건일까?
0: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당시 국경지대에 다른 민족이 자꾸 침입을 하는 거야.
2: 뭐라? 흉노족이 계속 침입을 한다고?
13: 막아도 막아도 계속 끈질기게 침공을 해옵니다.
2: 그렇다면 북방의 요새들과 성벽을 모두 이어 긴 장성을 쌓아라!
8: 예, 황제폐하!
0: 흉노족의 침입을 막고 우리 진나라의 영토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 몽염 장군에게 장성을 쌓으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게 후에 만리 장성의 토대가 돼. 근데 그걸 누가 쌓겠어? 바로 백성들이지.
14: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대체 이게 몇 년째야 이게?
13: 이게 다 흉노족 침입 못하게 하는 거라잖아.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떠들 시간이 어딨어. 오늘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을 줄 알아.
0: 8년 넘게 한 공사도 문제였지만 나라의 법이 너무 강해서 백성들은 묵묵히 따라야만 했지.
11: 이렇게 백성들을 가혹한 벌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15: 아, 그럼요. 공자께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큰 문제입니다.
0: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2: 뭐라? 감히 짐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게요?
8: 예, 폐하!

0: 용서하지 않겠도다!
1: 진시황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에 많은 책들을 불태우는 분서와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 묻는 갱유 사건을 일으키지. 그리고 또!
0: 난 이 나라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천년 만년 늙지 않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야. 불로 저를 구해오너라.
2: 예, 배야.
0: 잠깐만. 너 저번에 구했던 거 효과 한 개도 없었어. 너 한 번만 더 효과 없으면 내가 아직 가만 안 둬.
1: 먹으면 죽지 않는 약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고,
0: 그리고 아방궁을 지어라. 나에 맞게 최대한 화려하게.
1: 화려한 궁전은 물론
0: 내 무덤도 이 나라랑 똑같이 지어라. 병사도 말도 마차도 다 똑같이. 죽어서도 황제처럼 누릴 것이야.
1: 자신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기 시작했어. 그 안에 실제와 같은 크기의 흙으로 만든 군사와 말, 전차, 무기 수천 개가 들어갔으니 백성들이 그냥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3: 일어나! 일어나서 일하란 말이다.
4: 전하.
3: 뭐야? 지금 오는 거야?
4: 그게 집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아프다고.
3: 시끄러! 법으로 하겠으면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잡아! 죄송합니다.
1: 이렇게 가혹한 법으로 통치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통일된 지 12년 만에 진시황이 죽은 거야. 그리고 1년 뒤.
0: 잠깐 모여보시오. 우리 더 이상은 참지 맙시다.
3: 이제 그 무시무시한 진시황도 죽었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
0: 우리 농민들도 나라를 다스려 봅시다.
1: 농민이었던 진승과 오광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농민 반란인 진승 오광의 난을 일으켰지. 이 진승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면서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은 지 3년 만에 멸망을 하게 돼.
3: 아, 정답! 통일된 지 15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시킨 계기가 된 사건은
5: 진승 오광의 난!
3: 네, 정답입니다.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은 현재 중국의 토대가 되는 많은 제도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만리장성과 진시황릉 같은 대규모의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가혹한 법으로 통치해서 백성들의 원한을 사게 됐죠.
1: 그래, 이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면서 금세 망한 거지.
3: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저 먼저 가겠습니다, 형님.
6: 안녕.
7: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7: 와, 내 다음에는 중국을 누가 통일하게 될까?
4: 진짜 기대된다.
6: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7: 와이드! 내 거!
1: 한 시간!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다람쥐 버거?
1: 어? 너 그거 설마 다람쥐 버거야?
2: 어, 왜?
1: 어떻게 다람쥐 버거를 먹어?
2: 왜 안 돼? 소고기, 돼지고기는 먹잖아.
1: 어?
3: 어이, 요즘 이거 많이들 먹던데 뭐 어때? 나도 한 입만.
4: 말도 안 돼! 다람쥐가 얼마나 귀여운데! 너네 하늘 다람쥐 못 봤어?
5: 송아지랑 아기 돼지도 귀엽거든. 너네 집에서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닭고기 안 먹냐?
4: 소고기, 돼지고기랑은 다르지. 걔는 먹기 위해 키우는 거잖아.
3: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0: 워워, 다들 진정하라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다람쥐 버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근데 뭔가 소고기, 돼지고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 근데 다람쥐는 안 익숙한데 먹는 거면 난 조금 꺼릴 것 같긴 해, 나는.
7: 나도.
8: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살짝 다람쥐 버거를 먹긴 좀 힘들 것 같아.
6: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마, 너 다람쥐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래도.
7: 자기 취향이 있는 것 같아.
9: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진짜 없이 살았으면은 먹었을 거잖아, 다들.
7: 어, 맞아. 다 사냥해서 먹고.
9: 그 시점으로 가면은 나는 먹을 것 같고, 그냥 내 1인칭 시점으로 봐도 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니까 먹어보는 것 같아.
7: 나는 안 먹어보고 싶어. 왜냐면은 다람쥐는 그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 아니고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이잖아. 개가 없어지면은 개를 잡아먹거나 개가 먹는 동식물들이 갑자기 대량 발생하거나 멸종되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나는 다람쥐 먹어를 안 먹었으면 좋겠어.
9: 돼지나 소는 뭐 자연의 일원이 아니야?
10: 돼지나 소도 불쌍해.
9: 걔네들도 자원에 이르는데 우린 먹잖아. 왜냐? 우리는 가축화해서 대량 생산해서 먹으니까.
7: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들도 지금 먹고 있잖아. 근데 다람쥐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거.
10: 근데 우리가 돼지랑 소랑 닭이랑 다 먹잖아. 그치? 나 다람쥐를 왜 못 먹어? 다람쥐도 먹을 수 있잖아.
7: 먹고 안 먹는 거는 자유인데, 내가 말했듯이 다람쥐도 그거 생태계의 한 일원인데,
9: 어차피 생태계는 균형이 이미 다 맞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를 먹든 안 먹든 자연은 알아서 잘 흘러가. 인간이 없을 시절에도 식물은 다 자라서 알아서 살고 있었잖아.
10: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도해보면 몇억 명이 넘을 텐데 다람쥐는 멸종되지 않을까, 그러면?
8: 응, 그리고 아니, 나도 돼지는 좀 크잖아, 다람쥐보다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죽이고 만들 수 있는 햄버거는 한 몇 개 정도는 되는데, 응, 그 정도는 되는데, 다람쥐 한 마리는 커봤자 한 이만하잖아.
10: 이만?
8: 응. 그러면 다람쥐를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거니까 나는 많이는 안 먹을 것 같아.
10: 아니, 근데 자연에서 돼지도 번식을 하고, 닭도 번식을 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번식을 하잖아.
7: 달팽이도 그렇고.
10: 어. 근데 다람쥐는 번식을 못 하겠어? 아니잖아.
7: 응, 할 수 있지.
10: 계속.
7: 근데 우리가 많이 잡아가면은
6: 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응.
8: 그치. 독도에 그 바다 있잖아.
7: 강치.
8: 어, 강치. 강치도 원래 많았는데
7: 이제 멸종됐지.
8: 그치, 완전 멸종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람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0: 근데 강치는 독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7: 맞아.
10: 근데 다람쥐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고 많잖아.
7: 그냥 전 세계에 그러니까 있는 거지.
8: 그치.
7: 근데 동물원에서도 다람쥐를 봤는데 나 생각 한 번만 해도 될까?
8: 아, 어.
9: 근데 내가 말할 게 있는데 햄버거 패티를 만들 때 아니, 사람들이 자원에서 뛰어다니면서 와, 다람쥐다! 으아, 잡았다! 야, 패티 만들어야겠다! 이러겠냐? 키우겠지. 키워서 만들겠지.
10: 키우고 번식을 해가지고.
9: 키우고 번식을 시켜서 만드는 거지. 자연에서 뛰어다니면서 만드는 거랑 다른 거지. 다람쥐 같은 것도 그냥 한 마리 정도만 잡아와서, 한두 마리 정도만 잡아와서 번식 해가지고
10: 그러면 점점
9: 가축화를 시키면 되지.
10: 아니, 근데 아까 번식을 계속한다고 했잖아. 사람들도 결혼을 한 번밖에 못하고, 그치? 두 번 이상을 하면은
9: 이혼하고
10: 근데 할 수 있기는 해.
11: 근데 애들아 이 얘기로 넘어가면 돼요.
12: 왜 웃으세요?
13: 결혼으로 넘어가면 돼.
12: 웃기세요?
9: 자연에서 애들은 알아서 뿌뿌뿌뿌 해가지고 일단 애들을 낳고 일단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생물은 다 양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걔네들은 진작 멸종했어야 돼.
13: 근데 내가 민준이 형 말을 들었는데 동물들을 가두고 그거 양식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걸 날, 안 좋은 알이나 새끼를 낳을 것 같아.
9: 풀어놓고 키우면 되잖아. 몽블랑 같은 데에서도 엄청 크게 우리 만들어놓고 막 뛰어놀게 하면서 키우잖아.
6: 옛날에는 뭔가 소나 돼지나 주변에서 구하기가 좀 쉬웠잖아. 그래도 다른 동물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친숙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
10: 돼지랑 소랑 닭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 발견되는 동물들이잖아.
13: 쉽게 발견할 수 있지.
9: 내 생각은 완전 너희들이랑 완전 다른데 우리는 이제 걔네들한테서 단백질을 얻고 영양분을 얻잖아. 그렇다 보니까 크기가 크면은 걔를 한 마리 잡았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커지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몸집이 크거나 잡기 쉽거나 이런 애들을 이제 추려서 잡고 다녔겠지. 뭐 소 같은 건 우유도 짜고 밭도 뛰어다니게 만들고 똥도 싸면서 거름도 만들고 맛있고 쓸 용도가 많고 흔하고 훨씬 효율 있는 녀석들이 이제 우리가 양식을 시킨 거지.
10: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다람쥐는 고기 말고는 거의 쓸데가 없잖아.
9: 쓸데가 없긴 뭐가 없어.
10: 다람쥐도 쓸데가 있어.
13: 그리고 너무 잔인하긴 한데 다람쥐 털도 쓸 수 있고 뭐 장갑이나 그런 걸로.
9: 그렇게 따지면 지구에서 가장 쓸데없는 사람이 지구에서 가장 쓸데없는 동물이 인간이긴 해. 그냥 똥 싸고 트름하는 것밖에 없어.
8: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걔네들도 살아있는 건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9: 너네들은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13: 나는 그렇게 생각해. 먹이 사슬이니까.
9: 아니, 봐봐. 동물이 배고파서 저 동물을 먹으려고 해. 그럼 그걸 먹었어. 그럼 걔를 먹을 권리 있어?
13: 응.
9: 있지. 그럼 그 동물이 우리라고 생각해봐. 먹을 권리 있지.
8: 호랑이들도 그냥 자기 그냥 야생 동물이잖아.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 죽이고 먹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은 좀 많은데 채소가 그걸 다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죽여서 먹을 권리가 있긴 있다고 생각해.
13: 예를 들어 주말에 보쌈을 시켜 먹었어.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에서 그거를 계속 그거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은 그거를 도저히 못 잡는 거야.
10: 네.
13: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맛있다고 그렇게 귀엽고 작은 다람쥐들을 희생시키다니.
9: 근데 귀엽다고 안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10: 근데 돼지도 귀여워. 큐티 뽕짝해.
13: 근데 생명을 존중해야지. 취향 존중이지. 다른 사람은 귀엽다고 봐도 나는 아무리 귀여워 보여도 먹을 수도 있고 못생겼다고 먹을 수도 있고.
8: 아,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아도 내가 많이 먹으면은 그 많이 먹었으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더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책임도 있을 것 같기는 해.
13: 근데 책임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돼지를 죽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
10: 먹는 사람들은 그냥 파는 거 먹었을 뿐이잖아.
9: 그걸 자른 사람이면 나나 책임은 딱히 없지 않나? 돈 벌려고 한 거잖아. 살려고 한 거잖아.
8: 돈을 줬다고 해서 동물들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잖아. 하늘나라 간 동물들한테 돈이 되는 게 아니고.
12: 근데 돈 주면 뭐해?
8: 그치. 그 주는 게 아니고 그 판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
9: 어차피 삶은 자급자족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는
14: 바로
6: 강아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라.
13: 아니. 내가 그 강아지
6: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강아지는 약간 반려동물로도 많이 키우고 사람들이.
8: 강아지는 먹을 거야.
9: 반대로 생각해보자. 돼지와 소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강아지를 가축으로 키우면은 넌 먹을 거야?
6: 아니.
9: 왜?
6: 강아지는 그 정이 많으니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우리한테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안 먹을 거야.
9: 돼지랑 소도 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6: 응. 근데 내 입장이잖아 이거.
9: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먹는 고기와 반려동물이랑 사람들의 커트라인이 확실히 있긴 하네.
15: 나도. 자.

0: 여러분, 혹시 에스컬레이터 잘못 타서 다친 적 있나요? 아니면 빨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무서워서 망설인 적은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무서워하는 커다란 곰돌이가 있답니다.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1: 이제 뭐해?
0: 자, 과거에 곰돌이는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고를 겪어서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원리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2: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모터가 작동하면 계단을 돌아가게 합니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사람이 타는 곳에서는 쑥 올라와서 계단 모양이 됩니다. 사람이 내려야 하는 곳에서는 다시 평평하게 펼쳐지면서 다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0: 아, 에스컬레이터는 저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에스컬레이터를 알고 나니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아보러 갈까요?
3: 안녕,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자, 잘못된 부분

0: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 더 조심해야 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 비딘판 노란선에 닿으면 구틈으로 신발이 빨려 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1: 아, 그걸 깜빡했네.
0: 잘못된 부분 찾았니? 에스!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거꾸로 타면 안 돼. 왜 안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0: 노란선은 밟지 말고 손잡이를 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지.
1: 오늘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법에 대해 알았으니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기로 해요. 그럼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고고!

0: 시티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요?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3: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6: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5: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7: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8: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게.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좋았어.
1: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어, 안 돼. 브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3: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3: 비가 출동!
1: 땅타기 대전 쿠키! 땅 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다리다 출동.
5: 어?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2: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6: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7: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5: 근데 어떡해. 어?
1: 얘들아, 이것 좀 봐.
3: 어? 이게 뭐야?
7: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주더지들 뿐이야.
5: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주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7: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8: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1: 얘들아, 지금 이럴

0: 파워가 엄청난데?
1: 그러게.
2: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2: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0: 두고 보면 알아. 네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2: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이것도 있지?
3: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2: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0: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2: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부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뭐라는지 안 들리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전기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되라 오늘도 인포맨쇼.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3: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
1: 기가빌더 출동!
3: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0: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1: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2: 호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3: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4: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3: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1: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2: 복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1: 알았어, 아빈.
3: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 빌더 시작해볼까?
5: 그래, 좋아!

0: 기능 하나! 기가빌더 이모 완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우와!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대처할래.
4: 그럼 난 2등!
5: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3: 진짜 못 말린다니까. 뭐,
2: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정말 완벽한데?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1: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세차! 유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2: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3: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4: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0: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4: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0: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4: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1: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5: 모두 피해요.
1: 접!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4: 어? 오보자마!
1: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똑똑히 흔들어.

0: 포모를 막아야 해. 기가 밀다 출동. 헤이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봇 변신. 어라, 이게 왜 이러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1: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2: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0: 와!

0: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1: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0: 물론이지, 레이.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오예! 작전 성공!
1: 세차 기계는 다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2: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3: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4: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3: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5: 당연하지.
3: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5: 오늘? 그래. 이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 스티브 스팽글러예요. 화학의 힘으로 무언가 폭파하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성공! 도전 나도 과학자와 함께라면 집에서도 과학의 힘을 활용할 수 있죠. 예!

0: 공룡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멋진 과학실험의 주제가 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실험을 위해 박물관을 여행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실험을 집에서도 해볼 수 있죠. 액체질소를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자신만의 미라를 만들 수도 있죠. 모두 귀 막으세요! 공룡 뼈와 관련된 실험도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놀라운 실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할 장소는 바로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덴버 자연과학 박물관이에요. 100년이 넘도록 중요한 박물관 중 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선사 시대를 여행할 수 있고 피라미드 시대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멋진 실험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장의 이름은 건강탐험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며 무엇이 몸을 아프게 하는지도 알 수 있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건 세균이에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죠. 특별히 이번 실험에서는 항균 티슈로 무언가를 닦는 게 왜 물에 적신 휴지보다 나은 건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세균이 있는 물체를 찾아야 하죠. 히긴스, 휴대폰 좀 줄래요? 고마워요. 히긴스의 휴대전화예요.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는 지저분하죠. 제가 할 일은 휴대폰에 있는 세균을 찾는 거예요. 그 세균을 키울 수도 있죠. 휴대폰의 한 부분을 문지른 다음 항균 티슈로 닦았을 때 세균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실험용 장갑을 끼는 게 중요하죠. 우린 세균이 자랄 수 있도록 세균 배양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이 접시의 뚜껑을 열거나 안쪽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른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용자는 뚜껑을 계속 닫아둬야 해요. 세균이 자라기 위해 또 필요한 건 바로 이 한천 가루입니다. 해초와 조류로 만든 식물성 젤라틴인데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이제 비커에 물을 담고 끓여서 한천 용액을 만들 거예요. 한천 사용 설명서에 따라 한천에 뜨거운 물을 섞으면 한천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한천 용액을 각 세균 배양 접시에 붓고 잠시 그대로 두면 완전히 굳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놓은 배양 접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세균 샘플을 넣기만 하면 되죠. 한천 용액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천이 이렇게 굳어지면 세균이 자라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죠. 전 3개의 배양 접시를 준비했어요. 그건 세균 샘플이 3가지란 거죠. 이제 이런 면봉을 하나 꺼내서 물에 아주 조금만 적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은 휴대전화에서 세균을 얻는 거죠. 이렇게 면봉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릅니다. 이제 면봉에 세균이 묻었을 거예요. 배양 접시 중 하나를 골라서 이 면봉을 이렇게 문지릅니다. 한천에 세균을 심는 거죠. 한천 전체에 퍼지게 할 겁니다. 중요한 건 가볍게 문지르는 거예요. 젤라틴 한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죠. 표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으면 다 된 거예요. 사용했던 면봉은 이제 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휴대폰의 세균이라고 써둘게요. 이건 원래 휴대폰에 있던 세균의 상태입니다. 이번엔 물에 적신 휴지로 휴대폰을 닦아볼 거예요. 이건 비누를 쓰지 않고 손을 씻는 것과 같죠. 휴대폰의 다른 부분을 물에 적신 종이 휴지로 닦아준 다음 면봉으로 세균을 묻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양 접시에 이 면봉을 문질러줘요. 이 배양 접시에는 젖은 휴지로 닦은 것이라고 적어두죠. 마지막으로는 항균 티슈를 쓸 거예요. 이걸로 휴대폰의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잘 말려야 하죠. 이제 이 부분을 면봉으로 문질러서 세 번째 배양 접시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접시에는 항균 티슈로 닦은 것이라고 써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썼던 재료들은 전부 다 버리세요. 그리고 배양 접시는 아직 열지 마세요. 접시 모서리를 테이프로 붙여 봉인한 다음 세균이 자라도록 둘 겁니다. 세균이 좋아하는 온도는 27도에서 32도 사이죠. 그리고 빛이 너무 많으면 싫어해요. 세균이 자랄 수 있게 접시를 뒤집어 놓으면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수분은 접시 아래에 맺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있는 한천 속에 수분이 섞이지 않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7일에서 10일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배양한 지 10일이 지나서 박물관에서 배양 접시를 가져왔어요. 이건 원래 휴대폰에 있던 세균이죠. 박물관에서 접시에 새 뚜껑을 닫고 테이프도 붙였던 게 기억날 거예요. 뚜껑을 연 적이 없으니 세균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죠. 여길 보면 거대한 곰팡이가 생겼고 주변에 작은 곰팡이들도 보이죠. 그럼 이번엔 물에 적신 휴지로 닦은 부분의 세균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퍼져 있고 군데군데 아주 많아요.
1: 가장 더러운 것 같네요.
0: 네, 상황이 좋지는 않네요. 그럼 항균 티슈로 닦은 건 과연 깨끗한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곰팡이도 전혀 없고 세균이 퍼진 부위도 많지 않네요. 박물관에서 세균을 심기 위해 접시를 잠시 열었던 적이 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도 있었을 테니 100% 깨끗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퍼백인데 대양 접시들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절대로 이 접시를 열지 마세요. 절대, 절대, 절대로요.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여기에 표백제를 조금 넣어서 즉시 지퍼백을 닫은 후 쓰레기통에 넣고 다신 꺼내지 않는 거죠. 이건 항균 티슈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세균을 없애고 싶다면 소독용 티슈로 휴대전화를 닦으세요. 이제 휴대폰 써도 돼요. 여러분의 혀는 단맛과 신맛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니콜 박사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시죠. 여긴 박사님의 연구실이고 맛의 유전학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실험이죠.
2: 준비됐나요?
0: 시작합시다.
2: 좋아요. 튜브를 잡으세요.
0: 네.
2: 여기에 계피 사탕을 넣어 실험해볼게요.
0: 네.
2: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코를 막고 사탕을 입에 넣는 거죠.
0: 좋아요. 해봅시다. 하나만 꺼내면 될까요?
2: 네, 하나면 돼요. 코 막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알았어요. 넣었어요. 씹을까요?
2: 네. 됐죠? 손을 떼고 숨을 네. 쉬세요. 이제 계피향이 나죠.
0: 코를 막았을 땐 맛이 안 느껴졌어요.
2: 바로 그거예요.
0: 전 브로콜리 같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을 때
2: 전 콩이 싫어요.
0: 그래요? 어쨌든 네. 코를 막고 먹을 땐 브로콜리 맛이 안 느껴지니 손을 뗀 후엔 바로 우유를 마시는데 그 후엔 그 맛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2: 물론이죠.
0: 그냥 그 맛에 익숙해져야
2: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맛의 대부분은 사실 냄새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린 이 실험으로 뇌로 전달되는 여러 감각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고 뇌는 우리가 경험한 걸 해석하는 거죠.
0: 놀랍네요. 그리고 이 실험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환상적인 실험이네요. 이건 제 거예요. 몇 개 드릴까요?
2: 전부 다 가지셔도 돼요.
0: 고마워요. 잠시 후 실험에서는 공룡의 뼈에 숨겨진 비밀을 활용해봅니다. 미라를 만드는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했죠. 이 박물관에서 많은 걸 배워보고 과학실험도 계속해볼 거예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과학실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 이 자연과학 박물관에서 영감을 얻은 실험들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150만 개의 전시품들이 있지만 실제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의 2%

0: 20%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공간도 있어요. 이 박물관의 지질학자인 사만다 샌드 씨를 모셨습니다. 전시관 뒤편의 연구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보통 관람객들이 유리를 통해 보는 곳인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는 어떤 걸 볼 수 있죠?
1: 이건 트리케라톱스의 두개골이에요.
0: 세상에.
1: 와이오밍주에서 발견됐고 약 6,600만 년 정도 되었죠.
0: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린 이 공룡의 전체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한 부분만 보고 다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공룡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1: 두개골이나 팔다리뼈 같은 공룡의 일부분을 찾으면 규모를 짐작한 다음 다른 화석과 비교해보는 거죠. 이 공룡은 두개골밖에 없지만 이곳엔 완전한 트리케라톱스 뼈도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사라진 부위와 전체 크기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죠.
0: 정말 굉장하네요. 집에서 공룡 뼈를 조립해볼 수는 없지만 고생물학자가 이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의 키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히긴스가 사람의 키를 추측해볼 거예요. 여기 네 분의 지원자가 나오셨죠. 히긴스가 치수를 좀 재볼 겁니다. 여러분의 뼈 중 한 부분의 크기로 키를 추측해볼 거예요. 어떤 뼈를 잴 거죠?
2: 넓다리 뼈죠.
0: 좋습니다. 히긴스가 여러분의 넓다리 뼈 길이를 잴 거예요.
2: 아, 이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넓다리뼈의 길이를 잴게요. 길이가 대략 61cm네요. 이분은 66cm네요. 그리고 이분은 53cm예요. 마지막 분은 58cm입니다.
0: 네, 오직 한 부위의 뼈만 쟀는데 네. 그것으로 키를 추측해볼 거죠?
2: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0: 그럼 내하부터 시작해볼까요?
2: 내하의 키는 183cm로 추측돼요. 아, 키를 재볼 수 있게 일어나 주시겠어요? 측정해 보겠습니다. 발끝부터 재볼게요. 내하의 실제 키는 178cm네요.
0: 우와.
2: 그럼 여기에 기록하고
0: 약간 차이가 나지만 나쁘진 않네요. 거의 비슷해요.
2: 그리고 제가 예상한 네이슨의 키는 198cm예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이슨의 실제 키는 196cm예요. 198cm보다 약간 작아요.
0: 미리
2: 대단한데요?
0: 키를 재둔 거 아니에요?
3: 아, 아니에요.
0: 그래요?
2: 리셋의 예상 키는 163cm예요. 줄자를 발끌 때 놓고 위로 올릴게요. 실제 키도 163cm군요.
0: 세상에.
2: 이번에 완벽했네요.
0: 어떻게 된 거죠?
2: 이번에는 스테판이에요. 스테판에
0: 있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전시관에서는 우주에 있는 액체 질소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크리톤은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로 표면은 회색 화산으로 덮여 있는데 그 화산은 액체 질소를 공중으로 8km나 발사합니다. 전 액체 질소를 좋아합니다. 히긴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참여했죠. 액체 질소의 온도는 영하 180도입니다. 물론 이건 집에서 할 수는 없죠. 여긴 박물관이며 넓은 공간이고 모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히긴스 준비됐죠?
2: 네.
0: 여기에 깔때기를 알았어요. 꽂아서 액체 질소를 부어줍니다. 많은 양은 필요 없어요. 끓어오르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외부 온도가 24도 정도라서 액체 질소와의 온도 차가 150도 이상 나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완벽해요.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액체 질소입니다. 이번엔 뚜껑을 닫고 드럼통에 넣을 거예요. 그럼 가스로 변할 거고 원래보다 700배나 팽창되죠.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뚜껑을 이렇게 닫고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모두 귀 막으세요. 이제 안에서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실제로 소리가 들리네요. 시작합니다. 점점 더. 우와! 엄청난 에너지 방출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럼 이제 실험을 좀 더 크게 해볼까요? 그래서 드럼통을 다섯 개 더 준비하고 엄청난 양의 탁구공도 준비했습니다. 이 박물관에 많은 관객이 모였네요. 수백 명은 되겠어요. 여기서 실험을 할 겁니다. 한 통만 터졌을 때도 훌륭했습니다. 액체 질소의 폭발 본능 때문이었죠. 이번엔 실험팀을 만들어서 다섯 통을 동시에 터뜨릴 거예요. 다섯 개의 드럼통이 보이시죠?

0: 실험 방법은 탁구공을 가져와서 액체질소 같은 드럼통 위에 붓고 공이 공중으로 튀게 하는 겁니다. 멋진 생각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호안경을 쓰고 액체질소를 넣으세요. 이건 영하 180도 정도라서 직접 손댈 수 없죠. 하지만 아주 빠르게 가스로 변합니다. 좋아요. 모두 준비됐죠?
1: 네.
0: 탁구공도 준비됐나요? 관객 여러분도 준비됐죠?
2: 네.
0: 좋아요. 뚜껑을 들고 병을 집어든 다음 이걸 드럼통에 넣으면 탁구공은 위로 튀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 있으니 피하지 않아도 돼요. 관객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0: 모두 준비하시고 뚜껑을 닫으세요. 튼튼한 뚜껑이니 아주 단단히 닫아주세요. 이제 안으로 넣고 탁구공을 그 위로 쏟아주세요. 좋아요. 이제 물러서세요.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건 정말 최고의 광경이네요.

정말 굉장합니다. 2만 개의 탁구공이 날아올랐어요. 하이파이브 해요. 어서요. 하이파이브 해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해낸 거예요. 자, 하이파이브.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정말 다행히도 청소는 제가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제가 해야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곧 올게요. 14,352개, 353개, 354개. 오늘 우린 뭘 배웠나요? 휴대전화에서 자라는 나쁜 세균을 막기 위해선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란 걸 알았죠. 여길 좀 보세요. 거대한 곰팡이 구역이 생겼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미라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만의 사과미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액체 질소의 놀라운 폭발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마치 해왕성의 위성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자연과학 박물관은 발견이나 탐험도 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을 배울 멋진 장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도 멋진 박물관이 있을 거예요. 전 스티브 스팽글러였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아요. 어디까지 셌죠? 14,000개? 하나, 둘, 셋, 넷. 좀 도와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누구라도 도와줘요. 아우, 히긴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일상의 식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정미경의 별미 요리. 맛 보장되는 쫄깃쫄깃 백합조개. 탕요리로 즐겨보자. 뽀얗고 시원하게 우러난 국물이 일품인 백합조개탕부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향긋하다. 케일로 만드는 핑거푸드. 돌돌 말아 쌈장을 톡! 한입에 쏙 들어가는 케일 쌈밥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이 귀염둥이 광희고요.
2: 정미경입니다.
1: 네,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2: 네.
1: 아, 오랜만에 뵀는데요.
2: 너무 오랜만이에요.
1: 자, 오랜만에 또 선생님의 음식을 맛볼 생각하니까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조개탕. 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정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재료를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2: 지금 이제 제철인 백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백합 조개 자체는 굉장히 시원하고 깊은 맛도 있지만 네. 실제로 약간의 또 간도 있어서 네.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되는 백합 준비를 해주시고 네. 채소는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는데 저는 청경채 준비했지만 요 청경채 없이 네. 파마늘 고추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진짜 간단하게 간은 소금과 후추만 있으면 되거든요.
1: 오, 자 오늘 재료가 굉장히 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해요.
2: 네 맞아요.
1: 자, 시원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백합 조개탕 네. 시작해 볼 텐데 사실 조개 요리가 나오면 조개 음식 할 때 이 해감을 많이 그쵸? 걱정하시잖아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개 같은 경우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바다 쪽에 있다 보니까 모래나 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머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백합은 굉장히 깊은 바다 속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뻘은 별로 없어요. 진흙은 별로 없고 좀 굵은 모래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모래도 많지 않은 조개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해감을 시켜주는데 네. 자, 해감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찬물에 소금을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데 네. 이때 소금의 양이 바닷물 정도가 되면은 조개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입을 쉽고 편안하게 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해감이 잘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물에다가 담궈주시고
1: 선생님, 이 조개 중에서 해감이 네. 돼서 나오는 조개들도 있나요?
2: 해감이 돼서 나오는 조개가 아니라 해감은 보통 이제 업자들이 네. 해감을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홍합 같은 조개는 바위에 들러붙어서 자라잖아요. 네. 그런 조개는 해감을 시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모래랑 닿지를 않고 있으니까 네. 그런 조개는 그냥 먹어도 되는 조개예요. 해감이 필요 없는.
1: 네.
2: 그래서 이 해감을 시킬 경우에는 네. 이 상태에서 차가운 데 두시는 게 좋은데 네. 가장 좋은 데가 사실 냉장고죠. 그리고 냉장고는 문을 닫으면 깜깜해지잖아요. 예? 오히려 깜깜한 곳에 둘수록 해감이 더 쉬워요.
1: 오.
2: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냉장고 안에 이렇게 넣어두시거나 예? 뭐 차가운 바깥에 두실 거다 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용기에 뚜껑을 덮어서 차가운 곳에다 두시면 예. 한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히 해감이 되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감이 된 조개를 네. 건져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1: 근데 선생님, 네. 여러 가지 조개가 있는데 오늘은 백합이에요.
2: 네.
1: 예. 백합은 진짜 알도 굵고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2: 아, 실제로 가격도 사실 더 나가고 예. 고급인 게 맞는데 네. 그나마 또 이제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는 제철이 아니면 맛보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지금이 딱 제철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제철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좋겠죠.
1: 자, 이제 네. 조개 해감을 했고 이제 뭘 하면 될까요?
2: 일단 조개 육수를 낼 건데 네. 해감시킨 조개를 넣고
1: 네.
2: 요거 물 4컵이에요.
1: 물 4컵.
2: 그래서 한 그 백합 조개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조개가 조금 충분히 잠길 정도 되는 상태로 물을 부어 주시고 네. 요거를 바로 이제 불 위에 올려서 육수를 내 보도록 할게요.
1: 볼까요? 야. 확실히 항상 이제 이렇게 조개에 들어가는 네. 이제 국을 먹을 때
2: 네.
1: 조개가 너무 자라가지고 항상 아쉬웠는데 오늘 아주 큼지막해서 좋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큼지막한 거는 이제 속살도 사실 굵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국물 맛도 훨씬 더 좋아져요.
1: 그러게요. 시원하고. 네. 자, 이거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2: 이 상태에서 사실 뭐 집에 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냄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네.
2: 넘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조금 깊은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불을 올린 상태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면 익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벌릴 때까지 일단 불 위에 올려놓고 저는 그 사이에 채소를 조금 네.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1: 뚜껑은 닫지 않고요.
2: 네네.
1: 자, 그러면 이불 벌리는 동안 저희가 채소를 한번 썰어볼게요. 네.
2: 자, 파는 그냥 어슷 썰어서 네. 준비해 주시고.
1: 아니, 재료가 정말 간단하네요, 선생님.
2: 그렇죠. 사실 재료가 다 한다, 이 백합 조개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조개 자체가 일단 감칠맛도 좋고 네? 맛도 좋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굳이 또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1: 그러게요. 본연의 맛을 좀 느껴야 하니까.
2: 네. 그래서 저는 뭐 청경채를 넣기는 했지만 또 건더기가 너무 없으면 심심하니까. 네. 근데 아예 나는 진짜 조개의 맛만 즐기겠다 하는 경우에는 채소도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1: 네. 근데 진짜 집에 혹시 네. 부추가 있으면 너무 네. 좋은가요?
2: 부추도 한 좋아요.
1: 아, 그래요?
2: 한 3cm 정도 예. 이제 토막 쳐서 같이 넣어주셔도 네. 괜찮죠.
1: 부추도.
2: 맞아요.
1: 자. 삼겹살도 식감이 참 부드럽고 좋죠.
2: 그렇죠. 아삭아삭하고 네. 약간 신선한 느낌을 주니까
1: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그냥 이제 통으로 넣지 마시고 적당히 좀 등분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 한 3cm 정도 토막을 쳐주도록 할게요.
1: 청경채도 굉장히 부들부들한데요. 네. 오늘 이 조개탕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그리고 마늘 요것만 그냥 채를 썰어서.
1: 마늘 채를 썰어서?
2: 네.
1: 선생님, 근데 집에 이 통마늘 말고 다진 마늘이 있는데 네. 다진 마늘 넣어도 되나요?
2: 아, 물론이죠. 근데 아무래도 오늘 건 조금 이제 맑은 국물로 끓이는 거니까 예. 국물이 좀 탁해지지 말라고 제가 채를 썰어서 넣는 건데 집에 나는 다진 마늘이 있고 이 마늘이 없다 그러면 네. 그냥 다진 마늘 넣으셔도 괜찮아요.
1: 그렇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통마늘을 이렇게 썰어서.
2: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더 깨끗하겠죠.
1: 예.
2: 잘. 그럼 이제 재료 준비 끝난 거거든요.
1: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예. 그렇지만 진짜로 이 백합 쪽에 그 진한 맛이 네. 대단할 것 같아갖고
2: 정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개만 먹어도 예.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리거든요.
1: 네.
2: 자, 이제 뭐 재료 준비 다 됐으니까 끓여보도록 할게요.
1: 가볼까요?
2: 네.
1: 아하.
2: 조개가 입을 벌렸어요, 진짜.
1: 입도 크네요, 진짜. 예, 백합 조개는.
2: 그래서 이 조개 요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이제 큰 냄비를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조개가 입을 벌리면 부피가 확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막 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2: 지금 보시면 이 조개 껍질도 되게 두껍죠.
1: 조개 껍질 두껍고 조개 살이 진짜 두꺼워요.
2: 큼직큼직하고. 예.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예?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국물을 위주로 먹을 것이냐 네. 아니면 조갯살을 맛있게 먹을 것이냐. 그래서 조갯살을 맛있게 드실 거라면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조갯살이 질겨지잖아요. 그리고 쪼그라들게 되고
1: 예.
2: 대신 국물은 그만큼 또 진해지는 거죠. 그만큼 맛성분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와서.
1: 예?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국물이 중요하다 하면은 조금 오래 끓이시고 네. 나는 건더기가 중요하다.

0: 그러면은 살짝만 끓이시는 게 좋아요.
1: 본인 취향에 따라.
0: 네.
2: 맛있는 국물이 지금 뽀얗게 우러나왔어요.
0: 뽀얗게 우러나오죠. 그리고 이야. 다른 조개에 비해서 굉장히 또 깨끗해서 네. 거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2: 거의 없어요.
0: 거품이 지저분하지가 또 않잖아요. 네.
1: 혹시나 그렇죠? 조금 있으면 예. 요거를 걷어내셔도 좋아요.
0: 예, 조금씩 걷어주시는데 백합은 진짜 너무
2: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예.
0: 진짜 고급스러운 조개여가지고.
1: 아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다 향 있잖아요. 예.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예.
0: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예 백합탕이니까 예. 백합을 좀 넉넉히 넣었지만 요 조개 한 3개 정도만 넣고 조그만 볼 같은 데다가 네. 간단하게 곁들여도 어떤 요리에도 좋은 국물로 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거품 살짝 걷어주신 다음에 네. 준비된 재료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청경채.
1: 청경채 넣고요.
0: 네, 요 청양고추는 혹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좀 매워할 수 있으니까. 네,
1: 가감하시고.
0: 네.
1: 근데 청양고추 들어가면.
0: 네, 칼칼한 맛이 네. 있죠.
1: 칼칼하고 아주 시원해지니까.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모든 재료를 넣고 한 소끔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1: 네.
0: 이 국물이 약간 간이 있어요. 그래서 백합 조개 자체에 네. 그 국물 간이 있어서 한번 드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나는 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드셔도 돼요.
1: 아, 이미 조개에 좀 간이 있으니까.
0: 네, 조개가 바닷속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좀 배어있는 간이 많이 있어서
2: 네.
0: 생각보다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소금 조금 추가를 해주시고요.
1: 네, 드셔보시고.
0: 네. 그다음에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1: 아, 정말 국물이 뽀얀 게 청양고추 들어가고 이미 조개살에 그 맛있는 그 어떤 맛들이 우러나와서 시원하고 정말
0: 칼칼한 맛이 느껴지죠.
1: 예, 예, 예. 감칠맛도 엄청날 것 같고. 이야,
0: 예.
1: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냥 이제 다 된 거예요.
1: 자, 이제 다 먹어볼까요? 예.
0: 너무 쉽죠.
1: 아, 저희가 진짜 방송 리얼타임으로 진짜 이렇게 금세 될 줄은 몰랐어요.
0: 자, 조개. 네. 오늘은 사실 조개 먹자고 끓인 백합탕이니까 네. 조금 넉넉히 담아주시고.
1: 야, 아니 사실은 네. 그 조개 껍질을 이렇게 바르고 네. 해도 좋지만 이렇게 조개 껍질까지 있으니까 분위기가
0: 맞아요.
1: 예.
0: 자, 그래서 국물이 예. 뽀얗면서도 맑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1: 아, 진짜 이런 뽀얀 국물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0: 자, 그래서 살도 굉장히 먹으면서 되게 이제 쫄깃한 맛이 느껴지고
1: 예.
0: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1: 오, 아주 먹고 나면 속도 시원하고 칼칼한 게
0: 맞아요.
1: 편안할 것 같아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백합 조개탕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백합 조개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소금을 푼 뒤 백합조개를 넣어 해감해주세요. 냄비에 백합조개,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대파,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청경채는 밑동을 제거하고 가닥가닥 뜯은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늘은 채 썰어주세요. 백합조개가 입을 벌리면 거품을 제거한 뒤 청경채, 청양고추, 대파,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백합 조개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쌈채소로 알고 있던 케일을 든든한 쌈밥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맞아요.
1: 재료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0: 예. 네, 재료는 이제 케일이 주인공이니까 케일 네.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요 청양고추는 위에 사실 좀 예뻐 보이라고 제가 얹으려고 준비한 거여서,
1: 네.
0: 있으면 준비해주시고, 없으면 빼주셔도 괜찮아요.
1: 네.
0: 그리고 간할 수 있는 소금이고요.
1: 자, 선생님, 근데 네. 요 케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쌈채소로만 알고 있지만, 그쵸. 이 쌈밥이 잘 어울리나요?
0: 사실 이 케일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잎 자체가 굉장히 좀 두껍고 질겨서 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1: 네.
0: 이걸 또 살짝 데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그 특유의 이제 약간 쌉싸래한 맛하고
1: 맞아요.
0: 어우러지는 향이 또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미네랄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오늘 쌈밥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재료거든요.
1: 네. 자, 그러면 이제 밥은 또 어떤 밥으로 준비하셨는지.
0: 저는 지금 이제 잡곡밥, 편미밥으로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이건 아무 밥이나 뭐 귀리밥도 좋고 보리밥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0: 쌀밥이 좋아하면 그냥 쌀밥 준비하셔도 되고요.
1: 자, 그리고 일단 쌈밥에는 네. 들어가는 쌈장이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쌈장이 중요하죠.
1: 어떤 재료들이 있죠?
0: 된장하고 고추장 네. 그리고 다진 파마늘 있고요. 네.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오늘 올리고당 약간 그렇게 오. 들어가거든요.
1: 자, 네. 그럼 너무나 맛있는 네. 케일 쌈밥 만들어볼까요?
0: 네.
1: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할까요?
0: 일단 케일을 먼저 데쳐보도록 하는데 네. 요 케일에 보면 줄기가 좀 질기잖아요.
1: 그래서 맞아요.
0: 요 줄기 부분만 요렇게 살짝 겹쳐서 네. 자를게요.
1: 줄기는 어찌됐건 쌈밥 할 때 단단하기 때문에
0: 안 쓸 것 같죠?
1: 예, 예.
0: 아, 근데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또 요 성분에도 사실 맛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1: 예?
0: 요거를 데쳐서 잘게 잘라서 밥하고 같이 섞어줄 거예요.
1: 아, 버리지 않고?
0: 네.
1: 예.
0: 대신 이제 데칠 때 요게 아무래도 더
1: 간단하니까.
0: 간단하니까 오래 데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먼저 넣고 나중에 이걸 넣는 걸로 할게요.
1: 넣을까요, 그러면?
0: 네. 소금물을 만들려고 자, 소금 좀 넣어주시고
1: 네.
0: 보통 이렇게 채소를 데칠

0: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날 때까지 데쳐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쳐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이파리도 같이 넣어주시고 이파리 넣으실 때도 줄기 쪽 먼저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1: 이파리 넣을 때도
0: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냥 날 걸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 그러니까 막
1: 너무 오래 할 필요 없고
0: 그렇죠.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고 혹시 덜 익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덜
1: 익으면 먹으니까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1: 그리고 확실히 아까보다 달리
0: 색깔이 파래졌죠.
1: 색깔도 파래지고 예. 조금 더 부들부들해 보여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이파리도 예. 얹어서
1: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요.
0: 그렇죠.
1: 향도 너무 좋고요.
0: 네, 그리고 약간 쌉싸리한 맛도 조금 빠져요. 빠져서 예. 케일 안 좋아하시던 분도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자. 데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물기 그냥 짜주시고.
1: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물기를 짤 때 네. 조심해야 될 점 있나요?
0: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데친 경우에는 예.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쭉 짜다가 찢어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 정도로만 데쳐주면 솔직히 꼭 이렇게 쥐어도 찢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잎이 워낙 두꺼워서.
1: 그러게요. 더 푸릇푸릇해지고.
0: 네. 자 이렇게.
1: 자 케이크까지 한번 데쳐봤고요.
0: 아까 요 데친 것도 같이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요거를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
1: 사실 줄기를 그냥 먹기는 진짜 어려워요.
0: 예.
1: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은 성분들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1: 네. 케일이 좋다는 거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데
0: 맞아요.
1: 그냥 쌈채소로 먹기도 이제 사실은 조금 질겨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쌈 여러 개 있는 데서 예. 다른 거 먼저 먹다가 굳이 없으면 이제 좀 이렇게 손이 가지 처음부터 잘 안 예. 드시게 되잖아요. 이거는 물기를 짜서 밥이랑 같이 비빌 거니까
1: 네.
0: 여기다 넣을까요? 네, 여기다 넣고
1: 물기를 최대한 없게.
0: 네. 요 청양고추는 선택적으로 예. 약간 이제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넣어주시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이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이것도 예.
0: 잘게 썰어서 네. 밥이랑 같이 아예 섞을 거예요.
1: 오.
0: 만약에 씨가 싫으시면은 애초에 반을 갈라서 좀 씨를 빼고 해주셔도 되고 뭐 저처럼 그냥 같이 섞으실 거면은 예. 이렇게 한꺼번에 한 상태에서 조금 잘게 다져주세요.
1: 잘게 너 매울 수 있으니.
0: 네.
1: 자 근데요 사실 이렇게 쌈밥 네.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좋거든요. 한 입에 쏙 들어오고.
0: 그리고 이제 정말 피크닉의 계절이 왔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뭐 김밥도 물론 좋지만
1: 네. 늘 먹으니까
0: 자주 우리가. 또 먹는 거니까 이렇게 채소로 해서 또 만들어서 나가면 좀 더 피크닉 분위기를 잘 낼 수가 있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이 재료를 넣고 밥을 먼저 비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네.
0: 밥에다가
1: 밥은 찬밥을 이용하나요? 따뜻한 밥을 이용하나요?
0: 너무 뜨겁지 않은 그래도 미지근한?
1: 예,
0: 따뜻한 밥. 예. 네. 여기 밥에 예. 아까 청양고추 송송 썰은 거,
1: 청양고추 썬 거,
0: 그다음에 케일
1: 네.
0: 같이 넣어주시고 네. 여기에 참기름, 나중에 쌈장에도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네. 기본 밥에 조금만 넣어주도록 하고 소금도 약간 기본간이 될 정도만 해줄게요.
1: 그러게요.
0: 나중에 쌈장이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1: 쌈장으로만 간을 하려다 보면 너무 이제 간이 세지니까
0: 예.
1: 소금으로 밑간을
0: 해서 이렇게 버무리신 다음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1: 근데 선생님 지금 네. 이제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칼칼한 향이
0: 매콤한
1: 좀
0: 올라와요. 매콤한 향이 예, 예. 나죠.
1: 너무 좋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네. 동그랗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1: 한 입에 먹기 좋은 네. 크기로
0: 준비를 해주세요.
1: 할게요. 근데요, 선생님. 네. 한 입 크기도 좋고 네. 이제 막 주먹밥처럼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0: 네.
1: 도시락으로 싸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먹기 좋게 네. 하는 거니까 아이들 어린 경우는 또 사이즈 조금 더 작게 해도 괜찮고
1: 네.
0: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덩어리로 해도 되는데 먹기 네. 힘들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 크기가 딱이에요, 한 입 네. 크기.
0: 요 주먹밥도 사실 만드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 둘, 셋, 한 1인분에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요 정도 사이즈면 예,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근데 이 상태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0: 네. 이것도 이제 기본간이 되어져 있으니까.
1: 예.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2: 자,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 케일이 또 함께 해야 되는데.
0: 네. 그래서 색깔이 요 윗면이 더 예쁘잖아요. 예. 그게 바깥으로 가도록 하고.
2: 아, 윗면이 바깥으로. 네. 우리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0: 그쵸.
2: 나중에.
0: 그래서 줄기 쪽이 앞쪽으로, 속으로 들어가도록. 네. 넣고. 밥을 넣어주신 상태에서 말아주세요, 그냥.
2: 오.
0: 그래서 중간쯤 되면 가장 잎이 큰 때가 나오죠.
2: 예.
0: 요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감싸주시고.
2: 아, 포장하듯이 이렇게.
0: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예. 말아주시면 끝인 거죠.
2: 자. 자, 하나만 더 선생님 말아주세요. 네. 자, 선생님 미리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 네. 요렇게.
0: 요렇게.
2: 오.
0: 자. 그래서 잎이 너무 작으면. 만들기가 또 좀 힘들어지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사이즈를 손바닥 정도 크게 되는 거로. 네. 이제 적당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죠.
2: 이렇게 쌈밥 할 때 그래서 이제 케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네.
2: 케일이 입이 약간 단단하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찢어지지도 않고.
0: 잘 안 찢어지고. 그래서. 네. 쌈밥에 사용하면 굉장히 색깔도 예쁘면서.
2: 예.
0: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예. 이제 쌈장이 필요하잖아요.
2: 사실 또 쌈밥이 제일 중요한 것도 쌈장인데.
0: 그렇죠. 자, 된장하고 고추장을 저는 이제 두 큰술에 반 큰술 정도.
2: 네.
0: 그러니까 4대 1 정도 비율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식성에 따라서도 조금 조율을 해주셔도 돼요.
2: 네.
0: 그래서 동량까지 쓰셔도 괜찮아요.
2: 동량까지.
0: 네.
2: 본인이 좋아하는 걸.
0: 그렇죠.
2: 따라.
0: 저는 이제 된장을 조금 더 많이 넣었지만.
2: 네.
0: 나는 된장이랑 고추장을 1대1로 넣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같이 넣으셔도 되고.
2: 네.
0: 여기에 다진 마늘.
2: 네.
0: 다진 파.
2: 이 쌈밥 할 때는 사실은 된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0: 그렇죠.
2: 이게 맛있더라고요.
0: 예, 맞아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장 자체가 간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2: 네.
0: 약간 중화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농도를 약간 풀어주는 의미에서 지금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주는.
2: 올리고당.
0: 거예요. 네, 넣어주시고, 참기름.
2: 참기름.
0: 계속.
2: 네.
0: 다, 뭐, 집에 있는 재료죠. 그래서. 골고루.
2: 예. 섞어주시고.
0: 섞어주시고.
2: 근데요, 선생님.
0: 네.
2: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쌈밥을 싸실 때.
0: 네.
2: 아니, 쌈장이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0: 아, 속에.
2: 네.
0: 예. 그렇게 해서 속에 넣고 싸셔도 돼요. 그냥.
2: 네.
0: 정말 바깥에서 뭐 집어 드시기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2: 네.
0: 오늘은 이제 위에다 조금 장식을 하면서 제가 좀 얹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게.
2: 한 입 크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피크닉 나가시거든요.
0: 네.
2: 날씨가 좋으니까.
0: 맞아요.
2: 그것도 이렇게 싸가면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0: 그쵸, 또 밖에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담아놓고.
2: 예.
0: 보통 이제 쌈장 같은 거 얹으실 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떨어뜨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아예.
2: 네.
0: 좀 넉넉한 양을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받으시고.
2: 아.
0: 이렇게 미세요.
2: 소분하듯이 이렇게.
0: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을 밀면서. 중앙 부위에다가.
2: 예.
0: 얹어주시고, 자, 여기에 청운고추.
2: 네.
0: 한두 개씩만 얹어줄게요.
2: 아, 이렇게 몸에 좋은 케일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상추랑 깻잎만 많이 먹는데 우리가.
0: 그리고 깻잎으로도 이렇게 또 해도 되잖아요, 똑같이.
2: 그쵸, 그쵸.
0: 예, 그래서 좀 잎이 큰 깻잎이 있으면.
2: 네.
0: 뭐 깻잎으로 하셔도 되고, 집에 채소가 있는데 잘 안 먹게 되는 게 있다. 근데.
2: 예.
0: 쌈채소로 어울린다 그러면 양배추도 사실. 아. 쌈으로도 맛있고.
2: 그러게요.
0: 예, 이 된장 소스하고 원래 잘 어울리니까요.
2: 예.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2: 아이고.
0: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자,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케일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3: 케일 쌈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케일은 줄기를 분리해 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케일 줄기를 넣어 데치다가 이파리를 넣어 데쳐 주세요. 케일은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짜내 줍니다. 케일 줄기는 송송 썬 뒤 물기를 짜내고 청양고추는 다져 주세요. 그런 다음 밥에 청양고추, 케일 줄기, 참기름, 소금을 넣어 밑간해줍니다. 밑간한 밥을 동그랗게 빚은 뒤 케일에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올리고당,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쌈장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

0: 채 케일 쌈밥을 담은 뒤 쌈장, 다진 풋고추, 홍고추를 얹으면 케일 쌈밥이 완성됩니다. 콩나물을 더 새롭고 맛있게 요리하는 정미경의 황금 레시피.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당길 때 딱인 메뉴. 콩나물국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자랑하는 콩나물찌개부터 이제 콩나물 무치지 말고 볶아먹자. 10배 맛있는 콩나물 반찬. 미나리의 향긋함과 콩나물의 아삭함이 어우러진 미나리 콩나물 볶음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비타민 강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1: 자, 선생님. 네. 제일 만만한 국민 먹거리. 이 콩나물로 네. 얼큰한 찌개를 오늘 만들어 볼 텐데요.
2: 네, 맞아요.
1: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볼게요.
2: 말씀하신 콩나물 있고요. 네. 오늘은 돼지고기 안심으로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양념에 보시면 여기 새우젓. 원래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이 굉장히 궁합이 좋잖아요. 네. 뭐, 물론 새우젓 없으시면 액젓, 그냥 멸치액젓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야채로 에네타리 버섯하고 양파, 그리고 파하고 고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네. 건 이 콩나물찌개에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2: 네.
1: 자, 어떤 게 들어있을지.
2: 네, 기본 물을 그냥 넣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물을 넣고 해도 어느 정도 맛은 나겠지만 네. 오늘 조금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육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멸치육수에 오늘 양념의 베이스는 이제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한 거예요.
1: 예, 예.
2: 약간 조금 진한 느낌이 나는 양념인데 네. 거기에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 그리고 간을 맞출 소금과 후추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 자, 선생님, 네. 이 콩나물 음식은 굉장히 많은데
2: 네.
1: 이 찌개는 새롭기도 하고
2: 그쵸.
1: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세요. 왜냐면 아까 이 비주얼이 봤기 때문에
2: 네네.
1: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콩나물찌개 시작해볼게요.
2: 네.
1: 자, 일단 채소 손질부터 해볼까요?
2: 네. 지금 요 에네타리 버섯은 이렇게 그냥 결대로 찢어주시면 네. 되고
1: 사실 이 에네타리 버섯 네. 요게 굉장히 또 가격이 또 경제적이고
2: 그쵸.
1: 맛도 좋잖아요.
2: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죠.
1: 예.
2: 네,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또 국물에 넣었을 적에 진한 맛도 내주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요 버섯하고 폭이 좀 비슷한 느낌이 나게
1: 네.
2: 양파도 한 5mm 네. 정도 되도록 이제 썰어주도록 할게요.
1: 찌개다 보니까 이렇게 건더기가 그래도 너무 잔 것보다는
2: 네 맞아요.
1: 식감이 좀 있게끔
2: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국물 전체적인 맛을 좌우해주는 재료로 다른 좀 다양한 야채가 들어갔을 때 맛이 좀 더 풍성해지니까
1: 그럼요.
2: 그리고 사실 거의 다 항상 집에 있는 재료들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2: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팽이버섯이 있다 그러면 팽이버섯 넣으셔도 되고
1: 네.
2: 뭐 표고가 있다 그러면 표고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1: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완료가 됐고요.
2: 네.
1: 자,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있길래
2: 네.
1: 제가 고기를 이 통으로 넣지는 않을 것 같아서
2: 그쵸?
1: 정말 준비했거든요.
2: 맞아요. 요거는 지금 안심인데
1: 네.
2: 뭐 안심 말고 불고기감 같은 것도 뭐 드시다가
1: 네.
2: 좀 남은 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1: 아, 집에 있는 고기를 좀 사용하셔도 네. 되고 오늘 어떤 부위죠?
2: 저는 지금 이게 안심이에요.
1: 안심.
2: 안심인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가장 안쪽에 있어서 안심이잖아요.
1: 네.
2: 가장 근육 운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2: 가장 부드러워.
1: 맞아요, 맞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안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칼집을 두 줄 정도. 한 반 정도 깊이가 되도록 넣어주세요.
1: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2: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육수 맛을 그만큼 더 좋게 해줄 수가 있겠죠.
1: 어...
2: 그래서 그냥 썰었을 때보다는 칼집을 한번 좀 넣어서 썰어주시면
1: 네?
2: 고기 맛이 좀 더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도톰하게 한 1cm 정도 폭이 되도록
1: 네.
2: 썰어주도록 할게요.
1: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콩나물이긴 하지만
2: 네.
1: 콩나물 식감도 굉장히 아삭하고 좋기는 해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또 고기가 또 씹혀줘야 찌개에는 또 어울리지 않나.
2: 맞아요.
1: 네?
2: 그래서 뭐 오늘은 돼지고기 넣었지만
1: 네.
2: 이 돼지고기 말고 해산물 있으면 해산물도 괜찮고
1: 네.
2: 뭐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도 괜찮고 닭고기도 사실 괜찮고
1: 네네.
2: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재료든지 잘 어울리는 양념이거든요.
1: 취향에 따라.
2: 그렇죠.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1: 네.
2: 고기는 살짝 밑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 사실은 이제 고기가 들어갈 때 확실히
2: 네.
1: 밑간을 하면 맛이 더 배가 되더라고요.
2: 그렇죠. 기본 간을 좀 해주게 되면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새우죠. 네. 약간 넣어서 섞으시고 네. 요 다진 마늘 그리고 네. 원하시면 다진 생강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고기 냄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1: 네, 혹시 누린내가 걱정이 되시면.
2: 네. 그리고 간장 약간만 넣어주시고 네. 후추도 조금 넣어서 버무리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 얼마 정도 두면 되나요?
2: 아니,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1: 오래 두지 않아도.
2: 네. 뭐, 오히려 너무 오래 두게 되면은 네. 삼합 현상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무려서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으니까.
1: 자,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 자 조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일단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 자, 그래서 식용유를 일단 둘러서 고기를 먼저 볶아줄 건데 밑간했잖아요. 네? 고기를 볶고 난 다음에 콩나물도 넣고 가볍게 한번 볶을 거예요. 그러면 볶으면서 이 기름 자체가 좀 고운까지 올라가니까 살짝 콩을 익혀주고 그다음에 육수를 넣고 다시 끓이면 한 번 더 익히게 되면 네? 비린내 나지 않게 대신 아삭함은 이제 살려있는 상태로 네?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어느 정도 냄비가 조금 열이 오

0: 이 콩나물 이거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1: 아, 이 양이요? 예. 지금 그냥 보통 우리 파는 콩나물 예? 한 봉지가 뭐 적은 양은 한 200에서 많으면 300g 정도거든요. 예. 그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양이에요. 오.
0: 옛날에 항상 엄마가 예. 콩나물 1,000원어치 사오라. 1,000원어치 사오라 하면 이렇게 그냥 우리 한 가족이 먹을 정도의
1: 맞아요,
0: 콩나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좀 물가가 어떤지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그러니까
1: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퍼담아서 주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친구를 왔다고 하면 한 큰 더 주셨거든요. 한 큰.
1: 광희 씨 예뻐서 더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0: 그때 얼굴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가지고. 예. 이 얼굴을 갖다면 많이 주셨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아닌가요?
1: 자, 지금 이렇게 볶으면서 약간 콩비린내 올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0: 네,
1: 이게 익으면서 이제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요 냄새가 날 정도로 볶아지면 여기에 네. 이제 육수를 부어주세요.
0: 자, 이렇게 네. 비린내를 살짝 날리고 나서.
1: 그렇죠.
0: 멸치육수 이거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집에서?
1: 멸치육수 그냥 차가운 물에다가 네. 멸치하고 만약에 다시마 있으면 다시마 네, 한쪽 좀 같이 넣어주시는데 멸치도 가볍게 한번 마른 팬에 볶아서 해주시면 비린내를 한번 날리게 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물을 넣고 끓여주시는데 보통 육수를 끓이실 적에 불이 세면 셀수록 단시간에 나올수록 육수가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충분히 뽑아내려면 네.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오래 해주실수록 속에서 많이 우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멸치 같은 경우에 중간불 이상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최소 시간은 10분, 조금 길게 잡으면 15분. 근데 15분보다 더 오래 끓이면 진한 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이 풀어지면서 탁해지는 맛이 나오게 돼요.
0: 예. 네. 시간 꼭 엄수해 주시고 네. 몇 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요?
1: 이 상태에서 한 3, 4분 정도 네. 익혀주도록 할게요.
0: 자, 선생님, 네. 이 콩나물 찌개가 끓고 있어요.
1: 저 지금 우리가 예? 볶아서 육수 붓고 한 3, 4분 정도 된 것 같죠?
0: 네, 와.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뭐 고기의 누린내라든가 콩나물 비린내 예. 전혀 안 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고기도 충분히 잘 익었고 예? 콩나물도 충분히 잘 익은 상태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때 아까 준비해놨던 나머지 채소.
0: 네.
1: 양파하고
0: 버섯이랑
1: 버섯만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양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0: 자, 양념.
1: 네, 고추장하고.
0: 네, 오늘 찌개 양념인데 네. 자,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1: 고추장.

0: 하고 그 된장은 네. 보통 이제 집에서 만든 경우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장을 담으신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간이 약간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조율을 좀 해서 넣어주시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고추장 두 큰술 정도 넣었고 된장 네. 반 큰술.
1: 오, 된장이 또 들어갔어요?
0: 네.
1: 오, 된장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0: 된장을 같이 넣으면 이 고추장만 끓였을 때보다는 훨씬 조금 깊은 맛이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구수한 맛이 이제 같이 살아나요.
1: 구수한 맛이.
0: 네, 여기에 고춧가루 네. 추가를 해주시는데 매운맛 원하시면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돼요.
1: 칼칼하게.
0: 네, 더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는 거죠. 맞춰주시고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
1: 네. 자, 이게 양념 재료를 다 넣었는데
0: 네.
1: 이 상태로 어느 정도
0: 이 상태에서는 너무 오래 끓이실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양파가 조금 이제 숨이 죽은 정도만 네. 되면 아까 우리 향채소 남겨둔 거 있었잖아요.
1: 네. 자, 대파.
0: 대파 어슷 썬 거. 그다음에 고추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이때도 청양고추 넣어주시면 되고 붉은 네. 고추까지. 같이 해서 그냥 한 소끔 끓여주시면 돼요.
1: 예. 예. 아니 이제 일단 국물이 진해서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0: 좀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콩나물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시원한 채소잖아요.
1: 맞아요.
0: 시원한 맛을 주는. 그래서 보통은 뭐 무침으로 해서 드시거나 뭐 특별히 이 국을 끓이거나 뭐 예. 이렇게만 드시는데 찌개로 끓여도 굉장히 좋은 건더기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집에 콩나물 있으신 경우에
1: 네.
0: 뭐 좀 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찌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그럼 이제 한 소끔 끓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옮겨 담아 볼게요.
0: 네.
1: 야.
0: 좀 맛이 궁금하시죠?
1: 예. 사실은 시식이 있었다면 제가 네. 더 맛있게 먹어봤을 텐데 제가 느끼기로는
0: 네.
1: 약간 건더기가 너무 푸짐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국물은 뭐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정말 네. 짬뽕처럼 굉장히 좀 진할 것 같기도 하고 색이 또 진해서 그런지
0: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양념은 기호에 네. 따라 조금씩 또 가감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더 진한 맛을 원하시면 된장과 고추장 양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좀 더 진한 맛으로 또 약간 우리 된장찌개도 강된장이 있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호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된장이 들어가서 확실히 구수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다 밥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국밥처럼.
0: 국밥처럼 드셔도 예. 되고. 자, 그래서 콩나물로도.
1: 네.
0: 찌개를 만들어봤습니다.
1: 일단 콩나물이 들어가서 아삭하고 네. 시원한 맛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 나쁘지만 콩나물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콩나물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은 뒤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반 갈은 뒤 칼집을 넣고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돼지고기에 새우젓, 다진 마늘, 진간장,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해주세요.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콩나물을 넣어 볶은 뒤 멸치 육수를 넣고 뚜껑 덮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느타리 버섯, 양파,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어슷 썬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콩나물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오늘은 콩나물을 더 맛있게 볶아서 즐겨볼 텐데요.
0: 네네.
1: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뭐 재료 또 간단하죠. 예. 어김없이 콩나물 준비가 되어져 있고
1: 네.
0: 오늘 미나리 같이 준비를 좀 했어요.
1: 향긋하겠어요.
0: 예, 향긋한 좀 돌미나리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줄기보다는 이파리가 조금 달려있는. 그리고 양념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1: 네.
0: 파마늘 양념에 오늘 간은 새우젓 국물로만 할 거거든요. 깔끔하게. 그래서
1: 네.
0: 새우젓 국물 그리고 소금과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 자, 선생님
0: 네.
1: 빨리 반찬을 만들어야 할 때 딱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자, 그럼 빨리 요리 시작해볼까요?
0: 네.
1: 자, 아까에 이어서 오늘 콩나물이 또 나왔어요.
0: 네.
1: 어찌됐건 우리가 콩나물 넉넉하게 사두고 요리를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0: 사실 콩나물 한 봉지 사고 나면은 예. 그걸로 한 가지 요리를 하기에는 뭔가 좀 양이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만약에 반 정도는 뭐 국을 끓이고 네. 반은 무쳐서 먹는다든지 네. 또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찌개를 좀 끓이고 나면 또 나머지는 다른 요리를 한다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무쳐서 많이 드셨겠지만 네. 또 데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고 이것도 조금 번거로워서 네. 한 냄비 안에서 끝낼 수 있도록 오늘은 볶음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1: 자, 그리고 자, 그럼 자, 네. 어떻게 손질을 또 해야 되는지
0: 콩나물은 이제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네. 요 미나리는 등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 이 향이 좋은 미나리.
0: 네. 예. 그래서 한 먹기 좋게 4 내지 5cm 정도로 그냥 토막 쳐주세요.
1: 예.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 버리지 말고 다 예. 넣을 거거든요. 네. 줄기만 쓰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준비해 주시고.
1: 이 미나리는 중간중간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네. 미나리는 또 어떻게 떠서 먹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네. 이렇게 미나리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미나리가 이 돌미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부드러워요. 예. 부드러워서 샐러드나 이렇게 그 생채처럼 그대로 이제 버무려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예. 찌개나 국 같은 거 끓이실 적에 우리 또 같이 곁들이면 시원한 맛을 주잖아요.
1: 맞아요.
0: 자, 요 붉은 고추는 예. 이제 잘라서 채로 썰려고 하는데 네. 보통 채로 썰어서 토막을 쳐서 채를 썰려고 하면 사실 되게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소개시만 빼주신 상태에서
1: 예. 씨를 뺀 후에
0: 네.
1: 요리에 따라서 이 씨의 유무에 따라 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0: 그렇죠. 좀 이제 국물이나 뭐 건더기가 많이 있을 때는 들어가도 별로 거슬리지 않는데 네. 또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
1: 네.
0: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요 기울어진 느낌 따라서 그냥 채로 썰어주세요.
1: 길쭉길쭉하게.
0: 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그냥
1: 네. 이렇게. 오늘 재료들이 다 길다 보니까
0: 네. 네, 오늘 이 요리에서는 네. 실제로 이 붉은 고추가 어떤 맛에 좌우를 해주기보다는
1: 네.
0: 색감을 좀 살리려고 넣어주는 재료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피망이 있다 그러면 피망을 이렇게 좀 채 썰어서 넣어주셔도 돼요. 매운 게 싫으시면.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1: 재료 식감도 다르고 그렇죠. 채소들마다.
0: 그러면 이제 재료 준비가 네. 끝났거든요.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 끝났고. 자, 요리를 해볼게요. 저기를. 네,
0: 볶음이니까 네. 말 그대로 볶을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둘러주시는데 팬은 먼저 조금 달궈서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여기에 콩나물을 제일 먼저 넣고
1: 네.

0: 아, 이 볶아진 소리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쵸. 비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예?
1: 소나기 소리, 그죠?
0: 네, 맞아요.
1: 자, 이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숨이 완전히 좀 죽은 느낌이 나잖아요.
0: 아까보다 한 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0: 꾹꾹 넣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1: 미나리를 너무 익히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날걸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열기만 살짝 더해져서 미나리 향이 죽지 않게.
0: 섞이게끔.
1: 네, 골고루 섞이게끔만 볶아주세요.
2: 자, 저는 완성도 준비할게요.
1: 네.
0: 선생님. 네. 정말 금방 완성이 돼서 놀라울 정도예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콩나물로 할 수 있는 요리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요리 중에 하나인데 네. 드셔보시면 이 무쳤을 때하고는 완전히 조금 다른 아삭거리는 질감이 네. 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0: 그리고 맨날 무침으로 저희가 많이 먹는데.
1: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심하게 좀 담아주시고
0: 예. 아니 이렇게 빨간 양념이 아닌 네. 이렇게 깨끗한 양념으로 먹는 것도 새로워요.
1: 네, 깔끔하고 사실 콩나물이 뭐 어떤 요리라고 하고도 좀 잘 어울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씹는 즐거움이 있는 예, 그런 요리여서 이것도 좀 아작아작한 느낌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볶아서 만들 수 있는 콩나물 요리도 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 자, 금세 만들어서 뚝딱 먹는 미나리 콩나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미나리 콩나물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돌 미나리는 한입 크기로 썬 뒤 홍고추는 반 갈라 실을 제거하고 채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콩나물을 넣어 볶다가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새우젓 국물,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불을 끄고 돌미나리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미나리 콩나물 볶음이 완성됩니다. 요리 초보도 대가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낼 만능 레시피. 식탁에 올리기만 하면 박수 받는 보양반찬. 손질부터 요리까지 꿀팁이 쏙쏙 숨어있는 더덕 고추장 구이부터 봄에 더 연하고 향긋한 쑥, 고소한 콩비지와 만났다. 쑥과 콩비지의 장점만 쏙쑥 느낄 수 있는 쑥 콩비지 전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체험비 기업인 광희고요.
1: 정미경입니다. 진짜 광희 씨가 해피바이러스인 게 그 예. 방송을 봐도 훨씬 더 재밌고요. 예? 그리고 저도 요리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2: 아니, 네. 저는 이렇게 즐거운 이유가 선생님이 네.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니까 그 음식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1: 너무 좋아요.
2: 오늘도 보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는 더덕 고추장 구이예요.
1: 네, 맞아요.
2: 재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네. 자, 더덕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네. 더덕에 양념을 두 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되는 양념은 간장 양념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되는 양념은 고추장 양념이에요. 네. 그래서 유장 처리를 할 간장, 참기름, 그다음에 청주 약간 네. 필요하고 고추장 양념에는 고추장에 다진 파마늘 네.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에 설탕과 요거 올리고당이에요. 네. 그리고 간장 약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2: 사실 이 필요해서의 더덕만 한 게 없다고
1: 네.
2: 이 영양 만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1: 네.
0: 그럼 더덕 고추장구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오늘 더덕이 굉장히 튼튼하고 통통해요.
1: 더덕이 너무 신선하고 좋죠. 예. 그래서 이 신선한 더덕으로 조리를 할 적에 이걸 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보통 이렇게 두드려서
0: 맞아요.
1: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두드리다가 부서지고
0: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굉장히
0: 찢어지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소금물에 담궈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약간 유연한 느낌이 나도록 약한 소금물에다가 좀 담궈두게 되면은
0: 예.
1: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이렇게 좀 담궈 두시는 거죠.
0: 예. 한 번에 쭉 찢어지지 않고
1: 그렇죠.
0: 이렇게 유연해서
1: 맞아요. 그래서 파도. 두드려도 얘가 예. 쉽게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담궈 두시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담근 상태에서 이걸 반으로
0: 네.
1: 잘라 주시고 아니면 반으로 잘라서 담궈 두셔도 괜찮아요. 아주 큰 경우에는
0: 네.
1: 이를 미르실 적에도 좁은 쪽부터
0: 네.
1: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쪽부터 가볍게 밀어주시는데
0: 아~
1: 너무 힘차게 밀지 마시고 지금
0: 예.
1: 조금씩 납작해지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0: 맞아요.
1: 이렇게 좀 납작해지면 이쪽도 조금씩 밀어주세요.
0: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이 더덕에 맛있는
1: 부서져버려요.
0: 맛과 향들이 달라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두께가 너무 두껍지는 않지만 또 너무 얇지도 않게 이 정도 두께로 살짝 도톰한 느낌이 나게
0: 예.
1: 손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낮은 쪽 먼저 가볍게 밀어주시고
0: 아, 더덕 향 정말 좋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뭐 두드리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
0: 예.
1: 고기망치 같은 것도 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너무 세게 밀거나
0: 예.
1: 아니면 세게 두드리게 되면 그냥 퍽퍽 이 섬유질대로
0: 맞아요.
1: 같이 부서져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0: 뭉개지고
1: 그렇죠. 이렇게 얌전하게
0: 예.
1: 두드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0: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자, 준비를 해주셨는데
1: 네.
0: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예? 저는 고기가 이렇게 쫙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아, 사실 그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삼에 버금간다 그래서 사삼이라고도 하거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그 손질을 한 더덕에
0: 네.
1: 아까 두 번 양념을 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첫 번째 간장 양념, 그러니까 유장 처리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자,
1: 간장과 참기름.
0: 네.
1: 원래는 이렇게 간장과 참기름만 가지고 발라요. 근데
0: 예전에 하던 유장은
1: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0: 네.
1: 농도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술을 약간 섞었어요.
0: 이거 맛술이죠, 맛술.
1: 네, 맛술 쓰셔도 되고 청주 쓰셔도 괜찮아요.
0: 쓰셔도 되고?
1: 자, 그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0: 네.
1: 더덕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0: 아, 네. 이게 또 유장이라는 거.
1: 네, 그래서
0: 선생님 유장을 하면
1: 네.
0: 맛이 좀 달라지나요?
1: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겉에 거의 코팅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유장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양념 자체가 안쪽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더덕 바깥으로 돌게 되죠.
0: 예.
1: 그래서 더덕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향도 안쪽으로 그대로 가둬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0: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뭐 손님을 치거나 할 적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쓰게 될 때도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럴 때는 그냥 부서지지만 않게 가볍게 버무리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자, 이렇게 유장까지 저희가 마무리했고 네. 그럼
1: 자, 그래서 일단 구운 다음에 네. 다시 고추장 양념을 한 번 더 바르게 될 건데
0: 네.
1: 지금 팬이 조금 달궈지는 동안에 고추장 양념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고추장.
0: 네. 자, 근데요, 선생님.
1: 네.
0: 사실 이 더덕 고추장 구이.
1: 네.
0: 더덕 구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할 때 이 양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아우, 중요하죠.
0: 저도 명절 때 엄마가 항상 이 더덕 고추장 구이 해주시는데.
1: 네.
0: 엄마랑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1: 네.
0: 이 양념을, 고추장 양념을 미리 무치고 한번 구워주느냐.
1: 네.
0: 아니면 굽고 나서 무치느냐. 이걸 고민 많이 하시는데.
1: 일단 유장 처리가 된 상태에서는
0: 예.
1: 양념을 미리 해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0: 오.
1: 양념이 안으로 스미지 않을 거니까.
0: 예.
1: 그렇죠? 근데 그대로 유장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장으로 바로 버무리면 안으로 자꾸 먹어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도 사실은 조금 나빠지고
0: 예.
1: 더 문제는 삼투압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게 돼서
0: 오.
1: 질척질척한
0: 그러니까
1: 예. 구이답지 않은 상태의 모양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0: 네.
1: 여기에 단맛 설탕 넣어주시는데 윤기도 도와줄 겸 해서 지금 올리고당을 좀 넣어주는데
0: 네.
1: 설탕으로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0: 네.

0: 올리고당이 설탕의 한반 정도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올리고당을 2큰술 넣는데 설탕으로 넣게 되면 1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윤기도 더해줘서 네. 오늘 요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자, 여기에 지금 다진 네. 파.
1: 다진 파.
0: 그다음에 다진 마늘.
1: 네, 다진 마늘.
0: 네.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까지 이제 넣어주시면 여기 같이 넣어주시겠어요?
1: 네.
0: 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양념장이 완성이 되죠.
1: 양념장도 어렵지 않네요,
0: 아우,
1: 선생님.
0: 그럼요.
1: 아니, 더더욱 요리는 그냥 조금 이제 고급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0: 맞아요.
1: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했는데.
0: 네.
1: 자, 그럼 일단 유장이 된 우리 더덕을 먼저 한번 구워볼까요?
0: 구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우실 적에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데,
1: 네.
0: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거면 사실 석쇠구이를 하는데,
1: 네.
0: 석쇠구이로 이걸 다 익히려면 실제로 좀 번거롭잖아요.
1: 맞아요. 집에서 하기가 이제.
0: 예. 네. 근데 또 이제 그 직화불이 주는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1: 네.
0: 그건 또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오늘 유장 처리한 상태에서는 팬구이를 하고,
1: 네.
0: 팬구이한 다음에 양념을 바른 상태에서는 석쇠구이를 한번
1: 오,
0: 하려고요.
1: 예.
0: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미 이제 유장 처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1: 네.
0: 다시 기름을 두를

0: 사포닌은 어디에 좋아요?
1: 사포닌이 사실 인삼이 어디에 좋냐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 전체적으로 보면
1: 그렇죠. 뭐 면역력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래서.

0: 여기다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양념장 바른 것처럼 예. 이 양념을 일일이 발라도 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버무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양념을 넣고 제가 버무려 볼게요.
1: 아, 선생님, 저는 인스턴트 식품보다 네. 더더욱 먹으라면 네. 더더욱 선택하겠어요.
0: 아우, 당연하죠.
1: 아, 인스턴트라고 또 그런가?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보다 네. 오늘 이 더덕구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쵸. 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한 바른 상태에서 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석대구이를 할 거니까 네. 이 양념한 거를 네. 가지런히 이제 굽는데 굽다 보면은 또 살짝 이제 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색깔이 조금 덜 묻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추가로 바를 양념장을 조금 이렇게 남겨두세요. 저처럼 이렇게 네.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가볍게 발라주셔도 되죠.
1: 저희가 좋아하는 그 고추장에 그 고추 양념이 맛있는 그 향과 이 더덕숙의 그 쌉쌀한 향 있죠?
0: 네.
1: 그 향이 잘 어우러져서 아직 이제 불맛이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어보고 싶어요.
0: 근데 요 자체만으로도 이미 더덕이 익어진 상태고 예. 그냥 이제 양념에만 버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사실 드셔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촉촉하게 드실 분이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또 불맛 내고
0: 그렇죠. 예,
1: 구이를 또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0: 아니면 요즘은 이제 토치가 있어서 아예 또 토치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신 방법대로 네. 요즘 있는 그런 도구들 네. 전부 다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 오호. 야,

0: 이향 정말 좋은데, 진짜로, 왜 이게 고기 굽는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1: 오히려 냄새가 또 한몫하죠.
0: 이 불향이, 그쵸,
1: 네,
0: 시카와.
1: 맞아요. 그래서 너무 또 타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으니까
0: 예.
1: 적당하게 요 향이 배일 정도로만 앞뒤로 들고 구워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0: 근데 솔직히 조금 걱정했던 거, 우리가 이렇게 불 위에 살 때, 이 가스레인지에 양념이 많이 떨어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게 많이 없어서, 집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왜 떨어지는 게 없냐면
0: 예?
1: 아까 팬에서 수분을 한번 없애면서 구웠기 때문이에요.
0: 오,
1: 그때
0: 진짜로.
1: 만약에 굽지 않고 그대로 굽게 되면
0: 예.
1: 없어진 그 수분이 실제로 지금 떨어지는 거죠, 익으면서.
0: 아, 지금 굉장히 깔끔한데, 제가
1: 네.
0: 지금 이제 옮겨 담아볼게요.
1: 솔 이용을 해서 조금씩만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색깔이 좀더 예쁘게.
0: 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1: 아, 그래요?
0: 궁중요리 같아요, 궁중요리.
1: 요걸 좀더 사실 정갈하게 하려면은 양쪽을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0: 예.
1: 이제 더 단정하게 할 수도 있는데
0: 아,
1: 그럼 아깝잖아요.
0: 아깝잖아요. 예.
1: 그래서 그냥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신 이제 방향은 좀 맞춰주세요. 이제 약간 뾰족한 쪽이 조금 아래였다면은 전부 다 뾰족한 쪽이 조금 아래로 가도록.
0: 아, 진짜.
1: 또 만약에 퇴근해서
0: 예.
1: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0: 예.
1: 식탁에 이런 요리 하나 있으면 괜히 행복해지잖아요. 사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성의 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줬다는 것 때문에.
0: 제가 오늘 그 요리기를 하면서 오늘 또 표정이 좀 대단하게 좀 찐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전어구이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1: 아,
0: 오늘이라.
1: 정말요?
0: 예.
1: 기다리셨던 요리예요?
0: 중간에 멘트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너무 넋을 놓고 보고 있어서 제가.
1: 근데 생각보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0: 오늘. 근데
1: 예.
0: 사실 뭐 더덕 손질 정도가.
1: 맞아요. 더덕만
0: 예.
1: 미는 게 이제 조금 피곤할 뿐인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면
0: 예.
1: 쉽게 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0: 예, 마지막으로.
1: 예, 뭐 이제 조금 쪽파 있으면
0: 예.
1: 가볍게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0: 이제 손님 오거나 손님들이
1: 네.
0: 오시거나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1: 네.
0: 이 고추장, 이 더덕 고추장 구이
1: 네,
0: 이렇게 접시
1: 맞아요.
0: 위에 확 올려내면 정말 대접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국만 있어도
0: 예.
1: 그냥 고기 요리 아니어도 고기보다 더 반가운 반찬이죠. 사실.
0: 그러게요.
1: 네.
0: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더덕 고추장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더덕 고추장 구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덕은 반 가른 뒤 일대로 밀어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진간장, 참기름, 청주를 섞어 더덕에 앞뒤로 발라줍니다. 고추장, 진간장, 설탕, 올리고당,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달군 팬에 더덕을 올려 앞뒤로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더덕에 양념을 넣어 버무린 뒤 석쇠에 올려 구워주세요. 구운 더덕에 남은 양념을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더덕을 가지런히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리면 더덕 고추장 구이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향긋한 봄 쑥이 한창인데요.
1: 그쵸.
0: 근데요, 저는 이제 쑥전을 먹어봤어도 이쑥 콩비지 저는 처음이거든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1: 사실은 다 똑같은 그 쑥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0: 네.
1: 좀더 영양도 살리고 구수한 맛도 좀 살리기 위해서 오늘
0: 네.
1: 콩비지를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콩비지 자체는,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재료 보시면,
0: 예.
1: 콩을 그대로 갈은 콩비지 준비가
0: 네.
1: 되어져 있고, 쑥하고 여기는 지금 찹쌀가루예요. 그리고 찹쌀가루가 만약에 없으시면 부침가루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달걀이고 물, 소금 준비한 게 다고요.
0: 네.
1: 오늘 이제 위에 장식하려고 이거는 쑥 조금 딴 물에다가 담가 놓은 거고,
0: 네.
1: 붉은 고추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0: 선생님, 쑥은 어떤 쑥을 준비하면 되나요?
1: 그러니까 쑥은 너무 세면 사실 질겨요.
0: 네.
1: 그래서 잎이 너무 세지 않은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0: 네.
1: 지금도 보시면 약간 이제 흰 부분, 푸른 부분이 보이잖아요.
0: 네.
1: 근데 자세히 보면 아주 가벼운 솜털 같은 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1: 좀 신선하게 그 솜털이 보이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

0: 있었던 줄기 끝이 굉장히 좀 단단해요. 이 부분을 좀 잘라내서 네. 부드러운 잎만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1: 자, 쑥과 콩비지를 같이 부치면 네. 얼마나 향긋하고 고소할까요?
0: 그렇죠.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어떤 것부터 볼까요?
0: 자, 일단 쑥을 좀 잘게 네. 잘라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래서.
1: 아, 요즘 근데 쑥이 한창인데
0: 네.
1: 이 쑥 향은 정말 좋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제철이 아니 지금이 아니면 먹기 힘들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제철일 때 그래도 놓치지 말고 제철 식품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드셔주시는 게
1: 네.
0: 안 섭섭하죠.
1: 오늘은 이 향긋한 쑥을 이용해서 전을
0: 네, 만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1: 자, 다음은 뭐 할까요?
0: 네, 조금 큰 볼 하나 주시겠어요?
1: 네.
0: 자, 일단 여기에 이제 달걀을
1: 네.
0: 넣고
1: 넣어주시고요.
0: 네. 풀어주는데
1: 네.
0: 여기에 달걀을 풀어서 지금 콩비지하고 섞을 거예요.
1: 아, 콩비지 정말 새로워요. 정말 고소하고 네. 맛있는데.
0: 그렇죠. 콩 그냥 삶아서 갈은 거죠. 그래서 오. 이렇게 섞어주신 상태에서
1: 네.
0: 이때 이제 반죽을 찹쌀가루로 해주는 거예요.
1: 찹쌀가루로 넣고 아 쫄깃쫄깃하게. 네.
0: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부쳐지게 되면 또 쫀득한 맛이 나는데
1: 맞아요.
0: 요 가루는 이제 적당히 달걀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1: 네.
0: 또 콩비지를 갈 적에 어떤 농도로 갈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니까 농도를 보시면서
1: 네.
0: 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1: 네.
0: 만약에 농도가 다 넣고 나서 보니까 너무 뻑뻑하다 이러면
1: 네.
0: 뭐 달걀을 조금 추가로 넣으 셔도 되고 아니면
1: 네.
0: 물을 섞어 주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여기에 소금간.
1: 소금간
0: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쑥을 넣고 섞어 주도록 할게요.
1: 쑥을 넣고
0: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봤을 적에 쑥이 되게 많아 보였잖아요.
1: 네.
0: 근데 건더기가 이제 쑥을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반죽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1: 맞아요.
0: 쑥을 이렇게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1: 저희가 오늘 이 반죽도 굉장히 건강하게 준비했잖아요.
0: 네.
1: 콩비지가 들어가면서 아니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맨날 콩비지는 비지찌개로만 먹어봤지.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1: 네.
0: 자 부치러 가볼까요?
1: 예. 사실은 이렇게 날도 좋고 하니까
0: 네.
1: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오늘 이렇게 뭘 새로운 걸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때 이런 전을 예?
0: 저는 사실 또 즉석에서 바로 부쳐서 먹었을 때 제일 맛있잖아요.
1: 그러게요. 전집에서 먹었을 때가. 예.
0: 맞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생각났을 때 이렇게 반죽해서
1: 예.
0: 바로 부쳐 먹으면 맛있죠.
1: 자, 근데 해서. 지금 불 올리자마자 바로 올리신 거예요?
0: 아, 불을 제가 조금 달궈놨죠.
1: 아, 어쩐지. 이거는 좀 센 불에서 해야 되나요?
0: 아니에요. 중간불로.
1: 중간불.
0: 중간불로 해주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서 예. 올려주세요.
1: 너무 크지 않은 정도로.
0: 네. 그리고 두께도 또 너무 얇지 않게 해주세요.
1: 오.
0: 왜냐하면, 지금 쑥 자체가 나중에 이제 숨이 죽으면서
1: 네.
0: 밑으로 좀 가라앉게 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애초에 너무 얇게 만들면 나중에 너무 납작해지니까.
1: 오.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찍어 먹는 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0: 그거는 사실 뭐 이제 초간장을
1: 네.
0: 원하시면 같이 이제 곁들여 드셔도 괜찮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별히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1: 기본적으로.
0: 만약에 만드실 거면은 간장하고 물하고 식초를 3:1 그래서 간장을 물로 살짝 이제 희석을 시켜주는 거죠. 조금 많이 찍어도 짜지 않게.
1: 네.
0: 그리고 식초가 살짝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기름에 익혀진 거라서 느끼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1: 근데 그럼 오늘은 그냥 먹어도 맛있다는 거죠?
0: 네, 오늘은 그냥 소금 간으로만 해서 네. 쑥향을 좀 즐기면서 드셨으면 해서 저는 그냥 이제 따로 준비는 안 했거든요.
1: 자, 여기에
0: 네. 이렇게. 색깔을 내주시고
1: 네.
0: 조금 더 향을 내고 싶으면 이제 위에다가
1: 네.
0: 쑥도 같이 얹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쑥을 우와. 많이 넣어서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어느 타이밍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0: 밑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좀 노릇노릇해지죠.
1: 예, 옆에 십자가 네. 노릇노릇해졌는데
0: 그리고 밀가루로만 했을 때보다는
1: 네.
0: 지금 찹쌀을 이용을 해서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식어도 쫀득한 맛을 줄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너무 누르면
1: 네.
0: 납작해지잖아요. 그래서
1: 네.
0: 너무 납작해지지 않게 살짝 그 쑥의 향이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1: 예.
0: 그리고 기름이 너무 없어지면 좀 닿는 부분에 기름이

0: 너무 없으면 맛이 없어지니까
1: 그렇죠.
0: 그래도 기름은 조금 둘러지게 해주시고 팬 온도가 또 너무 낮아지게 되면
2: 네.
0: 기름이 안으로 흡수가 돼요.
2: 안으로?
0: 네. 그래서
2: 느끼해지죠.
0: 느끼한 네, 맛이 나게 되니까 네.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2: 아니 금세 익네요, 선생님.
0: 굉장히 빨리 익고요. 콩도 콩기지 자체가 콩을 삶아서 가는 거여서
2: 네.
0: 뭐 오래 익힐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2: 네.
0: 살짝 예쁘게. 근데 다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전이에요. 이게 콩비지로 만들어져서
2: 네.
0: 그래서 옮기시면서
2: 오히려 지금 겉은 굉장히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0: 네.
2: 안은 촉촉한 겉바속촉.
0: 맞아요. 맞아요.
2: 예. 손님이 급하게 왔을 때나
0: 네.
2: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간식이 땡길 때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반죽만 그냥 만들어 두셨다가
2: 네.
0: 나중에 쑥은 이제 처음에 반죽에 아예 섞어 두시게 되면 숨이 죽어버리거든요.
2: 네.
0: 그래서 따로 두셨다가 부치기 직전에 같이 넣어서 이제 섞어서 해드시면 되겠죠.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쑥콩비지전이 완성됐습니다.
3: 쑥콩비지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쑥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 콩비지, 찹쌀가루, 소금, 쑥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올리고 홍고추를 얹어 앞뒤로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쑥콩 비지전이 완성됩니다. 옛날 그대로의 그 맛! 바로 추억 소환하게 되는 그때 그 시절 메뉴! 한 손엔 포크, 한 손엔 나이프! 설레는 경양식 한 끼를 준비했다! 바삭하고 얇은 옛날 돈가스부터 케첩과 마요네즈의 꿀조합이 만들어낸 추억의 그 소스! 돈가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양배추 샐러드까지. 한 그릇 플레이팅으로 경양식 레스토랑을 그대로 재현해낸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체육비 철떡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2: 네. 선생님.
0: 네.
2: 이 옛날 돈가스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0: 네.
2: 이 두께는 얇지만
0: 그쵸.
2: 이 크기만큼은 굉장히 커서
0: 맞아요.
2: 많은 분들이 양이 많다고 좋아하시는데 오늘의 요리도 기대가 돼요. 옛날
0: 네.
2: 돈가스.
0: 네. 자, 일단 돼지고기 등심 준비해 주시고요.
2: 네.
0: 그다음에 밀개빵이라고 하죠. 밀가루,
2: 밀개빵.
0: 달걀, 그리고 빵가루 준비를
2: 예.
0: 해 주시고 간은 소금하고 후춧가루를 하게 될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오늘 이 돈가스에 들어가는 소스 같이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2: 선생님, 옛날 그 돈가스에 올라간 그 소스 있잖아요.
0: 그쵸?
2: 그 소스가 그렇게 맛있어요.
0: 네, 맞아요.
2: 그 비법이 먼저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 오늘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 예?
0: 이게 하이라이스 가루예요. 보통 이제 시판되고 있는 가루 있죠?
2: 예?
0: 예, 이 가루에다가 지금 케찹이고요.
2: 예.
0: 이거는 단맛을 살짝 줄 올리고당, 우유,
2: 예.
0: 이거는 간장,
2: 요거는요?
0: 그리고 이거는 사과 간 거예요.
2: 와.
0: 사과 갈아두면 이렇게 약간 갈변이 갈변. 돼서 지금 색깔이 이런데 이게 이제 사과 간 거고요.
2: 네.
0: 그다음에 또 옆에 양배추 샐러드가 들어가잖아요.
2: 네.
0: 그래서 양배추 준비를 해주시고
2: 네.
0: 곁들일 혹시 다른 재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토마토나 아니면 오이처럼 색깔이 있는 채소
2: 네.
0: 같이 준비해주시고 소스로 들어갈 게 마요네즈에 케찹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 다진 양파하고요. 그다음에 식초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추가할 올리고당 같이
2: 네.
0: 준비하도록 할게요.
2: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밥이 항상 올라갔어요.
0: 항상 이 접시에 또 심심하잖아요.
2: 예.
0: 그래서 밥하고 예. 제가 옥수수도 같이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2: 자, 이렇게 재료들도 푸짐하고
0: 네.
2: 갑자기 옛날 돈가스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옛날 그대로의 맛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칼질하는 재미가 있는 추억의 옛날 돈가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주 눈이 동그래질 것 같은데
0: 아,
2: 우리 옛날에 먹었던 옛날 돈가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0: 네.
2: 자, 일단 그럼 고기 손질부터 해볼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추억의 돈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2: 예.
0: 고기를 등심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물론 안심 좋아하시면 안심도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2: 네.
0: 두께는 뭐 여러분들이 고기 크기에 따라서 1cm, 2cm 사이로 준비를 해주시고
2: 네.
0: 대신 두드려서 얇게 펴주셔야지 돼요.
2: 아, 이 정도 크기로 두드려서 펴...

0: 펴주세요. 네.
1: 자, 요렇게 얇아지거든요.
0: 자, 요렇게 얇아진 상태에서 예. 지금 보시면 요렇게 힘줄이 있죠. 예. 요 힘줄 부위는 요렇게 좀 끊어주셔야지 나중에 고기가
1: 않죠.
0: 오그라들지도 않고 휘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간을 안 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소금, 후추 간도 같이 좀 해주도록 할게요.
1: 네. 오늘 돈가스를 한다고 하니까 네. 뭔가 그 예전에는 이제 돈가스를 먹는다고 하면
0: 네.
1: 뭐 생일날 많이 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0: 예전에
1: 아니야?
0: 저 어렸을 적에는 네, 네. 좀 특별한 날 먹었죠. 네. 그래서 뭐 생일 때 먹거나
1: 소개팅했나요? 선보는 날?
0: 뭐 이제 미팅해서 이제 조금 마음에 들면 네. 가서 같이 먹거나
1: 선보는 날 아닌가요?
0: 선볼 때는 그래도 이거보단 좋은 거 먹죠.
1: 우리 엄마 아빠는 선볼 때 이거 드셨대.
0: 자,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까지 뿌린 다음에 네. 밀개빵, 그렇죠?
1: 밀개빵의 공식이죠.
0: 네. 그래서 밀가루를 네. 이 옷을 입히실 적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1: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0: 그렇죠. 이 밀가루를 묻히는 이유는 달걀물이 고기에 잘 묻으라고 묻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고기를 달걀물에 묻히면 고기 자체에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걀이 자꾸 미끄러지게 되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일단 고기에 있는 수분을 한번 밀가루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겉을 뽀송하게 만들어서 이제 달걀물을 묻혀주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거를 묻힌 상태에서 여분의 달걀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빵가루를 묻혀줄게요. 자, 빵가루는 꼭꼭 눌러서.
1: 네.
0: 제가 이쪽으로 넣어드릴게요.
1: 될까요?
0: 네.
1: 집에서 이렇게 엄마를 또 이렇게 도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이렇게 해서.
0: 광희 씨는 엄마 심부름도 잘해주실 것 같아요.
1: 예전에 잘했는데.
0: 네.
1: 요즘은.
0: 요즘 바쁘시죠?
1: 아니, 요즘도 잘할게요. 열심히.
0: 예. 고기 넣어주시고.
1: 예전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이 밀가루 이렇게 한 포라고 한 포대라고 하는.
0: 예, 예.
1: 그 사오라고 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예. 넘어진 거예요.
0: 예.
1: 그 밀가루가 그 놀이터 바닥에 떨어져서 터져가지고.
0: 어머나. 사가지고 오시다가.
1: 예. 울면서 집에 갔던 그 기억이 나서 이 밀가루는 저에게 넘어졌던 기억이.
0: 자. 이쪽으로 다시 넣어주시고.
1: 아, 근데 요즘은 돈가스가 참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0: 네.
1: 저는 이렇게 얇은 돈가스 좋아하거든요.
0: 아, 맞아요.
1: 예. 뭐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0: 그렇죠. 요즘은 좀 이제 두툼하게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그 팔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사실 고기 자체를 좀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형태의 약간 일본 스타일의 이제 돈가스를
1: 맞아요.
0: 좋아하시고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이 튀김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1: 바삭한,
0: 네,
1: 거,
0: 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1: 네.
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빵가루는 젖은 빵가루예요. 그러니까 식빵을 그대로 갈은 빵가루.
1: 아,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거칠죠. 그렇죠?
1: 그리고 이 빵가루의 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0: 많아 보이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수분을 조금 함유하고 있어서
1: 예.
0: 나중에 튀길 적에 빨리 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바삭함이 오래가요.
1: 그리고 지금 빵가루가 크기 때문에 네.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0: 좀 뭔가 이렇게 더 부풀려 보이는 느낌도 있겠죠.
1: 예.
0: 그러니까 바삭함이 훨씬 더 좋아지죠.
1: 집에 있는 그 빵을 이렇게 좀 갈아내면 되는
0: 식빵,
1: 건가요?
0: 식빵 예, 갈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빵가루 꼭꼭 눌러서 묻혀주시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름 조금 달궈지는 동안에 네. 소스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자, 기름에 좀 온도를 올리는
0: 동안 잠시 두고 예.
1: 자, 저희가 오늘 제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물론 고기도 중요하지만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돈가스의 그 소스 맛.
0: 그 소스가 사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 예.
0: 원래는 이제 밀가루하고 버터를 넣고 계속 볶아서 브라운 루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농도를 주면서 물을 넣고 육수를 끓여서도 쓰는데
1: 네.
0: 사실 집에서 그렇게 만드시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하이라이스 가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이게 하이라이스 보통 파는 거에 한 반 정도 양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여기다가 물을 같이 넣어주시고
1: 이거 하이라이스 저희가 이제 밥에 이렇게 비벼 먹는
0: 맞아요. 바로 네? 그 소스예요. 카레처럼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1: 아, 이거였구나. 비장입니다.
0: 네.
1: 비장의 팁이 아, 제가 하이라이스 맛이 살짝 났었어요. 그때 먹을 때.
0: 그랬어요?
1: 무슨 맛인가 싶었는데.
0: 그래서 이제 업장에서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1: 네?
0: 자,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일단 넣고
1: 네.
0: 끓이면서 이제 나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아, 이 소스는 끓이

0: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1: 불 위에 올려서 이제 계속 저어주시는 거예요.
2: 네, 아까랑은 조금 달라졌어요.
1: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스 소스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자, 여기에 케찹을 넣어주시고. 자, 제가 숟가락으로 넣을까요?
0: 아, 여기 맞아. 돈가스 약간 새콤한 맛, 새콤새콤한 맛이 나는데.
1: 그렇죠. 새콤한 맛이 있었죠. 예. 그 역할을 이제 케찹이 해주게 되고 네. 여기에 이 신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맛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약간 넣어주시는 거예요.
0: 물엿도 안 되니까.
1: 그렇죠. 물엿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윤기도 주면서 대신 전체적으로 신맛을 조금 가라앉혀주고
0: 단맛도 조금 내주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과 간 거를 같이 넣어주시는데 이 네. 사과 간 것도 마찬가지로 새콤달콤한 맛이 이제 섞여 있. 잖아요. 네,
0: 자연의 달콤함.
1: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어주면서 이제 농도를 좀 날려주시고.
0: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예. 옛날 돈가스 소스의 맛이.
1: 이제 보통 우스터 소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우스터 네. 소스 있으면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장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간장 좀 넣어주시고.
0: 우스터 소스는 어떤 맛을 내주는 거죠?
1: 약간 서양식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야채 같은 게 이제 좀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좀 풍부하게.
1: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농도가 조금 되직하잖아요. 이거를 예, 예. 우유를 넣으면서 풀어주세요.
0: 풀어주면서 또 고소하게.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도도 맞춰주고 예. 이제 맛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0: 아,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소스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농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묽어야지 실제로 나중에 적당해요. 식었을 적에.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오. 만들고 그래도 농도가 조금 아무래도 되직한 것 같다 네. 싶으면은 뭐 우유를 조금 추가하셔도 되고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0: 네. 아 맞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향이 나요. 옛날 돈가스의 향이.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끓으면 네. 이제 그냥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대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예. 기름을
0: 자 한번 바꿔볼게요.
1: 이제 튀겨보도록 할게요.
0: 자 여러분 지금부터 파리 타임입니다. 예. 이 튀기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1: 네 자, 여기다 놔주시면 넣을까요? 제가 튀겨보도록 할게요.
0: 이 돈가스 튀기는 소리는 정말 또 남다르거든요.
1: 자, 이 상태에서 여분의 그 빵가루는 그냥 가볍게 흔들어서 털어주세요. 안 그러면 결국 들어가서 기름에서도 이제 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0: 선생님, 이 튀김이 제일 잘 되는 온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1: 보통 이제 한 160에서 170도 정도에서 이제 튀겨주시는데, 네.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빵가루를 이제 몇 개 넣어봐서 익는 속도를 보고 확인하시는 네.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꽂아서 나무 젓가락 옆에 기포가 생기는 거를 보고 온도를 또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튀기고자 하는 재료를 조금만 조각을 한번 튀겨보셔서 들어가자마자 기포가 생기면서 튀겨지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죠.
0: 그리고 사실 튀김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좀 더 바삭하게 튀기는 방법, 두 번 튀기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뭐 기름의 온도를 굉장히 세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맛있게 좀 튀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1: 두 번 튀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속 재료가 잘 익지 않는 재료일 때
0: 두껍거나
1: 예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튀길 때는 재료가 익을 때까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튀기면서는 바삭함을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려주는 걸로 해서 네. 두 번째는 조금 센 온도로 튀겨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돈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납작하게 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렇게 두께가 아주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번까지 튀기실 필요도 없고 또 겉에 이렇게 빵가루가 있는 재료는 네. 두 번 튀기기보다는 이제 보통 한 번에 튀기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죠.
0: 아니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빵가루 네. 있으면 두 번째는 타버려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빵가루가 쉽게 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젖은 빵가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빵가루 자체가 빨리 색이 안 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건조한 걸 하게 되면 지금보다 색이 훨씬 더 좀 짙게 나죠.
0: 선생님 근데 지금 색이 조금씩 나면서 네. 이 돈가스의 그 뭐 고소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기름의 고소한 향인지 이게.
1: 기름의 향이죠.
0: 네. 아, 너무 좋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속으로 넣으면서 속까지 이제 완전히 익게 해주시고.
0: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1: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돈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면, 아무래도 고기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눌렀을 적에 약간 유연한 느낌이 나면 덜 익은 걸로 보셔야죠.
0: 그리고 오늘은 고기가 얇기 때문에 그게 안 익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속까지 익었겠죠? 네. 그래서
0: 빵가루가 조금 색이 날 정도 때.
1: 네. 근데 익긴

0: 있는 익었어도 약간 색이 또 조금 더 나야 그럼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럼요. 조금만 색깔을 더 내볼게요.
1: 선생님 예전에 돈가스 많이 드셨어요?
0: 아 그럼요. 엄청 좋아했죠. 예전에... 저도 옛날 돈가스가 지금도 더 좋아요.
1: 예, 약간 이 돈가스 예전 느낌은 예, 뭔가 스테이크의 느낌이지 않았을까.
0: 맞아요.
1: 칼질하니까 예? 또 써는 거라고 하니까.
0: 그렇죠.
1: 저도 얼마 전에 그 남산 아래서 먹었었는데.
0: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하나 건져내고 하나만 더 튀겨볼까요?
1: 될까요? 네. 아, 색이 너무 좋아요. 지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힘줄을 조금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0: 그렇죠.
1: 칼집을. 그래서 그런지 많이 오그라들지도 않고.
0: 맞아요. 그 이제 많이 두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둥글게 휘어요. 그래서 장칼집을 줘서 형태가 좀 가능하면 편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1: 아니 이 돈가스를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둥근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이게 칼집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까 그 칼집을 좀 내주는 게 네. 모양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죠. 자, 소스가 지금 이제 부글부글 끓잖아요.
1: 네.
0: 자, 이러면 이제 불을 꺼주도록 할게요.
1: 꺼주시고. 네. 요즘은 그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는 돈가스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뭐 와사비도 많이 찍어 먹어요.
1: 맞아요.
0: 저는 이 옛날 돈가스를 네. 카레랑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1: 카레라. 네. 오, 맞아요. 돈가스 하면 그냥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시니까.
0: 그러니까요.
1: 참. 저는 예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입에 들어가는 한입 돈가스를 좋아했어요.
0: 아, 조그만 거. 네. 맞아요.
1: 도시락 반찬으로 싸먹는 거 좋아해서. 오늘도 이렇게 돈가스를 튀긴 다음에.
0: 네.
1: 한 입 크기를 썰어서.
0: 그렇게
1: 잘라서.
0: 해줘도 되죠. 그쵸? 예. 네.
1: 네. 오늘 최고의 요리 비결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0: 어머니, 아버님.
1: 예. 저 엄마, 아빠.
0: 아, 정말요?
1: 그 나이 때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0: 네, 뭐, 돈가스 튀기는 거는 아마 많이들 해보셨고, 네. 저는 오늘 이제 등심으로 해서 두드려서 폈지만,
1: 네.
0: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위가 좀 커서,
1: 네.
0: 조금 애초부터 조금 얇게 썰어서도 튀길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튀기는 경우에 이제, 하시던 방식대로 그냥 그 두드리지 않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튀겨주시고.
1: 그럼 선생님, 지금 우리가 두 개 정도를 튀겼는데,
0: 네.
1: 이렇게 그냥 빵가루 옷을 입은 이 돈가스는 네.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0: 요거는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비닐 랩 하나 깔고, 요거 하나 얹고, 그 이제 봉지 하나 깔고, 한쪽에 놓고 얘 이렇게 덮으면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켜켜로 해서 두셨다가 필요할 네. 때 꺼내시면, 생각보다 얇아서 금방 조금 녹잖아요.
1: 네.
0: 그래서 빨리 해 드실 수 있죠.
1: 배동한 다음에?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올려두는 이유는 기름을 좀 빼기 위한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기름이 빠지고 만약에 올려두지 않게 되면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열기가 나가지를 못하면서 습기를 만들어서 튀김이 눅눅해지잖아요.
1: 네.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보통 집에 그 오븐이나 뭐 전자레인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 다
1: 껴서가
0: 네, 있잖아요.
1: 예, 예, 예. 네.
0: 자, 이것도 이제 다 익은 것 같고. 항상 여분의 기름은 지금이 가장 묽을 때니까
1: 네.
0: 건지자마자 털어주시는 게 기름이 제일 잘 빠지거든요.
1: 지금
0: 이렇게 받쳐두는 것보다 이렇게 털어주는 게 사실은 더 많이 빠지니까
1: 자.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게요.
1: 선생님, 저희가 이제 돈가스는 맛있게 저기 튀겨봤는데
0: 네.
1: 그 외에 다른 재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또 손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0: 지금 이제 양배추 채로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제가 이제 건져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뭐 집에 방울토마토 있으면 방울토마토 반 개 정도 자르셔도 네. 되고 이렇게 뭐 곁들임 야채처럼 제가 이제 토마토 조금 네. 준비하도록 하고
1: 사실 네. 이 옛날 돈가스 먹을 때
0: 네.
1: 양배추 샐러드 빠질 수 없거든요.
0: 아, 그쵸.
1: 예? 짝꿍과 마찬가지예요.
0: 어떤 때는 막 더 달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1: 맞아요. 사실 돈가스 먹다 보면 조금의 느끼함이 있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거를 이 양배추 샐러드가 잡아주는데
0: 맞아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초록색 오이도 이제 두 쪽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 말씀하신 그 소스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그 마요네즈하고 케첩만 섞어주게 되면
1: 네.
0: 농도가 굉장히 조금 되직해요. 되직하고 네. 맛도 아무래도 뭔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마요네즈에다가 케첩.
1: 아, 어쩐지 옛날 돈가스 이 샐러드에 양배추 샐러드에
0: 네.
1: 이 마요네즈가 뭔가 그 약간 붉은빛을 띠길래
0: 그렇죠. 이게 케첩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진

0: 양파 조금 넣어주시고 예. 식초 그리고 올리고당 예. 조금 섞어서 농도를 살짝 풀어주도록 할게요.
1: 예전에는 뭐 이런 소스에 네. 마카로니를 같이 해서 마카로니 샐러드로
0: 옆에 마카로니 샐러드 네네. 그거는 이제 마요네즈하고 같이 버무려서 옆에 곁들이는 걸로 뭐 옥수수가 나오거나 맞아요. 마카로니가 나오거나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풀어진 소스 네. 농도를 만들어주세요.
1: 이 색깔이었어요.
0: 네. 자 그러면 이제 담아보도록 할까요?
2: 자 그러면
0: 모든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자 양배추 예. 심하게 한쪽 옆에 먼저 담아주세요.
1: 예전에 경양식 식당 가면 있는
0: 맞아요.
1: 접시 같아요. 분위기 있는.
0: 그렇죠. 옛날 접시 같죠.
1: 네. 분위기 이쁘네요.
0: 자 이렇게 양배추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네. 토마토하고 오늘도
1: 돈가스 먹을 때만큼은 예. 이런 채소들 있잖아요. 다 예. 먹게 돼요.
0: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다른 거는 안 먹어도 또 예. 여기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거는 같이 먹는 것 같아요.
1: 곁들여서 먹으면 예. 좋으니까.
0: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양배추가 나중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1: 그리고요. 또 얇게 썰어서 씹는 식감도 좋고.
0: 네, 그래서 또 조금 주면 서운해요. 그래서 좀 넉넉히 담아주시고. 네. 여기에 오늘은 옥수수도 또 준비를 했고. 네. 밥까지.
1: 귀엽게.
0: 자, 그래서 수쿱으로 이렇게 떠서 준비해 주시고. 옥수수도 한쪽 옆에 같이 요 옆으로 놔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곁들여서 색깔 좀 살려줘요. 네. 옛날 분위기 좀 나죠?
1: 그러게요.
0: 자, 여기에.
1: 돈가스, 오늘의 주인공.
0: 네, 돈가스. 네. 큼지막하게.
1: 확실히 굉장히 돈가스가 커서. 네. 접시에 꽉 차요.
0: 저 그래도 옛날 돈가스가 좀 이렇게 넓적하고 커야죠?
1: 야, 두 개씩이나 이렇게. 예.
0: 많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넉넉히 이제 끼얹어 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1: 자, 저희가 늘 먹었던 옛날 돈가스의 소스죠.
0: 이거 소스 부족하면 괜히 서운하니까.
1: 그러게요. 나중에 남는 소스 이거 밥 비벼먹어요.
0: 맞아요.
1: 자, 마지막으로.
0: 네, 양배추 위에도 네. 드레싱 얹어주고. 야! 자, 아이들 친구랑 막 이제 집에 놀러 오고 이랬을 때 예. 엄마가 이렇게 돈가스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잖아요.
1: 네, 어깨가 스케이지죠. 네. 분위기도 나고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옛날 돈가스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옛날 돈가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고기 망치로 두드리고 힘줄에 칼집을 내주세요. 돼지고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줍니다. 그런 다음 돼지고기에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혀주세요. 냄비에 하이라이스 가루,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여기에 토마토 케첩, 올리고당, 간 사과, 우스터 소스를 넣고 우유를 저어가며 넣은 뒤 한 소끔 끓여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예열한 기름에 돼지고기를 넣고 뒤집어가며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고 오이는 얇게 어슷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다진 양파, 사과 식초, 올리고당을 섞어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채 썬 양배추, 토마토, 오이, 밥, 캔 옥수수, 튀긴 돼지고기를 담은 뒤 돈가스 소스, 샐러드 소스를 뿌리면 옛날 돈가스가 완성됩니다. 평범한 한 끼가 게살 하나로 화려하게 게살을 활용한 다채로운 레시피 게살 반, 달걀 반, 게살을 듬뿍 넣은 한 그릇 요리 보슬보슬 게살의 감칠맛이 최고인 게살 달걀 볶음밥부터 아이들 간식으로도 한 끼 반찬으로도 너무 좋은 이색 만두 대구 납작만두보다 더 맛있는 게살 납작만두까지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꿀팁 가득 친절한 레시피

0: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비타민 광이고요.
2: 정미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밥이 많을 때나 반찬이 없을 때도 쉽게 네. 만들 수 있는 이 볶음밥이 최고인데요.
2: 그렇죠.
1: 자, 오늘 재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 네. 아, 오늘 게살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밥 준비해 주시고 파 향을 많이 내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파 그리고 게살인데 만약에 게살이 없으면 게맛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양념으로는 그냥 소금이랑 후추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향 내줄 거고 네. 요 향을 내줄 재료에 파하고 마늘이 같이 들어가서 마늘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또 함께 곁들일 또 재료들 뭘까요?
2: 네. 곁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볶음밥에 같이 들어갈 아, 재료. 예. 네. 그래서 지금 달걀하고 예. 달걀 간을 할 소금, 후추 그리고 비린내를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네. 술, 청주 약간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정도 재료면 저도 후다닥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후다닥에 진짜.
1: 그럼요.
2: 네.
1: 자, 오늘 간단하고 맛있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게살 달걀 볶음밥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1: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달걀만 풀어주면 돼요. 아. 지금. 그래서, 달걀을 소금 약간만 넣어주시고,
1: 네.
2: 후추 조금만 넣어주시고,
1: 네.
2: 술 약간 넣어서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1: 사실은, 게살 달걀 볶음밥.
2: 네.
1: 중화요리집 가면은.
2: 네, 많이 좀, 드시죠. 예, 예. 맞아요. 네,
1: 밥알을 고슬고슬 하면서.
2: 그렇죠.
1: 게살하고 달걀이 이렇게 쫙 풀어지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집에서 너무 쉽게 해 드실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달걀은 아주 꼼꼼히 안 푸셔도 돼요. 왜냐하면 뭉글뭉글 그냥 익힐 건데 네. 약간 흰빛, 노란빛. 두 가지 색깔 있어도 괜찮으니까 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1: 지금 이제 간을 다 했죠.
2: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볶으러 가면 돼요.
1: 이제 바로 가는 거예요?
2: 네.
1: 자, 채우비 사람 제일 빨리 조리를 하러 가지 않나. 예.
2: 자. 우선 팬을 이제 불을 켜신 상태에서 예. 보통은 우리가 팬을 달궈서 조리를 시작하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오늘은 향을 내줄 거기 때문에 네. 기름 자체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향이 나기도 전에 타버릴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약간 기름 넣자마자 바로 파하고 마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예, 사실 이 중화요리, 중화요리 느낌이 살짝 나는 거죠?
2: 그렇죠. 살짝 나죠?
1: 예. 예. 그래서 파마늘 향이
2: 네.
1: 확실히 좀 올라오면
2: 그래서 파와 마늘의 향이 은은하게 이제 낮은 온도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와야지
1: 예.
2: 향이 충분히 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부터 볶아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1: 네.
2: 넣은 기름이 이제 뽀글뽀글뽀글 거리는 이제 상태가 되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 작업을 그때 같이 이제 시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1: 네. 사실은 이제 볶음밥이 왜 안 나오나.
2: 네.
1: 왜냐면 이 볶음밥이 저희 엄마도 그러면 저도 딱히 해먹고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을 때
2: 네.
1: 귀찮은 날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을 때.
2: 맞아요.
1: 그럴 때 오늘의 요리가 딱일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집에 달걀은 또 항상 있으니까
1: 네.
2: 오늘은 뭐 게살을 넣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맛살 이용하셔도 네.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1: 근데 선생님 요즘에 게살
2: 네.
1: 이렇게 딱 살만 발라진 것도 팔죠?
2: 네. 냉동으로 해서 네. 파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 네.
2: 그래서 사면은 뭐 스프도 만들어 드셔도 되고
1: 아,
2: 이렇게 볶음밥 해 드셔도 되고
1: 네.
2: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1: 자, 지금 파마늘 기름을 조금 내고
2: 자, 지금 이제 자글자글 거리면서 이제 향이 올라오고
1: 네.
2: 요 기름에 전체적으로 파마늘 향이 밴 상태가 되면은
1: 네.
2: 요걸 한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 주시고
1: 네.
2: 여기에 달걀을 부어 주세요.
1: 달걀을 한쪽에?
2: 네.
1: 자, 어떻게 하실 건지.
2: 자, 이 상태에서
1: 네.
2: 바닥이 익으면
1: 예.
2: 익은 바닥을 이렇게 올리면서
1: 오.
2: 우리 스크램블 하듯이
1: 예, 예.
2: 예.
1: 아, 이런 식으로
2: 네, 그래서 부드럽게 볶아주도록 할게요.
1: 오.
2: 밥하고 달걀을 같이 넣게 되면 밥 겉에 달걀물이 묻으면서
1: 맞아요, 맞아요.
2: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1: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래도.
2: 네, 그래서 달걀을 먼저 볶아주는 거예요.
1: 아, 이런 식으로
2: 자. 그래서 파마늘하고도 섞이면 안 되니까 일단 한쪽으로 밀어 놓은 상태에서
1: 예.
2: 전체적으로 알갱이가 만들어지도록 스크램블
1: 맞아요.
2: 하듯이.
1: 이런 비주얼이었어요.
2: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된 다음에는 같이 섞어주셔도 되죠.
1: 이것도 팁이네요.
2: 자, 요렇게 섞은 상태에서 이제
1: 네, 어떤
2: 밥을,
1: 거 넣을까요?
2: 밥을 넣어주시고요.
1: 이거 고슬고슬하게 돼야 되는데 찬밥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2: 찬밥을 냉장고에 뒀다가

0: 약간 나달나달 약간 느낌이 있어야 좋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진밥보다는 예. 약간 고슬고슬한 밥이 또 볶음밥을 만들면 맛있죠.
0: 이렇게 주걱을 흐치면서.
1: 맞아요. 이 상태쯤 되면은 네. 이제 게살을 넣어주세요.

0: 게살 달걀 볶음밥 하면 네. 사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1: 솔직히 중국집 가서 먹으면 최소한 또 그냥 한 뭐 싸도 8, 9천 원. 맞아요, 진짜 맞아요. 게살 들어가면 또 만 원 넘어갈 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드시면 굉장히 쉽고 빨리 할 수 있거든요.
0: 그러게요.
1: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을 좀 해주셔야죠.
0: 아, 이때 간을.

0: 그리고 지금 보면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흰색 다 들어가서 붉은색까지 예, 예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에요. 마지막에 불 끄고 예, 참기름 향만 내주시면 끝.
1: 앞으로 우리 최고의 요리가 생방송으로 가야겠어요. 이렇게 생방처럼 끊어주시니. 예. 자, 여러분 생방송 아니고요.
0: 네.
1: 예.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을 너무 빨리 해주셔서 같이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저 완성글을 한번 담아볼게요. 네. 오,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0: 그리고 맛도 좋고 부담도 없고 만들기도 쉽고.
1: 야, 이 파마늘의 향과 그다음에 게살, 그다음에 달걀.
0: 네. 아. 네, 지금 달걀이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백질도 넉넉하고. 네.
1: 자극적이지도 않고.
0: 네, 자극적인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소금, 후추, 간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게맛살 없이 달걀 볶음밥도 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1: 네. 그렇지만 조금 더 네, 맛을 내주시기 위해서,
0: 있으면 넣어주시면 예,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게살 달걀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게살 달걀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달걀에 소금, 후춧가루, 청주를 넣어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송송 썬 대파, 편 썬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재료는 한쪽으로 옮기고 달걀물을 넣어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들어주세요. 스크램블드 에그가 익으면 밥을 넣어 볶다가 게살을 넣어 볶은 뒤 소금, 후춧가루, 식용유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게살 달걀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자, 선생님,
0: 네,
1: 이번에도 게살을 활용해서 게살 네, 납작 만두를 만들어
0: 맞아요,
1: 볼 텐데요.
0: 네네.
1: 생각만 해도 이 바삭바삭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0: 그래요?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시죠?
1: 예, 너무 궁금하죠.
0: 네, 사실 오늘은 아까 우리가 이제 게살 볶음밥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도 게맛살을 써도 되지만
1: 네,
0: 오늘도 게맛살 써도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만두피 준비가 되어져 있고
1: 네,
0: 게맛살로 준비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요거는 슈레드 치즈, 피자 치즈라고 흔히 우리 얘기를 하는 모짜렐라 슈레드 치즈고요.
1: 네.
0: 파 송송 썰은 거, 그리고 달걀물은 만두 겉에 이렇게 묻혀서 반, 그러니까 접을 때 쓸
1: 예,
0: 거예요. 그리고 간으로 소금 후추
1: 네,
0: 준비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간장 약간.
1: 네.
0: 네. 그렇게 해서 재료 끝이에요.
1: 아까랑 재료가 많이 다르지 않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만두피 크기는
0: 네,
1: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0: 오늘은 제가 이제 왕만두피로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요거는 뭐 조금 작은 것도 사이즈만 작아지는 거지 만드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1: 네.
0: 아,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큰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자, 재료 구하기도 너무 쉽고
0: 네,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바삭한 게살 납작 만두 시작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0: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할까요?
1: 아, 일단 게살을 먼저 좀 찢어줘야지 되는데,
0: 네네.
1: 고기 볼 하나 조금 크게
0: 줄게요.
1: 있는 걸로. 네, 그거 준비해
0: 자.
1: 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결 따라서 좀 잘게 찢어 주세요.
0: 사실은 이 게살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저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아서
1: 네.
0: 많이 사두고 간식으로도 먹고,
1: 맞아요.
0: 예,
1: 맛있잖아요.
0: 진짜로 볶음밥 넣어서도 먹고,
1: 예.
0: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도 간식으로 자주 드시기 때문에
1: 맞아요. 누구나 다
0: 김밥에도 싸 드시고,
1: 좋아하죠.
0: 예.
1: 그리고 다용도로 또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보통 또 그냥 거의 장에 가면 없으면 한두 개씩도 사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0: 이렇게 결결이 찢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쵸?
1: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만두할 적에 고기, 뭐, 채소 이런 걸 넣고 만드는데,
0: 네.
1: 저는 이제 오늘 아이들 간식용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0: 오.
1: 게살을 이렇게 찢은 상태에서
0: 예.
1: 여기에 치즈를 같이 섞어 주는 거예요.
0: 선생님, 요 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1: 아, 상관없어요.
0: 생각하세요?
1: 지금 이게 이제
0: 오히려.
1: 만두 속처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도 같이 섞어 주세요.
0: 예.
1: 그리고
0: 사실은 이 피자 치즈는
1: 네.
0: 그냥 뭐 이제 끝판왕이에요. 예.
1: 어느 요리에나 다
0: 그럼요,
1: 잘
0: 그럼요.
1: 어울리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0: 예.
1: 여기에 소금 간 살짝. 근데 게맛살에도 이제 기본 간이 좀 있어서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후추
0: 네.
1: 약간 해주시고, 요 간장은 나중에 이제 찍어 드실 때 원하시면 이제 찍어서 드시는 걸로 준비를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만두를 만들 거거든요.
0: 잠깐만요. 선생님, 사실 만두 속 만든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게 이제 뭐, 할 일이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간단한데요?
1: 그쵸?
0: 예.
1: 오늘 저랑 좀 같이 만들어요.
0: 알겠습니다. 자,
1: 이게 이제
0: 그러면.
1: 달걀물을 두고,
0: 네. 죄송한데.
1: 만두피를 놔주시고, 달걀물을 이렇게 가장자리에
0: 자, 오늘이
1: 발라주세요.
0: 금요일이잖아요.
1: 네.
0: 금요일에 이렇게 함께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요거는 아이들하고도 이제 같이 만들면 되게 재밌거든요.
0: 예.
1: 겉에다가 한번 발라주시고,
0: 예.
1: 그리고 요거를 한 숟갈씩.
0: 따라해보세요.
1: 네, 따라해보세요.
0: 이렇게 좀
1: 네.
0: 넉넉하게 묻혀주나 봐요, 선생님.
1: 아니요, 그냥 잘 붙으라고 묻혀주는 거예요. 물로 바르게 되면 기름에 들어가면 잘못해서 튈수 있으니까 달걀로 해주는 거거든요.
0: 풀처럼.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1: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오늘
0: 예.
1: 납작만두니까 조금 많아요. 약간
0: 항상
1: 덜어주시고.
0: 욕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나쁜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 네,
0: 이렇게
1: 그
0: 가지고
1: 정도로 해서.
0: 만나고.
1: 얘를 접어주시고,
0: 예.
1: 1cm만 같이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0: 1cm만.
1: 네, 서로 1cm, 가장 길게 만나는 게 1cm 정도 되도록
0: 예, 이렇게.
1: 접어주시고,
0: 이렇게.
1: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0: 예.
1: 요 바깥쪽을 안쪽으로 접어서 눌러주시고.
0: 이렇게 편지지
1: 그쵸,
0: 접듯이.
1: 그쵸.
0: 예.
1: 그리고, 만두 모양, 예쁘게 못 만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왜요?
1: 쉬우니까요.
0: 그쵸, 그냥 사각적게 해요.
1: 네.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납작하게.
0: 그러니까 사실은 왜 만두 빚을 때 이렇게 빚으면 터지기 쉽잖아요. 이거
1: 맞아요.
0: 터질 일이 거의 없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터지지도 않고 또 모양 만들기도 쉽고 그럼
0: 예.
1: 이제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지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에, 살짝 구멍을 조금 내줘야 돼요.
0: 왜요?
1: 안 그러면 나중에 빵빵하게 위로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익혀지면서. 그래서 젓가락으로 찌르시거나 이쑤시개로 해주셔도 되고.
0: 이렇게.
1: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를 팬에 구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0: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기도 굉장히
0: 네.
1: 좋아서, 저는 오늘 대파를 넣었지만,
0: 네.
1: 대파 말고 부추도 굉장히 또잘 어울리거든요.
0: 예,
1: 네,
0: 부추.
1: 그래서 뭐 원하는 재료로 여러분들이 있는 걸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0: 예.
1: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또다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잘안 먹는 재료 또 넣어주셔도
0: 근데
1: 괜찮거든요.
0: 혹시
1: 네.
0: 저희 만두피 있듯이 집에 라이스페이퍼도 있는데
1: 네.
0: 혹시 라이스페이퍼는 넣으면 안 되는지.
1: 라이스페이퍼는 처음에 딱딱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주셔도 돼요. 우리
0: 오.
1: 월남쌈 싸는 것처럼
0: 예?
1: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튀기게 되면 약간 짜조 같은 느낌이 또
0: 맞아요,
1: 나겠죠.
0: 맞아요.
1: 네.
0: 자,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요 겹쳐진 부분이 밑으로 가게. 그
0: 네.
1: 부분이 더잘안 익는 부분이니까
0: 근데 오늘
1: 아래쪽.
0: 만두는 오늘 튀긴다고 해야 되죠, 오늘은?
1: 약간 튀기듯이 굽듯이?
0: 예. 티극, 티극.
1: 네, 좋아요.
0: 근데 선생님, 얇아서 만두가 어떻게 시간이 좀 익는데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얇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시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빨리 익기도 하고 속에 있는 치즈만 이제 충분히 녹고 겉에 만두피가 노릇하게 익으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러게요. 딱히 뭐 안 해도 뭐 대단하게 익힐 것들이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으면서 또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이들하고 또 같이 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겉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주시고 그래서 약간 바삭한 느낌이 나야 더 맛있으니까 조금 노릇한 느낌이 우와. 나도록 구워주세요.
0: 선생님, 네. 비주얼이 엄청나요. 우후. 선생님, 저는 여기도 만들어가지고 떡볶이, 근데 라볶이 만들어서 거기 넣어서 먹으려고요.
1: 그거 괜찮은데요? 예.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아니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간식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막상 또 간식 사둔 건 없고 뭐 그럴 때 간단하게 만들면
1: 냉동실에 보면 또 이렇게 만두피 남아있는 것만큼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두피가 저는 이제 큰 걸 사용한 게 이 사이즈 이렇게 접고 나면 사이즈가 이렇게 되니까 큰 걸 했는데 요거보다 좀 작으면 또 조금 작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아이들이 또 한 입에 쏙쏙 먹을 수도 있거든요.
0: 진짜로 너무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렇죠.
0: 아니면 이거 약간 매콤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두 범벅이라고 하나요?
1: 아, 그렇게 해 드셔도 되고 그러면 금방 늦어져요. 근데 약간 그 서양식 소스 있잖아요. 뭐 타르타르 소스 같은 형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어제 만든 돈가스 소스에 같이 곁들였던 야채 그 마요네즈랑 케첩이랑 같이 넣은 소스 있잖아요.
0: 약간 얹어 먹듯이.
1: 네, 그런 거랑도 같이 어울려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겉을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 날 때까지 구워주세요. 자, 이렇게
0: 진짜 앞뒤로. 맛있겠어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납작만두는 그 바삭바삭한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또 그 바삭함이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0: 예, 이거 보세요.
1: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부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빠질 수 있도록 아까 구멍을 내준 거예요.
0: 그러게. 맛있겠다.
1: 자, 이렇게 해서 꼭 찹쌀떡 구운 것 같이도 생겼고.
0: 맞아요.
1: 그렇죠?
0: 노릇노릇하게.
1: 자, 그러면 담아볼까요? 간장 곁들여 드시도록 조금 같이 놔주시고.
0: 또 밥반찬도 되고 또 간식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1: 그러니까 반찬으로보다는 사실 간식처럼 드시는데 여러 개 먹으면 이것도 만두기 때문에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줄 세워서 담는 것보다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담아주세요.
0: 이렇게 수북수북하게
1: 이렇게 그러니까 겹쳐 담게 되면 열기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수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마구제비로 담는 스타일로 요거는 좀 담아주시고 집에 이런 채소 있으면 좀 곁들여서 담아주시면 더 좋겠죠?
0: 아까 뭐 우리 양배추 샐러드 그냥 이렇게
1: 물론이죠.
0: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저는 이렇게 담았는데 사실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사선처럼 이렇게 잘라서 담아도 좋아요.
0: 보세요.
1: 속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꼭 이제 크래크 색깔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 섞어서 넣기 때문에 이런 빛깔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0: 자, 이거 선생님 저랑 하나씩 먹어볼까요?
1: 네, 하나 드셔보세요.
0: 자, 선생님도 하나 드세요.
1: 아니, 괜찮아요.
0: 같이,
1: 드세요.
0: 같이
1: 아니, 드세요.
0: 아, 왜요, 선생님? 같이 한번 먹어보는 걸로. 예, 이렇게. 단면이
1: 간장 조금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0: 이렇게 쫀득쫀득해 보여요.
1: 맞아요, 쫀득해요. 드셔보세요. 치즈가 들어가서 또 쫀득한 맛이 있죠. 나눠서 드시지, 그걸 꼭 한 입에 다 드시려고. 쫀득하죠?
0: 약간. 바삭바삭한 떡 같기도 해요. 안에는 쫀득쫀득하고, 또 그 만두 속처럼 약간 그 속재료들이 풍성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1: 이게, 그 치즈가 들어가고, 의외로 이제 제가 치즈랑 대파의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맛이 되게 잘 어울리죠.
0: 대단한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닌데,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맛을 꽉 채워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간식으로, 또 반찬으로, 술안으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게살 납작만두가 완성됐습니다.
1: 게살 납작만두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게맛살은 결대로 찢어주세요. 게맛살에 모차렐라 치즈, 송송 썬 대파,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섞어 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만두피 가장자리에 달걀물을 바르고 소를 얹어주세요. 소 얹은 만두피를 접어 납작하게 누른 뒤 구멍을 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만두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에 진간장을 담은 뒤 그릇에 게살 납작만두, 파슬리, 방울토마토를 담으면 게살 납작만두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훈남 요리사 김영준 셰프의 향긋한 깻잎순 볶음부터 짭조름한 두부 장아찌까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성공률 100%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 중국인들로부터 독창적인 비취색 천하명품, 천하제일 이런 칭송을 받았던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물, 국보, 고려청자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자, 20에 시작해서 60년이 넘게 고려청자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계신 고려청자 명장분이 계십니다. 과거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요. 이중투각, 삼중투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고려청자를 또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고요. 전 세계의 청자를 알리고 계신 김세용 명장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2002년에 명장이 되셨고 고려청자 네. 유일의 명장이시죠.
1: 그 당시에는.
0: 예, 네, 그렇죠. 네.
1: 그 후에는 이제 또 명장이 한두 분 선정이 되셨는데
0: 네.
1: 2002년 당시에는 제가 청자 만드는 사람으로 최초로 됐죠.
0: 그렇죠. 네. 자, 이 고려청자 하면 이제 바로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오신 작품이 몇 개 있는데
1: 네.
0: 이 영롱한 비취색
1: 네.
0: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 색깔을 일부러 이색을 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아, 예. 이거는 겉에다 색을 입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그 이 흙에서 나오는 색깔하고
0: 저 지금 가지고 나오신 저거는 그냥 흙으로 빚은 거죠.
1: 이게 예, 청자 흙으로 빚어놓은 지금 이제 날그릇 상태입니다.
0: 그렇죠.
1: 굽지 않은.
0: 예예. 예.
1: 근데 이거를 이제 초벌구이한 상태에다가 유약을 입혀서 굽는데
0: 초벌구이를 하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1: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 됩니다.
0: 흑색이 붉은색으로.
1: 네.
0: 그다음에 거기다 유약이란 건 뭐죠?
1: 유약이라는 거는 초벌구이된 기물 위에다가 이제 입히는 건데.
0: 예.
1: 그 유약의 원료가 여러 가지 돌가루입니다.
0: 돌가루.
1: 네. 석회석이라든가 장석, 주석, 도석. 전부 다 석자 들어가잖아요.
0: 예, 예.
1: 이게 전부 다 돌이에요. 그걸 아주 미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청자의 그 색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이제 산화 제2철입니다.
0: 산화 제2철.
1: Fe2O3라고 우리가 산화 기호로는.
0: 예.
1: 그게 이제 거기다 합쳐져가지고 아주 곱게 또
0: 갈아서
1: 잘 섞은 다음에
0: 어.
1: 그거를 초벌구이가 된 기물 위에다가 입히는 거죠.
0: 그렇게 입혀놓으면 어떤 색깔이 돼요?
1: 그렇게 이제 그걸 시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유를 해놓으면은 유약 색깔이 붉으스름한 색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붉으스름한 색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구우면은 이제 저런 청색이 되는데.
0: 이야, 신기하네요.
1: 예.
0: 아니, 그냥 흑색이었다가.
1: 예.
0: 초벌구이 하면 약간 붉어졌다가.
1: 예. 초벌구이는 이제 산화로 하거든요. 다. 왜냐하면 850도에서 한 900도 사이 온도로 구워서 왜 초벌구이를 하냐면, 만약에 초벌구이 하지 않고 지금 이 날그릇 상태를 유약 속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어지겠죠.
0: 흙이 풀어져
1: 버리죠. 풀어지죠.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고
0: 않게.
1: 유약을 입힐 수 있는 온도가
0: 단단한 상태로
1: 그렇죠. 850에서 900도 정도 된다고
0: 그러니까 그게 초벌구이가 되고 약간 붉으스름한 입히고. 색깔인데 유약 입혀도 유약도 약간 붉으스름한 색이고
1: 예, 그런 비슷한 색깔.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취색이 나와요?
1: 불 때는 방법이 있어요.
0: 어떻게 해요?
1: 불 때는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산화소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성 소성이 있고 환원 소성이 있어요. 이 환원 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마솥 불 뗄 때 보통은 한 900도 정도에서부터 한 1100도 될 때까지 가마솥을 불꽃으로만 꽉 채워서 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0: 예, 예, 예.
1: 산소가 전부 불꽃으로 뺏기.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 가서 착색이 되는데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Fe2만 이 불꽃하고 이 그릇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0: 불이 끝나고 나면 이런 청색이 되고.
1: 네.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흙으로 빚었고, 뭐, 돌가루와 일종의 금속으로 釉약을 살짝 덮어서 전혀 없던 비취색이 새롭게 불과 함께 나타난다.
0: 그렇죠.
1: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리고 또 제가 어디서 듣기에 지금 우리 고려시대 청자 뭐 많았겠습니다만 다 소실되고 이제 몇개안 남았잖아요. 하지만 국보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고려 청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고려 청자의 그 영롱한 빛을 요즘은 도저히 못 만든다고 하던데 만들 수 있나요?
0: 글쎄요. 우리가 이제 고려 청자 하면 흔히들 색깔이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시대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도공들에 의해서 청자가 구워졌잖아요.
1: 그랬겠죠, 그랬겠죠.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도자기를 하는 사람으로
1: 네.
0: 제 가마 한 가마에서 불을 떼서 나와도 똑같은 흙, 똑같은 釉약, 똑같은 불을 뗀다고 떼도 그 작품이 어느 쪽에 쟁임이 되어 있느냐, 가마 속에.
1: 예.
0: 예를 들면은 오인 쪽으로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가마 앞쪽이냐, 뒤쪽이냐,
1: 위치에 따라서.
0: 아래냐, 위냐에 따라서
1: 예.
0: 색깔이 달라요.
1: 그렇겠죠.
0: 불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혼자서 굽는 가마에서도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하물며
1: 고려시대의
0: 몇백 년
1: 수많은
0: 동안
1: 도공이.
0: 수많은 도공들이 의해서 구워진 수십만 점, 수백만 점의 그
1: 네.
0: 청자 색깔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1: 다양하겠죠.
0: 그럼
1: 다양하겠죠.
0: 몇 가지냐? 아마 수십만 가지 될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재현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청자, 옛날
1: 네.
0: 고려 시대에 만들었던 청자 색깔하고 같이 만들어야 재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만든 이 청자 색깔하고 같은 색깔이 고려 시대의 어느 도공에 의해서 언젠가는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당연히 있겠죠.
0: 그래서 재현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말 자체가 저는 조금 우문이 아닐까
1: 그러네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김세용 명장께서는 고려시대 장인들이만 도공들이 만들었던 청자를 뭐 우리 김세용 장인식으로 만들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1: 그런 거죠.
0: 조금 더 모든 게 현대화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만 차이가 있지 불 속에서 구워지는 거는 같은 원리입니다.
1: 그렇죠.
0: 옛날이나 지금이나.
1: 네. 그런데 고려시대 그한뭐천 몇백도의 온도를 말씀하신 환원 소송처럼 온통 불로만 가득 채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현대에 와서 새롭게 그걸 알아내게 됐을까요?
0: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1: 그렇죠.
0: 저는 지금도 제가 60여 년을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게 참 퀘션 마크입니다.
1: 그렇죠.
0: 그때 그분들은 도대체 누가 가르쳐? 물론 중국에서 하던 것을 이제 들여와서 우리가 배워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1: 중국에는 청자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0: 있긴 있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 옛날 가마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가마하고 우리 저 고려시대 선조들이 굳던 가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중국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1: 네.
0: 중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 내지
1: 만들었습니다.
0: 않았습니까?
1: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통을 그대로 저 구현해 내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켜서 이중 투각, 삼중 투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내셨다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이게 이중 투각이고 요게 삼중 투각이죠. 지금 제가 이걸 TV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겉표면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구멍들이 뚫려 있고 이 안에 도자기가 그대로 하나
0: 하나가
1: 있어요.
0: 더 들어있죠.
1: 그래서 이중 투각인 거고.
0: 그래서 여기다 물을 부어도 바깥으로 새지
1: 안 새는
0: 않죠.
1: 거죠. 여기 보니까 이거는 삼중 투각인 게 구멍이 뚫려 있고 속 안에 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속에 도자기가 있어요.
0: 그냥 도자기가 아니고 그 속에도 도자기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1: 아, 그건 안 보이네요.
0: 아니, 이게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1: 그래도 아무튼 여기에 물을 보면 안 새나
0: 안
1: 가는
0: 새죠.
1: 거죠. 그런 거죠.

0: 이게 고려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1: 고려시대에는 이중투각이라는 거는 제가 잘못본것 같고요.
0: 그냥 투각.
1: 그냥 호투각.
0: 그거는 물을 담으면 새잖아요.
1: 호수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에 우리가 볼수 있었던 투각은 그 향로 종류의 뚜껑.
0: 그렇죠.
1: 향로의 뚜껑에 그 구멍을 파서 투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중이 아니고 그냥 호투각이죠.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향불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중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호투각이에요. 근데
0: 맞아요.
1: 그런 데에서 투각을 볼수 있지, 이중으로 된 투각은 제가 제 기억으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0: 뭐, 게다가 3중 투각은 더 없겠죠.
1: 더 없죠.
0: 근데 우리 김세용 명장은 이런 걸왜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1: 그거 얘기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제가 도자기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고려청자를 모방하는 걸 했어요. 모조품.
0: 예.
1: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그것밖에
0: 그렇죠.
1: 없었고, 또 문헌에도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모조품을 만들었는데,
0: 가능한 똑같이 만드는.
1: 제가 78년에 창업을 했는데,
0: 네.
1: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13세기, 14세기, 15세기 청자를 모조만 할 것인가?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0: 예.
1: 21세기에 나만의 작품을 좀 남겨야 되지
0: 그렇죠.
1: 않겠느냐? 그래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아, 요거는 13세기, 14세기 작품하고는 좀 다르네?
0: 네.
1: 21세기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김세용이라는 명장이 만들었다는데, 나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때 원을 세웠어요, 제가. 네 가지 원을. 그때 그네 가지 원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
0: 정교.
1: 지금 이거보다 청자로 더 정교한 작품들은 없거든요.
0: 그렇겠죠.
1: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의 청자를 만들어 보자.
0: 아름답습니다, 진짜. 감탄스러울 정도예요.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청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청자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0: 예,
1: 하는 게
0: 예.
1: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제가 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네 가지 원을 시행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로 생각하자.
0: 네.
1: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웠어요.
0: 그리고 정교하며 아름다워야 된다 보니까 투각이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하는 것을 좀더 섬세하게,
0: 네.
1: 예? 그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
0: 예.
1: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아, 그래, 이중투각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0: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서 이제 3중투각까지 가보자.
1: 그거는 이제 한 이중투각을 한지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대만의 박물관을 한번 갔었어요.
0: 예.
1: 근데 그 박물관에 가면은 오구르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오구로 된게 삼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 도자기로도 한번 만들어 보면
0: 할
1: 되겠네?
0: 수
1: 그런
0: 있겠구나.
1: 생각을 했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삼중투각인데, 역시 삼중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안에 들어가는 이중의 조각도 투각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야 속이 되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중이라도 속기물이 투각이 아니거든요.
0: 그냥 도자기죠.
1: 예. 그러니까 추다르기가 좀 괜찮은데, 이거는 굽기 전이니까
0: 예.
1: 이게 잘못하면 부서지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잘못 만지면 이게 부서져 버리잖아요. 근데
0: 아하하하.
1: 그걸 안에다 앉히고
0: 알겠어요.
1: 삼중으로 하려니까 많이 실패를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0: 네. 이런 이중투각, 특히 이 작품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 오셨을 때그 선물로 그된 이중투각,
1: 네.
0: 바로 이 작품이라면서요.
1: 네네. 그, 99년?
0: 네.
1: 네. 그때 아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안동시에 하회마을에 오셨는데, 내가 이 도자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가 갖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자는 건데, 그래서 서슴없이 기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0: 바로 이런 이중 투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저 가져오신 저 날그릇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다면서요?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1: 이게 지금 날그릇 상태인데요.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 때
0: 예.
1: 이렇게 겉 키무를 만들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0: 그 안에 뭐가 또 있네요.
1: 네. 이게 겉 기물을 만들었으면 요 크기에 맞는 속을 만들어요.
0: 속기물을
1: 네.
0: 만들고.
1: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굳혀야 돼요. 이게 뭐, 마르지 않으면은 다룰 수가 없으니까.
0: 네.
1: 이제 하루 정도 굳히면은 좀 꾸둑꾸둑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손에 이렇게 만져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0: 예.
1: 그런 다음에 이 기물에서 지름이 제일 넓은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자르게 돼요.
0: 지금 잘라 놓으신 거죠?
1: 자르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포물선으로 자르지
0: 예.
1: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물레에다 올려놓고 돌리면서 직선으로 잘랐어요.
0: 아.
1: 칼을 대면 바로 돌아가는 거니까
0: 예.
1: 쫙 잘라지거든요.
0: 예.
1: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붙였을 때그 자른 부분이 참 많이 갈라졌어요.
0: 아.
1: 이게 옆으로 갈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말르면서 수축을 하지 않습니까? 수축을 할때그 잘라서 붙인 자리가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0: 결국은 연구 끝에 이제 이런 포물선이 됐군요.
1: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0: 하하하하.
1: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이
0: 아무튼
1: 걸렸어요.
0: 그렇게 해서 이걸 속 안에 넣고
1: 네.
0: 그다음에 걷기물에 구멍을 뚫고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1: 이제 이렇게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이제 속에 들어갈 기물은 이게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까
0: 네.
1: 얇게 깎고 바닥도 이렇게 뚫러요.
0: 여기
1: 왜냐하면
0: 바닥이
1: 여기에
0: 있으니까.
1: 바닥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바닥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닥을 뚫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무게가 덜 나가게 해야 이 바닥이 좀
0: 맞습니다.
1: 덜 하중을 받으니까.
0: 예.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을 구멍을 뚫고 바닥에다 이제 칼자국을 좀 내고 흙물. 이 흙을 물에다 푸른 흙물이 있어요.
0: 예.
1: 그 흙물이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0: 살짝
1: 그
0: 발라서.
1: 흙물을 여기도 바르고 해서
0: 알겠어요.
1: 중심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붙여요.
0: 예.
1: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갖다 올려만 놨더니
0: 어.
1: 나중에 초벌구에서 뒤집으려고 했더니 떨거닥떨거닥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 이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붙인 다음에
0: 네.
1: 이 분리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맞추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맞추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연필로.
0: 예.
1: 여기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하고 세모도 하고
0: 예.
1: 해서 이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붙일 때 이게 어디 가서 맞는지 잘
0: 정확하게
1: 모르니까
0: 맞아야 되니까.
1: 예,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그 맞출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0: 알겠어요.
1: 딱 맞춥니다. 그래서 붙이면은 이제 그리고서도 또 하루 정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밑에 바닥에 들어가서 붙인 거하고 여기 붙인 거하고 다 굳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하루 이틀 말린 다음에 이제 굽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굽가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굽이에요, 굽.
0: 아,
1: 이게
0: 바닥,
1: 일곱
0: 바닥.
1: 바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바닥을 이렇게 까서 釉약을 벗겨내지 않고 그냥 구우면은 이 釉약이 철거덕 달라붙어 버려요,
0: 못
1: 바닥에.
0: 되는군요.
1: 못 뛰죠.
0: 아.
1: 그래서 항시 도자기는 이 바닥을 이렇게 벗겨내야
0: 알겠습니다.
1: 돼요. 釉약을 벗겨내서 구워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벗겨내는 것을 여기를 굽이라고 그러는데 이 굽을 만드는 굽가리를 해야 돼요.
0: 알겠고요.
1: 그리고서 이제 조각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양을 이제 조각을
0: 뭐
1: 하죠.
0: 이런 문양 저런
1: 이
0: 문양 뭐.
1: 국화투각인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이거 전부 컴파스로 하나씩 원을 친 겁니다.
0: 그래야 되겠죠.
1: 그래가지고 그 컴파스와 그러니까 원과 원 사이를 뚫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0: 예.
1: 그러면 그 원과 원이 연결하는 그 부위가 아주 가느다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 칼이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0: 그래야
1: 들락날락해야
0: 되겠죠. 그래야.
1: 저런 그 구멍이 뚫리거든요.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그런데
0: 예.
1: 사람 손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0: 당연히 실수.
1: 그러다 보면 그 얇은 꽃과 꽃을 연결하는 그 얇은 선을 칼이 침범하는 순간에
0: 예.
1: 못 쓰게 돼요.
0: 못 쓰게 되죠.
1: 예, 다 해놓고 밑에 가서 하나 마지막에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
0: 아이고.
1: 그래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0: 그래서 이중 투각을 할 적에는 정말 삼매에 들어야 돼.
1: 게다가 삼중 투각은 저 겉과 속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각이 돼 있잖아요. 예. 이 삼중 투각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된 것에 조각이 돼 있는 것을 만져야 되니까 예. 이렇게 만져서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이런 가느다란 선이 들어가니까
1: 이 부서지죠 또 막
0: 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만 힘을 가하게 되면 부서져요.
1: 그러니까 또 망치고.
0: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 이중은 그 부서지고 뭐 어디가 할 확률이 네, 네. 일반 작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1: 그냥 일반 청자를 만드는 노력을 1로 친다면 네. 이중 투각이나 삼중 투각은 몇 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0: 글쎄요. 물론 문양에 따라서 다르고 뭐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10배는
1: 최소 10배. 네.
0: 아마 공정도 그렇게 될 그렇죠? 겁니다. 한 10배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네.

0: 뭐 일반 청자건 투각 청자건 간에 뭐 한 100점을 만들어서 가만히 놓고 구우면 성공하는 게 몇 프로쯤 됩니까?
1: 우리가 옛날에 그 전통 가마라는 게 있어요. 전통 가마는 이제 장작불로 떼는 거 아닙니까? 전통 가마에다가 소성을 했을 경우에는 30% 미만이라고 해요. 확률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장작을 집어넣어가지고 불꽃을 만들어서 떼는 거기 때문에 그 가마 안에 그 분위기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마의 앞쪽이냐 뒤쪽이냐 예, 위냐 예. 아래냐 좌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품으로 나온다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런 가마였을 경우에 보통 한 30% 미만이라고 봐요.
0: 전통 가마가 아닌 현대식 가마는?
1: 현대식 그 가스 가마나 전기 가마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꼭 가마에서 불이 잘못돼서 버리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0: 예, 예.
1: 특히 투각 같은 경우는 내려앉거나 주저앉거나 뭐 쓰러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돌발 상황이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보다 훨씬 더 적죠.
0: 적겠네요. 우리 저 명장님께서 사용하는 흙은 어디서 조달하십니까?
1: 흙은 제가 만듭니다.
0: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그냥 자연에 있는 흙을 가져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럼요.
1: 제가 78년도에 창업을 했다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천 지역에 요장이 한 8개인가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흙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없고 유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0: 예.
1: 요장을 하려면 자기가 흙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유약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가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에 제가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흙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그 흙이 한 가지 흙이 아니고 여러 가지 흙을 배합을 해서 그 수비 과정을 거쳐서 수비라는 건 이제 물에다 풀어서 흙물을 풀어가지고 그걸 체를 통과시켜서 앙금을 앉혀서 그걸 앙금을 떠내서 말려가지고 예, 쓰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그 흙이 이제 보통은 점토, 고령토, 또 사토.
0: 보통 우리가 고령토를 많이 네, 기억하는데.
1: 고령토라는 말을 많이 쓰죠.
0: 네.
1: 그 카오리는 청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점토하고 사토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천의 사토가 아주 좋은 사토가 많이 나요. 그 사토도 이제 고령, 저질 고령토나 마찬가지예요. 뭐 A, B, C 등급으로 따지면 아마 F 등급쯤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내구성을 예. 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많이 있는 사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토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흙을
0: 알겠습니다.
1: 그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제
0: 점토, 수비해서 사토, 쓰죠. 고령토 이런 것들을 네. 섞어서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걸러서 딱 보시면 알아요. 아, 이거면 딱 작품이 되겠다.
1: 아니죠. 실험을 해야 돼.
0: 네, 다양하게 해보시는.
1: 엄청나게 여러 번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을 만들면 네. 그걸 건조해잖아요.
0: 예, 예.
1: 근데 건조하면은 그냥 제가 창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흙바닥에다가 그 개울에 나가서 그 모래를 쳐.
0: 예.
1: 그래가지고 큰 돌, 예. 이만큼씩 한 돌이 이제 그 걸리는 채에다 쳐가지고 그 큰 돌, 이만큼씩 한 돌들만 걸러내. 모아가지고 그 바닥에다 깔고 가장자리를 이제 부룩구르다가 한 두세 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거기다 이제 광목천을 깔고
0: 네네.
1: 그리고 흙물 그 앙금을 퍼서 거기다 말렸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들어가고 예.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잡티가 많아서 구우면 잡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한 흙을 쓸 수 있을까 해서
0: 예, 예.
1: 이제 조금 발전된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높이에다가 원두막꽃이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나무를 쫙 깔고 거기다 강목을 씌워서 하니까 물이 밑으로 빠지고
0: 그 모든 게 다 시행착오 끝에
1: 그렇습니다.
0: 개발해내신 네. 거죠.
1: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개발했어요.
0: 그다음에
1: 공정 개선을 많이 했죠.
0: 흙도 그렇고 유약도 직접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0: 그럼
1: 그 흙에 맞는 유약을
0: 그러니까 그 유약을 만들려면 또 각종 돌을 가져다가 맞습니다. 그걸 갈아가지고 예. 아 직접 개발하시고.
1: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는 마치 그 바위돌에다 계란 던지는 심정이에요. 운이 좋으면 되겠지.
0: 예예. 예, 예.
1: 그리고 뭐 그때는 무슨 저 그 저울에다 달아서 하는 게 없고
0: 눈대중이
1: 대충 바가지로 다 이렇게 몇 바가지씩 예. 이렇게 했거든요.
0: 예.
1: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하여간 제가 그렇게 많이 실패 많이 하지 않고 했던 거는 운이 좋았던 거.
0: 자, 흙, 그 다음에 유약, 그 다음에는 가마도 직접 만드셨어요?
1: 그럼요. 그 당시에도 뭐 가마도 누가 뭐 만들어줄 사람이 없고, 물론 예. 이제 가마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울 때 그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마도 이 보조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받고.
0: 우리 보통 전통 가마는 흙으로 믿지 않나요?
1: 그 흙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좀 에피소드가 예. 생각이 나는데 예. 제가 78년 6월 달에 창업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6월 달이면 장마철이에요.
0: 예.
1: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3월 달 이제 4월쯤 됐을 때 날이 풀리니까 이제 가마를 박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흙으로다가 벽돌을 그 우회집에 저희 제가 있던 데는 그런 터가 없으니까 우회집에 넓은 터가 있었어. 거기다가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벽돌을 막 찍어놨어요. 흙벽돌을
0: 흙벽돌.
1: 잔뜩 찍어놨어요.
0: 그걸로 이제 쌓아 올려서 가마를
1: 가마를 박으려고. 아 근데 이게 장마가 와가지고
0: 다 녹아버렸어요.
1: 다 버렸어요.
0: 그래서요.
1: 그러니 이제 6월 달에 창업을 해야 될 텐데 가마를 박을 방법이 없나 하고 궁리를 하는데 제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 저기 저 뭐야 포항제철에서 쓰는 그런 벽돌 갖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고.
0: 포항제철?
1: 포항제철에 그 요가 있잖아요. 쇠녹이는
0: 예, 예.
1: 요.
0: 예, 예.
1: 거기도 이제 그런 가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벽돌은 뭐 다 없어졌고. 그 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부사장님을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같이 갔어요. 포항에. 가니까 그 벽돌 공장이 있는데 그 새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흥거도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 흥거는 뭐냐 그랬더니 포항제철에서 그 가마를 이제 헐고 다시 박을 때
0: 예.
1: 옛날에 쓰던 가마 거기는요 그 고온으로 굳기 때문에 벽돌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맥겨버려요.

0: 한대요. 근데 그저 뒤쪽에 있는 벽돌들은 거의 익지를 않았어요. 새것 같았고. 근데도 그건 이제 중고로 나온 거죠.
1: 다시 재활용한
0: 예,
1: 거군요.
0: 재활용할 수 있게.
1: 예.
0: 그 벽돌을 제가 구입에다가,
1: 포함계철 내화벽돌.
0: 네,
1: 그걸로 가마를 지으셨어요.
0: 이제, 예, 내화벽돌이라는 거는 이미 1400도 이상으로 구워진 벽돌이에요.
1: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0: 아, 그래서 성공한 거죠.
1: 이처럼 흙부터 유약, 가마, 그다음 뭐 이중투각, 삼중투각 이 모든 것을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오늘의 이제 세계에 이르시게 된게 아닌가
0: 네.
1: 싶고요. 아까 그네 가지 원을 세우셨다고 할때첫 번째가 정교한 것, 아름다운 것 있고 세 번째가 큰 것이었는데 1미터가 넘는 투각 작품이 있다면서요?
0: 투각은 아니고요.
1: 아, 투각은
0: 네,
1: 아니에요.
0: 일반 작품인데, 그 작품을 이제
1: 작품
0: 만들면서
1: 이름이 뭡니까, 그게?
0: 지금 이제 그 외금강 만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금강산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1: 예. 그 높이가 1미터가 넘어요?
0: 1미터 넘죠.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한 1미터 20 이상 됐을 거예요. 이 도자기라는 게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재벌구이까지 끝나면은 한, 제흙 같은 경우는 흙에 따라서는 다
1: 조금씩
0: 다릅니다만
1: 줄어드는군요.
0: 18% 정도가 수축을 해요. 1m짜리라면은 18cm가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 1m 20좀 넘게 만들었는데 줄다 보니까 지금 아마 1m 한 몇cm 정도 될 거예요.
1: 그거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요?
0: 아, 그게요. 이런 일반 조그만 작품들은 건조 기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금방 말라요. 근데 이큰 거는 밑에가 두께가, 이런 거는 뭐 조그마해. 얇아도 되는데, 이거는 원래 크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그
1: 그렇죠.
0: 무게를 지탱하려면 밑에는 두께가 이 정도는 두꺼워야 돼요.
1: 두꺼우겠죠.
0: 그럼 두껍다는 거는,
1: 속이 안 마르죠.
0: 잘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에 있는 기포가 혹시 있으면은 그게 그 나중에 불 속에서 막
1: 다
0: 터지고 그러거든요.
1: 터지죠.
0: 그래서 그 말리는 기간이 보통 한 10개월 이상 걸려요. 그럼 작품 성형해서 조각해서 하는데도 뭐 한달 이상 걸리고, 그 말리는 것도 한 10개월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돼야 한번 구워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저기가, 주기가. 그래서 그 1년 해가지고 구웠는데 못 쓰게 됐어요. 또 다시 해. 그거를 10번 실패를 하고 11번째 가서 성공을 했어요.
1: 11년 걸렸군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겼을 때, 뭐, 홍수환이는 사전옥이라고 막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1: 7.8기 뭐 그러죠.
0: 근데, 7전8기라는 말은 있죠, 우리가. 근데 10전11기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고민이 이거를 이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1: 지금 문화생이 없으세요?
0: 아, 인문완성은 있는데요. 안 하려고 그래, 이들.
1: 아, 워낙 어려워서.
0: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도예인의 한 10%도 안될 겁니다. 청자하는 사람은.
1: 근데 우리 명장님은 젊어서 어쩌다가 청자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습니까?
0: 아, 그게 저 1966년도로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인데, 그때 이제 중앙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그 진열되어 있는 그 유물들 중에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도자기예요.
1: 그 중에 고려청자.
0: 아니, 그러니까 도자기가 제일 많이
1: 많이
0: 보이고, 그
1: 있었죠.
0: 중에 고려청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도자기가 우리 박물관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은 결국 우린 도자기가 강한 나라가 아니냐, 도자기 강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고려청자를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여튼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왜그
1: 그냥
0: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수촌강이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야, 참 아름답다,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그냥 번개 맞은 듯이.
0: 예, 네, 감동을 받았어요.
1: 아니,
0: 그때
1: 그뭐
0: 그
1: 주변에 그런 거 하시던 분도 없었는데
0: 없었죠.
1: 전혀.
0: 아무도, 전 도자기라는 건 도자도 몰랐죠.
1: 그랬어요. 박물관에서 딱 보고 꽂혀서 그다음에는요.
0: 그게 이제 요새 말로 휘일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0: 아무튼 거기서 한 시간 이상을 그 앞에서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도취해 있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박물관을 나왔는데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요.
1: 그래서 어떻게
0: 아,
1: 하셨어요?
0: 오랫동안. 그 이제 책 그때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도자기에 관한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1: 읽어보고,
0: 연구하고 읽어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1: 그리고.
0: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도자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참 아름답고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면서 책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땐가 시간이 지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1: 하하,
0: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 가마가 있던 데가 경기도 이천 쪽에 가마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1: 찾아가셨어요?
0: 그렇죠.
1: 무작정?
0: 무작정 가가지고 구경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는 게. 그래서 그때도 참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고 올라왔다가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아버님이 그래 너는 뭘 하고 싶으냐 그래서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도자기가 많이 있는데 도자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야, 그내 친구 아들이 이천에 도자기 가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1: 오, 마침.
0: 거기 가볼 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던 것이 이천의 그 도박료라는 그 요장이었어요.
1: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7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어요. 70년도에. 그래가지고 75년도까지
1: 거기서
0: 예,
1: 배우시고.
0: 거기서 배웠고 그분이 이 양주 쪽으로
1: 옮기고.
0: 옮기는 바람에 그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를 제가 저는 이천에서 더
1: 하겠다.
0: 배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천에 떨어져가지고 더 다른 데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른 데 갔을 때는 제가 그 공장장 직책으로 갔어요.
1: 그리고 78년에 창업까지.
0: 예.
1: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운명적인 거네요.
0: 그렇죠.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건 좀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너 혹시 내가 고려시대 도공이 아니었을까?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을 하게
1: 알겠습니다.
0: 되더라고요.
1: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우리 김세용 명장 본인 스스로가 딱 꼽는 나의 베스트 세 작품이 혹시 있으세요?
0: 그거는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 손가락이 있지만
1: 안 아픈 데가
0: 안 아픈 손가락이
1: 없죠.
0: 없잖아요. 제 작품은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 그래도.
0: 그래서 참다 아까운데 제일로 힘들게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1: 그건 제일 큰 거겠죠, 우선.
0: 그렇죠.
1: 11년 걸린
0: 금강산
1: 거.
0: 만물상이라는 그 뭐야 10전
1: 11년.
0: 11기로 만든 그 작품이 제일로
1: 1번.
0: 머릿속에 남고 또 하나는 그게 90년대인데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고야에서 국제 박람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거기 그제 작품 세 점이 코트라에서 빌려가가지고 한국관에서 전시한 작품 중에 매화문 이중투각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거기 전시할 때 제가 가봤는데 이벽 속을 이렇게 깊이 파고 거기 사면을 다 유리로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조명을 했는데
1: 기가 막히겠네요.
0: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요미우리 신문이 선정한 명품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야 일본 사람들이 팔라고 그러는 걸 제가 해가지고 가져온 작품이 하나 있어요.
1: 매화문이 이중투각 항아리.
0: 이중투각호. 그게 이제 기억에 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엘리자베스 투각입니다.
1: 이거죠, 이거.
0: 예. 이게 일명 엘리자베스 투각이 됐는데 이 작품이 어느 날그 엘리자베스 여왕 덕분에
1: 세계적으로,
0: 세계적인 작품이
1: 아유,
0: 돼가지고
1: 정말 아름다워요.
0: 네.
1: 다시 봐도, 다시 봐도.
0: 꼭세 점만 하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1: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0: 앞으로의 계획은 좀 원대한 계획인데요.
1: 네, 뭡니까?
0: 지금까지는 제가 도자기 만드는 데만 열중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드는 일보다는 좀 제가 만든 도자기를 세계 만방에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아직 제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 우리나라 분들은 뭐 얼마든지 시간만 내면 저희 요장에 와서 보실 수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을 정말 이거는 독보적인 예술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독보적인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해외에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미국 쪽에 대도시를 돌면서 소매 전시를 하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그 기획하고 전시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LA에서 했고 그 24년도에는 저기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또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전시를 했는데 거기 그 전시를 하면서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전시를 구경하셨던 그 뭐 대학의 그 한국학과 그 주임 되시는 분이 구경하시고 이 훌륭한 문화를 대학에서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제안에 받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굉장히 큰 역할을 내가 하겠구나. 거기 가서 우리 한국 그 전통 문화를 가리키고 그러면 그게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1: 퍼져나가죠.
0: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하자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 전시 또 외국 대학에서의 강의 모두 다 해서 더 널리 이 고려청자가 전 세계인 가슴 속으로 파고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고려 청자. 그러나 이걸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신세계로 만들고 계신 명장님의 투혼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7: 전교 3등.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카세트 플레이어.
6: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7: 사실은 오델라와의 H.O.T의 캔디.
6: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7: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7: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6: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7: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6: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7: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6: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7: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6: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7: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약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6: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7: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고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5월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는 부부.
1: 두렵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도 병원에 왔지만 다음 주에도 내 발로 병원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2: 희망적인 걸 듣고 싶은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그게 좀 불안하고 좀 그러네.
0: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0: 때까지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1: 지금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된 아데노이드성 낭성 종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병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항암제를 쓰고 다른 치료를 찾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기대어 여명이 3년 전후 정도를 설명을 하는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0: 암과의 싸움이 시작된 이후 하루하루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2: 아니야! 엄마!
3: 그래, 엄마는 누구 엄마야?
2: 내 엄마야.
3: 그치.
4: 내 가족을 좀 오래 지키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강했던 사람이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0: 하루하루가 간절한 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족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말기암 투병 중인 엄마 미영 씨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아들 지후,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아빠 진이신데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세 식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 이곳이 미영 씨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들 지우가 꿈나라에 빠져있는 시간. 엄마 미영 씨는 오늘도 통증과 함께 힘겨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지난 가을 암 진단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3: 두경보험 사기고요. 뭐 전이도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해. 항암치료를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니 뭐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0: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5: 컨디션은 어때요? 다리는 괜찮아? 저려? 괜찮으니까?
3: 속이 안 좋아.
0: 아파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진희 씨의 침묵도 깊어지는데요.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곁에서 다리를 주물러주는 일뿐 진희 씨의 마음도 무거워만 집니다.
5: 항암 맞고 오면은 점점 체력이 떨어지니까 저번 주보다 오늘이 더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확실히.
0: 미영 씨가 병마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진희 씨도 그 빈자리를 채우느라 전보다 바빠졌는데요.
5: 지우, 있나? 응? 있나죠? 오늘 왜 이렇게 안 있나 그러죠? 응? 야, 있나?
0: 그래도 지우를 보면 아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2: 방어. 집에
5: 엄마, 엄마. 엄마가 빨리 있나? 학교 가려면.
6: 지우 몇 살인지 얘기해줘요.
2: 아, 지우.
5: 12살이에요, 그래.
2: 12살이요?
5: 많이 듣고 자기가 필요한 얘기만 좀.

0: 할수 있지. 이어서 얘기를 잘 못해. 자기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제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면 저도 답답해요, 이게. 그때는.
1: 12살이지만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우는 4-5살 아이 정도의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장애를 안고 있는데요.
0: 또 틀렸다. 지우가 지금 뇌전증 의심이 좀 나고 그리고 HID 의심이 좀 있어서 지금 그 약을 먹고 자폐 판정이 났거든요. 그런 약을 해서 같이 복용하고. 제가 솔직히 좀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참 제가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힘든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가고 싶어? 또 안 간다며 시켜. 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2: 안 가해?
0: 뭘 안 가해?
1: 엄마 아빠는 축복으로 태어난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키우려 애썼지만 지우는 7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0: 제일 미안한 게 이거를 빨리 못 받아주고 일반 애처럼 받아들이니까 지우가 혼동이 많이 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미안했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내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 늘 생각하고 있죠. 지금.
3: 장애가 나온 거죠. 정신적 장애라 해서 우선 처음에는 이제 지적 장애로. 그때도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 시간 또 계속 울었어요. 그때도 울었어요. 아, 저 뭐 치료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라는 게요. 한두푼이 아니더라고요. 오랜 치료 수업이나 솔직히 비용 들어가면서 숟가락 먹는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숟가락질 하나를 하게 되는데 집 손으로 밥 먹는데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1: 지우의 치료를 위해 인생을 바쳤던 엄마 미영 씨.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치통인 줄 알았던 통증이 침샘암 4기였는데요.
3: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젊은 나이에 안타깝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밖에서 남편들이 전화해서 내가 암이란다 했더니 그냥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일하는 중이라. 발달장애 아니다 보니 앞날이 깜깜하긴 했어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0: 솔직히 믿기지가 않죠. 가뜩이나 이제 아들이 지우가 저 상황에서 또 암이다? 꼭 나아야 되는데, 완치돼야 되는데, 완치가 아니라도 계속 더 지우 옆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답답하고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1: 미영 씨는 벌써 5번째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검사를 받는 날마다 온 가족이 함께 병원을 찾는데요.
4: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5: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
6: 소곤랑거리, 막 몸살, 식은땀, 손저림, 발저림. 이제는 좀 디딜 때도 좀 많이 아파요. 발바닥 걸어가지고 이럴 때.
0: 와이프가 항암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고요.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효능이 더 나오는지.
5: 언제까지 치료를 몇 번에 거쳐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 항암제가 잘 듣는다면 좀 항암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미영 씨가 궁금한 건 당장의 통증보다도 지우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입니다.
5: 네, 이미영님은 아데노이드

0: 낭성 종양이라고 하는 침샘암의 일종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됐을 당시부터 목 전반적으로 침범이 된 완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논문들에 따르면 3년 정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항암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이 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치료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남은 시간을 숫자로 듣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2: 앞이 안 보여.
3: 그래도 저희 그 희망을 갖고 잘 견디면서 치료 잘 받아봐야지.
2: 아휴, 아들 보면 희망을 품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거인 것 같아. 뭐, 수명이 중요하기보단.
1: 엄만 지우를 위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2: 주야, 응? 엄마 아들 잘해보자, 엄마랑.

0: 어느덧 지우의 등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 재밌게 놀다가 집에 와야 돼, 알았지? 대답 크게 해야지.
2: 김밥 사줘.
1: 그래, 김밥 사줄게, 아빠가.
2: 아들 안 가고 와?
3: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0: 그런데 학교 앞에서 벼랑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2: 아야!
3: 아!
2: 집에 안 가?
1: 응? 싱싱이 타러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가면 버스 온다. 빨리 가자.
2: 아! 비바시 안 가?
1: 어허. 어디게 잠을 설쳤더니.
2: 비바시 안 갖고 와?
1: 컨디션이 안 좋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거든요.
0: 겨우 지후를 달래고 한참 만에야 교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지후는 현재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4: 둘, 셋, 넷,
2: 다섯.
4: 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2: 방구이 집에 가요.
4: 아, 방구 집에 가서 껴. 하나 속도 줄까?
2: 방구이 여기다가.
4: 여기서 방구 끼면 안 되지. 자.
2: 바꿔.
4: 좋아. 뭘로 바꾸지?
5: 제가 아이를 가르쳐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지우가 어렸을 때 그 장애를 알고 나서 얼마나 지우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했는지 그게 지우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잘 보여요. 지우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도 제가 만만치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희귀염이시니까 이제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어머니가 없어지면 지우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늘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매일매일 지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반면 진희 씨는 뒤늦게 출근길에 오르는데요.
1: 저희는 여기 물류 쪽이라 지게차 장비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여기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또 다시 이제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0: 마음이 편치 않지만 가족의 생계가 달렸기에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각 미영 씨는 적막한 집안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요. 암 환자가 되기 전엔 누구보다 활달하고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해냈던 미영 씨지만 지금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애써 몸을 일으키는 건 고단한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6: 원래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를 혼자 하니까 도움 좀 되고 싶으니까는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0: 하지만 통증 앞에 무너집니다. 식은땀이 쏟아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에 결국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리곤 참아왔던 고통을 개워내는데요. 외롭고 처절한 이 싸움이 이젠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토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7: 하다 하고 나면 제일 힘들게 이제 속이 많이 아프죠. 속이 안 좋고 막 울렁거리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눈을 뜨면 아픔이 시작되고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1: 네, 아빠 왔다. 아빠한테 인사 안 해?
2: 하고 그래서
1: 잘 안녕하십니까. 잘 놀았어, 지우? 응? 어? 잘 놀았대? 응? 좀 괜찮아? 응. 좀 어때?
6: 나 똑같지.
1: 근데? 응. 기억 안 나고?
6: 지우가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만.
1: 그치.
3: 뭐 좀 해줄까?
6: 별일 없었어.
3: 사람?
6: 응. 나 지우지 저 준비해야지.
3: 항암 맞고 나면 열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났나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리고 지우가 혼자 엄마하고 아픈 엄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 지냈는지 아니면 잘 놀고 있었는지.
0: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니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지우를 돌보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데다 지우가 자라날수록 아이를 돌보는 일도 점점 힘에 부칩니다.
3: 아빠 계속 그러면 힘들어져요. 알았지?
0: 아내와 아이를 챙기고 회사 일에 집안 일까지 참 하루가 짧기만 한데요.
6: 선생님,
3: 너 생각나는 거 좀 전화해. 사다 줄게. 아빠 내가 또 깨줘 뽀뽀.
0: 늦은 밤. 지니 씨가 두 번째 출근을 합니다. 가족이 잠든 사이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는 지니 씨. 아픈 가족들을 둔 가장에게 휴식은 사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1: 맨 처음에는 이게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간단하게 용돈벌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좀 벌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사 끝나고 매일 투잡 형식으로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셨죠? 네.
0: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지우의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지니 씨는 지쳐 있을 겨를조차 없습니다.
1: 들어가세요. 예.
0: 지니 씨는 현실을 원망하는 대신 희망을 꿈꿔보기로 다짐했는데요.
1: 와이프가 건강하고 저희 아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여기서 이만큼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제일 큰 소원이죠.
6: 열심히 버텨보고 버티는 동안에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완치하고 싶다가 솔직히 소원이긴 한데요. 그래야지 아이 옆에도 오래 있을 수 있고. 나 오래 있고 싶어요, 그냥.
0: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0: 아픈 아들과 남편 걱정에 계속 눈물을 쏟는 미영 씨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영 씨는 지난해 가을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침샘암 4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완치가 쉽지 않은 희소암이었는데요. 아들 지우의 장애치료에 인생을 바쳐온 엄마에게 하늘이 너무 가혹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빠는 낮에는 지게차 일을 하고 밤에는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쉬는 날 잔도 줄여가며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천만 원이 넘는 암치료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들어갈 아내의 병원비에 아들의 치료비까지 아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방송에서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현보와 11살 별이, 손주 둘을 키우는 할머니와 무릎수술이 필요한 아빠 재훈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빨리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고 있던 아빠 재훈 씨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스한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주거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 계절에 미영 씨 가족의 이야기가 더욱 마음에 남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5월이 지나도 6월이 와도 지우에게 엄마가 필요한 시간은 끝이 없는데요. 지우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오래도록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우야, 지우 누구 아들? 그럼 저희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들. 그 엄마는 누구 엄마? 그럼 내 엄마. 엄마 옆에서 있어주고 엄마 아빠 웃게 웃을 수 있게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아프지만 말고 오늘도 내일처럼, 내일도 또 그 다음날처럼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재밌게 지내자. 진짜 사랑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0: 아파트 참 많다. 근데 내가 살 집은 왜 없지? 남들처럼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난 왜 맨날 돈이 없을까?
1: 나는 X. 당신의 돈을 일하게 도와줄 당신의 경제 도우미예요. 당신이 맨날 돈이 없는 이유 내가 알고 있어요. 투자는 하지 않고 소비만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카드 내역을 보면 커피는 매일 두 잔, 밤마다 배달 음식을 먹고 있고 운동화를 또 샀네요. 당신은 직장이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매일이 지금과 같다면 10년 후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은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변하듯 돈의 언어를 꾸준히 배우면 파이낸셜 피트니스, 금융 체력이 생겨요. 우리는 몸을 단련하듯 돈의 감각도 훈련하고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쌓아야 해요. 그럼 당신과 함께 당신 돈이 일하기 시작해요.
0: 내 돈이 일을 한다고? 어떻게?
1: 그건 돈의 언어를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돈의 언어는 주식이에요. 주식의 역사는 약 400년 전 17세기 네덜란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귀족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투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이라는 종이 증서를 발행했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처음 생긴 주식회사와 주식의 시작이에요. 이후 투자자들이 이 증서, 주식을 서로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1613년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탄생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사고 파는 공식 시장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공식 중앙시장은 한국거래소, KRX예요. 거래소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규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심사하고 감독하는 거죠. 거래소는 주식, 채권, 금,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공식적인 교환소이자 중심지입니다.
0: 그럼 주식을 하려면 거래소에 들어가야 해?
1: 아니에요. 거래소는 도매시장과 비슷한 역할이에요.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면 반드시 전문 중개기관인 증권사를 거쳐야 해요.
0: 아, 그런데 내가 주식을 할 수 있을까?
1: 그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2024년 12월 주식 소유자는 1,423만 명. 그런데 이 중 개인 투자자가 1,410만 명으로 전체의 99.1%에 달해요. 주식은 기업의 조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주식 한 주는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살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업의 일부를 함께 소유하는 권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가장 성공한 투자자라 할 수 있는 워렌 버핏도 이렇게 말했죠. 주식을 사지 말고 기업을 사라.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고 기업의 이익에 함께 웃는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므로 단순한 투자로 선택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도록 응원할 수 있는 회사, 나와 철학이 맞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주식이 당신과 기업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0: 직장 선배가 결혼을 한다. 결혼식장에 드레스에 신혼여행, 전세금 마련. 아,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1: 걱정은 노. 당신은 이미 돈의 첫 번째 언어를 배웠어요. 당신의 돈이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 당신의 돈이 당신의 미래 결혼식을 위해 일해줄 거예요.
0: 와, 갑자기 힘이 솟는데? 어떻게 하면 돼?
1: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요. 증권사에 가거나 모바일 앱이나 PC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투자를 위한 통장을 만드세요. 두 번째, 종목을 선택해요. 세 번째, 선택한 종목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사려는 주식의 기업에 대해 공부했나요?
0: 아직.
1: 워렌 버핏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며 일상 속 투자를 강조하는 피터 린치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했어요.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죠. 공부하지 않고 하는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어요. 또 기업뿐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해요. 자, 지금부터 실제로 주식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8개의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같이 공부해요. 상장. 회사가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해요.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팔아 자금을 모으고 그 주식이 정식 거래소에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코스피. 한국 거래소의 대표 시장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둥이 되는 믿을 수 있는 대형 우량 기업들이 거래되는 중심 시장이죠. 코스닥.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나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IT 기업 등 젊고 역동적인 회사들이 이 시장에 상장되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매수와 매도. 주식을 사는 건 매수, 파는 건 매도라고 해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각자 원하는 가격을 증권시장에 제시하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이 일치할 때 거래가 체결돼요. 상한가와 하한가. 주가가 단 하루 만에 너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 가격 변동 제한 폭이에요. 현재 한국 증시에서는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최대 30%까지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도록 제한하여 지나친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종가. 하루 동안의 주식 거래가 끝나는 시점, 장 마감에 형성되는 최종 가격을 말해요. 이 가격은 당일의 모든 거래를 마무리하는 기준 가격이며 다음 날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 시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다음은 시가총액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 즉 회사의 현재 시장 가치를 말해요. 이는 단순히 회사가 가진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현재 주가에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배당.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냈을 경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나누어주는 걸 말해요. 이는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 또는 보상의 성격이며 기업이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점점 지식이 느는 게 느껴져. 드디어 주식을 샀어.
1: 훌륭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방향을 정하고 신중함이 속도를 조절할 거예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은 돈이 스스로 일하고 불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0: 선배가 창업을 했다. 이거 나만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부럽다. 부러워.
1: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돈이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돈의 언어를 배워보자고요. 두 번째 돈의 언어는 채권, ETF, 금입니다. 채권은 국가나 회사가 돈을 빌린 뒤 정해진 날짜에 이자와 함께 반드시 갚겠다고 쓴 약속 증서예요. 그들은 약속된 이자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원금을 돌려주지요.
0: 내가 국가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고?
1: 맞아요. 주식이 회사를 함께 키우는 거라면 채권은 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회사나 국가가 이익을 내지 못해도 망하지 않는 한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0: 오, 그렇겠네.
1: 채권은 이런 특성 때문에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처럼 장기적인 목적을 가진 자금 중 원금 관리가 중요할 때 적합하죠. 주식이 파도라면 채권은 방파제예요.
0: 파도와 방파제?
1: 네. 균형 있는 투자는 이 둘의 조화에서 시작되거든요. ETF는 우리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요. 쉽게 말해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자산 운용 전문가가 분석하고 운용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친 혁신적인 상품으로 특정 목표를 가진 펀드, 투자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바구니 전체를 주식처럼 쪼개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ETF 한 주를 사면 그 바구니에 담긴 여러 종목 전체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

0: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겁니다.
1: 우와, 놀라운데?
0: 그리고 채권, 금, 심지어 원유까지 다 ETF로 살 수 있어요.
1: 오, 나 금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금은방에 한번 나가볼까?
0: 그것도 좋지만 금을 살 때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 직접 사서 집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1: 어? 어, 그럼?
0: 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금을 거래하면 됩니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금시장은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금현물 거래시장이에요. 이곳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의 금을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1: 우와, 그럼 금을 사러 나가고 사와서 어디에 잘 숨겨둬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0: 물론이죠.
1: 채권, ETF, 금. 오늘 굉장히 유익한 걸 많이 배웠어. 바로 도전해봐야지.
0: 좋아요. 돈의 위험을 관리하는 법, 이제 시작입니다.
1: 춥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냐. 진짜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 준비 없이 나왔더니,
0: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우릴 불안하게 하죠. 당신 돈이 일하고 있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슴이 떨릴 거예요.
1: 맞아.
0: 그래서 이번엔 돈을 지키는 법과 위험을 다루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 돈의 언어는 파생상품입니다.
1: 파생상품? 무언가에서 파생된 상품이라는 거야?
0: 맞아요. 파생상품은 주식, 금, 원유, 환율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래죠. 1972년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IMM,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통화선물이 상장돼요.
1: 통화선물?
0: 네, 통화선물은 앞으로 도래할 어떤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이에요. 1972년 세계 최초의 통화선물을 탄생시킨 레오 멜라메드는 파생상품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율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도구이며, 선물 시장이 없다면 전 세계 기업들은 가격 변동성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1: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라?
0: 맞아요. 파생상품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주식과 주식 선물, 그리고 주식 옵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파생상품은 미래에 주고받을 기초자산을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내고 거래하지 않고 그중 일부 금액만을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거래를 해요.
1: 어? 주식을 살 때는 가격에 맞춰서 돈을 다 내고 거래를 했는데?
0: 주식 선물은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100만 원짜리 A주식 한 주를 3개월 후에 거래하기로 한 주식 선물의 증거금률이 10%라면 10만 원만 있어도 3개월 후에 A주식 한 주를 받는 계약이 가능해요. 적은 투자금으로 마치 지렛대를 일으킨 것처럼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1: 그럼 주식보다 주식 선물이 무조건 이득인 거 아니야?
0: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투자금이 100만 원 있다고 할게요. 이 돈으로 A주식을 한 주 매수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A주식 가격이 105만 원이 되었다면 나는 5만 원을 벌겠죠? 그럼 주식이 아니라 주식 선물을 100만 원어치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1: 1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뒤에 A주식을 10주 살 수 있는 건가?
0: 그렇죠. 그럼 3개월 후에 A주식 가격이 105만 원으로 오른다면?
1: 주당 5만 원 이익인데 10주만큼이니까? 와, 무려 50만 원을 버는 거야.
0: 그 반대라면요. A주식 가격이 95만 원으로 내리면?
1: 50만 원을 손해. 원금이 절반이 돼.
0: 맞아요. 이렇게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은 수익이 났을 때 그 규모가 크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도 그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엔 주식 옵션입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해요.
1: 주식 옵션에 투자한다는 건 그 권리를 사고 판다는 거야?
0: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A 주식 한 주를 3개월 뒤에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이 2만 원에 거래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콜옵션들을 100만 원어치 산다면 나는 3개월 뒤 A 주식의 시장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A 주식 50주를 주당 100만 원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A 주식 주가가 105만 원으로 오르면?
1: 나는 콜옵션 덕분에 105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50주 사게 되는 거니까 무려 25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네.
0: 여기에 옵션을 사느라 쓴 10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1: 반대로 주가가 95만 원으로 내려가면 굳이 100만 원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에 투자한 100만 원 전부를 손해보게 됩니다.
1: 우와, 100만 원 전부를?
0: 옵션도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기초 자산 가격의 가치 변동에 비해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 규모가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거래할 땐 그 특성을 잘 알고 거래를 해야 해요. 주식으로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고 채권과 금으로 안정의 균형을 잡고 파생상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은 당신의 투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인생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 계획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투자 성향을 발견하고 금융 언어를 이해하며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금융 언어를 공부했고 돈의 감각을 기르고 금융 근육을 키웠어요. 이제 당신의 돈과 당신의 시간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거예요.
2: 맞아. 나는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준비할 거야. 엑스, 고마워.

0: 아니,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걸?
1: 몸 무거워? 쑥뜸이라도 좀 해볼래?
0: 쑥뜸?
1: 응. 그거 하면 개운해지고 가벼워진대, 몸이.
0: 가벼워져? 그거 할래.
1: 그래? 하러 가볼까?
0: 응. 아니, 이거 머리 뚫린 거 아니야?
1: 아, 좀만 참아봐. 이거 그래도 몸 좋은 거래. 모래시계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0: 그게 얼만데?
1: 5분짜리야 이거.
0: 뜨거워!
1: 아니야.
0: 아, 뜨거워!
1: 안 뜨거워.
0: 아니, 얘가 뜨거워.
1: 아니야, 참아. 근데 이렇게 뜸 이렇게 해가지고 땀 쫙 빼야지 가벼워지지. 몸이 무거우면 가벼워져야 될 거 아니야.
0: 아.
1: 5분만 참아.
0: 아,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게. 왜 이렇게 졸리지, 이거.

0: 안 받아.
1: 펭수, 아직도 안 일어났어? 일어나, 이제. 아니, 40시간이 넘게 잤어, 지금.

0: 형수 이제 일어나야지. 형수 이제 일어나.
1: 몸이
0: 뭐라고?
1: 나 몸이 이상해.
0: 몸이 이상하다고? 어? 왜 그러지? 너 열이 있어? 오, 야 여기 더 뜨겁네. 잠깐만 40도? 아 펭수야 잠깐만 일어나봐. 우리 병원 가자. 어? 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황제 펭귄 평균 체온보다 더 말이 안 되게 높아요. 펭수 스케줄 다 미루고 입원시키죠 일단.
2: 아니 40도면은 독감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입원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3: 왜요?
2: 체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4: 조류독감.
2: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비상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통과하면 우리 팀 해체란 말이에요.
6: 근데 뭐 해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3: 아니, 7년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게 해체되는 건 좀 그래요.
6: 맞아.
0: 아니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할 때예요 지금? 아니, 이대로 조류독감 퍼지면 새들 씨 쌍마르고 달걀값도 폭등한다니까요?
3: 그러면 신고 전에 펭귄 잘 치료할 수 있는 명의를 찾아서.
0: 아, 어차피 우리가 신고 안 하면 그 명의분이 신고하게 돼 있다니까요?
3: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5: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근데 그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6: 만약에 조류독감이면 반대파에서는 책임질 수 있겠어요?
7: 못했어.
6: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8: 아니, 반을.
0: 아니, 펭수는.
8: 야, 알았어. 자, 됐어. 그럼 신고하자.
0: 그게 맞다니까요. 네.
2: 기든 아니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일이야.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8: 아, 저 EBS, 네. 근데 뭐 신고 하나만 좀 하려고요. 네.
9: 한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가 모두 살처분 됐습니다.
10: 치사율이 50%를 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0: 아, 지금 내부에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중이라서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지금 EBS 못 들어가나요?
0: 아, 네, 지금 못 들어가세요.
2: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EBS 폐쇄됐대.
3: 아, 이렇게 너무
2: 싸워. 출입 못 할 것 같은데?
4: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3: 이게 바퀴 시끌러. 어머, 어? 이거 뭐야 이거?
5: 펭수, 펭수.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3: 뭐야, 같이 있어줘, 뭐야 이거?
5: 걱정하지 마, 알려줘.
3: 아니,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거잖아. 이거 뭐냐고.
5: 오셨다.
6: 아유, 수고하십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3: 어머.
5: 네. 아, 제가 네. 최초 신고자입니다. 네. 아.
3: 우주인이세요?
6: 저희도 신고를 받고 네. 역학조사차 이렇게 출동한 응림특성검역본부 역학조사관입니다. 바이러스 탐정입니다.
3: 바이러스 탐정?
5: 조류 독감에 의심이 돼가지고.
6: 아, 조류들한테 오는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3: 조류 인플루엔자야? 조류 인플루엔자는 맞아요.
6: 아, 맞아요. 제가 새가 말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5: 네.
3: 무슨 검사를 하시러 오셨다고요?
6: 행수 씨가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3: 인플루엔자?
6: 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어서.
3: 저 병이라고요?
5: 행수 잘 협조해야 돼.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볼도 빨개지고. 아. 네. 열도 막 지금 엄청나거든요.
3: 아우, 저 바이러스 아니에요.
6: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 그래, 인플루언서인지 인플루엔자인지 한번 보자.
3: 싫어.
6: 네, 저 역학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저 환자의 그 종이 황제펭귄 맞으신가요?
5: 네, 맞습니다.
3: 저희
6: 혹시 열이나 증상이 언제부터?
5: 오늘 아침부터 열이 40도가.
6: 40도요?
3: 네. 전 말씀 중에 죄송한 게요.
6: 네?
3: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6: 아, 근데 저희들이 농장에 가면 우리 닭이나 동물들하고 안고 그냥 우리가 농장주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5: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할게.
3: 아, 저는 그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0: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열이 언제부터 나셨어요?
1: 저 한 그 이틀 전 정도?
0: 네.
2: 아니 오늘 아침에
0: 오늘 아침
1: 네, 오늘 아니 아침. 저기요 열 제가 나요. 아니 열 그쪽이 나요?
3: 열이 난 건 우리가 본 거부터 제해야지.
0: 참고하겠습니다.
3: 네, 참고해 주세요. 네.
1: 참고 아니고
0: 열이 지금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네. 예, 그건 참고 우리 펭수 씨 펭수 씨 진술까지 참고하겠습니다.
3: 약간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0: 근데 혹시 최근에 또 따로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1: 홍콩!
3: 홍콩 다녀왔죠.
0: 아, 네. 그러셨구나. 홍콩. 그러면 홍콩에 다녀오실 때 육류라든가 뭐 농산물이라든가 물건 같은 걸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까?
3: 그런 건 없고.
1: 네. 아! 근데 그거... 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집 가서 파티해야지!
4: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검사 한번 있겠습니다.
1: 검사하신다고요?
4: 네.
1: 뭘요?
4: 반입금지 물품이 유실되어서요. 검사 한번 받고 가세요.
1: 검사? 무슨 검사 얘기예요?
5: 가방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1: 네. 짜자잔!
5: 선생님, 생강이라고 육포는 반입금지 물품이에요.
1: 뭐가 반입금지라고요?
5: 가축 전염병은 이런 햄 소세지 생과일 통해서 반입될 수 있어서 이 제품들은 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버릴 거면 지금 당장에 불이 넣어.
5: 진짜 드시고 오셨어야 됐어요.
3: 뭐 갖고 들어왔어?
1: 그거 다 뺏겼는데요.
0: 아 그러셨구나. 최근에 외부에서 이렇게 야생 철새나 조류, 뭐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1: 조류요? 조류, 똘비랑 그냥 길 지나다가 만난 새들.
0: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된 이 원인이 야생 철새입니다.
3: 철새들.
0: 야생 철새하고 접촉한다는 건 바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 네?
0: 체크를 한 겁니다.
1: 아니 접촉 안 했어.
0: 그 근처에 이렇게 같이 생활하거나
3: 그 친구들 이렇게 날개
0: 날개
1: 그건 여기 다 걸려야죠.
0: 아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역학조사 하다 보니까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의심이 상황입니다. 되죠, 네. 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료를 좀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4: 아, 펭수 씨 시료 채취할 텐데 저희들이 구강에 시료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0: 가능한 많이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가겠습니다.
1: 주세요.
4: 한 번 더 남았어요.
1: 왜요?
4: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항문 쪽에도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채취하겠습니다. 이거 들겠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이쪽이구나 이쪽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검사 결과는 하루에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3: 저희 아, 그럼 막 약간 혹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양산 처분.
3: 네?
6: 양성이면 살 처분 있어요.
1: 이렇게 쏙만 하세요.
3: 살 처분이요.
0: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갈래.
3: 펭수, 그냥 내가 옆에 있어줄게.

0: 이 어떻게 그러면 기다려?
1: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자연의 순리에 맡기자.
0: 이거 좀 그만 뿌려. 아, 냄새 난다고. 쉴 것 같다고.
1: 아니, 그래도 또 소독을 해줘야지.
0: 어머, 저게 뭐야? 이리 와봐.
1: 야,
0: 이야!
1: 거기를 왜 들춰봐?
0: 원래 태생이 하얀색이에요? 머리가 다 하얘?
1: 아, 염색했어, 지금.
0: 흰머리 뽑게 생겨.
1: 아, 이 흰머리가 다 너 때문에 생긴,
0: 흰머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흰머리 다 뽑아!
1: 진짜 우리도 오래됐다. 내 흰머리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진짜 35살에 만나가지고 이제 벌써 42이니까.
0: 임무 시기가 체력만.

0: 맨날 비고 다녀.
1: 내가 관광도 있었다. 인문시기가 있었는데.
2: 날씨 오죠.
0: 지금 비가 와요.
1: 역시 날씨 악마 인문시기가.
0: 인문시기는 인문시야, 인문시.
3: 내가 가뭄 때 항상 나타나야 되겠다.
0: 날씨 악마.
3: 아, 지금도 비가 와야 될 것 같아.
0: 그만하세요.
3: 아, 알코올 냄새.
0: 뭐야? 아니, 자기가 알코올 뿌려놓고 자기가 취한 거 아닌가? 인문시 속을 타자!
3: 아, 쉽네요.
4: 펭수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국내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 결과에 전 세계 조류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3: 펭수, 아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0: 뭐가 마지막이야?
3: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0: 하고 싶은 말? 그만 뿌리라고.
3: 이거라도 뿌려야지 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
0: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5: 펭수님.
6: 오셨구나. 여기, 이쪽으로.
5: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검사 결과 나왔어?
6: 검사 결과.
5: 예.
0: 뭐예요?
5: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진단 결과. 결과는 음성입니다.
6: 어? 아! 음성이요?
5: 네, 음성입니다.
6: 펭수 음성! 음성!
0: 음성이라니.
6: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0: 내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니. 나는 그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를.
6: 아니.
0: 인플루엔자야.
6: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펭수. 음성이래잖아, 음성.
0: 다 나가.
6: 펭수. 음성이 아닌 거야.
0: 어?
6: 양성이 나와야지 걸린 거라고.
0: 그럼 나 정상인 거야?
6: 어.
0: 오!
6: 정상입니다.
5: 또 아프신 거 봐서는 평소에 뭐 안 하던 행동 하셨어요?
0: 저는 평소에 안 하던 것만 하는데요.
6: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땜빵 같은 거 이거?
0: 땜빵?
6: 어.
0: 아! 정이야! 누이야!

0: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있는
1: 잠시만요. 이 노란색 자물쇠가 해방 검사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2: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1: 확인해 볼게요. 이 가루는 수상한데요.
2: 그건 안 됩니다.
1: 그건 뭐예요?
2: 걸려버렸구만. 이럴 수가.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0: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0: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설명하신 의도와 결과가 다르면 저는 탈락을 드립니다. 오, 이건 타일 시공이 이분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1: 어? 흑백 요리사가 아니고 흑백 건축가? 그럼 오늘 주인공은 건축 흑수저인가요?
2: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1: 목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지은 특별한 집. 이 집은 외관부터 독특하네.
3: 어우, 텐트 치는 게 이제 나이가 먹냐 힘들어요.
1: 그럼 말이죠. 캠핑의 종착역은 집 짓기라는 말.
3: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1: 지난 5년간 260여 채 집을 탐구한 건축 백수저

0: 김호민 소장.
1: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0: 생존이냐 탈락이냐 그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건축가를 찾아온 곳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2: 아, 제가 오늘 집을 심사해야 된다면서요? 뭐 흑백 건축가 그런 건가요? 오, 제가 심사 좀 해요. 근데 오늘 집 어떤 집이죠?
3: 골프장이 있는 집을 찾으세요.
2: 골프장이 있는 집이요? 그럼 뭐 리조트?
0: 골프장까지 있는 집이면 보통 집은 아니겠는데? 오, 저기 있네, 있어, 골프장.
4: 자, 옳고 또 오케이.
0: 이야, 수준급이시네.
2: 저, 계십니까?
4: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2: 계세요.
4: 네, 소장님 오셨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5: 아이고, 정말 오셨습니까?
2: 마당에 골프장이 있네요.
4: 네, 네. 어떻게
5: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4: 잘 고생하셨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네. 야, 저는 오늘 힌트가 이 골프장 네. 있는 집이라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4: 네. 어머님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 마당에 이제 포장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아놓으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온도도 조금 내리고, 여름에 식힘이 네. 효과되고, 그래서.
0: 어머니를 위해 집과 골프장을 직접 지은 은둔의 고수, 소개 부탁드려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아들이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엄승임입니다.
6: 네, 저는 파주와 어머님 집을 오가면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 우종철이라고 합니다.
0: 종철 씨는 동생들과 파주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목수인데요. 종철 씨가 문경을 오가며 집을 짓고 동생들은 형모까지 공방을 지켰답니다.
3: 집이 완공된 게 언제예요?
6: 2024년 4월?
3: 2년 된 건가요?
5: 4월이 아니고 3월 3일 나는 거 그래요.
6: 아, 3월인가? 하여튼 3, 4월. 네.
3: 어머니가 기억력이 더 좋은데.
6: 3월.
5: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지. 그 날짜는 안 잊어버리고 항상 여기에 있지, 가슴.
0: 아버지의 정미소와 그 옆에 딸린 작은 살림집.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 모두 독립하면서 어머니 혼자 이 터를 지켜왔다네요.
5: 옛날에 그 정미 속에 위에다가 양차를 입혀놨잖아. 바람이 불면 이게 양차에 떨어져가지고 털끄덩 털끄덩 그러면 엄청 불안해. 있으며 날아갈까 봐.
6: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은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사실 결심을 한 거죠.
0: 나무만 지는 목수에다 지금 사는 파주 집도 직접 지었다는 실력자.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5: 저는 엄청 좋아.
2: 너무 좋아요?
5: 뭐 집을 비워놓고 또 와서 있어 와 들어와도 서글프지도 않고.
2: 네.
5: 방이 뭐 작기나 뭐 더 춥기나 뭐 이런 게 없어. 소장님이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
2: 야, 들어가 보시죠.
4: 네.
2: 아, 어머님 말씀이
4: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2: 네. 서글프지 않다는 이 표현이 네, 네.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4: 아, 그러네요.
2: 네, 집이 어떻게 지어졌든
4: 네.
2: 아유, 아드님이 지어졌는데 뭐 최고의 선물이죠.
0: 네. 집은 별채와 본채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채부터 시작해 볼까요?
4: 네.
2: 아, 좋습니다. 오, 천반이 깔끔하네요. 아, 삼중문에. 오, 야, 저 길에서는 굉장히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4: 아, 그렇습니까?
2: 와.
0: 6남매와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대가족에 맞춰 거실과 주방을 크게 만들었고요. 하루 종일 볕잘 들게 집은 동남향으로? 그리고 터를 잘 알기에 신경 쓴 것도 있답니다.
4: 예전에 이제 살아봤던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서 저 국도에 차 소리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2: 국도 변에.
4: 네, 그래서 네. 소리 차음을 할 수 있는 뭐 다용도실이라든지 드레스룸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들 그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했어요.
0: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영리하게 도로 쪽에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집의 골조와 단열이었는데요.
2: 아무래도 가구 목수님이시니까
4: 네, 그렇죠.
2: 당연히 경량 목구조를 하신 거죠.
4: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했지만
2: 철근 콘크리트예요?
4: 실제로는 네, 경량 철골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목수다 보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축 팽창에 대한 장단점을 아는지라 그래서 그거를 좀 경량 철골조 패널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또 잘만 하면은 단열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었어요. 네.
0: 뒤틀림이 적고 가성비도 좋은데다 요즘은 단열 기술도 발전을 했잖아요.
6: 제가 좀 더 몸을 써서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좋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외단열하고 사이딩도 이제 뭐 벽돌로 마감을 또 하고 그다음에 안에는 또 공기청을 둬서 내단열하고
0: 패널 자체에도 단열 기능이 있는데 안팎으로 추가 단열까지? 세상에 벽 두께가 40cm나 된답니다. 또 결로 예방을 위해 투습 기공이 있는 최신 단열재를 찾아내 시공했다네요.
6: 환기창을 지붕에 그 용마루 쪽에다가 다 이제 아주 작은 구멍들을 반복적으로 뚫어서 거기에 이제 또 버그 스크린 플레드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은 다음에 안에 있던 내부의 열기라든지 복사열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기를 했어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숨 쉬는 지붕인 건데 종철 씨가 개발을 해낸 세계 최초 시공법이랍니다.
2: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야, 이렇게 환기까지 생각해서 짓는, 야, 이 지붕은 저는 정말 또 처음 봅니다. 오.
0: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 집을 단단하게 짓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는데요.
6: 뭐, 일정의 욕심이긴 할 텐데, 어쨌든 좀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준치보다는 조금 훨씬 더 굵은 것들, 철근들을 사용을 했어요. 16mm 그 좀 굵은 철근들을 더 집어넣어서 했고 수도도 다 이렇게 분배기를 달아가지고 하나가 야외 수도가 얼거나 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만 딱 잠그고 또 고칠 수 있게끔 시골 전원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벌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그냥 이게 마당을 메웠는데 벽돌 한 두세 장을 밑에다 다 일단 해놓고 그 위에다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이나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0: 어디 하나 종철 씨 마음이 머물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2: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4: 네. 네.
2: 만일 이게 뭔가 누군가의 집을 지어주는 단계고 그리고 또 계약 관계라면 네. 아마 선생님께서 섣불리 네. 이렇게 너무 과 스펙이라고 하죠. 네.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4: 네.
2: 근데 이제 어머님을 위한 집이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평가를 내리기가 이 감성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네, 점수를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자, 결론적으로 네. 시공의 아이디어와 네, 네. 감성 포인트는 생존입니다.
4: 아우, 감사합니다.
7: 아유, 고맙습니다.
0: 엄마 성임 씨의 서글픈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준 집. 모든 게 다 좋지만 특히 소파에 앉아서 보는 창밖 풍경을 좋아한답니다.
7: 얼마 며칠 전만 해도 저기 시커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오고 나게 며칠 동안에
5: 파랗게 피었잖아요.

0: 그 고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성님씨 곁을 떠났습니다.
1: 아들 집에 가서 살거나 같이 살거나 할 수도 있었잖아요.
2: 그래도 참 이상하지. 이 영감님이 진짜 지어준 터라서 그러는지 어디 가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사는 때까지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3: 그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도 공방일이 좀잘 됐었어요. 어디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어쨌든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아버님이 그런 걸좀 살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0: 아버지의 집터에 아들이 새로 올린 집. 종철 씨는 가족들의 웃음이 넘치길 바라며 집 이름을 짓고 그 아래 아버지의 정미소 완공일을 새겨두었습니다.
2: 네,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있어서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크게 지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셋이 힘을 합해가지고 집을 지어줬다는 게 이게 마음이 엄청 좋으면 섭섭하고
4: 그래도 좋으셔야죠.
2: 그렇게 좋기는 좋을 때 좋으면서도.

0: 아버지의 어떤 염원이나 약속을 이제 제가 지켜드린 셈이죠. 어머님한테 새로 정말 깨끗하고 넓고 생활하기 편한 그런 집을 계속 어떤 갈구하셨으니까 뭐 그 약속을 제가 지켜드린 셈이라서 되게 이제 뭐 보람도 있고.
1: 어머니.
2: 아이.
1: 아이고 속설구나.
2: 아이고. 아이고 걔 다 한번 쳐보실라는가?
1: 우리 어머니 뭔 노래 좋아하더라?

0: 쉽지만은 않았을 세월 육남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머니. 이 집은 그 삶에 대한 아들의 헌사입니다.
1: 아니 근데 이거요 지금.
2: 네.
1: 이 지금 보니까 뭐야 7시 기상, 불안컵 드시고, 혈압약하고 유산균. 네. 아드님이 쓰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엄마한테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3: 잊어버린다고.
1: 9시까지 이렇게 네. 사시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네. 저도 큰 아들이거든요.
2: 아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살갑지 못해가지고 이 우리 어머님이 가끔 방송 보시는데 이 방송 보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효도 점수는요. 네.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소장님 웬 심술이셔.
1: 우리나라 평범한 네. 저 같은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이너스 드리고요. 우리 효자 아들이 만든 우리 어머님의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1: 이쪽이죠?
2: 네.
1: 이야, 네. 어머니 공간은 굉장히 또 깊숙하게.
3: 안치나무로.
0: 어디 보자. 방이 아주 깔끔하고 널찍하고. 어머니 동선에 맞춰 옷방과 욕실까지 편리하게 설계했고요.
1: 근데 요새 그 침실들이 어머니 좀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머님 침실을 너무 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2: 뭐 일단은 어머님 집이고 네.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좀 방을 좀 넓게 재단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머님 혼자 주무시는 날이 많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면 저도 옆에서 같이 자고 누나들도 같이 자고 바닥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고 침대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게끔 킹사이즈로 만들었어요.
1: 아. 네.
0: 어머니 방에는 외부로 연결된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오, 야, 밖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와.

0: 거의 뭐 대청 같은 공간이 있네요. 우리 한옥의 대청과랑 똑같은데요? 정말 이 사시는 공간 안에 불쑥 안 들어와도 되고.
1: 그렇지.
0: 네, 친구분이 앉았다가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여기 계시면 이제 똑똑똑도 하고.
1: 그렇지.
0: 예. 네.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2: 이웃들이 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안방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어머니 동선에 맞춰 외부 출입문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런데 성림 씨가 좋아하는 분은 조금 엉뚱한 거라네요.
3: 어머니,
1: 예.
3: 왜 글로 나가세요?
1: 아, 이 문이 문은 많이 만들어줘도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문이 여기 앞에가 제일 피네. 친구들도 어머니 일도 많이 다니고.
3: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요?
1: 현관은 절로는 좀 불편해가지고 이 번호를 눌려야 되고 이거는 요만 열어놓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좋아가지고.
2: 원래는 풍경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죠.
1: 아이고 따시고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2: 집을 짓고 난 후에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대마루를 놓았답니다. 사실 중철 씨는 기능만큼이나 디자인도 예쁜 카페 같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집은 보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아니던가요? 비가 와도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나중에 처마 겸 비가림막을 넓게 둘러드렸답니다.
0: 아드님이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그거는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건 내려놓자.
4: 네, 네. 네,
0: 예쁜 거는 없는 게 예쁘지만, 네. 어머님을 위해서.
4: 아유, 이해해 주시니까.
0: 맞죠?
4: 네.
0: 마음도,
4: 너무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0: 이 홍청도 다 지금 병 안에 네. 묻었을 정도니, 얼마나 이 모양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야, 이런 점에서 오늘 효심 점수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마이너스 드렸는데, 네. 조금 쓸까요?
4: 좀 올려주십시오.
0: 오늘 우리 아드님, 집 생존입니까?
1: 생존입니다.
0: 생존인가요?
1: 네.
2: 그런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이 모자도요. 집 지으면서 목소리 몇 번 높였다네요.
5: 시골 어른들은 노는 땅을 못 견뎌 하시잖아요.
1: 여유
5: 공간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는 집 바싹 붙여가지고 뭐든 다 심으셨어요. 마당에다가.
1: 긴장도 없이 다 심으셨어요.
5: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시잖아.
1: 여기도 밭을 이마쯤 세면 자갈 갖다 다 이어놨죠. 못하거나.
5: 그게 집?
1: 자갈 갖다 이었다 다 깔아놨.
5: 어머니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2: 어, 앞뒤로 텃밭이 저렇게나 넓은데? 이건 난 아들 편이네. 또 하나 성임 씨 불만은 새 집과 함께 시작된 강제 미니멀 라이프라네요.
1: 다 버렸어. 집 질 때 다 싣고 가게 하나도 없이 다 싣고 갔어. 그냥 차가 와서 막 두드리 부수고 막 다 싣고 가. 시방 생활하면 막 버린 게 아까운 게 너무 많은데 새건데 새거도.
5: 어머니한테 딱 한 이틀 정도 말미를 줬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 아,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빼놓으시라고. 실제로 뭐 한 1년씩 2년씩 안 쓰는 물건들은 사실 안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악역을 제가 맡아서 해야만이 뭐가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1: 이제 아까운 것도 없어. 마음을 비우니 다 비워야 돼. 이제.
5: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버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2: 아이고, 자 그럼 마지막 공간 별채로 가볼까요?
0: 오, 이 방 엄청 넓네요. 야, 거의 뭐 마을회관인데요, 여기? 뭐 깜짝 놀랐네. 아니, 본체만큼 넓은 공간을 여기 만드셨어요?
5: 방으로 치면 너무 좀 큰 방이긴 한데 방이라기보다는 뭐 창고 겸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인데 추후에 뭐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하거나 하면 뭐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와서 뭐 작업할 수 있는 목공실로 좀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예.

0: 예. 그래서 좀 환기가 잘 되게 다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개방감 있게 좀 하긴 한 측면이 있는데.
1: 수구초심이라잖아요. 언젠가 고향에서 목공방을 열 날을 생각해 활용도 높게 만들었는데요. 문을 열어두면 넓은 마당까지 사용 가능해서 육남매 모여 김장하기도 넉넉하답니다.
2: 왜 그래?
1: 집을 잘 지었더니 가족도 이웃들도 늘 오고 싶은 집이 되더랍니다. 아, 이 정도면 나는 합격인데 소장님은 어떤가요?
3: 백색 건축가가 설계하기에는 이런 집이 나오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도면으로만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야, 안방인데 문이 두 개야? 그리고 안방 옆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바로 외부로 통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또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백색 건축가가 또 건축주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었던 거는 이 터에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단열을 보강하고 거기에 또 심지어 뭔가 약간의 결로가 있을 것 같은 것도 나름 개발하신 그 환기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시고 내부에 어머님이 쓰시는 가구들은 다 직접 본인이 만드신 가구들로 다 깔아서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어떤 촉감들을 느끼실 수 있게 했다라는 점. 오늘 집을 요약을 하자면 효심으로 만들어낸 가족의 사랑을 담은 집이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고요. 심사 결과는 생존입니다.
4: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 하실까?
5: 아, 내가 꽃밭에 물 줬는데 물 주고 나물 뜯으러 나왔어. 엄마 얼굴 잘 보여?
4: 어머니 잘 보여.
5: 잘 보여.
4: 아이고, 잘. 바가지 하나 들고 나물 뜯으시려고는.
5: 우리 아들들.
6: 아들들?
5: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걸로 카메라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저기 돌아가지고 저 시방 다 보여내냈고.
1: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7: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8: 오늘 날씨도 바람도 날씨가 좋은데 뭐 할까? 일할까?
1: 우리 성님 씨 서글플 틈이 없겠는데요. 형제가 다 함께 일을 하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답니다.
9: 오, 형도 맛있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5: 어머니, 어머니.
9: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거 신고 계셨네?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 아유, 너무 이쁘지셨네?
5: 아이고, 왔어?
1: 아이고, 아이고, 아들 삼형제 모두 어쩜 이리 다정하실까요?
5: 엄마. 아들 저희가 딱 와서 일을 할게 마음이 푼한 게 좋네.
1: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집을 지으며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란 거는 딱 하나.
0: 어머님이 그냥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온전히 많이 누리고 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제 뭐 보람이기도 한데 뭐 친구분들하고 자주 모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충분히 이 집을 향유하고 누리다가 오래 머물다 가시는 게 뭐 제일 큰 바람입니다.
1: 성님 씨도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5: 우회든동 저 형제 우리 육남매 내가 내한테 준 육남매 건강하고 저들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게 그거 거파도 딴 건 없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내가 바라는 게 그거지.
1: 신이 모든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만든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이름 어머니. 성님 씨,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두 번째 은둔 고수를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와, 봄이 한창이네요.
3: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동인데요.

0: 야, 역시 하동에 다시 오니까 마을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집들도 예쁘고 특히 자연환경이 참 좋네요.
1: 여기가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이 마을에 어디 오래된 한옥이라도 가려나요?
0: 아, 근데 이번에 심사할 집은 어떤 집이죠?
2: 텐트 같은 집이요.
0: 텐트 같은 집이요? 아니, 근데 집이면 집이고 텐트면 텐트지. 텐트 같은 집은 또 뭐예요? 설마 야영을 좋아하시나? 캠핑조?
1: 그러게요. 설마 천막으로 된 집은 아닐 테고 텐트 같은 집이라?
0: 아, 이 집. 야, 한눈에 딱 알겠네. 아, 이 집이 텐트집이구나. 아, 야, 이쁘게 잘 지으셨다.
1: 이 노란색 외관에 세모난 지붕까지. 하하, 이 집 텐트 맞네, 맞아.
0: 계세요.
3: 오셨나?
4: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예, 와.
3: 아유, 반갑습니다.
0: 근데 이 집에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탈길들이더라고요.
3: 네네. 여기가 원래 녹차밭이었습니다.
0: 아, 여기 녹차밭이었어요? 예.
3: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사 따라 비탈진 녹차밭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풍광에 매료돼가지고 예. 녹차밭을 사게 됐죠.
1: 맞아요. 하동 녹차 유명하죠. 근데 왜 차 농사 대신 집을 지었을까요?
5: 안녕하세요. 텐트는 수백 번 쳐봤지만 집은 처음 지어본 남편 김한우.
6: 아내 조민서입니다.
5: 캠핑 경력이 한 15년, 16년 되니까요. 국내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요.
6: 스위스, 그다음에 캐나다도 갔었고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국내는 진짜 다 가봤어요, 거의.
1: 국내외 캠핑지를 두루 섭렵하던 부부. 그런데 팬데믹으로 모든 여행길이 막혔을 때 이곳을 알게 됐답니다.
6: 전에
0: 네?
6: 스위스에서 캠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0: 스위스요? 네. 오.
3: 저희 처음 해외 캠핑이 스위스였습니다.
6: 봤던 풍경이 꼭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저 풍경이었어요. 저 지금 여기. 근데 구름이 깔리면은 훨씬 더 멋있거든요.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하동 알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하동 알프스. 네.
1: 전형적인 우리네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다르게 보이네요.
5: 그 뒤로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앞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다가 재작년 말에 이제 그 붙어있는 땅을 사게 된 거죠.
6: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그 책 엄청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집 같은 거를 나중에 집을 지면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A자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1: 부부가 사는 수원에서 차로 4시간 거리지만은 스위스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가까운 거리. 그렇게 집 짓기가 시작됐답니다.
0: 일단 외관부터 말씀드리면 생존입니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저도 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집 심사 네. 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6: 잘 부탁드립니다. 네.
1: 집은 본체와 별채 그리고 창고까지 세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0: 오, 야, 진짜 하얗네요. 와, 천장도 되게 높은데요?
3: 네.
0: 와, 두 분이 아무래도 좀 키가 크시니까 너무 거기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천장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죠?
3: 네, 좀 높죠.
0: 가늠이 안 되네요.
3: 한 5.4m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5.4요?
3: 네.
1: 약 50평방미터의 아담한 집. 소파 대신 윈도우 시트로 풍경도 보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처음에 인류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지붕만 덮었던 것도
3: 네.
0: 사실 이제 짓기도 간단하지만 이 외피 면적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0: 같은 면적이면 볼륨의 양이 적어야 예, 확실히 이제 단열을 할 면적도 줄지 않습니까?
1: 네. 그래서 저희가 중공 나고 겨울을 나봤는데요. 단열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처음부터 직접 집을 지을 계획은 아니었다네요.
1: 처음에 이제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진주에 있는 목수팀을 섭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수팀이 갑자기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한두분 정도 빠지는 바람에 목수팀장님 한 분만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집을 짓겠다. 그 목수님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진두 지휘를 했고요. 저와 지인은 이제 그 목수를 서포트해서 그 목수분을 모시고 이제 집을 지었죠.
2: 남편이 근무 시간이 유연한 프리랜서라 직접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일단 땅 정리만 약 3개월이 걸렸답니다.
1: 처음에는 진짜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0: 네.
1: 예, 목수님이 뭐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0: 공구 갖다 드리고,
1: 그렇죠. 뭐 치수 재라 그러면 재고.
0: 그쵸.
1: 그러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손에 붙으면서 다뤄야 되는 공구들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0: 아, 이것도 해봐라,
1: 예,
0: 저것도 해봐라.
1: 커팅기도 다뤄야 되고,
0: 오.
1: 샌딩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조금씩 좀 힘들었었고요.
2: 연습 삼아 별채부터 짓고 본체로 넘어갔는데, 본체는 그야말로 실전이었다죠.
1: 이제 막상 집을 짓고 보니까 층고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장비 없이 사람 셋이서 지붕을 다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2: 아이들을 꿈꾸며 선택한 세모집이 가장 큰 걸림돌. 골조를 세우는 데만 또 6개월이 흘렀답니다.
0: 이 세모가 쉬워 보여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1: 네.
0: 이 지붕 각도, 천장 각도가 다 가파르잖아요. 또 천장고가 높고. 그러면 이제 사다리로 끝날 일을 이제 비계를 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3: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0: 주변에.
3: 배달도 안 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쯤 내려와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가요, 저녁에. 그러면 4일, 3, 4일 정도를 매일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0: 오, 그래요?
2: 새참까지 하루 5끼. 아내가 집밥 차려주는 목요일만 기다렸다나요? 아우, 두분다 고생 많으셨네.
3: 10kg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살이 찌니까 제가 못 먹겠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계속 빠지니까 제가 계속 막더 먹으라, 더 먹으라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2: 아니, 그런데 세모집의 진심이라더니 저기 튀어나온 거는 뭔가요?
1: 세모 형태로 그렇게 각도를 만들다 보면 집이 좁아지게 되니까 침실을 만들 공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방 부분은 돌출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 덕분에 침실 공간은 네모 반듯한 단정한 공간이 됐고요. 침실 옆으로 욕실 공간도 여유 있게 넣을 수 있었답니다. 욕실을 벽 삼아 침실과 음식 냄새 나는 부엌도 분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마감이 참 이쁜데, 글쎄, 이게 건축용 합판이랍니다.
1: 붙인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를 다 제가 했는데,
0: 아, 그래요? 그게 손이 참 많이 가네.
1: 이게 기본적으로 샌딩을 다네 번씩 했어요.
0: 아,
1: 예, 칠을 하기 전에, 이제 고온 사포로 한두 번 정도 샌딩을 하고요. 예, 실러라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바른 다음에 또 샌딩하고, 예, 그리고 우드 스테인 바르고 한번더 샌딩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인을 또 바르는 거죠. 예, 그러면 요런 컬러가 나옵니다. 벽은 한두번 칠했고, 지금 앉아있는 여기 평상은 한네번 정도 칠했습니다.
2: 그렇게 내부 공사에 다시 3개월, 꼬박 1년이 걸렸다네요.
3: 남편이 이렇게 꼼꼼한 거를 처음 알았어요.
0: 그때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3: 네.
0: 그렇게 캠핑을 오래 다니셨는데.
3: 캠핑할 때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 쳐갖고 맨날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건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속으로. 아,
0: 그래요. 네. 야, 역시 이게 집을 지어봐야.
1: 네, 맞습니다. 네.
0: 우리 남자들이 좀 기피하고 살 텐데.
2: 난생 처음 하는 집 짓기. 시행착오도 세일 수가 없었답니다.
3: 이게 세면대가 수전이 길어서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옆으로 틀어서 세수하라고.
1: 옆으로 틀면 세수를 할 수 있어요.
3: 물이 막 다 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거 다 뜯고 다시 설치하고 샤워기가 너무 낮게 달려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인데 이 부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섰더니 해바라기 수전이 여기 이렇게 있는.
2: 결국 샤워기도 교체를 했죠 뭐. 그런데 이 디자인에 신경 쓰느라 수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3: 근데 짐은 사실 다른 집과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짐이 없어 보이는 거죠.
2: 상부장이 없다 했더니 아 하부장을 정말 알뜰하게 쓰셨네 그래.
1: 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한 3년 안 입은 옷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3: 그래서 버려야 돼요. 안 쓰는 거는. 그리고 안 가져와야 돼요.
2: 풍광 따라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을 1년 넘게 붙잡아 놓은 집. 캠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3: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밑에 벚꽃이 막 보여서 너무 예쁘지?
4: 예쁘네. 잔디 깔고 마사토 깔고 할 일이
5: 되잖아.
4: 할 일이 태산이야 아직도.
5: 언제 다 해? 언제? 큰일 났다. 천천히 하자.
4: 고벽돌도 깔아야 되고.
2: 따뜻한 집 안에서 누리는 대자연의 풍취. 밤에는 이렇게 멋진 영화관으로도 변신을 하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1: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한 1억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한 1억 5, 6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뭐.
3: 기본 인건비 한 사람 부르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A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4, 5천 정도? 1년 동안 본인이 몸으로 뛰어서 그 정도는 아낀 것 같아요.
5: A급이었으면 더 많이 아꼈을까요?
3: 그렇죠.
1: 그랬겠죠.
5: A급이었으면. 말에 동의합니다.
1: 아니요, 동의합니다. 저는 A급 아닙니다.
2: 그럼 계속 탐구 이어가 볼까요? 남편이 가장 고심한 것 중 하나가 계단 난간. 그런데 아내의 아이디어가 몰골을 터졌답니다.
3: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저희 집 전철역에서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얇은 거를. 네, 그래서 네. 사진을 찍어갖고 남편한테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0: 아,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서 네, 어디서든 집만 생각을 하신 거군요.
3: 그렇죠. 이제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난간 생각만 하니까 다 난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그렇게 타고 다녀도 여태까지 그 지하철에 이걸로 돼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눈에 딱 뜨인 거예요.
0: 네.
2: 그런데 지하철 난간과 달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는요. 이 나무 손잡이 덕분. 이게 아내의 아이디어랍니다.
0: 야, 이 나무로 하는 게 너무 좋다.
3: 가팔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0: 네. 아니, 촉감이.
6: 손잡이 감촉이 좋죠.
2: 다락에 올라오니 새 모집의 지인가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유리 난간 덕분에 시야도 답답하지 않고요.
0: 와,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늑한데요.
1: 네. 네,
0: 아래는 이제 높아서 좋았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네, 마치 좀 어디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3: 저는 이 공간에서 잠을 더 잘 자요.
0: 아, 여기를?
3: 네, 갱년기 지나면서 네. 불면증이 좀 심한데 여기 오면 잠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
0: 네.
3: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잘 자는 편이에요.
0: 아니, 캠핑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3: 네, 텐트 좀 같은 아늑함이 있어요.
0: 네, 네, 익숙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1: 아늑합니다. 네.
2: 이번에는

0: 별채로 가볼 텐데요. 구옥정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오마, 여기는 정말 무슨 카페 같다. 온실 같은데? 식물이 안 보이네?
1: 저 집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빠져서.
2: 집이니까.
1: 네, 그래서 여기서 지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한 끼는 바베큐를 먹어야 된대요.
2: 네.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베큐를 먹고, 또 좋네. 저희 음악도 듣고, 네. 또 캠핑 분위기 이렇게 나니까, 저기 앞에서 모닥불도 피워서, 이제 그 캠핑 분위기 나게,
2: 네.
1: 이렇게 집기들도 갖다 놨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2: 네, 저희는 좀 여기를 다용도로 쓰고 싶었어요. 그럼 이 안은 뭐죠?
1: 또 다른 풍경이 있어요.
2: 또 다른 풍경이 있다고요?
3: 네. 들어가 보실래요?
2: 와, 소름이 확 돋는데? 오.
0: 응? 의자랑 테이블만 있네? 명상하는 곳인가?
3: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는 욕실이었어요.
2: 욕실.
3: 네, 목욕탕으로 생각을 해서 배관도 빼놓고 했는데.
0: 아, 이렇게. 근데 왜 안 만드셨대요?
3: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2: 와.
3: 예,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좋은 것 같고요.
2: 네.
3: 뭐, 작은 카페 같은 공간?
2: 어. 예,
3: 아니면은 최초 생각한 대로 목욕탕, 욕실을 하는 게 좋을지.
2: 야, 이 공간이 아직 채워있지 않아서.
3: 네.
2: 오. 더 오히려 저는 점수를 더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2: 예, 여기가 뭔가를 또 꽉 채워 있으니까 이 상상을 좀 막았을 수도 있는데
3: 네.
2: 모두에게 약간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요 하나쯤 이렇게
3: 네.
2: 만들어준다는 거. 야, 이게 오늘 두 분 집을 아주 간을 딱 맞춰.
3: 아, 그렇습니까?
2: 예.
3: 네.
0: 소장님 입맛에 딱 맞춘 집. 그럼 생존인가요?
2: 오늘 집 일단 형태부터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 풍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하면서 효율도 지켜지는 집을 지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앞에 큰 전면창들을 두고 또 윈도우 시트도 두고 그래서 낭만과 또 효율을 잘 맞췄다는 점 또 균형을 잡았다는 점이 오늘 본 집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이라든가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난간 난간에 또 그 상판을 윗면을 이렇게 나무로 접어주는 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면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별채도 또 나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뭐 목욕탕이 됐든 사우나가 됐든 서재가 됐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이 작지만 아주 큰 집을 이 아름다운 하동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생존입니다.
4: 그거요?
0: 생존 소식 기뻐할 새도 없이 또 일하시네.
2: 아,
4: 이렇게 도전하는 거.
2: 예. 일단 이거.
5: 조수하고 계시고.
3: 예,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5: 지금 한번 메인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3: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워낙에 훌륭한 목수님이라 제가 보조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항상.
0: 아내는 본체 별채에요. 창고까지 페인트 칠을 담당했다는데요.
1: 세 번 정도 칠하면 아주 예뻐요, 색깔이.
5: 시동에 맞는 것 같아요.
1: 집 짓는 것 중에서 제일 난 것 같아요, 저한테.
3: 작년부터 진짜 거의 캠핑을 못 다녔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예측 불허. 그래서 더 재밌는 인생.
3: 사실 저는 평생 살면서 집을 지어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든 일단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집이 완공이 된 이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기 올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오면은 또 가기 싫고
1: 요즘은 3도 4촌 정도 돼요. 나중에는 아마 7도 7촌? 7일은 도시, 7일은 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은 저한테 그냥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0: 친구들이 와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1: 아동 알프스의 하이드로 살아가기 결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2: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3: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4: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5: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제대로 찾아왔죠?
5: 저희 자매입니다.
7: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스리랑카에서 온 사랑꾼 아빠 부디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는 기본,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 아빠입니다. 엄마 위에서 날뛰는 말썽꾸러기 둘째, 틈만 나면 싸움을 벌이기 일쑤고요. 동생이 짓궂은 행동에도 참고 견디는 첫째. 묵묵하게 버티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커져만 가는데요. 늘 이어지던 가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던 어느 날, 엄마와 삼남매는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 과연 삼남매는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둠을 깨우는 불빛 아래 바삐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는 자동차 미션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열처리하는 곳인데요. 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정을 책임지는 곳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누굴까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분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아빠 부디카 씨. 지금의 회사에 온 지는 어느덧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3년 됐어요. 한국에 좋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0: 야간 근무의 고단함을 달래는 야참 시간.
3: 맛있겠다.
2: 반장님 많이 먹어요.
4: 또 많이 먹어.

0: 일과 중 맛보는 짧은 휴식이지만 출출한 배도 달래고 동료들과의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는 모든 것이 가족 중심입니다.
1: 네 한 달에 돈 받으면 절대 얼마 쓰는 거야 도대체?
2: 자, 20만 원.
3: 20만 원? 20만 원 쓰고 다 집에 보내고.
2: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선물하고 과자하고 초콜릿 다 보내요.
3: 아, 그 2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아껴서 그 거기서 또 아유 거의 뭐 돈 쓰는 거 없이 거의 다 그거 하는 거네.
1: 그렇죠.
3: 와, 대단하다 진짜.
4: 네. 회사에서 많이 먹고 가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많이 보내야 된다 진짜.
3: 많이 먹어.
5: 그지 10만 원을 쓰는 건 한다. 예. 대단하죠. 우리는 뭐 10만 원 갖고 뭐 하루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달 얼마 써?
6: 30.
5: 30. 여기 20소 용돈까지. 에, 가자, 사는 이거 뭐야.
3: 그 아껴야 되겠는데.
5: 그래도 아껴서.
0: 아빠의 알뜰함을 이길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요? 하루 중 아빠가 유일하게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2: 아, 어디 갔네?
7: 이탈리아.
2: 아, 나서 들어오나?
0: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2: 우리가 라스네라고 와드.
7: 맞습니다.
0: 통화 내내 미소가 떠나질 않는 아빠. 정말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2: 야, 이제 마바모가 돼.
7: 아들 왜 이래?
2: 왜들은 가나 그네니 프라스니안 나 왜래 메디가 뛰어나? 프라스니안 나 왜래 메 카티아 코리안 카티아 반잔님라 카티아 형들아 메 살아가노.
0: 5분 남짓 남은 찰나의 휴식 시간조차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인데요.
2: 막에 빌라바생 하루 월대한 남에 매 레스 타임이 기어라이 레스 타임이 기어라이 콜라가 된낭 매 파스에 온데 바이.
0: 손살같이 흘러가는 가족과의 통화. 아빠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 오땡땡 왜래 바탕간나 빌라바 하리 두 시간 후에 전화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0: 스리랑카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도시 갈레. 수도 콜롬보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이곳에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댁에 함께 살고 있는 부디카 씨의 가족들. 아침부터 야단법석입니다. 올망졸망 예쁘게 생긴 첫째 메산디를 시작으로 한눈에 봐도 장난기가 넘치는 개구쟁이 둘째 잔이로, 아직 돌도 안 된 셋째 디산티까지 아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들로 잔뜩 담겨진 선물 꾸러미. 한국 과자의 인기 여기에서도 통하나 본데요? 자,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국룰이죠. 이건 뭐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가져간 잔이루. 분명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두 개씩 보냈을 텐데요. 매산 뒤에 최애 과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는 동생이 얄밉기만 합니다. 매산 뒤 어서 달라고 해봐.
8: 이네 이네 이네 이네 이네 눈 노트 드라이가 안 돼.
3: 아이고 아이고
8: 왜 좀 봐?
9: 빵가루 갖다라.
10: 아니 이게 뭐야 걔가?
9: 완전히 나야 기들.
8: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급기야 거친 행동까지?
9: 내가 그만해.
0: 공평은커녕 있는 거라도 지켜야 되는 누나는 동생이 눈을 피해 간식을 구석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숨겼다기엔 좀 허술하죠?
11: 말리 먹이니까 기억 안 한다. 먹이 초콜릿에 안 한다.
0: 과자를 숨기고 나온 뒤
11: 매아마디 말다툼 말다툼
9: 이들아 메리간 에트라우다
11: 쪼다라테다 만디디아들 피드레다 티바라테라테테 오헤테라라로로 하인다하라 톤데누테디노 톤데누테디노
0: 둘째도 쌓인 게 있는 건지. 아이고 귀엽고 말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맙니다.
12: 에이
0: 가만히 있던 누나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12: 야 바바 오야 내 아까 바로 있나 코암 호트간 코만 호트간으로 මහත්තයා හිටියනම් මේ දෙන්න මෙහෙම මේ රණ්ඩු වෙන එකක් නෑ. එයා වැකේෂන් ආවම මෙහෙම රණ්ඩු නෑ. මම වැඩිපුර උයන එක උයනවා. එයා තමයි ළමයි බලන් ඉන්නේ. ඒක හරි ලේසි.
0: හොල්ලෝ ආයිදල් කියන ගේ ශිප්ජි අන්කෙච්චෝ. අප්පාදු ගජොගල් වියේ තෙක්හන් ගිල්. කෝබක්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온 아빠는 아침 7시가 지나서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주씩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일하는 아빠는 이번 주 내내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밤샘 근무에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따 또 저녁 출근을 위해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하는데. 퇴근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아빠는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합니다. 급기야 뭔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2: 바발아 사마는 아우디엔네 에 벨라와드 와게 긴다 바발아 아우디나타 파세 가타 가란 타마이 캐무티.
0: 잠 못 이룬 이유가 가족과의 통화를 위해서였다니. 야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아빠 맞네요.
2: 아 헬로 굿모닝. 아도 우대에 나갔다.
0: 아이들 얼굴 보는 맛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아빠.
2: 아다 하리마 완시메 웨데 걸라 웨다따디 이레.
0: 피곤이 눈꺼풀을 짓누르긴 하지만 잠보다도 아이들과의 통화가 먼저인 아빠입니다. 한국보다 3시간 30분 시차가 늦은 스리랑카. 삼남매의 집에선 지금 한창 아이들 등교 등원 준비로 바쁜 시간이죠. 말끔하게 교복까지 챙겨 입은 첫째의 등교 준비는 순조로운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몰려옵니다. 아빠와의 전화에도 시큰둥하기만 한 둘째.
12: 피안만이 그다 왔다노. 수두 나라 레스티라 있네 아이메.
11: 굿모닝.
13: 아빠네 길로는 버티기를 가는데.
0: 오늘도 아빠와의 상쾌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메산디와 다르게.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지 짜증 가득인 잔이로. 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냐?
12: 아, 나한테 수두마한테 레스티베나와.
0: 이 정도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육아 공동체 아닌가요?
12: 아리하 이렇고 해나미야 레스티가한테가 가마로. 하하, 아리하리 붙잖아요. 근데 난 파리스톤을 해달았나?
0: 아침의 소소한 일상까지 늘 함께 공유하는 아빠와 가족. 아이들 얼굴을 차례차례 보고 나서야 아빠는 드디어 잠자리에 들려나 본데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족들의 얼굴이 담긴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이렇게라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

0: 봅니다. 사실 아빠의 한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1: 마마 몰림마 코리아다베 2016 අවුරුද්දේ දීවරංශෙන් ඒකෙදි මගේ ඇඟිල්ල ඩැමේජ් වුණා. ඒක මේ සොන්කරත්잘랐어요.
0: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빠. 고통보다 앞선 건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1: 이 외라에 고닥 두각 기도나 මේ 아이 있네 නැති 힌다 ඇඟිල්ල 아이 있네 මේ ගෙන දෙයක් නෙවෙන්නේ 아이 있네 නැති 힌다 두각 기도나 ඒ වුණාට මේ හිත හදාගත කොමර හිත හයිය කරගත්තා මගේ දරු පවුල නඩතු කරන්න ඒ වෙනුවෙන් මං ඊට වඩා දෙයක් වුණා කැප වෙනවා කියන එක ඔළුවට දාගත්තා මං ඒ වෙලේ
0: 사고로 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아빠.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빠는 두 번째 한국길에 올랐습니다.
2: 네, 이다스라 두데이트 하면 다음에 아니와레 남해도 이따 콜 කරනවා. 이 콜 එක පාරක් කර තමයි බැලුවේ මොකද උනේ කියලා. ඊට පස්සේ තමයි ගිහින් හොස්පිටල් ඇඩ්මිට් වෙලා එයාගේ අර අතේ මෙතනින් අත ඩැමේජ් වෙලා තිබුණා. යා ලංකාවට එන්නත් හේතු වුණේ ඒක. අපිත් කොහෙත්ම කැමති වුණේ නැහැ එයාගේ අම්මා මම එයාගේ සහෝදරයෝ. කවුරුවත් කැමති වුණේ
0: නැහැ. 가족들의 만류에도 또다시 혼자가 된 아빠. 가족을 위한 아빠의 선택이었지만 남겨진 이들에겐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첫째를 학교에 보내고 둘째를 어르고 달래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유치원. 이미 수업은 시작됐고요. 집에서부터 한 차례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유치원에 와서도 이어지는 잔이루의 등원 거부. 아우, 저 문턱을 그렇게 넘기기가 어려울까. 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눈물바람인 둘째가 못내 안쓰러워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머, 언제 울었나 싶죠?
2: මටත් මහන්සියේ පර හස්බන්ඩ්ටත් වදේ මේක. මොකද මම මොක් කරනවා නම් කියවන්නේ යත් එක වැඩිපුර. සමහර දවස් තියෙනවා ඉතින් මේ වගේ අමාරු දවස්.
0: 20살 어린 나이에 맞이한 결혼과 육아. 낯설고 서툰 시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아빠 없이 애 셋을 혼자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곳에 들른다는데요.
3: 아빠가 될까?
4: 아빠 이제 진짜
0: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살았던 가족의 집입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제대로 완성하는 게 가족의 꿈입니다.
2: 이때 봤을 때 나한테 티가 가라. බබාලා තුන් දෙනෙක්. එතකොට වියදමත් වැඩි. ඒක නිසා වැඩ ටික ටික තමයි කරේ. ඉවර කරගන්න ඉතින් කාලයක් හරියටම කියන්න බෑ. පුළුවන් විදියට ටික ටික වැඩ කරගෙන යනවා. ඔව්.
4: මෙන්න අම්මේ.
2: තාත්තේ ෆොටෝ එකනේ. මේක තාත්තෝ පෙන්වන්න
0: පුතේ. 사진 속에서 아빠의 흔적을 찾는 아이들. 집안 곳곳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접고 시댁으로 들어간 건 외진 곳에 자리한 집에 아내와 아이들만 남겨놓기 걱정스러웠던 아빠의 권유에서였습니다. 미완성된 집이라 뭔가 어수선하고 썰렁한 집이지만 아이들과 엄마는 시간 날 때마다 살림살이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놀던 추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지금 제일 신난 건 둘째 녀석입니다.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 가족의 꿈

0: කොරියාවට ගිය ඇතරම දරුවොත් එක්ක ජීවත් වෙන ඒ වියදම ඒක මේ වියදම එක්ක අපිට තව ගෙයක් හදාගන්න එයාට තව මෙහෙ බිස්නස් එකක් කරන්න ඒ වගේ දෙයකට එයාගේ පළවෙනි හීන තමයි මේ ගෙයක් හදාගන්න එක.
1: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다시 한국행을 결심해야 했던 아빠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엄마. 남편이 사무치기 그립지만 아빠의 희생을 알기에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려고 마음을 굳게 다잡습니다. 아빠의 주말 오후. 오늘은 근무복 대신 외출복을 입었네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휴대전화를 든 채 회사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후 아빠 앞에 나타난 승용차 한 대.
2: 아우들, 바람고 있네. 냉나위.
3: 어우, 냉나위.
1: 아빠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누구죠?
2: 다음에 드메 레아다 운하에 갔나 딘.
3: 얘는 왜 했더라? 근데 막 갔나 몰랐네.
1: 집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사이?
2: 네, 제 징 동생.
3: 안녕하세요.
4: 한국말 하시네요.
3: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2: 미아다마 있으려면 미 컴퍼니에 웰다베. 아우르도 파학 기다라 වැඩ කරලා ඊට පස්සේ මාවත් මෙතෙන්ට ගෙන්නගෙන මේ දැන් දෙන්නත් එක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මේ ඉගෙන ගොඩ සතුරුින් වැඩ කරන් ඉන්නවා.
1: 어쩐지 묘하게 닮은 것 같더니 친동생이었군요. 건물만 다른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두 사람. 숙련된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E7 비자를 취득한 동생은 초청한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이랍니다.
5: 아니, 고단다워시겠네.
2: 오늘은 빨리 하러
5: 와. 애도와도 캐머티가.
1: 일이 없는 주말이면 동생네 집에 와 시간을 보내곤 하는 아빠. 음식 뚜껑까지 들춰보는 사이랍니다.
2: 아무에나.
1: 오늘은 특별히 부디카 씨가 좋아하는 스리랑카 음식들로 재수 씨가 솜씨 발휘했는데요. 일단 비주얼로는 합격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스리랑카 음식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맛이 없을 수가요. 홀로 생활하는 형을 집으로 초대해 항상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동생네 부부입니다. 우와, 형제 대단하죠?
2: 티셔츠네.
1: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아빠가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있을까요? 늘 한없이 내어주는 멋진 동생입니다. 선물은 받은 그 자리에서 착장해줘야 맛있죠.
5: 샤. 자, 하림 라스나야네. 라스나.
1: 동생의 선물이 아빠도 꽤나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5: 네.
3: 아이를 라마에 돈데 긴나니사 코리아에 다니에 민나니사 이랑카에 고락 위단 티에나와 이팅 에그니사 미.
1: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우애를 나누는 동생이 곁에 있어 아빠의 타향살이도 조금은 덜 외로운지도 모릅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 여느 대가족의 풍경과 비슷하죠. 삼남매 육아에 살림에 엄마는 오전부터 분주한데요. 덩달아 분주해지는 건 첫째 매산디입니다. 바쁜 엄마를 도와 기특한 맞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매산디의 손길을 거친 빨래향이 정말 한가득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내 간식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저렇게 예쁘고 착한 언니를 둬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구어구 잘 먹네. 반면 둘째 잔이루는 좀처럼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0: 몸이 또 근질근질한지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너 오은영 쌤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이때 출동한 엄마.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짓궂음을 혼내기보다 그저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을 뿐입니다. 동생이 시도 때도 없는 장난에도 참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온 첫째지만 늘 져줘야만 하는 상황이 속상하고 서럽기만 합니다. 이럴 땐 어느 때보다 아빠 생각이 간절하죠.
1: 말린이 꿈을 달아야하면 왜 걔네들이 애들 길 하는
2: 거? 나한테 가르치네. 아마 말린이한테 힘들다. 아빠는 나한테 말린이 와? 이렇게 힘들다 했다가 아마 내가 말린이
0: 매산 뒤에 어두운 표정을 읽은 엄마가 나섭니다.
3: 그래.
2: 아래 콜링이 한다.
3: 그냥 간이 빠한데.
2: 응.
3: 그래.
2: 응.
3: 이 아래 가라는데 안에 또 한 명이 왔다 면 알라 간. 이 누나 저 아래.
2: 에츠? 네.
3: 이 누나. 그냥 간이 빠한데. 이 아래 가네 안 나한테 빠.
2: 응.
3: 그래. 이 빠르 기하면 다와 아예 외디 외놈 이사 가두 있네. 왜 아빠 아두이 막 가리 가리 가리 있나? 콘디 මෙහෙම බැඳගමු අපි එතකොට යාට අඳින්න බෑනේ හොඳද තාත්තත් වැඩනේ පුතේ රට හොඳද ඔයාට තේරෙනවා ඒ ටිකක්
0: අම්මයි විරෝධිරු එස්ස සුංගෙබොනේ සොක්සංගන් මාම්
3: වැඩ කරන නිසා හරි හරි දැන් ටික නිදාගන්න
2: තාත්තලාට හින්දා අම්මට තත් උදව් කරා මන්දිත් එක ඉන්න나한테 힘든 말 듣더라 안 듣더라 또 있는.
0: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른스럽게 버텨내고 있지만 유독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지는 날입니다. 가족에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역시나 들뜬 건 아이들입니다. 전화기 너머에 아빠가 익숙한 막내까지. 엄마도 신이 나긴 마찬가지죠.
3: 할머니 사투리. 코리아리안 나사인 발아기네.
0: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가족. 낯선 한국 땅에서 처음 마주한 건 매서운 공기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추위에 표정마저 얼어붙은 가족들.
2: 세들라이.
0: 더운 스리랑카의 날씨만 생각했지 두꺼운 옷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엄마. 갈 길은 멀고 추위까지 맞닥뜨리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요. 그 와중에 동생들을 챙기는 듬직한 첫째입니다.
3: හරි එන්න මේක නෑ බෑ ඔයාගේ ජැකට් එක අර බැගේජ් එක අරන් ගිහිල්ලා
0: 춥다고 칭얼대던 잔이루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2: 어이 언제 비하라겐?
0: 역시 누나밖에 없네. 잘해라 잉 잔이루.
3: 아까 왜 헤트가 다간 티셔츠에 헤트가 다간나.
0: 임시방편이지만 모자로 서둘러 추위를 달래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길. 먼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간 뒤 KTX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다행히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티켓팅까지는 단번에 성공. 시작부터 순조로운 걸 보니 예감이 좋은데요. 차창 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긴 둘째. 잔이루, 너가 얌전할 때도 있구나. 서울역에 도착한 가족의 다음 관문, 동대구행 KTX에 몸을 씻습니다. 고된 여정의 녹초가 된 가족.

0: 가족들 다들 골아떨어졌네요. 같은 시각,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중입니다. 짬나는 시간을 빌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을 리가요. 달콤한 단잠 끝에 동대구역에 도착한 가족들. 본격적으로 길을 찾아 나설 차례인데요. 일단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부터 하고요.
1: 아, 지금 동대구.
2: 야, 한데. 가을하리야, 아무리 하면. 아, 말은 타고 가을하리 있나 어디 길라.
1: 아, 나는 말은 있나 하네.
2: 아?
0: 그래, 모르면 일단 물어보는 게 상책이지. 메산디가 용기 있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경로와 주소를 자세히 적어왔구나. 메산디 정말 대단한데?
3: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철 타는데. 야, 이쪽으로 딱 내려가면 돼.
4: 갈 수 있겠어?
1: 네.
0: 분명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엔 물음표 투성입니다.
2: 감사합니다. 땡큐. 네, 여기 옛날에 있어요. 하도 본다.
1: 아,
2: 맛 같다. 어떻게 원해?
1: 와, 다르겠네.
0: 일단 주어들은 단어를 조합해 길을 나서보지만
2: 매미 애드레스가 다왔다. 컴퍼니 있나?
1: 강승열 저리 품사.
2: 오야 바람에 가긴 하리 한 포로 된 좋다. 기안 바라 나이마.
1: 니나 강승열 저리 품사.
2: 아 좋다 바라.
5: 아빠 만나러 왔구나.
2: 아 신야 감.
1: 신야 강승열 저리 품사.
5: 내려갔어? 건너갔어.
2: 아하.
5: 1번
2: 2.
5: 어서 1.
2: 어, 오케이.
5: 넘버원.
2: 넘버원. 어, 안삼자.
1: 안삼자.
2: 안삼자.
0: 그때 갈피를 못 잡는 가족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 아까 길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네요.
2: 안삼자. 안삼자.
0: 마 이게 바로 경상도의 방벽 아이가.
2: 그놈 한테야.
0: 아이들이 길을 헤매진 않을까 걱정이 되던 아저씨는 선뜻 지하철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인심푸근한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하철 타는 곳에 도착.
1: 멋진 하나?
2: 네네. 언니야, 안으로?
1: 오빠는요?
0: 그렇지. 오늘은 남매가 똘똘 뭉쳐한다는 거 잊지 않았지? 개찰구 코앞까지 짐도 끌어다 주시고 참 따뜻한 풍경이네요.
2: 안 삽니다.
0: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은 가족들, 이제 좀 속도를 내볼까?
2: 그동안 하세요. 엔나.
0: 그나저나 몸짓만한 캐리어를 끌고 다니려니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점자 블록이 더 발목을 붙잡는데요.
2: 아무리 낸 바
0: 다니루와 엄마는 무사히 개찰구까지 통과하고요. 여긴 캐리어와 씨름 중입니다.
1: 아니, 안내.
0: 낯선 타국 땅에서 길 찾으랴, 캐리어 끌랴,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어렵사리 난관을 뚫은 메산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1: 아우, 안내.
2: 자니로 옛날 다트 받았네 아니구만데 수두마한테야.
0: 지금 장난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하철이 도착했다고. 다행히 막내를 낳은 엄마는 무사히 몸을 씻고요. 메산디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떡해, 물이 다치겠어. 다행히 친절한 승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지하철 탑승 성공.
2: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0: 짐에 치여오느라 숨 돌릴 틈조차 없었던 먼 여정.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메산디.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빠 전화를 피하고 있던 엄마로선 난감한 순간인데요.
2: 내가 안색으로 떡고기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안색을 하는데.

0: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알린 뒤 전화를 계속 거부 중인 엄마. 아빠와의 깜짝 만남에 신이 난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입니다. 가족과 하루에도 열댓 번씩 통화를 하던 아빠한테 걱정될 수밖에요. 근무 중 틈틈이 전화를 걸어보는 아빠.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다시 또 걸어보지만 묵묵부답.
1: 아이고, 왜 안 받지?
0: 우리 아빠 애간장이 다 녹겠어요.
1: 연락 안 받아요. 어제부터 집에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아직 연락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0: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거나 잃어버렸을 적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긴 처음입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아빠인데요. 아빠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가족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아빠에게로 향하는 가족의 마지막 관문. 이제 버스만 타고 단 6코스만 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타야 할 버스가 맞긴 한 건가요?
2: 소리.
0: 아까 동대구역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넘버원을 외쳤던 것 같은데.
2: 넘버원 버스 coming.
0: 다행히 버스 번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네요.
2: 수도마한테 아무리 되는 사이 티켓 갔나?
3: 아메리카.
2: 된. 하리. 그럼 그거 됐나? 이노 버스 계획이다.
0: 그래, 잔이로 잘하고 있어. 애타게 기다리던 버스가 들어오고 서둘러 올라타는 잔이로와 엄마. 그래, 엄마 말 들어야지. 화창한 날씨에 곧 있으면 아빠랑 만나는 기쁜 날. 아빠 회사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엄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아빠를 만날 생각에 신이 잔뜩 나 있기만 한데요. 전화기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 꿈 같은 시간을 앞두고 엄마는 온갖 감정이 밀려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여정도 이제 정점을 향해 갑니다. 아, 캐리어와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요. 징글징글하게 끌다 보니 이제 미는데도 요령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래, 이제라도 어디야. 고생하는 누나가 안쓰러웠는지 제 몸보다 더 큰 캐리어를 낑낑대며 밀어보는 잔이로. 오, 아빠 회사 고지가 눈앞입니다. 캐리어와 고군분투 중인 잔이로.
2: 봐봐, 말리도 우다오 가라나. 수두마한테야, 감. 말리도 배부터 배에 간나.
3: 마트 간나 배에. 오, 아이 카쿠라 캐디라네. 오고함 디야무.
2: 이나 배에 메고 행아 키엘야. 쭈트 두라이네. 사다테 캐빌 게니야무.
3: 아.
2: 에? 수두마한테야, 배에 온 것도 인 티엘인나.
3: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0: 옷 가지며 가족들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길바닥에 놔두고 간다뇨. 다섯 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요. 꽤나 시달렸는지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한 잔이로. 그렇게 버려진 짐 가방 괜찮겠죠?
2: 가만히 앞에 하시면 한번 알아봤어요.

0: 내나 빌라니니
1: 네?
0: 네? 랑금 먹이 타면 빌 파진 로티 빼나니 쓰네.
2: 와, 이제 다온거 맞죠?
1: 왜 그래?
0: 아이 봐, 우가라 야나마들.
1: 원래 긴나니 그래.
0: 네네, 앞에 있어. 하리안 게이트 갖게 됐어. 그 아래가 메뉴 됐고. 봐. 오.
2: 와우, 할렐루야! 드디어 아빠 회사 도착! 혹시라도 아빠에게 들킬세라 조심조심 사무실로 이동하는 가족들! 길에 치여, 짐에 치여. 아빠 찾기 고생 담은 시즌2 역사상 너희가 역대급이다.
0: 안녕하세요.
1: 아빠 만나요.
3: 아, 혹시 부티카?
0: Yes, yes.
3: 아,
0: 부티카.
3: 부티카. 네, 이쪽 앉으세요.
2: 특별한 재회를 위한 사전 모의.
0: We can meet him now?
3: 예, 지금 현장에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요.
0: 거울 고닥 카란티노 고닥 클리당 안사 카란니트네. 야, 부둠 카라가노 디에타 아피테 야 함벤 코호모데 카라노 플루와?
3: 그 부티카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사무실로 일단 제가 부티카를 데려올 테니까 뭐 안 보이는 곳에 잠시 숨어 있다가 부티카가 오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겠어요.
0: Thank you, thank you.
2: 어떻게 만난들 어서 빨리 그리운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습니다. 두둥! 5분 후면 드디어 아빠를 만납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해지는 시간.
0: 5분.
2: 이제 슬슬 몸을 숨겨야겠죠? 얘들아, 쉿! 작전 개시!
0: 오케이.
2: 작전은 이렇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탁자 밑에 숨어 있고 동료들의 유인으로 아빠가 사무실에 들릴 때 가족들이 서프라이즈 하고 나오는 거죠. 어때, 잔이로 잘할 수 있겠지?
4: 준비됐나요?
1: 예.
4: 아빠 옵니다.
2: 사무실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공장에서 한창 작업 중인 아빠. 이제 아빠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야겠죠?
5: 부티카야, 사무실 가서 장갑 좀 가져, 장갑.
6: 여기요.
5: 사무실.
2: 동료의 지시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실로 향하는 아빠. 단 몇 걸음 끝에 엄마와 아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빠가 있습니다. 장갑을 건네받는 아빠.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그때.
3: 부티카. 여기로요. 예, 사무실 나가요.
2: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만나온 아이들. 늘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 엄마는 또다시 눈물샘이 터지고야 맙니다. 감격스러운 가족의 재회.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서로를 꼭 안아봅니다.
6: 감사합니다.
5: 많이 왔어. 박수.
6: 박수. 오늘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힘담에 뭐가 그런 프라스미에 그다지 길을 그대로 바잉 히티에 맨 데인을 맨한 골랑 네 아비네 망가뜨려 보는 거 안 쓰거든.
0: 미처럼 한 배치기 서프라이즈 그런 거.
2: 회사 동료들의 열띤 환호 속에 만남을 실감하는 가족들.

0: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고 좋은 시간 가져라고.
1: 네.
2: 아빠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해 특별 휴가와 휴가비까지 두둑하게 챙기셨다네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마음까지 설레는 날입니다. 아이들과의 추억 쌓기에 나선 아빠. 어머, 단체로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아주 만발의 준비를 했네요. 다 같이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온 가족. 삼남매의 취향저격 코스로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놀이공원의 상징, 회전목마를 어디 지나칠 수가 있나요? 늘 함께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던 아빠는 오늘 원없이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줄 참입니다. 늘 잡고 싶던 아빠의 손을 꼭 붙잡는 잔이루. 장난기 많던 둘째도 아빠와 함께라면 더없이 든든해집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가족의 특별한 티셔츠. 완전체가 되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잠시 후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아빠. 그리고 곧 있을 이벤트를 준비하는 가족입니다.
3: 아, 여기 뭐 해야 돼, 이거 뒤에는? 앞에 오르나, 미 아우르드 야테크 여기 우판드니 사마란나. 고다 칼리긴 앞에 야테크 힘 이끄다 birthday가 사마란나 베리 우나.
2: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가족.
3: Happy birthday.
2: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아빠입니다.
4: 아빠. 네.
2: 스리랑카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온 아이들의 선물. 아빠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3: 오늘 그러나 한번 데이면 디라. 고다 클라우드 야겐 마티타나 투. 한번 데이면 아피다 디라. 에 그러나 데이트 고다 키스투티. 다루타 다겐 아피다 트레인노.
5: 아마도 내가 타다 하긴 하면 이게 갔다 가라. 이스라엘 사투리인 나비를 불러간 게 이게 인데 이게 매망 갔다 간네. 망 하루가 사투리 매 갭게리 막아라네. 다루바울 매 이게 인데 이게 나 두께는 봐. 매 두께는 봐 사투리인 있나 매 두는 내가 타다 하긴. 망 이만 된난 웰디 가르긴. 와 이제 한다 루 하다 하긴 사투리인.
2: 가족을 위해 아빠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가족과 함께입니다.
5: 이들 하이야라게나 웰디가라게나 라스센터 보디기약 하다가니 그럴라 랑가르게 힐레 아테카 사두리 야라테카 사두린 지이왔텐나 담아에 메 마게야 에금 프라드네 디인네 망이단 다와디 가르긴 마타이가 가르가는 불루왕에 이길라 마타 이사자 디인와 메
4: 아니 아마 메게 일러간네
6: 아 어떡해
7: 이거 와가는 거 믿으러 오나?

0: 라면 끓여줘 제발.
1: 오늘은 라면 아니고 오늘은 돈가스랑
0: 할아버지 못 만들고
2: 짬뽕.
0: 예스.
1: 첫째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0: 숙제 더 해야지. 무슨 8분이야.
1: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태도도 좋다고 하고 한마디로 하자면 K장난.
3: 안녕하세요. 나는 마태우고 7살입니다.
4: 마태우는 특수교육에 좋아하고

0: 마테오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엄청 강하고 순진무구하고 애교도 많고 열등감? 평화를 이기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있어서 얘 1등 했어?
1: 응. 나도!
2: 그치! 우리 마테오는 춤도 잘 추고
1: 근데 너는 헝갈만 있잖아. 레오는 빙글 있잖아.
2: 이거 너 좋아하는 거지?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재하는 게 제 일이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순하고 진짜 말랑 콩떡.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뻐요. 아이고 잘하네.

좋냐? 아이고 졸려. 아직도 꿈나라야?

0: t'avais dormi?
1: Je suis Olivia랑 자고 마코가 아이들을 챙겨서 출근을 하죠.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아이들도 좀 천천히 일어나고 마코도 여유롭게 일어나서 아이들을 케어해 줍니다. 잘 잤어? 아침 먹었어?
2: 네.
1: 마테오?
3: 신바!
1: 신바! 도시락 챙겼어요? 아빠.
0: 응, 엄마.
1: 도시락. 도시락 가지고 가세요.
0: 네.
1: 이제 아빠 출근해야 돼, 레오야. 응? 계획은 없었어요. 뭐 계획하고 막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축복으로 선물을 받게 되어서 낳게 되었습니다. 마코가 많이 도와주죠. 가게 손님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는 항상 집에 와서 많이 도와주려고 좀 노력을 하더라고요.
0: 피곤해요. 할아버지.
1: 할아버지.

0: 마태우도 레오처럼 공부 좀 하자. 저기 책 가져와.
1: 책?
0: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아니, 책 읽는 거 아니고 숙제할 거야, 마태우?
2: 마태우.
1: 안 돼, 이거 안 읽네.
3: 마태우? 여보.
0: 이것도.
1: 근데 3인치.
0: 20분 아니야?
1: 몇 분이야, 그러면?
0: 응? 40분, 40분 동안.
1: 뭐, 몇 개?
0: 40분.
3: 여보, 여시, 감사합니다.
0: 갔다 와요, 마코.
1: 뭐야.
0: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야? 엄마 시체 건데 아기가 울면 좀 놀아줘야 돼?
2: 응.

0: 왜지요?
1: 아유.
0: 이 하스 9분
1: minutes. 9 minutes.
0: Pourquoi t'as mis 9 minutes?
1: Oui, toi, t'as mis 9 minutes.
0: 숙제 더 해야지. 무슨 8분이야.
1: Mais arrête! Tu fais quoi?
0: Je vais montrer un truc à maman.
1: Pourquoi faire?
0: Pour lui montrer. Maman! Ma tour, gars, Alain, pas le bon de ma noce.
1: Mais j'avais déjà fait! Il est encore vide!
2: 40분은 아직 안 했어.
0: 8분만.
1: 했어.
2: 아니 우선은 해, 할 만큼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1: 벌써
2: 얘기할 거야.
1: 했어, 또.
2: 아니, 이거 싸운 거는 지금. 엄마가 안 칠 거야, 공부하고.
0: 안 싸운 거? 나 안 싸웠어.
1: 싸웠어.
0: 아야.
2: 하지 마, 때리는 건 안
0: 그냥
2: 돼요?
0: 그냥 이기하는 거야.
1: 싸웠어.
2: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할 거야. 각자 알아서 할 거야.
0: 숙제를 더 많이. 그러면 게임 8분에.
2: 그건 엄마가 알아서 정할 거야. 열심히 한 사람 많이 하게 해줄 거야.
1: 아니, 많이 했죠.
2: 아직 안 했어.
1: 많이 했다고.
2: 화장실 갔다 왔잖아.
1: 한국말
2: 안 하면 점수 떨어져. 게임 못해. 응?
0: 아토는 화가 많이 나고 아침에 특히 말은 잘 안 들어.
1: 왜요?
2: 엄마?
1: 어쩌자.
2: 엄마 먹자, 올리비아. 아이고, 다 어지러웠네. 대망의 만세!
0: 배고프다.
2: 배고파? 밥 차리고 정리도 해야 되고 올리비아도 먹여야 되고 이제

0: 봉주, 사바, 주시, 양해선.
1: 울랄라.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 할머니 양해선입니다.
1: 저는 할아버지 차종호입니다.
0: 우리 할아버지는요, 애들한테 인기 짱이고요. 재미있고요. 유머스럽고 약간 좀 가벼워요.
1: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 쪽에 업을 삼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꽤 됐죠. 우리 집사람은 아이들 케어 잘하고 아이들 마음 잘 이해해주고 그게 손주까지 다 이어져가지고 참 이게 가정적이고 참 잘해요.
2: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1: 네, 반대 많이 했죠.
0: 아니, 난 반대 안 했어요.
1: 저는 반대 많이 했죠. 좀 개방적이고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반대를 했었죠.
0: 엄청 반대하고요. 발이 다 찢어졌었어요.
1: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발 하나가 덜 나왔는데 그냥 닫아버린 거. 그것도 그냥 있는 거 닫아버린 거. 소리 크게 들이라고. 그러니 이게 그냥 발이 그냥 절단이 나가지고서 발 응급실로 가서 40번을 꼽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진짜.
0: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우리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해라. 길게 편지를 한국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허락을 받으면서 읽더라고, 우리를 소파에 다 앉혀놓고.
1: 진솔하다는 게 보여지죠. 서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도 한 행동이라든가 모습을 보면 가식이구나, 아니구나, 아니까 그게 너무 좋았죠.
0: 프랑스에 보내놓고 애기도 낳는 것도 같이 못 봐주고 좀 짠했죠.
1: 아이 낳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거 보면 너무 참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는 걔 걱정은 전혀 안 해요. 하나도.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 걱정하지.
0: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가까이 살면서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있거든요. 애들을 뭐 학교에서 데려오거나 그런 거 볼 때 약간 부럽기도 하고 우리 레오랑 마테오랑 우리 올리비아랑 같이 그런 소소한 일상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싶어요.
1: 여보, 여보 일로 와봐봐.
0: 어?
1: 한번 봐봐, 당신이.
0: 왜?
1: 당신이 봐야 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아이들이 딱 여기 있어. 올리비아, 레오 다 맞아요. 있어. 이제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마술쇼 하는가. 요참에 아이들한테 점수를 좀 더 따보려고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손 마술 그런 거 좀 준비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젓가락 마술소. 젓가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젓가락을 여기 놓고 떨어뜨리면 떨어져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마술을 이용해서 딱 세워놓을 건데 이거를 손을 띄면 떨어지잖아. 손을 띄어볼까? 우후 눌러요. 눌러도 안 떨어져. 올려. 이게 맞지?
0: 하이파이브 하자.
1: 잘해야 돼.
0: 잘해.
1: 갑시다. 으쌰.
0: 아유, 우리 애기들 보러 간다. 우리 똥강아지들.
1: 갑시다.
0: 가자.

0: 사랑 그때 찾는지 많은지 우리 레오 마테 올리비아 볼 생각에. 아유, 오니까 더 설레네 우리 애기들. 그치?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애기들.
1: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 집사람. 날이 거기 프랑스 가지고 비가 온다며. 근데 우리가 갈 때 되면 왜 항상 비가 오고 그래. 그래서 하나가 그러잖아,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슬슬 가까워지네. 아이고 이거 이거
0: 조금만 기다려.
1: 이따가 보자.
0: 이따가 보자.
1: 금방 갈게.

0: 항상 오는 길이지만 애들이 얼마나 더 컸나, 특히 올리비아가 얼마나 더 반긋반긋 있을까, 그 생각하면 별로 힘든 건 모르겠어요.
1: 여보, 고생했어.
0: 어, 그러게.
1: 프랑스 도착했네, 이제 드디어. 빨리 갑시다.
0: 갑시다. 이제 다 왔네.
1: 아, 원래는 이렇게 오면은 애들 저기 공항에서 나중에 줬잖아.
0: 항상 그렇게 했지.
1: 그렇지. 근데 오늘은 기차타고 우리가 그래서 가네.
0: 이거 해봐가지고 할만하면 다음부터는 그냥 애들 나오지 말고 우리가 그냥 가도 돼.
1: 아유, 난 그래도 싫어. 그래, 맨날 우리 마코가 픽업을 나왔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마코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이제 샤롤공항 내려서 기차를 타러 가야죠. 1시간 정도 몽파나스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나네 집까지 가는데 총
0: 20시간 정도.
1: 20시간 정도.
0: 이거 처음 불러보는 건데 이게 길을 알아?
1: 압니다. 6번으로 나가봐봐. 6번.
0: 여기 8번이고.
1: 저 앞으로 가서 6번.
0: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1: 어?
0: 여기도 10번이잖아.
1: 6번.
0: 그래, 절로 가야지.
1: 근데 우리 일단은 10번으로 나가서 10번도 우버가 있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버스라고 써 있어, 왜?
0: 그럼 뭐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우버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야?
1: 화났어.
0: 아니, 그 뭐라고 써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1: 6번인가 봐. 빨리 가야 되네.
0: 근데 왜 하나는 자꾸 이 터미널로 오라고 그랬던 거야?
1: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다니까.
0: 근데 못 받았어? 근데 못 받았어?
2: Yes, yes.
1: 비가 오네.
0: 나만 오면 비 와요, 여기는. 몇 시 도착이라고 그랬지?
1: 7시 뭐 몇 분에 도착이라고 하셨어요. 9시 기차니까. 빨리 갑시다.
0: 사람 왜 이렇게 많아?
1: 아, 여기 피난민 같더라고, 기차 타는 게. 9시 1분. 버티.
0: 저 있다. 저 있네.
1: 이 옆에 저렇게 7번, 뭐, 몇 번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아직 그게 안 떴어. 그렇지?
0: 아, 아직 안 떴어, 아직.
1: 어. 저거 뜨면 저걸 걸로 가야 돼.
0: 어디로 가, 이제?
1: 어?
0: 이제 어디 가 있어?
1: 이제 커피 마실래? 어디 갈래?
0: 커피 있어, 커피?
3: 응. Which coffee would you like? Red coffee, small coffee, latte coffee?

0: 지금 몇 시예요? 저렇게 안 떠.
1: 이제 30분 남았어.
0: 그러니까.
1: 기차 타고 1시간 가는 거야? 1시간 반 가는 거야?
0: 1시간 반 정도?
1: 뭐 11시 돼야 들어가겠네?
0: 그치. 수박지에 떴다.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우리 레오랑 마테오는 자겠네.
1: 안 잘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다 그냥 있을 것 같아.
0: 진짜?
2: 응. 가려고요. 먹고 싶어요. 선물 어딨어?

0: 왔다! 아, 어머니! 이리 일로! 아니, 일로!
1: 일로!
2: 큰일 날 거야.
3: 지금 차 잡아, 이거.
4: 우리 애들이 그 시간이면 다 자는 시간인데 늦은 밤에 아빠 쫓아서 나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 게 좋아서 힘들어도 좀 참고 오는 것 같아요.
3: 괜찮네요. 아이고.
1: 아이고.
3: 레오 마테오 학터 알랑 드롱
2: 마코 알랑 드롱 알아?
3: 어 알아요.
2: 알랑 드롱 알아?
3: 어 프랑스어.
2: 이브봉땅도 알고? 이브봉땅?
1: 밥수
3: 조금 알아요.
1: 이브봉땅 노래가 뭐였지 여보?
3: 이브봉땅 이브 몽땅
1: 그 흥지
3: 아니요 조금만 해
1: 이브 몽땅
3: 레오 피아노 레오 피아노 이거
1: 레오 이거 칠 수 있어? 이브 몽땅? 레오야?
3: 올리비아 조금 이렇게
1: 걸어. 어휴, 우리 올리비아.
3: 무서워.
1: 무서워.
3: 인도라.

0: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1: retouche. Tawata.
2: Tawata.
3: Tawata. Wow.
2: 조용히 해야 돼. 이게 깨면 안 돼.
3: 왜, 왜.
4: 어, 어,
5: 조심해. 아버지, 아니, 아니, 내가, 내가.
1: 아니, 문 팔아야지,
5: 팔아야지. 아니, 아니, 아니. 조심해요.
2: 자, 얼른 들어가자.
6: 야, 아, 태요, 할머니 왔어? 엄마!
7: 왔어! 왔어! 아,
6: 여유였어. 아유, 힘들었어.
2: 엄마니까 좋아.
6: 응.
2: 해봐.
3: 좋아.

0: 우리 하나는 참 예쁜 딸이에요. 요새 애들 같지 않고 참 고맙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려고 열심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고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1: 아빠 좀 안아줘.
2: 아유, 우리 아빠.
3: 오늘은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빨리 올라가서 씻고 자.
2: 그래, 알았어.
3: 짐은 내일 풀자.
2: 알았어.
3: 빨리 올라오세요.

0: 좋은 꿈 꿨어요? 아이고 좋아라. 나녀서 좋지? 먹고. 아이고 할머니 코, 올리비아 코. 우리 아침 운동할까 이렇게? 할머니랑? 오조조조조 우리 스트레치. 아침 모닝 운동.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게 키커라 키커라. 아이고 아이고 오션에 오션에.
1: 할머니 어머 마태오 잘 잤죠요 우리 이게. 할머니 뽀뽀.
0: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똥까나 진짜 아이고 이뻐 똥까나 진짜 아이뻐.
1: 우리 미야 선물 갖고 왔는데.
0: 옳지. 아이 착해. 아이고 이뻐라 우리 강아지. 아이고 이뻐라
1: 우리 마태오. 짜잔 할머니가 선물 보여줄게.
2: 공을 단지가 열립니다.

0: 자, 이거부터 열을까? 여기다 올려주세요. 옳지. 옳지. 와. 따단!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1: 라면, 짬뽕,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사줘.
0: 그래, 나 사갈게. 많이 사갈게. 한국에 오면은 심심하면 가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불타는 삼겹살. 근데 이제 거기서 돼지 껍데기도 한번 먹어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레오랑 마코랑 돼지 껍데기 그러더라고요.
2: 또 있어? 아,
0: 우와. 짜장면. 또 있다, 우리 배우꺼.
1: 라면. 짬뽕.
0: 짬뽕 있어? 레오가 좋아하는 짬뽕까지. 이거는 우리 올리비아. 올리비아 선물이라고 갖고 왔다.
3: 한복 같다.
0: 아유, 우와. 따뜻하겠네.

0: 선물 받았어요.
1: 한국 애기 됐네, 한국 애기.
0: 아이고, 한국 애기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2: 할머니 선물 감사합니다.
0: 어, 그만 할머니 마사지 해줄 거야?
2: 밤에.
0: 밤에? 네, 알았어.
2: 돼지 껍데기.
3: 난 짜장면.
0: 그래, 짜장면도 할아버지가 해주고 다 해주지, 우리 강아지들.

0: 여보!
1: 뭐?
0: 잘 만들고 있지?
1: 네.
0: 네, 부탁드려요. 레오야! 마테오!
2: 왜?
0: 짬뽕! 마테오! 아. 짜파게티! 맛있겠지? 그릇 더 하면 튀어. 자, 먹어.

0: 돼지 껍데기.
1: 오, 맛있겠다.
2: 이제 막, 뭐 이거 맵게 생겼는데 괜찮겠어?
1: 오, 괜찮아.
2: 먹어봐.
1: 맛있겠다.
2: 먹어봐.
3: 진짜 맛있어.
2: 맛있어?
1: 왜?
0: 맛있어.
1: 맛있어.
0: 돼지 껍데기 맛있어.
4: 마테오 쫄깃쫄깃해. 돼지 껍데기가.
2: 안 했다.

0: 똑바로 앉아. 흘리지 말고.
1: 국물이 바다 같아. 아, 안 돼.
2: 왜 너는 이슈에 죽었어?
3: 아이들이 프랑스에 살고 반은 프랑스인인데 자기 엄마 따라서 이런 거를 좋아할 때는 항상 아이들한테 고맙고 대견했어요.
4: 어머니.
3: 네?
4: 잘 먹었습니다.
3: 맛있었어, 많고. 또 해줄게.
4: 그래.
5: 마태요, 이리 와, 얼른.
6: 자, 또 가보자.
3: 10시 동안 나와. 10시 동안 나와. 누가 먼저 나와?
7: 내가.
3: 아, 마태요 이겼다.
5: 잘 갔다 와.
6: 가자.
3: 맛있는 거 많이 사갖고 오자. 레오랑 마테오 뭐 먹을 거야? 어?
6: 다 먹어?
2: 어. 할아버지도 먹을 거야.
3: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0: 여기가 재래시장. 이야, 좋다.
1: 오, 야채 있다.
0: 여러 가지 많이 넣어.
1: 오, 굵고 파네.

0: 사자.
1: 아, 여기서 고기
0: 사자.
1: 여기서 좀 고기 좀 사까 봐라. 거기 가서 읽어봐봐. 소고기 있나? 배우야, 안심, 등심,
0: 그런 거 써있어?
1: 소고기 있어? 레오, 레오, 보고 있어. 안심 등심, 바로 손에 있네, 얘네.
0: 귀신도 불에 사자, 불에. 멜기즈랑 불에 사자.
1: 그러면 멜기즈는 무슨 뜻이야?
0: 소세지인데 조금 매워.
1: 아니, 소세지만 알고 고기를 보라니까 소세지만 봐.
0: 이거 불에.
1: 호텔에서는 뭐야?
0: 닭.
1: 야, 여기 이거 삼겹살이지, 이거 삼겹살. 두봉지로?
2: 한지는 한 2년 됐나? 우리 레오랑 마테오랑 불어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프랑스어를 좀 열심히 배우면서 얘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1: 이거 삼겹살 좀 봐달라 그래.
0: 포트린 필레 수부제. 몇 개, 이렇게, 몇 개.
1: 다, 전부 다. 전부 다.
3: 소고기는 아니다?
1: 소고기.

0: 저거 안심이야, 뭐야? 저거 안심이야, 뭐야? 어? 저게 안심이라고 썼어?
1: 안심이 뭐야?
0: 고기 분이. 어? 저걸로 조금 사고, 요걸로 저 우둔살로 기름기 없는 걸로 갈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걸로 잘라달라고, 잘라달라고. 우이, 우이. 우이. 그리고 또 살코기를 조금만 갈아달라고 그래.
1: 아, 그거
0: 조금만 갈아주세요.
1: 갈아주는 게 뭐야?
0: 갈아달라고, 저렇게. 여기? 갈아주세요.
2: Ça, non, c'est du haché. Ça, non, c'est du haché. C'est pour le haché. C'est du, là, c'est pour le haché. C'est du, là, c'est pour le haché. C'est pas de la viande à vendre. C'est pour le haché.
0: Yeah. 갈아달라고.
2: Oui, combien? Non, c'est du haché. C'est pour le haché.
0: 갈아주세요. 얘기해.
1: 몰라.
0: 갈아주세요.
1: 진짜 무지코.
0: 갈아주세요, 해봐.
1: 몰라.
0: 당신이 기계로 해봐.
2: C'est du, là, c'est pour le haché, c'est pas de la viande à vendre. Yeah.
1: Oui, oui.
3: Passez-moi un peu de viande.
1: Mais Anne, il quoi, Anne? Mais non, mais c'est pas ça.
0: 여보, 여보, 손톱에 갈아주세요.
1: 어, 이거는 가시 하려고.
0: 갈아달라고. 갈아달라고. 할머니가 뭐라 그래?
1: 500g, 그러면.

0: 오곡구랑 생선감.
1: 생선감. 감이 되게 있네.
0: 있다니까. 너무 잘 먹어. 맛있게 있어. 원절래. 원절래. 오버, 메르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할머니 물고기 사다. 아, 난 물고기는 싫어. 냄새는.
1: 그 여기 생선도 팔아?
0: 연어 팔아, 연어.
1: 아, 해. 그래.
0: 연어 아니야, 트윗.
2: 연어야, 저거 연어.
0: 연어 아니야. 아, 여기도 싱싱하네. 오, 진짜 미안하다. 아, 몰라. 만지지 마. 아, 만지지 마.
2: 아, 알았어.
0: 만지지 마.
1: 물건을 사려면 만져야 사지.
0: 아니야. 사고 만지는 거야.
3: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0: 만지는 거 아니야.
3: 내가 물어보면 저기 놓고 할 거야.
0: 알았어.
1: 우리만 강한 사람이 많은 거야.
0: 이거 이 할머니들 이렇게 두고 하잖아. 좋다. 아, 맞는 거 아니네. 아, 저 할머니들 저렇게 해서 사는데 왜 나를 못 해주게 해. 만지지 마.
2: 오.
0: 아,
2: 시시하다.
0: 만지지 마. 아, 만지지 말라고. 야. 야, 너 가. 마태우랑 가서 살 거야, 나는.

0: 줬어요, 나무야. 마태오, 이리 와. 힘들어. 우와. 오, 저 물 나오는 것 봐. 야, 야. 아유, 저 무릎 콩팍 써서 어떡해. 아유, 김아중 생쥐 같아.
1: 괜찮아.
0: 괜찮지 않지. 좋아. 아이고, 잘 먹네. 아파. 맛있어? 고기, 고기. 아이고, 잘 먹네. 오, 맛있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대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땅속 세상이랑 바다 위를 탐험한 적이 있는데
1: 지난 가을 서해 바다에서 장어잡이 조업을 하면서 바닷속 세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0: 이번에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 이곳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 최북단 대진항. 그 중에서도 대진항의 인기 스타는 바로 요 녀석, 피문어입니다.
2: 피문어는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 제사상에 항상 이거 올라가야 돼.
1: 강원도에선 문어 없는 잔치가 없을 정도죠.
3: 그냥 이 문어 먹어도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짜다고 빼달라고.
4: 아, 짜다고.
5: 얼마에 사가시는 거예요?
2: 30만 원.
5: 잘 분이 좋아하시겠다.
1: 오늘의 베테랑이 여기 있습니다.

0: 멀리서 보면 지옥 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천국이에요.
1: 바다 밑에 금강산은 해금강은 여기까지 뻗어 있다고.
2: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8년만 주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아, 예. 선수입니다.
1: 예, 예.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선장님이시구나.
1: 예, 예.
2: 오늘부턴 저의 든든한 선배님이시죠.
0: 나온다.
2: 그런데 장비가 아주 특이한데요.
3: 일자, 일자.
2: 잠수복도 혼자

0: 빠져선 못 입는답니다. 방수가 제대로 될지 궁금했는데요. 나사로 단단히 고정하면 물 셀 틈이 없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재래식 머구리 작업봉입니다.
1: 이거 200만 원.
2: 아, 200이에요? 이거 만드는 업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1: 딱 한 군데
2: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네.
1: 머구리라고 하는데 뭐 그 개구리라는 날도 있고 일본 한국이 같이 살 때 도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잠수함은 오직 이것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뭐 스킨 스쿠버 이런 게 없었으니까.
0: 이곳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죠.
2: 이렇게 빨갛게 떠 있는 게 다 문어 부표예요?
1: 맞아요.
2: 이게 다 문어 부표, 문어 낚시, 문어 미끼가 내려가 있는 부표래요. 야, 이 구성은 완전 문어잡이의 사막이구만. 여기가 왜 문어가 많은 거예요?
1: 그게 자연 보호구역이 된 거지. 네. BMG가.
2: BMG 때문에 문어가 많은 거구나. 비리적 특성이 있다.
1: 북한이 우리말로 한 15분, 20분이면 북한이요.
2: 아, 그래요?
0: 북방 한계선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하필 이렇게 칼바람 부는 날 바다에 나오다니 슬슬 걱정인데요.
2: 그냥 추워요. 이 추운데 어떻게 들어가실지. 아유, 얼마나 물속 추우실 텐데.
1: 앞에 댕이 붙이셨대.
2: 앞에 댕이 붙이셨대. 아, 역시.
1: 몸에 한 부분만 땄다 해도.
2: 맞아.
1: 안 추워. 안, 괜찮아.
0: 머구리 작업은 두 명이나 세 명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잠수복을 입혀주는 것도 배 위에 작업자가 할 일이죠.
2: 이게 총 몇 킬로예요?
1: 아,
2: 예. 네. 지금 사고 하시는 게?
1: 신발이 하나가 6킬로 신발.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15킬로 된 거고, 저거까지.
2: 저거까지.
1: 예. 그러면 이게 또 잠수복도 한 10킬로 나가고.
2: 아,
1: 그 납도 10킬로, 11킬로.
2: 아, 납을 또 입구나.
0: 착용 장비만 60kg 정도. 이 무게를 이용해 가라앉고 균형을 잡습니다. 베테랑은 배 위에 동료를 믿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0: 어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구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1: 위험해요. 위험순위 제 넘버원이에요. 위험 직종 넘버원이에요.
2: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예요?
1: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죠.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못을 해서 나는 사고가 90%예요. 사실상.
0: 혹시 해녀와 머구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해녀는 산소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지만 머구리는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아 깊은 수심에서 오래 작업할 수 있습니다.
3: 베테랑께서 지금 이걸로 훔치고 있는 거 이게 라인이에요?
4: 네, 맞아요.
3: 아, 이 폼프랑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5: 이게 산소탱크예요, 이게.
0: 이게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머구리의 투구와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머구리는 투구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고 잠수복에도 공기를 채웁니다. 투구의 밸브로 공기를 내보내는데 빨리 내보내면 몸이 하강하고 천천히 내보내면 뜹니다. 그래서 호스는 머구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0: 선장은 다른 배의 접근을 막고 잠수부의 움직임을 따라 배를 이동합니다. 배 위에서도 참 할 일이 많죠.
1: 보통 이게 저처럼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얘기 네, 나누다가
2: 사담 나누다가
1: 아니면 깜빡 졸다가
2: 네, 그럴 수 있죠.
1: 의외로 꽤 많이 발생해요.
2: 네, 사고라는 게 항상
1: 사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항상 저한테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고요.
2: 네.
0: 이제 베테랑의 일터에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0: 와, 진짜 슈퍼 베테랑이구나, 이분은. 느꼈습니다. 영화 와우 장룡 아세요? 그거 보면은 막 건물들 사이를 땅에서 무협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예,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막 섬이 있는데 요런 데를 뭐 한 1층, 2층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1: 와, 밑에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네, 진짜 최고. 베테랑 다르구나. 와, 대단하시네.
0: 아유,
1: 진짜 놀랐어요. 진짜 잘하신다. 와, 지금 물속에서 보니까 다르네요.
2: 네, 물에서는 날아다녀요.
1: 네, 날아다니니까.
2: 저 영상으로만 보죠,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들어가는 거니까.
1: 그러니까.
2: 뭔가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워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밑에 들어가서. 저 날아다니다가 위에 올라서 걸어다니면 불편하죠.
1: 네, 그럴 것 같아요.
2: 뭔가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이 나죠.
1: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 말씀을 받았습니다.
3: 작업한 지 40분, 베테랑이 출수를 준비합니다. 와, 망태기가 가득 찼습니다. 베테랑이 건져올린 바닷속 보물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4: 이게 해삼.
5: 예. 예.
4: 얘도 또 예. 바닥에 청석.
5: 이건 가리비.
4: 예. 아.
5: 근데 이거는
4: 물소라 같은 거네요.
5: 소라. 예. 여기서 전복소라라고. 이거는 문어.
4: 예.
5: 잘 생겼죠?
4: 비문어인데 이제 조그매서 비문어고.
5: 예. 2kg 되겠다.
6: 저만한 문어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4: 얘요? 얘 잡을 수 있죠. 이 정도 이렇게 편하니까 이 정도 잡을 수 있죠.
1: 아, 문어가 빠르던데요.
4: 아유.
1: 진짜 빠르다.

0: 이게 다 오늘 수확한 양입니다. 베테랑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 우리는 식당에 필요한 네. 거니까. 네.
2: 뭉게 깔 수 있어요?
3: 뭐 아니요, 안 까봤죠. 저
2: 잠시 뭉게 난이도가 없는 거니까.
3: 난이도가 없어요.
2: 그래, 뭉게를 찍어봐요.
3: 네, 이렇게. 끝까지 가지 말고. 네,
0: 됐어. 멍게를 손질하고 있으니 짭조름한 바다 향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와.

0: 정말 맛있겠죠? 이번엔 해삼 손질.
1: 네, 됐습니다.
2: 자, 배를 붙여서 내장.
1: 아, 내장 다 빼는 거예요?
2: 네, 빼야 돼.
1: 아, 장미도 빼고.
3: 아유, 버리지 마, 버리지 마.
1: 버리지 마요? 어, 왜요, 왜요?
3: 우리 배추 사장만 먹는
1: 국거리 있었어요, 동작으로.
2: 네. 잠수하고 났으면.
1: 아, 그 먹는 거예요?
2: 네. 우리 해삼보다 더 좋은 게 그거예요. 이 제일 비싼 족가래 시장에서 와다 조지라고 또 이게 해삼 내장으로 우리가 진짜 자연인이 나는 자연인이라면
1: 그러네요.
2: 우리 진짜 자연인 우리야.
1: 진짜. 예,
0: 예. 오늘 잡은 해산물로 차린 점심 식사.
1: 학식이잖아, 학식.
0: 말할 틈도 없이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1: 한망태기 최고점까지 못 올라오고 그런 건 없어요?
4: 망태기 채우지 않고 올라오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1: 위에 두 분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4: 잠수하는 사람들은 답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위에서 고생, 위에서 자기 지키고 있으니까.
1: 네, 두 분이 계시니까 또.
0: 내일은 저도 1인분의 몫을 꼭 해내겠습니다.
5: 저 잘 보이십니까? 지금은 아침 4시 50분. 벌써 항구는 밝고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0: 오늘은 동해안 어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저도 어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6: 얼마나 가야 돼요?
2: 한 20분?
6: 20분? 어, 네. 평소보다 멀리 가네요.
2: 네. 오늘 첫 개장날이라.
0: 평소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그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하답니다. 저도 어장은 북방 한계선과 조업 한계선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북방 한계선에서 배로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7: 저도 어장 개장하는 날은 기분이 어떠세요?
2: 좀 들떠있죠. 좀.
7: 평소랑 비교하면 어획량이 몇 배 정도가 돼요?
2: 한 10배 돼.
7: 10배요? 와, 평소 10배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확실히. 어, 중요한 날이구나.
0: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해경의 무선 점호가 시작됩니다.
8: 오, 정진. 125, 정진.
9: 뺍니다.
8: 126, 마냥. 126, 마냥.
9: 합류합니다.
0: 바다 위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0: 출발.
1: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선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0: 이렇게 많은 배를 뛰고 있는 거는 진짜 처음이네요.
2: 이거 100m 달리긴 해요.
1: 서둘러 도착했는데 이미 자리 잡은 배들이 많습니다.
3: 해녀배, 해녀배네요, 저거는.
4: 네, 해녀배.
3: 해녀, 해녀 여러분들 타고 계시네.
1: 다양한 어업 방식의 배들이 총출동해 이날만 168척이 모였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오늘처럼 배가 많은 날엔 선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0: 여기 보이는 건물들은 대부분 군부대예요?
6: 전부.
0: 전부
6: 군부대. 여기 민간인 출신지.
0: 아, 민통관이어서?
6: 네.
1: 바다 위 국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니 그 경계가 더 또렷이 실감납니다.
0: 지금 남쪽에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온 거네요. 우리 남한 국민이 갈 수 있는 최북단이네요, 여기가.
6: 맞아요.
0: 저 금강산 보이네요, 낙타봉.
6: 네, 해금강.
0: 해금강, 낙타봉. 네.

0: 갑자기 조업선 한 척이 다가옵니다.
1: 아 근데 여기 너무 가까이 있잖아 오늘.
2: 아 주.
1: 아 진짜.
0: 호스가 어선 수풀에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한데요.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겁니다.
3: 원래는 그러면 막 와서 막 욕해요. 좀 비켜라, 좀 떨어져라. 막.
4: 여기 왜 왔냐? 아, 근데 여기 뿌린 거 안 보이냐? 아, 아니 뭐 작업하다 작업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또 착한 분들은 또 착하고. 보통 장수 이게 머리 어려운 사람들은 문어 지나간 길을 봐요.
3: 아, 어, 길.
4: 나는 그 아무리 설명 들어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길을 봐요. 어. 문어 지나간 길이 보인대.
0: 문어가 숨을 만한 곳도 족집게처럼 찾아냅니다.

이 정도면 변신 아닌가요? 커다란 다리와 빨판으로 저항합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0: 신으면 못 견디고 살살 올려야 돼요. 치마살 싹 잡아당기면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면 요 숨길, 거기다 우리 요 갈구리를 여가지고 싹 당기면 또 나고.
1: 드디어 수면 위에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2: 땡겨. 오케이, 됐어. 나요, 나. 여기 잡아요, 망태.
3: 망탱이 잡았습니다.
1: 그런데 베테랑의 몸에 뭔가 감겨 있는데요.
2: 자,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
1: 바로 대왕 문어. 베테랑 몸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와.
2: 수고하셨습니다.
1: 이렇게 큰 문어는 난생 처음 봅니다.
2: 대가리 넣었어요?
3: 대가리가 들어갔습니다.
2: 오케이. 자,
1: 진달래 피는 봄철에 가장 맛있어서 꽃문어라고 불린다는 바로 그 대왕 문어입니다.
2: 하나, 둘, 셋. 오. 와, 30 넘어. 와, 이거 어떻게 얘를 데리고 올라왔냐? 어디다 놨어요? 어디다 놨어요?
1: 여기가 베테랑의 마지막 포인트.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서서히 몸을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2: 수고하셨습니다.
1: 멍게가 제철이라 그런지 수확량이 유독 많았는데요.
0: 옛날엔 단 6월까지도 물이 찼어요. 이 바다가 그릇이 커가지고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더워지는데 지금 그 기간이 가을에 한 달, 봄에 한 달 다 그렇게 됐어요. 빨라졌던 것 같아요.
4: 물속 풍경도 뭐 한 10년 전이랑 바뀐 게 실감이
0: 좀... 엄청나게 차이 났어요. 돌이 안 보였어요. 풀에 잠겨서 밀림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은 숨을 곳이 많고 돌하고 멍게밖에 안 보여요.
1: 10년 뒤에도 고성 앞바다에서 대왕 문어를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5: 쇠 신발이 돼가지고.
2: 네네네네.
5: 발이 다 저거다고. 아.
2: 베테랑님 많은 분들 교육 시켜 보셨죠?
5: 아유.
2: 여러 명 하셨죠?
5: 한 열대 명 했어요.
2: 열대 명이요? 아, 영광입니다.
5: 딱 이제 하겠다고 했다가
2: 네.
5: 딱 입힐 때까지 있다가 이제 사다리에 딱 매달리니까
2: 예.
5: 푸른 바다인가 바다인 줄 알았는데
2: 예.
5: 거기서서 비가 나고 보니까 검은 바다인 거야. 검푸른 바다인 거야.
2: 그러겠죠.
5: 딱 그렇게 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0: 못 나 사다리 못 나.
1: 네.
2: 오. 팔을 넣어서.
3: 네. 우주복을 입는 게 꼭 이런 기분일까요?
0: 자, 앉고.
4: 와, 이렇게.
5: 네. 보세요, 첫 느낌이.
2: 자, 장기.
1: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얼떨떨하네요, 이게 약간.
0: 이 직장이에요, 직장.
2: 네, 아, 직장이
0: 직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출근한 거예요.
2: 되게, 되게 장소에 굉장히 흡수하네요.
4: 오, 어깨가 살짝 아플 거예요, 또.
3: 무겁고 갑갑하고 또 조금은 외롭습니다.
6: 여기가 공기 빠지는 데고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공기가 빠지고.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쭉 누른 상태에서 하강을 하고.
4: 이걸 머리로 이렇게 누르는 거라는데 인사도 안 돼.
3: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라앉는 겁니다.
7: 뿌령 말고. 다시면 무조건 이거 빠지고 있어야지. 네. 이게 뭐야? 컴프레서 5마력이기 때문에. 아. 자동차 타이어 유능구나 이거 같기 네. 때문에 금방 백동해진다.
6: 아, 5마력.
7: 시일자 맞자. 이게 전부야. 아. 계속 받아야 돼, 항상. 말도 안 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해야 된다.
6: 와, 이걸 평생 하신 거네요? 어휴.
4: 어휴. 천천히, 어휴. 천천히.
6: 어휴.
3: 이땐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60kg 무게를 지고 천천히 바다에 들어갑니다.
4: 아직 내려가지 못하네. 손을 놔야 되는데.

0: 이런 거구나. 아, 그 바닥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아, 바닥이 근데 닿더라고요, 땅이.
1: 아니, 아니, 안 내려갔어.
0: 아, 안 내려간 거예요?
2: 네, 안 내려갔어.
0: 아,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갔다고.
2: 안 내려갔어.
1: 손을 있죠, 손을.
0: 네.
1: 손을 넣으면서, 몸을 일찍 지면서, 네. 일찍, 일찍 해서 제가
3: 이번엔 호수 대신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2: 오,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3: 잠수복이 무거워서 몸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는데요.
4: 계속 이 공기가 머리로 들어오면서 온몸에 있는 이 수트에 공기가 차면서 몸은 팽창되고 이게 뜨는 건지 가라앉는 건지 가라앉는다면은 얼마나 가라앉는 건지 이게 바닥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물론 몇 미터인지는 알고 들어가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니까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있는 거지? 이게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0: 어. 내려가는 기분은 알겠는데
2: 나중에 길이 잘리면 일로 와요.
3: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0: 저산 가는 거예요 지금?
1: 네, 뒤에. 이게 예. 건강이 엄청 좋아요.
0: 예,
1: 바닷가는 물방울이 깨지면서 나오는 산소. 산에는 나무가 이제 내는 산소.
0: 항상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1: 잘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네. 다 왔어, 다 왔어.
0: 예. 베테랑가의 산책길.
2: 여기가 비밟은 눈 코스. 따라올 수 있어요?
3: 예?
2: 내 발로 한번 따라와 봐요.
3: 아니, 어디까지 하는 줄 알아요?
2: 저 우회까지.
0: 정말 당황했는데요.
3: 이 정도는, 그 정도는 다신다더니.
2: 아니, 이거 끝나면 비표작이.
3: 이거 너.
2: 예. 이거 운동, 잠수는 팔, 허리, 다리.
3: 예.
2: 이게 보완된.
3: 이게 근데 이게 스쿼트처럼 된다. 오리걸음처럼. 되네.

0: 다 온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더라고요.
1: 이거 전신 운동 진짜 좋아요.
2: 예, 네, 그렇게 하네요.
1: 엄청 좋아 이게.
2: 좋긴 좋은데. 근데요. 근데 진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0: 결국 제가 베테랑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2: 아, 자고 싶네요.
1: 이젠 달리기.

0: 저희 전력줄지 한번 우리 카메라들이. 다 찍지, 다 같이.
1: 자, 난 작게 실려 네. 운동하네. 우리 다.
2: 건강하게 더 오래 일하기 위한 베테랑의 운동 루틴입니다.
0: 어디까지 가시는 거지? 너무 좋네요. 피곤해요. 예? 다리 찍게요? 다리 유연성이 없는데.
3: 돌기.
4: 이거 머리 여기 10번 닦기.
0: 예?
3: 뒷짐지고.
0: 뒷짐지고요?
3: 뒷짐,
0: 군대. 군대에서 하는 거죠. 우와. 맞다고.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이 좋은 거 아드님은 왜 같이 안 해요?
3: 자유를 구속하지 말래.
0: 자기 구속하지 말래요?
3: 같이 하자 말 안 해, 그래서.
0: 같이 하자.
3: 이 몸에 뱅기 그라서. 인민군 군인 체질.
0: 인민군?
5: 군 생활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3: 20년.
2: 박명호 베테랑은 북한 군인 출신입니다. 2006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죠.
4: 제가 이제 중대장을 할 때인데 군인들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일체 부식은 모두 자체 해결이에요. 자체 자력 갱생이라는 그 구호 아래 그 대신 뭔가 하면 해상 어로 부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줘요. 나는 이제 농사보다 그쪽을 도전했어요.
2: 결국 자신의 몸 하나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머구리가 됐습니다.
0: 북에서 오셔가지고 왜 대진에 자리 잡으셨어요?
1: 이거 열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0: 아, 이거 최북단이니까.
1: 네.
4: 그랬는데 오늘이 아니라 20년이 가네. 나타났어.
0: 아, 그래요?

0: 이제 진짜 머구리가 될 시간입니다.
1: 할까요? 물속으로.
2: 한두 분.
3: 네. 네.
0: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오늘 다 해주시니까 좋네. 해주시는 게 많이 잡아오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4: 착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고.
5: 이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 두 분이 해주시면 우선 3인 1조라는데.
0: 오늘따라 왜 이리 바다는 넓고 깊어 보이는지. 눈앞은 온통 검푸른 바다.
2: 돌멩이처럼 내려가면 돼, 돌멩이처럼. 귀가 허용하는 한.
1: 귀가 허용하는 한?
2: 내려갈 때 저 잠수평은 없어.
1: 아, 올라올 때는 어떻게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2: 그래,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지. 최대한 천천히. 그 하는 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4: 저도 돌멩이, 저도 부침해서 올라왔어요.
2: 잡고, 손 잡고, 손 잡고!
1: 이번 여기 칸.
2: 한 칸 더!
0: 다들 긴장한 느낌인데요. 웃는 게 매력적인 베테랑도 내내 굳은 표정.
1: 무슨 일 생기면 나 구해줘야 돼요.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위에서 봐주신다고 믿고, 예. 믿음의 벨트네, 믿음의 벨트.
0: 이제 투구만 쓰면 끝.
1: 다녀올게요, 선장님.
4: 우리 앞으로 살짝 숙이고, 머리를 살짝 집어 넣어야 돼요. 아니, 몸을 쓰지 말고, 머리만.
0: 투구를 쓰니 외부와 단절된 느낌.

제 불안한 숨소리만 더 크게 들리고요. 입사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몸의 균형을 잡고 투구 버튼을 누르며 조금씩 하강하기.

0: 신기하고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피곤하다. 한 사람아, 그리고 가문이나 진짜 걸고 싶구나.
1: 해파리를 보고 있자니 바다가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2: 말미잘, 그 다음에 미역, 뭐 이런 것들이 바다의 숲처럼 이렇게 생태계가 어떤 풍경을 자아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산이나 이런 것들이 언덕이 있는 것처럼 물속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있더라고요.
1: 슬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3: 내려가서 손으로 내 몸을 밀어야 돼. 바다로 내 몸을 밀어야 돼. 그걸 잘 못해, 처음에. 왜냐면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 이 무거운 거를 내가 쓸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잘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몸이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살짝 뒤집어질 뻔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처음부터 바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1: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아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2: 배우러 왔습니다. 지금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1: 5개월 동안 틈만 나면 바다로 향했습니다. 특히 차가운 바다 수온에 적응하는 훈련을 많이 했죠.
4: 물속에서 이제는 좀 적응이 돼. 그냥 움직이잖아. 이? 공기방울 보면 알래. 가만히 있는 공기방울하고 움직이는 공기방울하고 다르거든.
1: 머구리가 이동하면 공기방울도 따라 움직입니다.
4: 여기 들어가면 걱정이 없어지고 올라오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5: 아, 그래요?
4: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지옥 같아 보이는데 뒤가면 천국이에요.
1: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뭐라도 잡아야 할 텐데요. 이번엔 멍게입니다. 어찌나 깊게 박혀 있던지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0: 아, 멍게 하나. 멍게 하나 잡았다.
2: 근데 이제 멍게가 되게 이렇게 따는 게 보이기엔 되게 쉬웠거든요. 베테랑이 하실 때 보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 녀석을 손으로 그냥 훔치면 되는 거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얘가 힘이 세더라고요. 갈고리로 힘으로 하려다가 한두 미는 이렇게 찢어놓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다르구나. 남이 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내가 할 때는 다르구나.
1: 혹시 보셨나요? 바로 문어.

0: 올라온다.
1: 올라오네, 맞네.
0: 전진, 전진.
2: 멍게, 형 멍게.
3: 멍게 잡았어, 멍게.
4: 멍게를.
3: 하트를 버리다가 못할 거야.

0: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1: 아유, 혼났어요.
0: 아, 문어가 한 마리에 어른거렸는데 하트를 거리다가 못 잡고요.
1: 왜 못 잡고 왔어요?
0: 다 보셨구나.
1: 아유, 문어한테 안 잡혀간 게 다행이지.
0: 아, 그러게요. 아, 저 하고 싶어도 손이 차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얼마나 있었어요?
1: 한 30분?
0: 아, 더 오래 있는 줄 알고.
2: 야, 천천히 올라와, 천천히.
0: 천천히, 예. 아. 아이고.
1: 저, 앉아, 여기 앉아.
0: 아, 예, 아유. 와, 손이 너무 차요, 지금. 손끝이 시려요.
1: 물 어마어마하게 차, 지금.
0: 예. 그러네요.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눈 앞에 보이는 거 막 획득하는데 정신 팔려.
2: 그게 바로 가장의 의무, 가장의 의무. 가장.
0: 가장이, 아, 가장의 의무. 야.
3: 네. 3, 4, 4, 5, 8, 9, 10, 11, 12.
0: 멍게 13마리. 아, 멍게 14개, 성게 5개.
2: 네. 지금 아직 성게철이 아니라서.
0: 아, 그래요?
2: 알이. 예.
0: 어, 있네요.
2: 이야, 올 여름 성게 잘 되겠다. 어, 또 걸겠다.
0: 이게 성게 젖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준어로는. 어. 자연산 성게젓.
4: 직접 채취하시어서 드신 거 어떠세요?
0: 맛있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직접
2: 먹어.
0: 어, 예. 어. 성게젓. 이 맛에 어업을 하시는구나.
2: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죠?
0: 이거요?
1: 네. 오늘 아마 밤에 아마 꿈에 아마 놓친 문어 계속 나올 거야.
0: 근데 지금
1: 야,
0: 그렇게 문어 놓친 문어 생각나.
1: 잠이 안 와. 계속 나온다고 꿈에.
0: 아, 근데 지금 약간 호흡이 가쁘네요. 이게 빨리 작업하고 올라오니까 이게. 와, 이 밑에서
1: 그래.
0: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1: 귀도 멍하고.
0: 예.
2: 아, 자, 세 시간 전에 몸이 나긋했죠.
0: 예.
2: 수고하셨어요.
0: 아유.

0: 조업을 마친 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장의 명물, 피문어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1: 오늘 전방에 문어가 왔습니다.
0: 대왕문어가 넘쳐나던 시절을 기억하는 어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2: 아유, 오늘 저도 어장 처음 들어가는 날인데 이렇게 나온 건 안 돼.
3: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기서?
4: 3년?
3: 그럼 30년 전보다는 문어 많이 뜨는 거예요?
4: 아유, 그럼요. 큰 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5: 아, 네, 지금 문어가 좀 자라졌어요.
4: 자라진 것도 있고. 작년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오죠. 계속 지금 어해 뽑아지고.

0: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구멍도 이렇게 조절해갖고 하고 있는데도 네. 수원하고 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바닷속 풍경을 직접 마주하는 직업. 머구리의 눈으로 바라본 바다는 신비롭지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자원이 풍부했던 옛 시절을 지나 바다는 퍽 삭막해졌습니다. 밀림은 사라졌고 문어가 숨을 곳이 줄었습니다. 10년 뒤에도 베테랑이 대왕문어를 힘차게 건져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취미는 과학에서 다뤘으면 싶은 주제를 받고 있고 또 많이들 좀 보내주십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요청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1: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0: 네.
1: 그 예전에 김상윤 교수님이 우리 수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네. 콩알로 태양을 만들 수 있다.
2: 솔직히 저는 살면서 수학이 재밌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0: 오~
2: 머리 터질 것 같고 문제 푸는 거 스트레스였는데 미상수학 재밌더라고요. 아, 네. 오늘 그럼 이어서 하는 거예요?
0: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들기. 저는 그분의 어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3: 예.
0: 자, 시청자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저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 진짜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 여러분은 감이 옵니까? 콩은 어떻게 태양을 만듭니까?
4: 말도 안 되는데.
1: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4: 저는 사실은 살짝 한번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포기했습니다.
0: 아.
4: 그래서 김상윤 교수님께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0: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핀!
1: 미스터 핀!
0: 나와주세요!

0: 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큰 떡밥을 뿌리고 가셔가지고.
1: 예. 예, 지난번에 사실 약간은 즉흥적으로 네. 드린 말씀이어가지고 네.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0: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콩으로 태양을 만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각오되셨죠?
1: 예, 준비해봤습니다. 네.
0: 콩으로 태양 만들기?
1: 네, 어디서도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네.
2: 오, 그러세요?
1: 이게 대중강연에 맞는 주제인가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아, 예, 예. 한번 용기를 내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수학이니까요. 미스터 빈, 프로페서 빈, 자, 콩알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걸 궁금해하십니다, 다들.
1: 그 전에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즉흥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0: 그랬죠.
1: 지난번에 17조각으로 쪼개서 뭐 태양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게 17조각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17조각은 콩알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콩알 하나를 쪼개서 뭐 그것도 신기하죠. 네. 근데 태양을 만들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쪼개야 되긴 합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뭐 몇 조각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작은 콩알이 어떻게 태양이 되냐.
2: 맞아요.
0: 이거였거든요. 네.
3: 전에 예. 했던 것처럼 막 늘리고 막 풍선처럼 불고 해서 키우는 막 그런 얘기로 가나요, 또 오늘도?
1: 는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돌리거나 뭐 밀거나 그런 것만 하고 또 쪼개고 그런 일만 합니다.
2: 아니 근데 당장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하시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어긋날 거고 그렇지.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부피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정확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0: 식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물리학자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2: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리 쪽에서는
1: 아, 허용할 수 없죠.
2: 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1: 그래.
0: 아. 그런 고민들은 뭐 물리학자들한테 밀어두면 되고 저희는 어쨌거나 쪼개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1: 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0: 말로 표현할 수 있죠.
3: 비유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2: 저도요.
3: 너무 네. 이렇게 확신으로 하시니까 네. 좀 무서운데 이제.
0: 지금 말씀하신 부피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핵심인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맞지 않고
1: 네.
0: 부피도 변하는 거죠.
1: 부피요?
0: 근데 문제는 다 이러한 논의들이 그래서 부피가 뭐지? 라고 수학자들이 질문을 하다가 생긴 그런 결과긴 해요.
2: 질문이요?
0: 도대체 부피가 뭘까?
1: 어? 부피? 부피요?
2: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 그렇습니까? 수학자분들은 늘 의심해요? 풀어 오십네요?
0: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다 부피는 구할 줄 알면서
1: 네. 맞아요.
0: 부피가 뭐냐고 그러면은 사실 잘 몰라요.
2: 부피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잘 배우세요. 자, 이 컵 안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쏟아요.
0: 예.
2: 그럼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0: 예.
2: 그게 부피입니다. 어느 곳에든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차여져 있으면 그게 이제 부피라고 할 수 있죠.
0: 아주 정확하죠.
2: 네.
0: 그게 제 기억에 아마 그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2: 예.
0: 가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2: 네.
0: 무슨 박사까지 있는 엔지니어가 전구 안에 부피를 계산하려고 막 열심히 식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지나가다가 아버님 물 채우면 되잖아.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고.
1: 야, 에디슨. 에디슨 거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2: 아니, 아니,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죠. 네, 안에 뭘 채우면 그게 네. 부피가 되는 거니까.
0: 네.
2: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피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0: 저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수학자들이 부피를 결국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1: 어? 부피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4: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의하는데.
0: 정의하는데 실패했어요.
2: 아,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4: 근데 저희도 학창시절에 부피 네. 구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되게
0: 맞아요, 맞아요.
4: 간단한 부피부터 시작해서
0: 네.
4: 복잡한 것들 부피 구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0: 그런 것들이 뭐 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책으로 잘 만든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기원전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뿔, 그 밑에는 동그랗고 쭉 올라간 그런 꽃갈콘의
2: 네네.
0: 부피를 계산을 했어요.
2: 어.
0: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걔를 조그만 원기둥으로 막 잘랐어요. 그러니까 꽃갈콘인데
2: 잘라요 그거.
0: 예, 걔를 잘라가지고
2: 그렇게 해서 부피를 잰다고요?
0: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부분은 대충 원기둥이니까
2: 네.
0: 원기둥은 제일 줄 알고 더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2: 네.
0: 이렇게 잘라가지고
2: 그렇죠.
0: 걔네들 더해가지고 이제 자르는 횟수를 점점 많이 해요. 100번, 1000번, 1000번.
4: 적분이네요.
0: 적분이죠.
2: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최초로 그러면 부피를 정확하게 예. 측정을 한 사람입니까?
0: 그렇죠. 여러 가지 도형에 그때까지 네. 못하던
2: 자기 쪼개가지고 마치 예. 그 예쁜 꼬마선충을 잘게 쪼개가지고
4: 오, 맞네 맞네
2: 잘게 쪼개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0: 예.
2: 쫙 쪼개가지고
0: 예.
2: 그것들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했다.
0: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어받아가지고 오늘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미적분이 탄생을 해요.
2: 미적분.
0: 잘게 쪼개서 더하는 게 언제 잘 되는지.
2: 아.
0: 라이프니츠, 뉴튼 뭐 이런 분들 결국 뭐 리만이라고 불리는 뭐 리만 가설의 그 유명한 분까지 다 이어받아가지고
2: 미적분이 완성됐다.
0: 예, 미적분이 완성됐어요.
4: 한 2000년 정도 동안 예. 사실은 쪼개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분이라고 예. 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물체 부피를 구해오다가
0: 예.
4: 잘 구해왔잖아요.
0: 예,
4: 그걸로.
0: 예, 웬만한 건 다 구해요. 그래서
4: 그러다가 그 부피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0: 아, 사실 부피라는 게 수학자들은 부피라고 그냥 흔히 쓰지만 하여튼 뭐 어떤 양이에요. 질량이라고 보면 돼요.
2: 예, 예, 양.
0: 그래서 그런 질량을 구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예쁜 도형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2: 아.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있죠? 뭐 80%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2: 네.
0: 그러면 1리터의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질소의 부피는 얼마일까? 분자들이 80%가 아주 골고루 퍼져 있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 부피를 800cc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1000cc니까.
2: 네. 계산으로 따지면
0: 예.
2: 800cc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0: 그런 건데 이 800cc는 절대 계산이 안 되거든요.
2: 아,
0: 재는 거 말고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수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2: 그러면
3: 아, 그러네요.
2: 재면은?
3: 화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0: 예.
3: 1리터라고 하거든요.
2: 어.
0: 아, 그래요?
3: 네, 80%지만 공간에
0: 예.
3: 있고
0: 예.
3: 20%도 이 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에
0: 예.
3: 저희는 그러면
0: 어.
3: 비율을 또 안 따져요.
0: 아, 그래요?
2: 그러면 80%니까 800cc라고 안 하고 그냥 1리터라고 해버립니까?
3: 네, 왜냐하면 네. 그 공간을 나눠서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들어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피

0: 꽤 오묘하네요, 이게.
1: 그런 거죠.
2: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피를 항상 어떤 경우에도 무언가 수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1: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3: 의심을 하죠.
1: 부피가 도대체 뭘까?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부피란 뭘까?
3: 그럼 수학자들은 그렇게 질문만 하고 또 답을 안 찾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야, 부피란 게 뭘까? 너 그게 진짜 맞는 부피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자들은 부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나?
1: 예.
3: 아예요?
1: 아, 그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예.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3: 아~
0: 초심으로.
1: 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3: 예. 야, 2000년 동안은 그냥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1: 구분구적법 다 잊어버리고.
3: 아, 잊어버리고.
1: 그래서 그거를 엄밀한 이론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르벡이라는 사람이고요.
3: 아, 르벡.
1: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3: 19세기 말. 아~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면 르벡이 이제 어쨌건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1: 예.
3: 우리가 부피의 어떤 그 기준점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1: 예. 아,
3: 라고 해서 르벡이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1: 부피란 예. 정말 쉽게 예.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예.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부피는 0이어야 된다.
4: 그렇죠.
1: 당연하죠.
3: 예. 없으면 0이죠. 무조건.
1: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육면체
4: 네, 네.
1: 주사위.
3: 예, 그 주사위.
1: 는 부피가 1이어야 되겠죠.
4: 네.
1: 걔는 부피가 1이다.
4: 예. 네.
1: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4: 예.
1: 아주 복잡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걔를 둘로 쪼개요.
4: 네.
3: 일단 쪼개요.
1: 둘로 쪼개서 네. 각각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4: 네.
1: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3: 그것도 예예 뭐 인정.
5: 이게 1이었는데
3: 예.
5: 쪼갰다가
3: 그렇지. 예.
5: 붙이면
3: 예. 다시 똑같지.
5: 합이.
1: 그쵸.
3: 어? 잠깐만. 근데 그럼 가루가 떨어질 텐데. 붙일 때.
1: 그죠.
3: 아,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데. 그죠.
4: 의심,
3: 의심. 의심, 의심,
4: 의심. 의심이 되겠어요.
3: 의심, 예.
1: 그런 거죠.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죠.
3: 그렇죠. 아이들도 알죠.
4: 합리적이에요, 여태까지는.
1: 그죠. 그 다음에 사실 하나 더 가정하긴 하는데.
4: 예.
1: 그거는 오랜 전통 때문인데. 이제 어떤 물체를 무한계로 쪼개요.
4: 네.
3: 무한계로 쪼갠다.
1: 네, 셀 수 있는 무한계.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뭐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3: 어쨌건, 예, 많이 쪼갠다.
1: 그 다음에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부피를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4: 그렇죠.
1: 하겠죠. 네. 예.
6: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1: 네.
6: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1: 예.
6: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던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3: 그러네.
6: 무슨 예. 차이가 지금 있는
1: 거야?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잘게 쪼개되 각각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애라는 그런 가정을 했어요. 원기둥, 네모, 세모 딱 그런 것들이죠.
4: 네.
1: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모양으로 쪼개건 간에 르벡의 공리를 이용하면 은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거는 다 르벡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죠.
4: 네.
1: 드디어 우리도 뭔가 물리학자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더 일반적인
3: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네.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돼 쪼개 예. 붙여 그다음에 재면 돼 그게 부피야
1: 예.
3: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하면서 이제 과학계에 이제 소문이 딱 예. 나간 거죠.
1: 그런 장밋빛 미래에 사람들이 젖어 있었는데 그런 르벡의 희망이 산산조각 깨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4: 깨져요?
0: 저거 수학계는 뭐가 자꾸 산산조각이 나요?
3: 또 누가 어디서 태클을 걸든지
4: 그러니까요.
3: 변수가 또 나왔네요. 네. 왜요? 누가 되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뭡니까?
1: 비탈리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3: 아, 비탈리?
1: 예,
3: 수학자. 역시 또 딴지 걸었네.
1: 그 수학자가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육면체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얘를 무한계로 나눴어요. 셀 수 있는 무한계. 근데 각각이 무슨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무슨 먼지 구름 같은 그런 거예요.
3: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갰다.
1: 잘게 잘게. 굉장히 잘게 잘게. 그래서
3: 모래처럼
1: 첫 번째 모래 더미, 두 번째 모래 더미, 네. 세 번째 모래 더미 이렇게 쪼갰어요.
4: 네.
5: 그리고 그 더미가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1: 무한계가 있죠.
5: 아 예.
1: 근데 이렇게 잘 쪼갠 문제가 없는데
4: 네.
1: 비탈린 희한하게 쪼개가지고
4: 네.
1: 얘네들이 다 부피가 같을 수밖에 없게 쪼갰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각각의 조각이 예를 들어서 부피가 0이다. 그럼 다도에도 부피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다도에서 정육면체 나와야 되니까.
3: 부피가 0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1: 말이 안 되죠.
4: 네, 네.
1: 그러니까 부피가 있어야 돼요.
3: 네, 무조건 있어야죠.
1: 아주 조금이라도.
3: 네,
1: 뭐 100만 분의 1.
3: 그렇죠, 있어야죠.
1: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도 얘가 무한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천만 번 더하면은 100만 분의 1이 천만 개 있으면은 10이거든요.
4: 네.
3: 그럼 10이 돼버린다고요?
1: 10이 돼버려. 이상한 거죠. 원래 부피가 1이었는데.
3: 원래 1이었는데?
1: 네.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3: 아,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1: 네.
3: 무한대로 쪼개는 거에서 이미 변수가 생겨버렸네. 아니 비탈리 씨는 아니 굳이 다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무한으로.

0: 쪼갤 일은 네. 없잖아요, 살면서. 네.
1: 근데 그냥 반씩 반씩 자르는 걸로 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2: 그렇게 옆에서. 예쁘게 자르는 문제가 없어요.
1: 근데 지금 예쁘게랑 안 예쁘게 네.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뭐야 지금?
2: 지금 예, 네. 두 가지 포인트가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예쁘게 자르는 것과 이상하게 자르는 게 뭐냐. 네. 그리고 또 대프코님의 포인트는 네. 왜 무한계로 굳이 잘라야 되냐. 그 예쁘게 자르는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사람들은 예쁘게 자르는 것과 안 예쁘게 자르는 것에서 구별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항상 부피가 있기를 바랬어요.
0: 어떻게 자르든?
2: 예, 아르키메데스나 리만, 뭐 뉴튼, 라이프니 그런 분들은 다 예쁘게만 자르신 분이고 어떻게 잘라도 먼지구름처럼 나누어도
0: 케이크 커팅처럼
2: 예, 부피가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데프코님의 포인트가 사실 더 중요한데
0: 예. 왜 무한대로?
2: 굳이 무한대로?
0: 우리... 아, 루벡이 이거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 또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2: 그러니까 예. 예. 무한개만 자르고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구분구적법의 전통 때문에 예. 무한개로 자르긴 해야 되지만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유한개만 자르고 살자.
0: 네.
2: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0: 아, 갈렸군요.
2: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럼 무한개는 포기하고 유한개로만 잘랐을 때 잘 더해지면 그게 만족할 만한 부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0: 어.
2: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뻔하다가 바나우와 타르스키가 예. 폭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거죠.
0: 아, 바나우 타르스키?
2: 예, 바나우란 사람이 있고 타르스키란 사람이 있는데
0: 바나우와 타르스키.
2: 예. 예.
0: 이 수학자분들이 예. 연구를 해서 뭐가 나왔군요. 예.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가자. 예. 아,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무한으로 쪼개봐야 우리만 머리 아파. 했는데 이분들은?
2: 꿈을 다른... 산산조각 낸 거죠.
3: 어떻게 해? 어떻게 해?
2: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한계로 잘라서 각각의 부피를 더하면 전체가 나올 거다.
0: 네. 네.
2: 라는 가정만 해도 니네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4: 유한계로 잘라도 안 된다라는
0: 거. 아,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딱 떨어지게 유한계로 뚝뚝뚝뚝뚝뚝 네. 잘라놓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이면 다시 네. 이제 원래대로의 그 주사위 네. 일자리가 나오는 게 네. 맞는 건데. 네. 근데 왜 거기에 대해 의심을 품죠?
2: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네. 드디어 오늘의 주제처럼 콩을 유한계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라고 할게요.
0: 네네네.
2: 100만 개로 쪼개서.
0: 쪼개서.
2: 걔네들을 재조립해요. 돌리고 밀고 해가지고 재조립하면은 태양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0: 야, 이분들이네.
4: 아, 이분들이었어요?
2: 아, 이분들이었어요. 아,
0: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든다가 이분들이었어요?
2: 예.
0: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방법만 잘하면요. 지구에 식량난이 해결이 됩니다. 예? 콩, 그 작은 콩으로, 예? 오병이어의 기적 설명이 될 수 있겠네.
1: 저 얼마 전에 금리 뺐는데 그걸로 금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0: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콩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라는 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일단 그 정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일단 준비 운동부터. 좀 더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예. 무한히 긴 직선을 생각해볼게요.
0: 네,
2: 끝도 없이 긴 직선.
0: 직선. 예. 예, 예, 예.
2: 그럼 제가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은 네. 무한히 긴 직선을 세 동강 내가지고
0: 세 동강
2: 그 중에 두 동강만 쓰면
0: 네.
2: 원래 있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0: 그 무한이면
2: 무한이면
0: 무한이면 무한에서 이게 예. 쫙 날아가는데 예. 산동물을 뚝 했다. 예. 1, 2, 3.
2: 예.
0: 네.
2: 그리고 2를 버려요.
0: 2를 버려요. 그럼 붙겠죠?
2: 그 1과 3을 붙여요.
0: 예.
2: 다시 나오죠?
0: 예. 다시 또 직진, 직진. 예. 그게 무한이네?
2: 예, 그죠?
0: 아,
2: 그게
0: 예.
2: 워밍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안 신기하죠?
0: 예.
2: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0: 콩은요? 콩은 다를 텐데.
2: 얘를,
0: 예.
2: 얘를 유한계로 잘라서
0: 네.
2: 상당히 많이 버려요.
0: 예,
2: 버리고 원래 콩을 다시 만들 거예요.
0: 오이? 어? 심지어 버렸는데 원래 콩을 만든다고요?
2: 근데 뭐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0: 어떻게 똑같지? 이게 똑같아. 직선하고 다른데 왜냐면 직선은 끝이 없는데 콩은 얘네들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막 이 막 네. 같은 게 있잖아. 끝이 이렇게 네. 모아져 있잖아요.
4: 그러니까 이 공만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가 끝이에요.
0: 그렇죠.
4: 말할 수 있죠.
0: 네.
4: 무한이 아니잖아요.
0: 무한은 안 되죠.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네. 해드려야 돼. 왜냐면 자 선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2: 네. 네,
0: 봐봐요. 마술은 아닌데 가운데 쪼개.
2: 네.
0: 붙여. 그럼 일단 부피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2: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0: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콩알이나 이런 초콜릿볼은
0: 네.

0: 유한이지만
1: 네,
0: 거기 있는 점들에게 쓴또 무한이거든요.
1: 아.
0: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표가 0일 수도 있고 네. 1일 수도 있고 네. 0.1, 0.01, 0.001, 0.0001
1: 두구니까 어딘가에 뭐 다 있겠죠. 예.
0: 예, 모든 실수 좌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점에게 쓰면 무한계예요.
2: 오.
1: 점으로 치면
2: 그래서 예. 여기도 이 안에는 점으로 예. 따지면 무한한 점이 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을 예. 찍어 점을 점으로 찍으려면
3: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진짜 수학적으로
1: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다음 워밍업이 있는데요.
1: 네, 이게 좀 궁금해.
0: 교구를 준비해봤어요.
1: 교구요? 교구 아 교구. 이게 뭡니까?
0: 아이 장난감인데 제가 제 네 발 달린 나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각각의 점마다 발이 네 개씩 달려 있어요.
1: 네 발 달린 나무.
0: 네 발 달린 나무.
1: 예.
0: 각 점마다 선분이 네 개씩 뻗어나오고 있어요. 얘도 위로 세 개, 아래로 한 개. 위로 세 개.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에서 3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층.
1: 무한층 뻗어나가는. 예. 예.
0: 그리고 얘를 정면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90도예요.
1: 오.
0: 뭐 적당한 각도 잘 보면은
1: 90도.
0: 네.
1: 딱 90도.
0: 딱 예, 그림자를 내면은 예. 이 그림자만 보면은 90도, 90도, 90도, 90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1: 예. 예. 네 발 달린 나무.
0: 예. 예. 어쨌거나 그리고 포인트는 예.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1: 예.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1, 1, 1, 1 떨어지는 예. 길이를 다 맞췄고요.
0: 예. 예. 어쩌면 사실 뿌리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무 뿌리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서 오늘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라색 점을 빨간색으로 옮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그 자신의 자식들 밑에 뿌리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간다.
3: 다 같이.
0: 예,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얘를 그림을, 수학자들은
1: 예, 그, 아 있네요, 뭐가?
0: 예, 그림을 그려서 많이 표현을
1: 예,
0: 해요. 아,
1: 그림은 또 예, 이해를 좀 도와주겠죠.
0: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예요. 공들이 우리가 부르는 꼭지점입니다. 빨간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십자가, 보라색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십자가. 다만 변들의 길이는 달라 보이겠죠.
1: 저기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짧아 예. 보이는 저 아래 있는 애들도 다 직선은
0: 예.
1: 다 똑같다.
0: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직선에서 가운데 던지고 원래 이런 다시 만들었잖아요.
3: 네. 네. 무한이었을 때.
0: 예. 네. 뭐냐면은 서팀, 동팀이라고 할게요.
3: 네.
0: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네. 북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1: 네.
0: 위랑 아래를 버려요.
4: 아, 오케이.
0: 위랑 아래를 아래? 버리고 네. 가운데도 버려요. 버리고 서팀과 동팀만 남겨놓고 걔네를 붙여봐요. 그러면은 원래 거랑 똑같아져요.
1: 어?
0: 원래 그건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면은 얘가 쉽잖아. 빨간 공이 되는 거예요. 빨간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모든 길이는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1, 1, 1, 1.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원래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거나 새로운 거나 예. 점과 변들만 생각을 하면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뭐 빠지고 얘네들만 예. 이렇게 붙여놔도
0: 예.
1: 값은 다 똑같은 애들이
0: 예.
1: 생긴다는 게 복제.
0: 예, 복제.
1: 복제.
0: 예.
1: 네.
0: 수학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2: 지금 동서만 가지고 복제를 한 거잖아요.
0: 예, 그리고 남팀과 북팀도 남았죠.
1: 네.
0: 그 남팀과 북팀도 나무를 또 만들어요.
1: 어, 그리고 두 개. 그러니까 나무가 이동만 했는데
0: 예.
1: 두 그루가 생겼다?
0: 예.
2: 진짜네요.
1: 교수님,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또
0: 예.
1: 떼가지고
0: 예.
1: 날려버리고 또 붙이면
0: 예,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계속 복사.
0: 예, 그럼 계속하면 태양이 나오는
1: 거죠. 그쪽에.
0: 예.
3: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0: 거죠.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거죠.
1: 어? 당했다.
0: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겠네.
1: 아니, 나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네. 아, 지금 그 얘기예요?
0: 예,
1: 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부피가 더 커져버릴 수가 있다.
0: 그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 아이디어가 무한은 종종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한 집합에다가 뭐 함부로 유한한 부피를

0: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 부피가 1이었다.
1: 네.
0: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 부피가 1이었으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그럼 얘의 부피는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심판.
1: 네.
0: 그럼 부피를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부피가 2보다 커지게 돼버리는 거죠.
1: 와.
2: 이거를 발견한 분들이 아까 그 위스키야 누구라고요?
1: 위스키야.
0: 예? 바나흐랑
2: 바나흐.
0: 타르스키.
2: 예?
0: 타르스키.
2: 아, 타르스키. 바나흐와 타르스키.
0: 예.
2: 이 두 분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0: 아,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하나도 안 신기해요. 사실 뭐 별로 안 신기하잖아요. 무한의 한 직선을 넣는 거 비슷해요.
1: 예.
0: 근데 이제 신기해지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은 유한해 보이는 콩도 쪼갤 수 있다는
2: 자,
0: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이제 이 콩으로 예. 태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워밍업이 다 됐으니까
1: 네.
0: 이제 콩을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3: 서리태군요.
1: 네.
0: 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이라고 그럴게요.
2: 자, 네.
0: 속이 꽉 찬 콩. 자,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은 얘를 아무거나 점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볼게요.
1: 네, 네, 네.
0: 뭐 파란 점 하나 찍었어요.
1: 찍었어요. 네.
0: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움직임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1: 네.
0: 뭐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2: 70.5도로
0: 70.5도.
2: 뭐 보내버렸다.
0: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90도 축으로 돌릴 텐데요. 걔를 축으로 또 북쪽으로 75도 혹은 남쪽으로 75도 이 점을 움직여줘요.
4: 아, 왼쪽 오른쪽으로 70.5도 또는 위 아래로 70.5도.
0: 예. 네. 편의상 그냥 동서 북 남
4: 네.
0: 이라고 부를게요. 그 움직임.
4: 네.
0: 그러면 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1: 그렇죠.
0: 뭐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뭐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1: 네네네.
0: 아, 물론 뭐는 안 하냐면은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건 안 할게요. 동으로 갔다가 서로 오면 재미없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은 오,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원래 자리로 절대 못 돌아와요.
1: 어?
0: 그건 계산을 하면 돼요.
2: 동쪽으로만 동동동동동 이렇게 해도
0: 절대
2: 돌아와요.
0: 돌아오지 않아요.
3: 360번 가도 못 와요?
0: 사실 뭐 정확하게 75도는 아니고 또 무한소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사면체 있잖아요. 삼각형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그
4: 정사면체.
0: 정사면체의
4: 네. 네.
0: 사이각이에요.
3: 저 오, 근데 그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 70.5 멋있는
0: 네,
3: 것이 끝도 없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동동 그럼 동동동동동동동 해서는
0: 예.
3: 제자리에 못 오는 건 알겠는데
0: 예.
3: 동 갔다가 북 갔다가 남 했다가 서
0: 하면
3: 거...
0: 제자리 안 와요.
3: 동북 네.
0: 서 남 이상한 데로 가요.
3: 아, 이게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1: 평면 위가 아니에요.
3: 아, 평면 위가 아니니까.
0: 그래서 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찍혀가지고 전체가 이제 파랗게 빛나게 되는 거죠.
2: 오. 아, 전체가 다 파랗게 빛날
0: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점을 덮을 수는 없어요.
2: 어? 왜요? 계속 무한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왜냐면은 점이잖아요.
1: 네.
0: 점은 크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1: 그렇죠.
0: 말하는 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도 걔는 셀 수 있는 유한계만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4: 그러면은 그 사이,
0: 예.
4: 점과 점 사이가 비어있다라는
0: 계속
4: 말씀.
0: 비어있어요. 무언가는 계속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노선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1: 네.
0: 이제 얘가 왜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0: 이 네 발 달린 나무가 있잖아요.
2: 아까 그 나무요.
0: 이 나무. 자, 여기에 빨간 점을 하나 찍었어요.
2: 빨간 찍었어요. 예.
0: 그다음에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동팀으로 갔다는 것과 대응을 시킬게요.
1: 네네.
0: 그러니까 얘가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내라.
2: 보냈어.
0: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낸 다음에 북쪽으로 보내라.
2: 북쪽으로 보냈고 일로 움직였고.
0: 북쪽으로 보낸 다음에 서쪽으로 보내라.
2: 서쪽으로 네. 보냈고.
0: 서쪽으로 보낸 다음에 남쪽으로 보내라.
2: 남쪽으로 보내라.
0: 그러니까 이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심판에 해당하는 빨간 점을 찍은 다음에 얘가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점 하나하나예요.
4: 진짜 이거랑 똑같네요.
3: 똑같네요. 그러면
0: 예.
3: 그런 점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0: 그쵸? 지금 그래서 뭐 파란 점으로 시작해서
1: 네.
0: 무지무지 많이 움직여가지고 파란 점 다 찍어요.
1: 네.
0: 뭐 무한한 점을 찍어서 셀 수 있는 유한,
1: 네네.
0: 무한.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빠진 점이 있어요.
2: 빠진 점이 있겠죠? 예.
0: 빠진 점 하나를 잡아서 빨간색을 칠할게요, 이번에.
1: 네.
0: 그래서 또 빨간 점을 계속 움직여서 빨간 점을 다 찍어요.
1: 네.
2: 그럼 파란 점에 덮을 텐데?
0: 파란 점과 절대 만나지 않죠. 왜냐면은 파란 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이미 다 찍었거든요.
2: 찍었고.
3: 아.
0: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애를 하나 뽑은 거죠.
2: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0: 예.
2: 다 찍어가지고 돌려도
0: 예.
2: 거기를 또 채우지 못한
0: 예.
2: 어딘가에 있으면 걔네들은 그럼 또 이제 초록점을 찍으면
0: 초록점 예, 맞습니다.
4: 색깔도 무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색깔도 무한히 있어야 되죠. 와,
2: 그럼 또 이 빨간과 파랑이 못 간 데를 또 초록이를 보내고 예. 그다음에 보라를 예. 보내고
0: 또 핑크를 보내고
2: 핑크를 보내고 그럼 무한이네 계속. 그럼 다 채워지긴 해요. 고형 오색 무슨 이 세상의 모든 빛깔들을 갖다가 다 때려넣어요. 저분 예. 채워집니까?
0: 이 세상의 빛깔로는 좀 부족하고 셀 수 없는 무한.
3: 저 세상의 빛깔.
2: 이 세계
0: 네, 저 세계 저 세계 빛까지 다 쓰면은 채워져요.
2: 채워지긴 합니까?
0: 채워지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이 필요한 거죠. 네.
2: 그래서 예. 그렇게 온갖 색으로 구면을 다 덮어갖고 예. 뭘 할 건데요?
0: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2: 뭘 할 건데요?
0: 업점은 전체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거기서 이제 색깔별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2: 에? 대표팀이요?
0: 색이 사실 말씀드렸지만 셀 수 없이 많이 많거든요. 색이. 하지만 어쨌거나 대표팀을 하나씩 만들어요.
2: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예.
0: 빨간색 대표, 파란색 대표, 보라색 대표, 회색 대표.
2: 색 대표들.
0: 색 대표들.
2: 네. 올림픽이죠, 올림픽.
0: 네, 올림픽이죠. 네. 그래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 심판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심판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볼게요.
2: 그 대표들을 다
0: 70.5도.
2: 70.5도로 돌려버려요.
0: 예, 돌려요. 네,
2: 돌려. 예.
0: 동으로 보낸 다음에 무언가 해요. 서로만 오지 말고. 그런 모든 애들을 동팀이라고 부르게, 동팀. 네. 동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에 해당을 하냐면은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2: 심판 시작해서.
0: 동쪽으로 한번 가요, 일단.
2: 가요, 가요.
0: 간 다음에 무언가에서 생기는 모든 애들. 그러니까 바로 이 오른쪽 동팀. 판넬.
2: 네, 동팀.
0: 에 해당하는 애들이 동팀이에요.
2: 동팀이라고 그러니까 합시다.
0: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네. 북팀이 있고, 서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네. 공이 몇, 이 구면이 몇 개로 쪼개졌죠?
5: 다섯 개.
0: 다섯 개로 쪼개졌죠? 네. 심판팀, 동팀, 북팀, 남팀, 서팀.
2: 다섯 개.
0: 그죠?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심판팀하고 북팀을, 남팀을 셋 다 버려요.
2: 버려요.
0: 그럼 뭐만 남죠?
5: 동팀하고 서팀.
0: 동팀과 서팀만 남았죠. 네. 네. 그 다음에 서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줘요. 네.
5: 합친 거네.
2: 합쳐줘.
0: 합쳐요.
2: 합쳐졌죠.
0: 예.
2: 예.
5: 완성돼.
0: 전체가 나와요.
2: 네.
0: 그럼 이게 구면 전체를 덮는 거예요. 아~
2: 그러면은 남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놔두고
0: 네.
2: 그다음에 북에 있는 애들을 남에 있는 애들로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또 북은 심판을 포함한 네. 아, 북 그 다 네. 나머지 색깔의 팀이고 네. 뭐 그렇게 된다.
0: 완벽하게 해야죠.
3: 그러니까 네. 심판들만 쏙 빼고 착착 붙이면 네. 두 개가 되는 거네요.
0: 예.
3: 네.
0: 그러니까 이 공껍데기를 다섯 개로 나눠서
2: 네.
0: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들고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든 거예요.
2: 껍데기.
4: 근데 그것도 콩을 결국에는 무한 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0: 제가 나눈다는 말을 좀 정확하지 않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각,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을 다섯 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할 때 그 조각은 뭐냐면 어떤 규칙으로 묶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이죠. 그러니까 심판팀 하나, 뭐 동팀 하나, 서팀, 남팀, 북팀 그렇게 뭐 먼지구름처럼 흩어져 있지만 규칙으로 묶여 있는 그런 점들의 집합 하나를 조각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3: 그러면 다섯 조각으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아.
2: 근데 지금 콩을 쪼개가지고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분열 이런 거 다 예. 얘기했듯이 예. 쪼개가지고 예. 콩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0: 두 개를 만들었어요.
2: 그래서 그러면 그 두 개에서 또 두 예. 개에서 또 거기 안에서 파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두 예. 개를 만들고 예. 두 개를 만들고 예. 두 개를 만들고
0: 정확하게.
2: 두 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크게 만들고
0: 예, 잘하시네요.
2: 아,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빠진 줄 아세요?
0: 뭐요?
2: 에너지가 빠졌어요. 에너지.
3: 근데 이제 왜 수학자들이 네. 콩알 하나를 가지고 네. 태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는지는 네. 이해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하는 처음에 출발점은 예. 부피란 무엇인가라고 예. 하는 문제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이해한 게 부피를 예.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0: 예,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2: 네.
0: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2: 뭡니까?
0: 부피는 정할 수 없다.
2: 아, 그거네. 왜냐면 콩 한쪽도 이렇게 점으로 해가지고 유안에 점을 찍어놓고 그 껍질을 가지고 하면 태양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아 부피는 정해진 게 없다.
4: 아니, 그러면은
2: 정할 수가 없다.
4: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0: 비가 없다.
1: 그러니까 이게
2: 네.
1: 저희
2: 항상
1: 처음에
2: 정리할 수 없다.
1: 궤델 얘기할 때 수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폭파였잖아요.
2: 네.
1: 뭔가 모순이 나오면 다 폭파시켜버릴 수
2: 예.
1: 있는데, 콩알로 부피라고 하는 그 사실 수학적 개념을 그냥 다 폭파시켜버린 건가요?
2: 라고
1: 부피가.
2: 볼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아니다. 모든 집합에 부피를 주는 법이 있다.
0: 모든 집합이에요.
2: 예. 어떻게 생겨도, 먼지 구름이건 뭐건 간에 부피를 줄수 있다.
0: 뭡니까?
2: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1: 네.
2: 부피를 다 정의하는 건 포기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두 다 정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증명을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이 바나흐타르스키의 증명에, 어떤 구멍이 있었어요.
0: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럴
2: 예.
0: 줄 알았어.
2: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은근슬쩍 넘어갔던 게 뭐냐면,
0: 네.
2: 지금 뭐 빨간 구름, 파란 구름, 회색 구름, 뭐 무한히 셀수 없는 그런 많은
0: 별의별
2: 구름
0: 색구름,
2: 있잖아요.
0: 예.
2: 그 구름에서 심판팀을 잡았잖아요.
0: 네.
2: 근데 심판팀을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
0: 왜요? 그냥 하나씩만 떼면 되잖아요.
2: 뭐를 떼죠?
0: 점.
2: 어떤 점?
0: 대표.
1: 대표를
0: 대표죠.
1: 누가 정하냐?
2: 대표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0: 대표를 누가 정하냐?
2: 예.
3: 임의로? 임의로 하면
1: 아무
3: 되잖아요.
1: 종이나 적용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2: 근데 수학에서는 아무거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린 멀쩡할 수 있다. 그런 말은 하는데, 아무거나 뽑자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명제가 성립을 안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0: 네.
2: 지난번에 뭐 교황의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분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수학은 아주 말잘 듣는 집사 같은 거다.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면은 얘가 할수 있는데, 무한번이라도. 근데 명령이 부정확하면은
0: 부정확하면
2: 아무것도 못 한다.
0: 아무것도 못한다.
2: 예를 들어서, 신발이 천 켤레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 주인이 각 켤레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디 가져가야 돼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시키면 될까요? 딱 하나씩만 가져와야 돼요. 모든 신발에서.
0: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요.
2: 아무거나 가져와는
0: 안
2: 명령이
0: 되죠.
2: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0: 일일이 다 말해야죠. 어디에 무슨 신발, 어디에 뭔 신발, 뭔 신발.
2: 근데 천 개까지 못 세니까. 가서 왼쪽 신발만 가져와.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양말이 천 켤레가 있어요.
0: 네.
2: 그리고 또이 주인이 어딜 가야 돼서 각 양말별로 한 짝씩만 가져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4: 양말 한쪽
0: 한 짝씩.
4: 가져와.
2: 어느 쪽이요? 라고 물어보겠죠.
0: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2: 아니요, 왼쪽은 좀 구별이 없죠, 양말은.
0: 네.
2: 두 개씩 있는데 제가 뭘 가져가야 됩니까?
0: 그냥
2: 천개 각각에 대해서.
0: 네가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와. 아니면 그냥 네가 꽂히는 걸로 갖고 와.
2: 그게 수학이 없는 거죠.
0: 아니면 그러네. 그러니까 교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수학에서는 아무거나 가져와.
2: 예.
0: 알아서 갖고 와.
2: 예.
0: 에이 한두 번에 그냥 갖고
2: 예.
0: 와. 개수 맞춰 갖고 와. 이런 게안
2: 그게
0: 된다는
2: 안
0: 거지.
2: 된다는 거죠.
0: 통용이 안 된다.
2: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1: 아, 그러니까 콩 하나를
2: 예.
1: 콩알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
2: 예.
1: 그걸 만들려면 심판단을 뽑아야
2: 예.
1: 되는데 못 뽑으면
2: 예.
1: 뽑을 능력이 수학이 없으면 콩을 두 개로 증식시킬 능력도 없는 것
2: 정확히
1: 같아요.
2: 그거죠.
0: 근데 아니 수학은 의심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우리끼리 뽑고 그리고 또 그쪽은 또 공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뽑자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2: 예, 맞아요. 그래서 쓰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걸 공리로 받아들이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이거를 선택 공리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0: 뽑는 거를요?
2: 예, 선택 공리.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더라도
0: 네.
2: 수학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간 구름, 파란
0: 파란
2: 구름,
0: 구름,
2: 회색 구름, 뭐 무한히 많은 구름이
0: 네.
2: 있는데
0: 심판 뽑을 때.
2: 우리는 거기서 심판단을 만들 수
0: 네.
1: 근데
2: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 그게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 예.
1: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상상이 안 가서요.
2: 그죠? 상상이 안 가죠.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심판단이 있어야지 하고 19세기부터 쓰다가 20세기에 오니까 아주 엄밀하게 기호들만의 조합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단을 꾸릴 수 있다는 우리들의 논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리론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뭐 차츰 믿어가기 시작했어요.
1: 근데 그게
2: 예.
1: 못한다는 거랑 쓸 예. 그게 잘못

0: 잘못됐다라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1: 그렇죠. 잘못됐다고 말한 수학자들이 말한 적은 없어요.
2: 네.
1: 그냥 선택 공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2: 각자의 자유인데.
1: 예, 각자의 자유인데. 하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2: 예. 네.
1: 왜냐하면 얘가 원래 있던 어떤 공리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2: 이게
1: 있고.
2: 맞나 싶기도 하고.
1: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 공리를 피해갈 방법을 무지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요. 뭐, 어떤 수학자들은 뭐 크로네커라든지 브라우라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선택 공리를 쓰는 수학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인간이나 뭐 우주의 영역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것을 쓰는 수학적인 논문은 우리 쳐주지 말자. 자기들만의 전언을 만들어가지고 선택 공리가 한 번이라도 쓰였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런 수학도 만들었어요.
2: 파벌이 좀 나뉘었네.
1: 파벌이 나뉘었어요.
3: 수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공리 위에 쌓여진 논리학이라서
1: 예.
3: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2: 선택 공리.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선택 공리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는 콩으로 태양계를 만든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선택 공리를 무조건 초반에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1: 그렇기도 하고요.
2: 예.
1: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 그때까지 뭐못 풀었던 방정식을
2: 방정식에.
1: 푼다든지, 거기서 힐베르트라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힐베르트라는 분들은 뭐 선택공리 같은 것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만 자유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벌이 나뉘었지만 선택공리를 쓰는 사람들은 쓰는 대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고, 또 선택공리를 안 쓰는 사람들은 또안 쓰는 사람대로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공리를 부정하게 된, 선택을 못한다. 예,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집합에 부피를 줄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와 타르스키 뭐 이런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고,
2: 네.
1: 더 나아가서 모든 집합에 좋은 부피를 줄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그쪽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0: 선택을 못 하게
1: 예.
0: 된다. 선택은 못 한다.
1: 예.
0: 그러면 부피가 오히려 거꾸로 생긴다라고
1: 예.
0: 얘기를 해버리는
1: 예.
0: 거군요.
1: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2: 네.
1: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논의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학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근데 만약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넣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라는 거를 누가 또 증명을 했고요.
2: 그렇죠.
0: 그건 약간 궤대의 불완전성 정리랑 반대의 느낌이네요.
1: 예, 근데 그걸 궤대를 증명했어요.
0: 그 궤대를 증명했어요?
1: 궤대의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2: 와.
1: 우리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2: 기본이 탄탄하다면.
1: 예, 그 뒤로 한 20, 30년 뒤에 폴 코헨이라는 또 수학자가 있는데,
2: 네.
1: 이분은 뭘 보였냐면은, 우리 원래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부정해도, 선택 공리가 틀렸다고 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그 선택 공리를 넣건 말건 간에 우리 일종의 멀티버스처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수학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4: 아니, 그러면 양쪽 다뭐 넣어도 문제가 없다.
1: 예.
2: 그럼 교수님은
1: 예.
2: 선택 공립하세요? 아니면은?
1: 수많은 논쟁 끝에
2: 네.
1: 거의 절대 다수의 현대 수학자들은
2: 네.
1: 선택 공립파예요.
2: 아.
1: 결국
4: 교수님은 선택 공립파세요?
1: 당연하죠. 예.
2: 네, 선택 공립. 그러니까 선택 공립이라는 게 애초에 선택의 문제인데 받아들이는 게 주류로 갔고
1: 예.
2: 안 받아들이면 비주류가 돼버리고
1: 비주류가 될 뻔했어요.
2: 될 뻔했다.
1: 네.
2: 그러면 약간 뭔가 반란이 또 생긴 것 같은데요?
1: 선택
2: 뭡니까?
1: 공리를 버리진 않는데,
2: 버리진 않는데.
1: 선택 공리를 써서 만든 수학과 선택 공리 없이도 만드는 수학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요새 수학자들이 모든 수학 정리를 컴퓨터에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을 컴퓨터가 쓰는 그런 기호들의 나열로 바꾸고, 그래서 컴퓨터 돌리면은 증명이 맞다 틀리다도 판별을 해주고, 그런 거를 형식화라고 부르거든요.
2: 네.
1: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AI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뭐 1000페이지짜리 뭐 2000페이지짜리 복잡한 증명 같은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2: 수학 쪽도 AI가요?
1: 예. 그런데 이 작업에서 선택 공리가 들어간 그런 결과들은
2: 네.
1: 형식화 프로그램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화에서 다루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다룰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집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1: 집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심판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뒤로는 이 컴퓨터가 버리지는 못하고 영원히

0: 이 밑에 브랜치에는 빨간딱지를 붙여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브랜치.
1: 약간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예. 이제 미래에 약간 AI와 그리고 또 수학이 접목을 하면은 아무래도 현대공리를 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뭐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0: 안 하는 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죠. 된 거죠. 예.
2: 장벽의 발전을 이뤘군요. 예. 예.
3: 부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콩으로 태양 만들기까지 예,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오실 맞아요. 때마다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아니 오해를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수학자도 아니에요. 네. 수학자도 아닌 제가 네. 왜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0: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3: 네.
0: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네. 일단 이 이야기 하나 자체가 네. 우리한테 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3: 네.
0: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알고 보면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3: 네.
0: 특히 무한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특히 뭐 무한 미적분을 안 쓰면 당장 자동차도 안 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3: 그렇죠.
0: 컴퓨터도 안 돌아가고 도대체 왜 그럴까? 수학이 현실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왜 현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3: 네. 항상 교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그 뭐지? 이게 뭐지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확실히 좀 얻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되게 재밌긴 했는데 좀 치사하다. 무한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막 다 꼬이고 독특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 역시 난 화학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2: 그건 저도 같이 들어요.
5: 저는 제가 그 학창시절 수학을 되게 힘들게 꾸역꾸역 그래서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수학2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사실 부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그 물체의 부피를 막 적분 써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괴로움을 줬던 거의 수포자를 만들게 할 뻔했던 그 부피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네. 교수님, 다음에 끄실 어그로는 뭐예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0: 아, 여러 가지가 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5: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허수의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네.
0: 허수도 중요하고요.
3: 네.
0: 또 장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치사가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예를 통해서 무한이 안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는 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3: 귀요? 수학인 수학자가 예. 귀요?
4: 사람 귀요?
0: 사람 귀.
3: 예. 이건 이비인후과 교수님 오셔가지고 아니 엄청 또 신선한 주제를 안겨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음에 오시면 또 이제 귀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네.
3: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4: 하나 12시간.
5: 10시간에서 12시간?
4: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 15시간?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노동과 과학기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기계는 망가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3: 아니 근데 왜 인간의 일은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5: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했을 텐데
6: 노동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3: 이제 옵니다! AI. 일자리 다 끝난다고 이제 10년 안에 겁을 주시잖아요.
6: 노동이 한 사람이 하는 노동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3: 아 근데 이제 저분이 노동법을 잘 위반하세요.
6: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3: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네.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그때 다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다음에.
7: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

0: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왕좌에 오르겠습니다. 오늘을 꿈꿔왔습니다. 백지수표라. 제 결정은

0: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왔습니다. 양주. 이 건물이 오늘 이제 백만장자 분을 만날 곳인데 오늘 백만장자 분이 만드시는 음식이
1: 네.
0: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1: 먹는 음식 백만장자네요.
0: 글쎄 뭐 자 들어가 보시죠.

0: 이거네요, 오늘. 네. 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만두.
1: 만두.
2: 만두. 만두. 만두.
1: 하나, 둘.
3: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장모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1: 깜짝. 예, 이쪽으로 오세요.
2: 이쪽으로 오세요.
1: 가운데로 오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0: 만두 백만장자 만두킹입니다. 아~ 저희 만두성에 두 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0: 아~ 만두.
2: 만두로.
1: 만두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0: 저는 만두로 사랑을 전하는 만두킹 안미경입니다. 10만 명 되실 수 있느냐? 230억까지. 대한민국 만세라. 대박이 나가지고 계속 주문이 오는 거예요. 이야! 27년 동안 만두를 만들고 고아원 양로원 NGO단체도 하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원 모두의 회사다. 사랑합니다. 저희 만두성의 인사말은 네. 사랑합니다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2: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제가 더 사랑합니다.
1: 그 하루에 만드는 양이 어느 정도?
0: 하루에 20톤 정도 만드는데요.
1: 20톤.
0: 10만 명 분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1: 10만 명이.
0: 네.
2: 하루에요.
0: 네. 그래서 제가 만두킹이잖아요.
1: 아, 만두킹.
2: 네. 만두킹님이 계시니까 만두성일 것 같은데.
0: 그렇죠.
2: 만두성을 저희가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만두성 구경시켜 드리라고.
2: 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1: 아니, 너무 아주 밝으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예.
2: 한번 성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1: 자,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0: 무지만 2,500평입니다. 네.

0: 정현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1: 다 인사를 사랑합니다로 하시는 거죠?
0: 사랑합니다로 하죠.
3: 그 직원분들 모자에도 다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네.
0: 그렇죠. 모자에도 네. 이렇게 문정현.
3: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2: 아, 저희 이 기계는 이제 고기와 원재료들을 이제 한 번에 섞어주는 배합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3: 만두소를 만드는 배합기.

0: 갈비 만두 냄새가 나네요. 아, 이거. 엄청납니다.
1: 이런 거 볼 일이 없으니까 신기하네요.
0: 이런 장면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1: 섞여서.
2: 이제 만두 만드는 곳으로 가볼게요.
3: 네.
2: 네.
0: 이야.
1: 와.
0: 대단합니다. 장관이네요, 장관.

0: 만두를 이렇게 동시에 많이 본 적은 처음인가?
1: 네. 아빠 하루에 몇 개 만드신다 하셨죠?
2: 하루에 20톤.
1: 20톤?
2: 네네네.
0: 이게 모든 작업이 다 기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2: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합니다. 엘비만두는 기계가 저렇게 반달로 일차적으로 나오는 것까지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줘요. 이 만두는 낙지가 들어가 있는 낙지 물탕을 만듭니다.

0: 통인데
1: 네.
0: 엄청 크네요.
1: 네, 엄청 커요.
0: 약간 어마어마합니다.
2: 찜질 터널처럼.
1: 맞아요. 그래서 작은 만두는 5분 지나가고요. 아~ 큰 만두는 7분 지나가. 네.
2: 짧게 지나가는 거다.
1: 식혀서
0: 식혀 식히는데.
2: 식히는 거. 이렇게 시원하게 열기를 식히는 거구나.
0: 아 만두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인가요?
3: 만두 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피를 왼손으로 잡고, 네. 자,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으로 속을 떠서.
4: 느낌 좋아. 만두 피. 네. 완전 느낌 좋은데.
3: 네. 네. 네 그래서 반을 접고, 접은 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요.
4: 네. 코가 튀어나왔는데?
0: 그렇게 안 되는데.
3: 이게 기술이죠.
0: 이게.
3: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0: 아까보다
4: 너무 잘하시는데요?
3: 네네.
4: 저보다 잘했네요.
3: 이렇게.
0: 너무 못하는데?
4: 저는 떠오르는 해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0: 미안한데 예원 씨 왜 이렇게 못해요? 너무 놀라운데?
3: 자, 만두가 나왔습니다. 네. 짜잔!
4: 우리가 만든 거다!
0: 저희가 만든.
3: 여운이 만드세요!
0: 이거 장예원이 만든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4: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0: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 떨려.
4: 웃음이 절로 나는 맛이다.
0: 약간 이게 튕겨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4: 정도라고요?
0: 피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3: 그렇죠.
4: 쫄깃을 넘어서서 쫀득 수준이에요.
3: 쫀득쫀득.
0: 네. 맛있습니다. 굉장히. 저 담백한
4: 맞아요.
0: 그런 느낌이에요.
4: 대표님 방 가는 길이죠.
0: 아 여기 이렇게
4: 사무실에서
0: 우리 직원분들이 네, 일하고 네, 계시고 하나.
3: 제 사무실인가? 예. 아, 들어가보시죠.
0: 먼저 좀,
3: 네. 네.
0: 아우, 여기는 다른 것보다 뷰가.
4: 오, 뷰가 좋다, 여기.
0: 여기 앞에 저수지가 있네. 대표님 실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소박하세요. 책상도 그렇고 회의 테이블도 그렇고 뒤에 가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상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3: 네.
0: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3: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우리 대표님 댁은 어디세요?
3: 아, 저희 집이요?
4: 네.
3: 여기.
0: 여기요?
3: 네.
0: 여기서 주무세요?
3: 네.
0: 왜 여기서 주무세요?
4: 원래 저희가 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차를 타고.
0: 근데 여기서 그냥 주무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3: 아, 네.
4: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고요?

0: 신기하게 방이 있네요, 여기.
1: 네.
2: 아니, 어떻게 여기 방이.
1: 머리 조심.
2: 예, 예. 네. 아.
0: 근데 진짜 집 같아요.
2: 근데 네.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1: 네.
2: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아. 왜 여기 계세요?
1: 일을 하다 보면. 네. 1시나 2시에 끝나요.
2: 1시, 2시까지 뭐 하세요? 아니, 직원들은 다 퇴근할 거 아니에요?
1: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이제 그 직원들 일지도 보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결제 올라온 것도 네. 검토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장 한 바퀴도 돌아보고 이러면 이제 빠르면 1시. 네. 집에 가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감도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마음도 해이해지기도 하고.
0: 공장 가까이에. 네.
2: 아니, 그럼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옆에 또 침대.
0: 어디로 침대가 또 있어요?
1: 여기 테라스로 나가서.
2: 아, 네. 나가서 옆방에 네네. 또. 여긴 뭐 창고 같은데?
0: 투룸처럼 쓰시는 거예요?
1: 네네네.
0: 아.
2: 아, 이렇게.
0: 진짜 딱 주무시기 아~ 좋게. 네.
2: TV도 안 보시네?
1: 아, 테레비 안 봐요.
2: 어.
0: 정말 일만 하시네요. 생각은 언제부터 가셨어요?
1: 공장 직구도? 수입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제가 남자 3명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만두속을 비벼요. 6시가 되면 만두피를 밀어요. 그리고 1톤 냉동탑에 만두를 싣고 서울 저녁을 배달해요. 그럼 1시에 끝나. 그럼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했죠. 바로 옆방에 살잖아요. 출근은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유, 여기까지 살아갑니다. 수고하셨죠? 네. 그래서 거기 어쨌든 결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회의는 신제품 평가하는 회의예요.
3: 피를 좀 많이 박았습니다, 어째서.
1: 이게 목이 맬 수가 있어서 두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팀 미팅하고 컨셉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본부 주간회의.
4: 오늘 회의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
1: 아, 네. 이제 막 끝났죠.
4: 그럼 이제 오늘 퇴근하시는 건가요?
1: 아, 퇴근은 아니고요. 외부에 또 회의가 있어서 외부 가봐야 되고 11시나 돼서 들어오면 이제 직원들 이제 결제 서류 올려온 거 그거 검토하고 또 하루 종일 이제 관리직 직원들 이제 일지 쓴 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또 피드백 해주고 또 신입사원들도 써놓은 거 좀 보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뭐 1시나 돼야 끝나요.
0: 아이고 사랑합니다.
1: 생산 현장이나 공장 돌아보면서 한 바퀴 돌아봐주고
0: 아이고야 우리 정수님 이야 대박이야. 그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일이 수월하네, 한 번에.
1: 굉장히 바쁘거든요. 오늘도 새벽 퇴근에 집도 못 가지만 제가 더 봐주고 이야기해준 만큼 직원도 성장하고 하니까 힘든 마음보다 보람이 더 커요. 그래서 일이 재밌다? 라고 말씀드리죠. 정말 재밌어요.
2: 만두 하나로 연매출 230억 회사를 일군 우리 만두퀸. 원래 꿈이 만두 회사 사장님이셨네?
1: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육성회비 네. 네, 수업료를 잘 못 냈어요. 아하. 수업 받다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네네. 집에 가서 수업료 받아오라고. 진짜 솔직한 마음은 내가 선생님이면 공부하다 말고 그렇게 불러내고 집에 가서 육성회비 받아오라고.

하라고 내보내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래서 나 같은 아이들을 정말 잘 대해주고 잘 끌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했죠.

0: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 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19살 때 소녀 가장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다치셔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근데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네. 집에 아버님 누워 계시고 생활비하고 아버지 약값하고.
2: 근데 19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셨는데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동네 화장품 아주머니 예, 예. 소개로 예. 미용사원이 되었어요.
2: 예전에 그 백 메고 네네네. 가정 방문해서 파시는
1: 네.
2: 근데 그거 하시기엔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1: 그 처음에는 그 아주머니들 따라다니면서 네. 화장품 설명해주고 네. 집집이 그러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다가 골목에서 만나요. 애들 학교 간다 이렇게 나오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걔가 저 알아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고개 못 대고 다녔어요.

0: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 일도 하셨다고
1: 들었어요. 30대에는 저희 친구가 보험회사 다녔는데 시험만 한번 봐주라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에 갔는데 장훈님처럼 이렇게 멋진 임원님이 이렇게 저를 상담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면 여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막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됐죠. 큰 동대문 시장 그 새벽 시장에 네. 새벽 2, 3시에 한 서너 시간씩 야구로트 돌리면서 네. 또 한 달을 다녔는데요. 네. 그분들이 참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요. 신분증하고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본인 앞으로 보험 네. 해주시라고. 네.
2: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보험 설계사로 성공을 하셨나요?
1: 한 1, 2년 만에 보험 지점에서 여왕까지.
2: 아, 보험왕이. 네. 그 지점의 보험왕.
1: 네. 그 10군데 대리죠. 한 100명 넘는 거기서 1등을 하게 했죠. 네. 우리 대리점에서 1등 발표를 듣고 이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2: 보험왕이 되셨다고 네. 하니까 그럼 돈은 많이 버셨나요? 그때?
1: 한 94년도쯤인데요. 네.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
2: 2천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버셨네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94, 5년 정도면 500만 원이면은 그 임원, 대기업 임원 월급이거든요. 2천만 원이면은 뭐 거의 사장님보다 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지는 않고요. 또 보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보험 1등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밥 먹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자다가도 전화 받아야 되고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막 네 그래야 되고 또 이렇게 목표에 쫓기고 너무 힘들었어요.

0: 결국 만두라는 아이템을 찾으신 거네?
1: 친구들한테 만두 대리점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주문해 드시다가 그게 사업이 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전기가 이렇게 쫙 오고 네. 그 만두 좀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원래 뭐 만두를 좀 좋아하셨나요?
1: 어릴 때 만두 네. 좋아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빠가 가끔 돈을 주세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만두 가게 가서 만두 사오라고. 그래서 막 비를 맞고 뛰어가서 이제 만두를 사오면 그 만두가 그렇게 꿀맛이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0: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만두계에 진출을 하신 거예요?
1: 아, 그래서 거기 연락처를 받아서 네. 그 만두 공장을 제가 찾아가 봤어요. 아. 맛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판매를 하고 싶다고 네. 총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던데요.
0: 왜 안 된다고?
1: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러던데요.
2: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1: 네. 상당히 기분 나빴죠. 그때는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신호대기에서 이렇게 딱 서면요. 옆에 차가 갑자기 창문을 쫙 내려요. 여자가 뭐하러 차를 끌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 차가 막히게 하냐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돌아다니냐고 막 뭐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내가 진짜 만두 유통을 해서 만두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다.
2: 근데 설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1: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또 안 된대요. 3일을 찾아갔는데도 네. 안 된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보험 여왕까지 됐다. 그래서 내가 잘 책임감 있게 해볼 테니 좀 하게 해달라고 잘 설득해서 그날 계약서 쓰고 왔어요.
0: 아, 충분히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험 판매하시다가 이제 만두 유통을 시작하신 건데 만두도 잘 파셨나요?
1: 그 각 마트에 지점이 오픈하면 전국을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삶아가지고 고객들 드셔보시게 하고 파는데 아, 많이 판 날 그날 하루 500만 원 됐어요. 그때가 마트가 밤 12시? 밤새도록 할 때요. 제가 밤 12시까지 했어요. 저 끝에 마트에서 듣고 올 정도로 제가 크게 소리 질러. 그럼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러면 삶아갖고 막 저 담아갖고 막 던져요. 막 줘요. 이제 행사만 끝나면 말을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쉬어가지고. 그래도 했어요. 1년 만에 만두값 다 주고 제 손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
0: 한 달에 2천만 원. 이야.
2: 대단하신데요?
0: 그럼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하고 월 2천이 또
2: 다르...
0: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럼 금방 백만장자가 되셨겠네요.
1: 아니 그런데요. 네. 저녁 9시 뉴스가 났어요. 99년도에
3: 냉동식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냉동만두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1: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납품하고 있던 바이어들한테 다 연락이 와서 행사가 취소됐다. 만두 입점 시켜놓은 거 다 빼가라. 그래서 마트마다 만두 납품했던 거 다 빼서 공장 갖다 주고 행사도 취소되고 3개월 동안 한 봉지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때 쫄딱 망했어요. 카드값 못 내서 신용불량자 되고.
2: 계속 전화 오고 난리였을 것 같은데.
1: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네.

0: 카드 회사인지 어디선지 하루에 몇 번씩 전화.
1: 계속 독촉 전화가 오겠죠.
0: 네, 막 네. 금세 달려와서 때려밀 네. 것처럼 막 네. 겁을 주시고 전화 받고 나면 막 몸이 덜덜덜 떨려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0: 신용 불량자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1: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네. 만드는 게 문제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볼까? 네. 이런 생각에 언니한테 돈을 빌려다가 50평 월세 공장을 얻어서 네. 만두 공장을 차린 거예요.
0: 조그맣게.
1: 조그맣게.

0: 아니 근데 원래 뭐 만두 잘 만드셨네.
1: 기술도 없는데 또 직원들도 수딸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생산이 잘안 나오고 제가 직접 피도 밀고 속도 비비고 만두도 같이 싸고 포장하고 배달하고를 새벽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2시간 차에서 자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접으면 빨리 쌀까를 혼자 밤에 직원들 다 태고 나와서 혼자 막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만두가 한 2천 알 정도 만들다가 나중에는 2만 알까지 예, 만들게 됐죠.
0: 대표님 손가락이 하나 좀 불편해 보이시는
1: 아, 제가
0: 게.
1: 손이요. 만두 때문에 손도 다쳤고, 근데 그날따라 원래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싸다가 내가 이렇게 싸다가 탁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왼손으로 한 거예요. 근데 탁 했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4시간 걸려서 수술을 잘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아물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중단돼갖고 이게 이어붙인 게 까맣게 탔고 다시 이제 자르게 된 거죠.
2: 그럼 그 정도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1: 한 3년 하니까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0: 아, 빚이 갚아지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1: 네.
0: 좀 잡으셨네요.
1: 네.
0: 그 처음에 50평짜리 조그만 공간에서 만두를 빚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은 공장이 있으시잖아요.

0: 아, 이거 여기는 뭔가요? 그, 아, 전 직원들 사진이 다 붙어 있는 건가요?
1: 네.
0: 아.
2: 아까 모사에도 이렇게 이름을 네. 달아놓으시더니 네. 여기 또 사진으로 해놓으셨네요.
1: 그래서 오메가면 이제 이름 외우라고 아, 이렇게 예. 이름 사진하고 이름하고 붙여놨죠.
2: 뭐, 외우기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죠?
1: 하죠. 1년에 한 번은
2: 외우기 시험을
1: 전 직원 모여서 스크린에 사진 띄워놓고 이름 받아 적어서 제출하는 시험도 봅니다.
0: 1등 하면 뭐 있습니까?
1: 만두 쿠폰 드려요.
0: 만두 쿠폰.
2: 아, 만두 쿠폰이요?
1: 네. 한번 시험 보실까요?
2: 대표님은 다 아시겠네요.
1: 네, 알죠.
0: 다 외우시나요?
1: 네, 제가 외우려고 노력하죠.
2: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려보겠습니다.
0: 이분 성함 어떻게 되시나요?
1: 아, 아이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우리 찬양 지휘자 선생님인데. 아이고.
2: 그럼 성 씨라도.
1: 아, 진짜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요.
2: 오늘부로.
1: 오늘부로.
2: 이름 외우기 시험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 그냥 아마 다녀.
2: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0: 한 번 더.
2: 한 번 더, 한 번 더. 아직 보지 마세요, 대표님. 위기다, 위기. 대표님, 위기.
1: 자기 하니까 생각이 네. 안 나네.
2: 이거,
1: 아이고. 진짜 그거 연예인이 이러니까는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맨날 부르는 분인데.
2: 안 돼.
1: 야, 큰일 났다. 아, 진짜 이게 시험이 이래서 어려운 거야. 저는 다 외우고 있고 평소에 막 이름을 네. 부르고 하니까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표, 생각이 안 나.
2: 대표님 탈락입니다.
1: 왔다. 그러게요. 네. 수복, 우리 수복 언니. 네.
0: 수복 사원님.
1: 수복님.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에 맞춰야 되거든요.
1: 와, 하나도 못 맞추고 큰일 났네.
2: 하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심해서 고른다고요?
1: 이 친구 진짜 몰라. 엊그제 갔어요.
2: 아, 그래요? 아, 그건 이해합니다.
1: 대한 지우. 수장이. 제시. 아이고, 남자분들이 여섯 분이나 신입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딱 생각이 안 나길래 아, 다시 외워본. 아니 근데 분명히 내가 알고 평상시에 이름 부르고 했던 직원들이고 아니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떨려서 대답을 못하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3: 다시 한 번에 다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사장 언니 와요? 다시?
3: 한번 찍어보세요.
1: 형사님. 민영님. 현웅님. 수복님. 미숙님.
3: 마지막으로 못 맞출 것 같아서 고심해서 네.
1: 안기님.
3: 진정인가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아직 저희한테 그 백지표를 안 주셨거든요?
1: 백지. 네.
0: 50억. 50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50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이 50억은 기적을 일으킨다. 아하. 정말 열심히 하는 와중에 네. 한 그 프로그램에서 네. 갈비만두를 8판을 먹은 그 영상이 예, 예, 예.

0: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박이 났어요. 막 주문이 와서 3개월에 1년치 50억을 팔았어요.
1: 50억을.
0: 만두가 맛있으면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야. 줄을 서서 우리 만두를 사갈 거야 라는 게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았다. 정말 만두를 맛있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꿈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죠.
1: 야, 그야말로 진짜 대박이 난 건데 그 뒤로 엄청 바빠지셨겠어요?
0: 네.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뭐 원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만두가 이제 부족하니까 12시까지 했다가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올 새가 없잖아요.
2: 하셔야 될 때는 직원분들 좀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0: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5시까지 할 생각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만두를 이렇게 출고하는 친구가 막 현장에 들어와요. 내일 나갈 거 없어요 라고 막 와서

0: 아이고, 으쌰.
1: 시간이 꽤 늦었는데 또 일을 하지.
0: 네, 낮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좀 파악도 하고 또 결제 서류도 보고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올 때 있어요.
1: 결제 꼭 밤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 하시면 안 돼요?
0: 제가 저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밤에 싹 해줘야 아침에 직원들이 딱 와서 일을 하려고 켰을 때 결제가 돼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하는데 안 그러면 저 결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꼭 합니다.
1: 요즘도 밤에 공장 둘러보세요?
0: 간혹은 불을 켜놓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간혹은 또 좀 깜빡하고 물을 틀어놓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겨주고 그러고 나면 한 1시 어떨 때는 조금 더 늦게도 하고 그럼 이렇게 합니다.

0: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예요.
1: 집에 왜 안 가세요?
0: 아, 집이 여기서 저희 한 10분 거리인데 아까 회사 돌아보면서 봤던 거가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와요. 또 옷 갈아입고 있다가 다시 와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잦아지니까 안 가게 되고, 또 집에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자면 좀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1: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언제 마지막이에요?
0: 명절 땐 가서 자요. 명절 때는.

0: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아주 에너지 넘치게 열정 넘치게 지금 하고 계신데 대표님한테 돈이란 무엇인가요?
1: 돈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할수 있잖아요.
0: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돈은 주로 어디다 쓰세요?
1: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0: 네.
1: 쓰죠.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0: 네.
1: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0: 네.
1: 선물도 좀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죠.
2: 들어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분의 아이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신다고요.
1: 우리 직원들 중에 서클맨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어요.
0: 네.
1: 사실 그분들이 한국의 어디를 좋은 데를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 놀이터도 가고 호텔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 대학교 다녀요. 애들이 잘 커가지고 이제는 훌륭한 학생, 대학생 됐어요.
2: 그 회사 매각 관련해서 제안이 온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여러 번그 갈비만두 대박난 이후로 제안이 많이 와요.
0: 얼마에 좀 제안이 왔는지.
1: 얼마나.
0: 아, 살짝, 예.
2: 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그래요?
0: 큰 금액이니까요. 근데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왜 거절하셨어요?
1: 네, 직원들 물려줘야죠.
2: 직원들에게요? 오,
0: 어떻게 되나요?
2: 그러면은 그
0: 아니 지금 지분이 대표님이 어느 정도
1: 90% 있고요.
0: 90%가
1: 10%는 이미 직원한테 주었고요.

0: 그 90%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 우리 일 잘하는 마음씨 좋은 직원이 있으면 네. 물려줘야죠. 주식을.
0: 아, 이거 자녀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1: 초창기에 저희 딸한테 상속포기각서도 받았어요. 아. 지금도 직원들한테 물려주는 거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해요. 제가 망한 상황에서 공장을 차리게 됐잖아요. 정말 직원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저 남미경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직원 모두의 회사다.
2: 희망한테 직원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1: 저의 전부? 살아가는 목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 대표님 만났을 때부터 사랑합니다로
3: 사랑합니다
0: 시작을 했잖아요. 네. 우리 만두퀸 남미경 대표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만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고생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사람을 살리는지,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만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견이 이제 발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매매 하고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꼬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1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 뜨겁시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손 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내 빤히 보며 물음표를 그리는 꼬리 그렇게 좋니 공대 두들기는 나의 손이 만족감에 너는 바들바들 핥은 혀는 가슬가슬 택배 깔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 빈 박스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깎아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1: 성교육이요.
0: 아,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새 얼굴들이 보입니다. 먼저 귀여운 두 남매를 키우고 계신 영국 아빠죠. 피터 빈트씨입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네. 중2 아들 하고 초5 딸 키우는 영국 아빠 피터입니다. 근데 방송 보면서 진짜 한국 부모 고민하고 제 고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네. 오늘은 열공해서 성들 박사 되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요.
0: 근데 왠지 박사가 되게 잘 어울리는
2: 이미지만 그래요.
0: 그리고 오늘 은지 씨랑 더불어서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육아계의 사이다죠. 크리에이터 윤소희 씨 모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소희 씨 영상을요, 요즘에 이제 아들맘들, 뭐 딸맘들 사이에서 안 보면 뭐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3: 아, 진짜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약간 육아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를 했었는데 이 발성이 아들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날이 있었구나.
0: 아, 네. 아들을 키우기 위한 아나운서의 그 시절들이
3: 있었구나.
0: 예. 어떠세요? 그 옆에 이제 앉아 계신데 약간 긴장하신 것도 있기도 하고.
3: 네, 긴장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일 큰 꽃무늬 꺼낼 것 같습니다.
0: 다른 색깔인데 꽃이 굉장히 과도했더니 조금 소희 씨를
3: 만개한 걸로 입고 왔습니다.
0: 둘이 좀 사석에서 만난 적은 있으세요?
3: 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0: 네, 네. 서로 이야기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성교육 전문가 배정원 교수님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조성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2: 아침, 저녁이면 네. 잠 아니겠어요?
0: 잠, 아침,
2: 왜냐면
0: 저녁.
2: 늦게 자고 싶고 일찍 일어나기 싫고
0: 잠도 잘 수 있지만
3: 스마트폰 일어나자마자 보고 자기 전까지 보니까
0: 그건 이제 그건 어른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우리
3: 내 사실 제 문제. 네, 맞아요.
0: 소희 씨는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3: 씻는 거 아닐까요? 씻는 거?
0: 아, 씻는 거.
3: 아침에 눈 뜨면 양치에 빨리빨리 해야지 애들이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소희 씨가 처음 왔는데 바로 맞추셨습니다.
3: 맞췄어요?
0: 네.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집집마다 관심사 한두 개 있잖아요.
3: 같이 한 번씩만 말해요.
0: 하나, 하나, 둘, 셋, 남편. 많이.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쵸?
3: 네.
0: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 입니다.
4: 아, 진짜 느낌이 색깔이 너무 이상해. 아, 완전 똥색.
5: 포경수술 어디서 하는지 알아?
4: 성형외과.
6: 우리가 씻을 때 하얗게 때가 낀다 그랬잖아. 이 부분은 잘 씻어줘야 된다 그랬지?
2: 근데 이거 벗고 해야 되지 않나?
0: 벗겨줘, 아빠. 나 씻겨줘, 빨리.
2: 피너스? 피너스?

0: 라고 해.
1: 네. 아빠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0: 프로그램화 EBS의
1: 후보사
0: 성결인데 여기까지.
1: 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청결 교육인데요. 이게 참 잘 씻는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의 청결 교육이 성교육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선생님?
2: 네, 이 청결함은 심리적인 안정감하고도 연결이 되죠. 아무래도 몸이 쾌적하면 기분이 좋고 정서적으로도 좀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이제 위생이 방치되면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이제 의식하게 되죠. 청결하게 이제 잘 관리하면 아무래도 신체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는 대접받을 자격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강한 바디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에요.
1: 사실 뭐 청결하면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매일 샤워를 하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저희 집은 이제 기름 보일러. 사실 연탄부터 시작됩니다. 연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뭐 씻을 수도 없었고 엄마랑 목욕탕 가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씻는 그 정도. 근데 교수님 시대도 그 샤워를 매일 할 수 없었잖아요.
2: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네. 예, 저는 지혜 씨의 연식이 좀 의심이 되는데.
1: 교수님, 아니, 근데 어때? 은지 씨도 우리 세대보다는 조금 이게 낫긴 하지만 그때 뭐 매일 씻었어요? 애기 학교 다닐 때?
3: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커서는 조금 이제 좀 간헐적으로 씻는데.
1: 왜 이렇게 역으로 반대로 된 거죠?
2: 예전에는 네. 다 감았는데.
3: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안 감으면 이제 바로 다시 등짝 맞고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성인 돼서는.
1: 귀찮아서.
3: 뭔가 제가 선택해서 오늘은 얼굴만 씻고 싶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옵션이 되니까.
3: 맞아요. 네,
1: 옵션이 내 마음대로 되니까.
2: 근데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공기가 나쁘지 않아서.
1: 그 대신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가 있었어요. 이가 있어서 머리에다가 그쵸? 머리에다가 그 산빛 같은 거 쭉 빗어갖고 엄마가 이를 손톱 사이로 이렇게
2: 몇 살이에요?
3: 맞아.
1: 제가 아직은 멀었어요. 어떠세요, 피터 씨?
0: 영국에서는 네. 매일 씻어야죠. 제가 어릴 때도
1: 매일
0: 그렇고.
1: 씻어요? 어릴 때도
0: 두 번 씻는 날도 있었고,
1: 한침전요.
0: 네 맨날 디오드런 스프레이도 하고, 그래서 10대 애들도 남자 특히 디오드런 고르는 거 아빠랑 한 12살에 가서 하고 이제 매일매일 뿌려요. 종류도 한 100개 있어요. 네.
1: 그럼 영국 아빠를 닮아서 혹시 아이들은 그럼 좀 잘 씻는 편이에요?
0: 그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1: 그것도 별개구나. 그러니까. 같이 생각을 했지.
0: 우리 아들은 샤워했는데 한 2분 컷?
1: 2분?
0: 지금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1: 씻는 거 맞아요?
0: 했어? 뭐 까먹었어? 아니 끝났대.
1: 끝났대?
0: 그래서 물이 조금 여기 묻어있는 것만 보이고 안 믿어.
3: 근데 사실 2분이면 온수가 나오기 전 아니에요. 그게 사실 네. 냉수로 발이랑 얼굴 정도만 씻고 그쵸?
1: 어때요? 우미는 좀 네.
3: 저희 집에 이제 우미랑 돌을 남편이 씻겨줘요. 근데 남편이 엄청 청결을 많이 따지고 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우미는 또 이렇게 신체 부위 이름을 잘 알잖아요.
1: 그치.
3: 엄마, 아빠가 음순이 너무 아프게 닦아줘. 엄마, 음순이 아파 막 이래요.
1: 너무 세게 닦아줘.
3: 너무 세게 닦아줘서.
1: 수신은 어때요?
3: 우찬이는 작년부터 한 만 5세?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씻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약간 모래 같은 것도 묻는 걸 좀 싫어하는 아이여서 되게 온몸을 구석구석 정말 깨끗하게 씻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게 다 젖어서 나와요. 휴지를 그래가지고
1: 아, 거기에는
3: 네, 난리가 나요. 막 모든 걸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냥 자기 씻으면 자기만 씻으면 되는데 씻다가 다 타와가지고
3: 네.
1: 이제 그만큼 그때 시절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는데 그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좀 청결해진 시대잖아요.
4: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씻는다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피부 질환 예방하고 청결 유지하고 이런 게 이제 목적이고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자기 혼자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자조기능이라고 하는데 자조기능을 잘 발달한 아이들은 이제 자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할 때 씻을 수 있는 아이랑 내가 씻는 게 잘 안 돼서 누구에게 늘 항상 부탁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전자가 훨씬 자율성이나 자기주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청결행위, 자조기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 네. 청결이 그냥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은 청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5: 하면 몇 시 정도 할까?
6: 안 씻으면 세균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니까 약간 시큼한 냄새? 식초 냄새?
7: 그리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타났어요.
1: 아, 아기 때는 항상 저 자세 한 번씩 해봐요.
5: 그러면 혼자 씻는 친구들은 몇 살 때부터 혼자 씻었어요?
6: 5살? 8살. 1학년 때부터요.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야야야 이렇게 해요. 때밀이 처음 이렇게 길게 나온 걸로 이렇게 하면 다 닦을 수 있긴 한데 그건데 번개맨에 나오는
3: 진짜 재밌겠다. 아니, 뚝딱이가 모퐁이 엄청 컸네. 뚝딱이 나이 많아요.
1: 아 진짜.
5: 시작!
6: 떨어졌다. 때를 다 됐다. 와.
1: 아이고 그래 여기 겨드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 수가 없잖아요.
0: 아이고
2: 뒷목. 아 너무 무천함이네.
1: 진짜 같아.
0: 적극적인데 진짜 같아 진짜.
6: 치즈병기처럼 한 네 칸?
8: 아, 소리 이상해.
6: 아 진짜 느낌 이상. 색깔이 너무 이상해. 아 완전 동색.
7: 왜 번졌어요?
6: 번졌. 조금은 묻어 있겠네.
7: 엉덩이 전체에 번졌어요.
5: 오늘 몇 번 정도 닦았어요?
7: 세 번이요.
5: 닦은 것 같아요?
7: 아니요. 어, 그거 못 벌려. 아까 해보니까 잘 안 닦여.
6: 어, 원래도 꼼꼼하게 씻지만 더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 때를 닦을 때 구석구석 잘 닦고.
1: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3: 어, 네. 그 엉덩이 닦을 때 저는 막 엄청 조심스럽게 하는데 보는데 막 옷깃에 묻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저마저 막 그냥 당장 달려서 닦아주고 싶은 기분?
1: 스스로하게 둬야 되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3: 어, 저도 약간 저거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저럴 때마다 저를 불렀거든요.
1: 엄마 이러면서.
3: 엄마. 근데 꼭 그때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애들이 꼭 저녁 시간에 그때 밥 먹을 때
1: 먹다 말고.
3: 먹다 말고 꼭 자기 건 또 보기 싫어하면서 자기 거 확인해달라고도.
1: 맞아. 왜 그러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 걸 봐달래. 어, 왜 봐야 되지? 근데 저희 딸도 초일 때부터 좀 혼자 씻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건 깨끗이 물을 잘 이렇게 닦아냈는지 그런 거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도 배변 딱 하고 나면 그 휴지를 골프 그대로 둬요. 그럼 가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측정기를 해야 되고 이제
2: 그런 배변 처리나 이렇게 이제 몸에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 청결을 가르쳐 줄 때는 뭐 귀 뒤 같은 거 애들 잘 안 씻잖아요. 귀 뒤, 목 뒤 이런 데는
1: 저희 남편은 아직도 안 씻는 데 있을까요? 동태랑 우리 완이 왜 여기 귀에 제대로 안 씻을까?
2: 이 균들이 숨기 좋아하는 뭐 장소다 이렇게 좀 아이한테 호기심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겨드랑이 또 손기하고 항문 주변 발가락 사이도 잘 안 닦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 데 닦는 법을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살, 4살에도 어린이집 가기도 하고 유치원 가기도 하기 때문에 뒤처리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기도 해요. 냄새 난다 그러기도 하고 뭐 묻었다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 그게 왜 계속 마음에 이제 강박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뒤처리는 좀 가르쳐준 다음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칸 쓰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세 칸 정도? 두 겹이면 세 칸, 한 겹이면 다섯 칸.
1: 몇 겹인지도 봐야 돼요.
2: 애들이, 그렇죠. 그게 너무 얇으면 손에 묻으니까 아이들이 또 닦기 싫어하거든요. 여아들인 경우에는 꼭 앞에서 뒤로 닦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좋죠.
1: 아, 그러네요.
2: 네.
4: 저희 딸도 요즘 이제 7살, 이제 내년이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요새 이제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너무 잘했어. 어우, 너무 깨끗해. 이제 어른 다 됐네. 언니 다 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어서 화이팅 하는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목욕이 사실 또 궁금합니다. 스스로 목욕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다 다른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4: 완전한 목욕 독립은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0: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의 인지나 소근육 발달 측면에서 세밀하게 자기의 어떤 손이나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다 되는 일은 아니라서 부모하고 목욕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켜주는 이제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그래도 혼자 시도하도록 하고 아이한테 부모가 시킬 때 되게 강압적으로 안 시키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성 부모하고 목욕 분리는 한 만 5세에서 6세 정도 그 정도가 좀 적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랑 되게 친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천천히 얘기를 하고 분리를 시작해 주시는 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성 부모가 시켜줄 때는 좀 옷을 좀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갖춰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티셔츠나 반바지 정도는 입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몸을 성교육 교재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2: 뭐 이제 시키다면 귀찮으니까 뭐 급하고 그러면 또 이러다 보면 이제 막 헐벗은 채로 좀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막 물 다치고 하니까. 네.
3: 근데 그렇게 샤워를 잘 하고 나서도 계속 여전히 시원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저희 집에.
2: 아, 이제 한 분 있어요?
3: 네, 뭐. 그러니까 네. 옷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
2: 부석기나
3: 뭐 돌도끼로 이제 뭐 사냥하던 시대 느낌으로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 그거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피터 씨도?
4: 저도, 네. 뭐 대놓고 뭐 온 집을 돌아다닌 거 아니지만, 뭐 목욕탕에서 침실까지라도. 왜냐면 네. 속옷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볼일 조금 보고, 네. 근데 그거 조금 자제해야
1: 그렇죠.
4: 되겠다.
1: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맞아. 근데 맞아. 이제 그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좀 갇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식으로 옷을 입고 나오기가 불편하면 네. 목욕 가운이라도 이렇게 입고 나오게 해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그만 목욕 가운 같은 거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서 나오게 해주면 오히려 재밌어 하더라고요.
3: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벗고 다니는 사람 사실 없어요. 약간 다 갇혀 입고 나오고.
2: 그래서 약간 유교 집안 느낌 나고.
3: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2: 이게 너무 좋아요.
3: 좀 단점이 있다면은 네. 이제 내복을 앞에다 제가들 갖다 놓는데 그걸 이렇게 다 젖은 상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건 또 단점이에요.
2: 장단이 되네요.
3: 다 젖어서 나와요. 다시 입어야 돼요.
2: 다시 입어야 될 정도예요. 그럼 우찬이 지금도 혼자 신는다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3: 맞아요.
2: 자, 우찬이 목욕 독립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소희 씨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5: 아침에 이제 이거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6: 오늘 좀 뭐가 더워야지.
2: 초등학교 다니는군요.
3: 내일.
5: 초등학교 다니는군요. 우리 오늘 낮에 양치 안 했잖아. 꼼꼼하게 씻어. 엉덩이랑 다 발가락도 다 닦아야 돼.
7: 다 씻었어, 있잖아?
5: 머리 좀 볼게.
4: 이렇게 검사해요.
2: 검사를 해요. 샴푸가 잘 씻겼는지.
7: 너무 잘 감았다. 너무너무 잘 감았는데.
2: 리액션이 너무 좋다. 이거 가자.
0: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시네. 네.
5: 자, 똥 모드요. 살짝 엄마가 볼게요.
7: 네. 너무 잘 감았다.
2: 처음에 혼자 씻을 땐 어땠어?
6: 어려울 것 같았지. 하지만 한번 하다가 어렵지도 않고 재밌게
2: 진짜? 우찬이는 한 1년 정도 혼자 씻거든요. 지금 제 걱정과는 다르게 잘 씻고 나오고 대신에 이제 저쪽 화장실에 아직도 물총이라든지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바다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깨끗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씻고 나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8: 근데 이 정도면 뭐 우려했던 거와 달리 완전히 뭐 너무 듬직하게 잘 씻는데요?
2: 머리에 거품도 없고. 네. 네.
0: 저는 그 목욕 후에 이 부모님의 칭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처음에 목욕을 시작할 땐 혼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목표를 되게 여러 가지를 잡아요. 얘가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2: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생기죠.
0: 하다 보면 욕심이 막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나만 둬라. 아이가 혼자 씻는 거를 잘하는 걸 우선적인 목표로 하면 좋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칭찬하기도 힘들고 아이도 하다가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자고 이제 뱃째버려요. 그래서
3: 뱃째자고요? 전문가님이 선택하신 단어 지금 너무 쏙 와닿네요. 뱃째한다니까. 아, 네, 네,

0: 나 한 가지 목표에만 좀 충실하게 그 나머지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 게 부모로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아까 그런 정도의 칭찬과 너무 좋은 거지. 잘 씻었다고 아들한테. 저도 진짜 우리 와이프가 그 정도 칭찬해주면 더 잘 씻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2: 멋있게. 잘 씻은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거?
1: 네,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2: 아니, 이런 것만 제가.
1: 근데 가끔씩 아들한테는 칭찬 조금 질투할 때가 있어요. 아빠로서.
2: 그렇죠.
1: 관심 좀 안 받으면. 근데 또 부러운 거 우철이가 너무 잘 씻으니까 우리 아들은 입은 컷이고 하고 가끔씩 자기도 소파에 눕다가 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자기 발 맡으면 어우 썩었네 근데 안 씻으러 가
3: 자기 발 냄새
1: 네네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러는지 자기 땀 냄새 뭐 위로 봤나 약간 이 정도로 의심되는 거예요
2: 힐링 네.
4: 그 사춘기 남학생들이 사실 그 전반기에는 잘 안 씻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안 씻는 이유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애가 너무 빨리빨리 자라니까 사실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좀 피곤하고 귀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안 씻으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씻어라, 씻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특징이 있던 독립성, 저항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안 씻는 경향도 있고요. 잘 씻지 않으면 비난 대신에 이제 체취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이 냄새는 남한테 전달되는 이 명함 같은 거야. 그래서 잘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반성 시간 되는 것 같은데.
2: 반성하셨어요? 아, 그래서 반성을 하고 어쩐지 계속 말씀 안 하시고
3: 그러니까.
1: 냄새 다양하다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3: 그렇죠, 그렇죠. 좀 친절하게.
5: 친절하게. 뭐, 똥을 밟았나요? 오는 길에 똥을 밟았나요?
1: 어, 좋아요.
3: 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죠. 아이가 오면 그 일단 발냄새를 맡아요. 엄마 발냄새 일단 맡게 해달라고. 왜냐면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느낌 아시죠?
5: 잘 놀다 왔구나
3: 네, 잘 놀다 왔구나 신나게 놀았구나를 발냄새로 확인하는 그런 느낌?
5: 예. 근데 저희 아이는 진짜 약간 좀 냄새 많이 나긴 하거든요 왜 축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맡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도 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맡아달라고
1: 오, 말이 그건 되네요.
3: 정말, 예, 그건 정말, 그쵸.
5: 그건 좀 그래요.
3: 남편 거랑은 좀 다른 결 같아요.
0: 네. 남편을 좀 사랑해주세요.
3: 사랑해주세요. 냄새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5: 완전 별개. 완전 별개.
4: 좀 변태들 같아요. 그 아이들 냄새가 물론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발냄새를 막 이렇게 막 달콤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요즘 엄마들의 사랑의 그 총량이 좀 넓어진 것 같긴 한데 입냄새를 좀 맡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 입냄새도 좋죠.
4: 네, 입냄새도
3: 아침에 너무 좋아요. 계속 맡아요.
5: 저는 입냄새 언니한테 혹시 똥을 먹었나요?
3: 계속 맡아요. 너무 좋아서 큰 똥 맡아요.
4: 입냄새가 나는 거는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충치가 있는지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맡으시라는 건 아니고 가끔 좀 이렇게 하해봐 이래가지고 맡아서 양치를 잘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열심히 씻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저도 머리를 매일 감지는 않아요.
5: 그러니까 안 씻는 부분으로는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3: 안 씻는 부분이요? 네, 그래요. 최대
5: 저는 한 머리도 3일 4일까지도 3, 4일까지
3: 나가지 않는데
5: 나가지 않으면 저도 약간 이찬이한테 잔소리를 하다가도 너 양치는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3: 어떠세요? 좀 자주 씻으세요?
1: 저도 아침에 깨자마자 샤워해야 되는 편이긴 해요. 안 그러면 밤에는 뭐 잠자리에 대한 소중함 한국 사람들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잠옷 꼭 입어야 되고 영국에는 안 그래요. 뭐 가끔씩 영화에서 뭐 신발 신고 올라오고 그런 거는 좀 심하지만 그래도 외투 그런 거 하고 침대 누운 거 괜찮아요.
3: 입은 채.
1: 네네네. 나쁘지 않아요. 네.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3: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눕는다.
1: 괜찮아요. 뭐 춥고 해다가.
5: 금방 쓰시는 거죠? 같이 쓰세요?
1: 같이 쓰세요. 와이프 참고성 되게 많아요. 하고 또 때리는 거 외국에서 안 하니까.
3: 오, 맞아요. 대중목욕탕이 없죠?
1: 네. 하고 때밀이 그런 이탈리 타운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때 많이 나오고 되게
3: 맞아요?
1: 깨끗해 보여요.
5: 아니, 한번 같이 가요.
3: 제대로. 아니, 같이 왜 가야 돼요?
5: 아니, 때가 잘 안
3: 돼. 조끼 챙겨.
2: 아니야. 백지씨는 좋게 챙겨.
5: 아니, 때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6: 후추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1: 네네네. 좋아요.
3: 네네네. 불러야 되거든. 네. 근데 이제 청결 교육에 있어서 막상 가르치려고 하면 좀 입이 깨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네, 말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기입니다.
7: 친구도 있네. 근데 이거
3: 없는 것 같아.
8: 5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문희입니다. 네.
9: 안녕하세요. 저는 한리입니다.
10: 10살 한찬입니다.
11: 8살 한서입니다.
12: 이제 우리 몸에 생리때 이름을 또 잘 알아야 잘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
9: 좋아.
12: 자, 어떤 신체 부위 알고 있어?
13: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손.
12: 오, 그치. 손. 그림 그릴 때 쓰는 손.
14: 우리가 한 12시간씩 쓰는 다리.
12: 어, 그렇지, 다리. 그럼 이 친구의 생식기는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 뭐라고 부르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15: 그래서 잘 모르겠어.
12: 심하려울 때.
15: 뭐지? 장지.
12: 어, 맞아. 그러면 남자는?
5: 너네들이 이렇게 막. 생식기 뭐라고 하지?
14: 은경.
12: 어? 오, 은경.
9: 찬이 왜?
12: 더 자주 쓰는 말도 있어.
5: 맞아.
12: 맞아. 남성의 생식기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모양이 약간 코끼리 모양.
13: 까맣게 말하면?
12: 어.
13: 부담.
3: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5: 파이어 에그라고도 많이 했어.
12: 두 개. 이제 남성의 생식기 같은 경우는 겉에 껍질 같은 게 있지. 그러면 이 사이에 먼지가 되게 쉽게 낄 수 있잖아. 비누를 잘 묻히거나 엄마가 사용하는 청결제를 사용을 해서 이 사이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3: 엄마들이 이제 아들 생식기 닦아주는 거 설명하는 게 이게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5: 엄마는 밑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를 그려볼게. 그래서 이게 대응순이야. 대응순 안에 산 모양처럼 생긴 조그마한 살이 있다 그랬지, 엄마가? 그래서 이게 소음순이라는 거야. 하얗게 때가 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들이야.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씻어줘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변이 묻어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씻을 때 꼭 앞에서 뒤쪽으로 가게. 여기 앞쪽에서 뒤로. 그래서 항상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야. 소변 봤을 때도 앞에서 뒤로 쑥! 여자와 남자의 성기 부분에 대해서 잘 집에서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 이 귀에 이제 어떻게 씻는지 앞으로 청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3: 네, 진짜 어떤 엄마는 정말 친절하게 너무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서 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6: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간 제 몸인지만 잘 모를 때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딸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분 보고 깜짝 놀랐고 사실 저는 좀 아들이어가지고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닦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좀 초반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3: 일단 엄마가 알아야 되고 아빠가 알아야 설명이 될 텐데 성기를 씻는 법을 알려줄 때 정확한 명칭부터 알려주는 게 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네, 몇 개 엄마가 이제 생식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기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생식기라고 하면 생식에만 관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나 혹은 뭐 즐거움이나 아기를 낳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기를 좀 주기적으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경하고 음낭, 아까 불알이라고 했지만 음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를 이제 보는데 딱딱한 뭐가 생겼거나 분비물이 나쁘면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음부하고 가슴, 여자들은 가슴도 성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몽우리가 있는지, 촉감 어떤지, 또 분비물 어떤지 이거를 계속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성기를 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3: 근데 보는 게 사실은 좀 이게 나와 있는 거면 볼 텐데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 뭐 보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4: 근데 여기 뒤통수도 보잖아요. 우리 거울 두 개 써갖고 이렇게 보고.
3: 아, 그렇게 해서라도 봐라.
4: 뒤꿈치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네. 여자들은 이렇게 거울을 깔아놓고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보면 잘 보여요.
5: 맞아.
4: 그러니까 진짜. 결국 뭐냐면 성기를 안 보는 건 여자들이 안 보는 건 구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본 거지.
3: 어, 맞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
4: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보다니 난 변태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냥 성기

0: 거기도 나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1: 거기.
2: 약속? 오늘 다 각자 보기예요?
1: 나가면 거울 사러 갑시다.
0: 거울을 이용해서 꼭
2: 인증해야
0: 보세요.
2: 인증해야 돼요?
1: 네. 뭘 인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보는
2: 거 이런 그냥 반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때 그 기억나요.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이 다라라고 하나요?
1: 네, 대야.
2: 대야.
1: 다라이. 다라이. 굉장히 다라이.
2: 대야. 어, 미안합니다. 나이가 나오네. 어, 대야에다가 약간 갈색 물 있어요. 그. 그거 물에 섞어서 그 어머니들 뒷물하시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주 못 씻으시니까.
0: 여자들 세정제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세정제가 많이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결국 비누의 종류니까. 근데 여자의 질은 이렇게 좀 늘 왜 거기에 건조하지 않도록 지레기 흘러내려요. 걔가 자정작용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정제로나 물까지 이렇게 닦으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 자주 걸려요.
2: 자, 우리가 근데 직접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춘기 인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지 씨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시켜주실지 이렇게 한번. 예.
1: 엄마가 음순 씻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는
3: 뭐야?
1: 음순 여기 음순. 이거 너 고추 아니야?
3: 알았어.
1: 엄마가 여기 음순 음식할 때 같은 음순이야. 자, 한 손에 샤워기를 들고 이제 물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정말 좋거든. 미지근한 물인지 한번 허벅지에 해보고 한쪽 다리 살짝 걸쳐보자.
3: 다리를 왜 벌려 엄마?
1: 왜냐면 우리 음순에는 주름이 많아.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씻기가 더 편하거든. 자, 그리고 살짝 고개 숙여서.
3: 엄마 자세가 이상해.
1: 불편하지? 세상에 사실 쉬운 일은 없어. 배우는 거야. 갈라진 쪽도 부드럽게 이렇게.
3: 하이, 하이.
1: 반대쪽도 요렇게.
3: 근데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씻으면 돼?
1: 느껴봐.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3: 알았어.
1: 이제 느끼는 거야. 몸을 내 몸을 이제 관찰하고. 느껴 생각한 이제 말 그만 생각하는 거야.
3: 알겠어.
1: 말 그만하는 거야.
3: 그만할게 엄마.
1: 엄마 화내. 대답하지 마. 자 엄마. 대답하지 마.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해줄 것 같아요.
4: 너무 좋은데.
2: 진짜 친절하게 잘.
1: 요렇게.
2: 재밌게 유쾌하게. 근데 말을 많이 못하게 하네요.
1: 어미한테도 네, 말 그만해.
2: 아 그래요?
1: 그만해.
2: 그치. 엄마는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아이는
1: 뭐 엄마만 말하지. 하게.
2: 아 그래요.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래도 또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우리 피터 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아이고.
2: 피터 씨.
4: 아이고.
2: 네, 아이고. 남자 아이.
4: 바지. 아 근데 남자는. 빤스 입고 할 수 있는.
2: 아빠 빤스가 뭐야? 아빠 빤스가 뭐야? 팬티는 들어봤는데 빤스는 처음 들어봐.
4: 빤스. 영국에는 팬티가 여성들이 팬티. 있는 거라서.
2: 아, 그래요?
4: 전혀 입지 않아.
2: 그럼 남자는 빤스예요?
4: 팬츠.
2: 팬츠. 아,
4: 미국식은 또 바지고. 너무 헷갈려져. 영국식은도. 근데 이거 팬츠. 벗고 해야 되지 않나?
2: 응, 벗겨줘. 아빠 나 씻겨줘 빨리. 아, 어떻게 씻어야 돼? 어떻게 네. 씻어야 돼? 아빠.
4: 네, 일단. 저는 진짜 할 때 영어로 해요. 이런 기관들 한국말로 네. 꼬치밖에 아, 모르고.
2: 자, 영어로 하게 해볼까요?
4: 아니, 그쪽만. 네. 그래서, 오케이. 일단 다리 벌리고.
2: 다리 벌렸어, 아빠.
4: 네. And between your testicles.
2: Testicles.
4: Testicles라고 해. 영어로.
2: Testicles.
4: 일석이조예요.
2: 일석이조.
4: 네, 지금 영어도 배우고.
2: 오케이.
4: 어떻게 씻는지.
2: 나 일석이조도 죄송합니다.
1: 아까 테스티컬이 일석이조라는 뜻이야.
2: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 정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좀 영어 조금.
4: 네, 그래서 testicle하고 다리 사이에.
2: 다리 사이에.
4: 이렇게 손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사이. 잘 씻고. 여기 밑으로도.
2: 근데 요 사이사이 이거 안 씻으면 어떻게 돼?
4: 그러면 곰팡이 같은 거 생길 수 있어.
2: 곰팡이?
4: 뭐 젖어 있으니까.
2: 젖어 있어서.
4: 바퀴 부분과 중요한데, 요 피니스.
2: 피니스?
4: 피니스라고 해. 한국말로.
2: 음경? 음경인가?
4: 음경, 나까지 배우니까 일석삼조네요.
2: 음경, 피니스.
4: 음경, 음경. 여기 조금 땡겨야 돼.
2: 땡겨, 땡기면 아프잖아, 아빠.
4: 아플 때까지만. 조금만.
2: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4: 이렇게
2: 손가락으로
4: 이렇게 손으로
2: 열어서
4: 하고 그걸로 물로 닦고 비누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아빠 알기로. 근데 틀릴 수도 있어. 네, 한번 체크.
2: 그럼 아빠도 제대로 안 씻고 있는 거 아니야?
4: 아니,
2: 나도 그러면
4: 물로만 씻고.
2: 아빠 확실해?
4: 아빠는 확실해질 않아.
2: 체크가 낫겠다.
4: 나 의사 아니야.
2: 아빠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부끄러워.
4: 준비했어.
2: 부모
4: 성결. 네, 여기까지.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냥 말로만 대충 하니까. 근데 이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
2: 그렇죠. 정확하게 명칭도 알고.
0: 근데 이렇게 포피를 당겨서 약간 아플 때까지 당기라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좋아요.
2: 아, 그래요? 근데 정말 몰랐어요.

0: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아들을 키워 본 적도 없기는 하니까, 근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1: 아마
0: 좋을 것
1: 우리 남편들도 모를걸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게요. 참 이게 씻는 게 사실은 굉장히 또 단순해 보이기는 해도 정말 중요하고 심오한 세계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좀 긴가민가 해서 못 물어봤던 청결 상식들 저희가 OX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목욕 후에 드라이기로 생식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자, 은지 씨랑 정말 O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들어주셨어요. 은지 씨 왜 O 드셨어요?
3: 아, 저도 좀 말리는 편인데 되게 보송하고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둘도 세워놓고 이잉 제가 다 이잉 말려주거든요.
0: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음순이 항상 이렇게 짓무르거나 가렵거나 해서 씻기고 드라이로 말려주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X를 주셨어요.
4: 저는 한국 와서 조금 고민 시작했어요. 왜냐면 공중 목욕탕 가서 말리는 아저씨들.
0: 다리를 갑자기 드시니까 상상이 됩니다. 그 아저씨분들 많이 들으세요. 네,
4: 그래서 맞아요. 그거 맞나? 근데 영국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타월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0: 네네네.
1: 그 드라이기 열이 그 굉장히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찬바람으로 말린다고 그래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기는 좀 연한 살이니까 그렇게 안 말리는 게 좋고 씻은 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말려주는 게 제일 좋죠.
0: 네, 아, 이렇게 또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춘기 아이가 샤워를 오래 한다. 이럴 때는 제지를 해야 한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완전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은지 씨는 오를 드셨고.
3: 저는 바로 문두적이죠. 물 부족국 다 했어, 지금! 뭐해, 네가 수저쓸 100원이라도 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0: 네, 무조건. 소희 씨는?
5: 저는 그냥 약간 그때 좀 자유롭게 살짝 냅둘 것 같아요.
0: 자유시간.
5: 아, 자유시간. 엄마가 자유롭고 싶어서. 그것도 있고, 이제 아이도 약간 좀 자유롭게.
0: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6: 기본적으로는 샤워 시간에 아이가 자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제지를 강하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이긴 해요. 다만, 실제로 이제 부모 입장에선 아침에 학교로 가야 되고, 혹은 다른 가족들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되고 하는데, 이제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엔 더더욱이나 이제.
0: 전쟁터죠.
6: 전쟁 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하도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욕실 안에도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좀 두시라고 얘기를 하고, 10분, 20분, 30분 정도에 그냥 똑똑똑똑똑똑, 요런 정도로는 시그널을 좀 주셔도 된다.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성기를 관찰하거나 자기 몸 구석구석을 관찰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0: 그러게요. 한 시간 동안 사실 내내 씻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뭐 개인 뭐 활동들을 할 거 아니니까.
6: 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꽤 있는 편들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는
6: 맞아요.
1: 게 제일 좋고요.
6: 그게 이제 규칙이 돼요.
1: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춘기 이후에 10대 이제 조금 중후반이 되면 사실 샤워하면서 자위행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녹화하고 맞아요. 막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좀 놔두는 게 좋지만 너무 길게 하면 좀 조금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0: 자, 이쯤에서 아들 가진 그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질문인데요. 자, 우리 아이 포경 수술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즘 아버님들과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종이컵. 펜타오은 왜지?
5: 요거는 완전.
0: 예, 추측이 되죠.
5: 다 발견하는 거예요.
7: 포경수술 어디서 하는지 알아?
8: 응.
7: 여자들은 어디 병원가?
8: 성형이.
7: 아니.
0: 왜요? 나도 뜨끔했잖아요.
7: 산부인과. 여자 산부인과 반대가 남자 비뇨기과야. 평소에 이렇게 덮여있잖아, 보면.
8: 응.
7: 그 덮여있는데 안에. 그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생겼었어. 너도 옛날에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 갔었잖아.
8: 응.
7: 그치, 어렸을 적에.
8: 응.
7: 그래서 그 염증 안 생기게 하려면은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포경수술을 했거든.

0: 그렇게 꿰매고 나서 집에 가야 되잖아. 종이컵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평소 생각했을 때.
1: 종이컵.
0: 여기다 이렇게 딱 껴줘. 옷에 닿지 않게.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고서
2: 아빠가 폭염수술 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1: 네. 껍질이 없어요. 살짝 관절 정도?
3: 아, 아빠를 봤구나. 아빠를 봤어. 고래잡이. 그래, 고래잡이. 그래, 우리 고래 잡는다고.
4: 맞아. 뭔지 알아?
1: 고래.
4: 응, 맞았어. 고래. 아빠가 8살 때 큰아빠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간다 그랬었어. 아빠도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병원에 간 거야. 폭염수술이란 거를 하게 된 거야. 그때는 아빠도 폭염수술이란 게 어떤 건지를 몰랐었어.
1: 폭염수술이 실제로 있는 건 몰랐어요. 쟤는 그 거짓말에 안 속을 것 같아요.
5: 아빠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서 좋아하고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을 데리고 갔어. 병원에 가서 폭염수술이라는 걸 했어.
3: 하기 싫겠다. 와. 무섭지.
5: 근데 인준이 거기 안쪽에 먼지 같은 것도 껴있고 그렇잖아. 위생?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져. 그래서 아플 수가 있어. 아빠 때는 거의 다 했어.
1: 만나고 싶어요.
5: 그래도 인준아 2, 3일만 아프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레고도 사주고 키즈 카페도 같이 가고 그래도 할 생각이 없어? 안 할 거야?
6: 아빠는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 가자 이래서 같이 목욕을 많이 다녔거든. 어떤 친구들은 그 수술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수술을 안 했어.
1: 네.
6: 그 중에 하나가 아빠였어. 친구들이 너 언제 할 거냐 그러고 약간 좀 놀리기도 하고 폭염수술 안 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고 막 그런 적도 많았었거든.
1: 네.
6: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물건이기도 해, 이게.
1: 네.
7: 아팠을 때 하는 수술인 줄 알았어요. 살면서 처음 들을 때는. 그는 할 거예요. 위생적으로 청결해지니까.
5: 웬만하면은 정말 시키고 싶은 생각이고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인준이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6: 저는 지금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 주려고 하고
4: 청결의 유지가 잘 되고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 관리를 어떻게 하나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계속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3: 네, 근데 폭염 수술에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또 친절하게 다들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8: 저는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좀 어렵고 저희 신랑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신랑도 잘 모르겠다고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찬이의 폭염 수술 계획에 대해서.
3: 네. 네. 요즘 또 안 하는 추세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추세가 있어요, 그렇게?
9: 그럼요.
10: 과거에는 한 뭐 거의 90% 그 이상 이렇게 됐고 요즘은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3: 아, 그래요? 한 사람을요?
10: 한 사람이.
3: 그러니까 오. 피터 씨는 어때요? 그 영국에서는 조금 폭염 수술에 대해서.
11: 제가 어릴 때 한 애들은 다 종교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무슬림 친구들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목욕탕 가면 유대인 한국에 너무 많다. 이런
3: 생각
11: 거의 다 했으니까 하고 친구 제 나이 또래도 다 하고 근데 저도 안 했으니까 문제 없고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나죠.
3: 전혀 네네네. 문제가 없고.
10: 나는 위생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예, 이제 귀두포피염이 되게 자주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3: 포피염.
10: 예, 포피염이. 그래서 포피가 잘 벗겨지지가 거의 안 벗겨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구가 그 안에 쌓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혹은 한번 포피가 뒤로 벗겨졌는데 이렇게 목폴라티처럼 그런 성기를 꽉 조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렸을 때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

0: 는데요.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그 청결이 아이의 자율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1: 네, 발달 이론에 따르면 만 2세, 3세 유아기에 아이가 획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율성입니다. 이
0: 자율성.
1: 시기에 이게 단순히 부모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만 2, 3세 정도부터는 조금씩 아이에게 시켜보고 할 수 있게 시행착오로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이가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씻음으로써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관리 능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교육에서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것,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신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3: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4: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2: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5: 소방관. 발명가. 의사.
6: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2: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0: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7: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 시리즈를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다 전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제의 치명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전쟁을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안보에 특히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반도 자체가 그들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기존에는 유인 전력 위주로 싸웠지만 지금은 유인과 무인이 복합해서 싸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지어 무인 전투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드론과 로봇, 그다음에 AI, 대드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경제 안보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네 편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전쟁과 드론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프로펠러가 위쪽으로 총 4개가 달려있죠. 이게 1907년도에 프랑스의 브레게 형제가 개발한 드론입니다. 이것은 쿼드롭터의 10초로 여겨지고 있고요. 길이가 총 7.85m에 높이는 3.7m로 돼서 엄청나게 큰 어떤 형체의 드론이었어요. 이게 고작 1분 날랐습니다. 그리고 상승 높이는 1.52m에 그쳤기 때문에 미진했지만 어쨌든 간에 드론의 시초로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이 드론들을 볼까요? 비슷하게 쿼드롭터의 어떤 형태를 띄고 있지만 크기가 작죠. 저 크기는 제 주먹만한 크기로부터 제 몸통만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장비들이 달려있는데 어떤 것은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감시 장비가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앞에 탄두가 달려있어 자폭하는 기능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통신을 중계하는 그런 어떤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임무 장비라고 하는데 1907년도에 그런 큰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은 드론들이 발전될 수 있었고 이런 FPV 드론, 즉 퍼스트 퍼슨 뷰,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쿼드롭터들이 지금 전장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드론이 언제부터 전쟁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지만 이 드론이 전쟁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20년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부터입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군은 수십 대의 TB2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미사일이 달려 있잖아요. 반대로 아르메니아군은 지상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와 그 다음에 자주포 전술 차량 위주로 운용했지만 아제르바이잔군은 이와 같은 TB2 드론을 운용해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용했냐면 실질적으로 최초에는 AN2라는 어떤 복합기가 있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써둔 어떤 비행기인데 그걸 무인기로 전환을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 군 쪽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 군 같은 경우는 하늘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방공체계가 방공포를 사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날아오고 있던 이 TB2가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정밀 타격 미사일로 그런 방공체계를 다 경멸시키고요. 그 이후에 뒤에 대기하고 있던 하롭과 같은 자폭 드론과 이 TB2가 중심으로 깊숙하게 진출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르메니아 군의 지휘소를 타격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군의 미사일, 그 다음에 포병들을 전폐적 타격하면서 일거에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2주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서운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FPV 드론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150만 대를 1년에 생산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건데
FPV 드론 밑에다 기존에 있는 어떤 대전차 탄두 또는 152mm나 122mm 어떤 탄을 달아서 자폭하게 하는 형태인데 여러분 저게 한 발에 얼마 정도 아십니까? 저게 50만 원 이하입니다. 저런 자폭 드론 두 대나 다섯 대 정도로 해서 러시아의 T-80 전차를 정밀 타격하는데요. 러시아의 T-80

80계열 전차의 가격은 25억에서 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 두 발에서 다섯 발의 FPV 자폭 드론으로 적의 25억에서 50억짜리 T계열 전차를 잡는다면 이거는 가성비 전투의 끝판왕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나는데요. 드론들이 여러 대가 날아다니고 있죠. 보시면 대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중에는 어떤 드론이 있냐면 감시 정찰 드론이 있습니다. 감시 정찰 드론이 먼저 나가서 적진의 표적을 다 살핀 다음에 이미지를 다 촬영을 하고 후속하는 타격 드론에게 다 분배합니다. 그러면 그 군집 형태에 있는 자폭 드론들이 실시간대에 달려들어서 각자 할당받은 표적을 다 정밀 타격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게 참호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자폭 드론 때문에 러시아군의 참호 전투에서 러시아군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휩싸여서 전투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2023년도에 최초에 발견이 돼서 작년 말에 무려 100대를 동시에 자폭 드론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석권 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언론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석권 쏘기 많이 하는데 이 석권 쏘기는 뭐냐면 값비싼 어떤 드론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값비싼 미사일이 들어가겠는데 적진에 있는 방공망에 의해서 그게 요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많은 드론들을 먼저 적진에 보내서 상대국의 방공체계를 노출시키고 그걸 파괴한 다음에 10억 이상이 되는 첨단 미사일을 아무런 위협 없이 중심으로 진출시켜서 주요 도시나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석권 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샤이드 136인데요. 순항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00에서 2500km 정도가 됩니다. 고도는 거의 400m 이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트럭 있죠? 트럭 뒤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어서 그 안에다가 적재를 설 수 있기 때문에 식별이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이드 136과 같은 군집 형태의 드론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샤이드 136 중에는 AI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된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샤이드 136 AI형에 의해서 이제 정밀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진까지 하늘의 돌파구가 계속해서 돌파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돌파구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탄도미사일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시설을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샤이드 136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살아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러시아가 좋은 첨단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다 요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샤이드 136을 대거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이드 136이 참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원래 이게 이란에서 개발했고 이란에서 2022년도에 러시아로 기술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한 당시에 샤이드 136의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러시아가 축구장 14배 정도 크기의 샤이드 136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1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투 데이터가 쌓여서 그 샤이드 136이 혁신을 이루겠죠. 그래서 AI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트래킹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샤이드 136 AI 버전은 1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항미사일은 10억 이상인데 거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우리가 순항미사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가성비의 끝판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어떤 모순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이란의 그 많은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었던가 초기 100시간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란의 방공망이에요. 저게 다 무력화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 이 루카스 드론을

운영한 겁니다. 이 루카스 드론은 뭐냐면 아까 러시아의 샤헤드 136 드론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한 겁니다. 한 대에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사거리가 1000km에서 15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샤헤드와 거의 동격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사전에 유인 전투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란 상공으로 진입을 시키고 저 안에는 스타링크로부터 데이터 링크를 할 수 있는 모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형 유지라든가 이미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또 AI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헤드 136처럼 해서 미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란의 방공망이 노출되게 되면 바로 자포간 형태로 해서 운용이 된 것이죠. 저게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전함에서도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란의 방공망이 할지라도 저런 것들도 그 수량에 맞게 진입을 시켜서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초기에 개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스텔스기 등 포함한 그런 유인 전투기가 들어가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물자나 장비나 무기체계 지원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포탄이 되게 부족합니다.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값싼 무인체계 위주로 특히 드론과 로봇 위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 사용하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 무인체계가 전쟁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보시게 되면 이런 무인체계가 주공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체계를 뒷받침하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체계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여권을 조성한 다음에 강력한 기존 재병협동 전력이 들어가는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똑같이 이런 재병협동 전력보다는 무인체계, 드론을 중심으로 한 무인체계가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로서부터 우리는 미래의 키워드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드론 키워드가 되겠죠. 우선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성비. 싸야 된다.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와 같이 협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모성 드론, 가성비 좋은 드론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런 소모성 드론은 근접 전투뿐만 아니라 저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까지 때릴 수 있는 즉 전술적 수준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소모성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성비의 기본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는 무엇이죠? 기존에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에 의해서 챗GPT 이렇게 했지만 피지컬 AI는 그런 AI가 사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다 AI 모듈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투원의 감시, 결심, 대응의 활동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피지컬 AI가 이미 전쟁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되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접촉 전투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마더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더십은 뭐냐면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쭉 가서 자식들을 뿌리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FPV 자폭 드론이 여기에서 대전까지 갈 수 없겠죠. 배터리 한계 때문에. 그러나 고정익 항공기에 그것들을 달아서 대전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투하를 하게 되면 이 FPV 자폭 드론은 배터리가 보존된 상태에서 분집으로 운용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마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의 기술이 한 달 단위로 혁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조직 편성 차원에서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인 체계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Unmanned Systems Forces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6월 달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2025년 11월경에 무인 체계군이 창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조만간 무인 체계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네 편 중에 첫 번째인 전쟁과 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전쟁과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2: 너 이거 몇 개야?
3: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당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2: 너 어제 잘 들어왔어?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쟁과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하던 골리앗이라는 로봇입니다. 투박하죠? 독일군의 공병대가 주로 운영했는데 선으로 연결돼가지고 건물을 폭파하거나 지뢰를 제거하거나 참호와 벙커를 폭파하고 군집되어 있는 어떤 병력들을 이제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사용됐고요. 2차 세계전 막바지에서는 이게 연합군의 전차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폭발하면서 연합군의 전차들을 경멸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로봇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텀 MK1.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UG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UGV는 뭐냐? Unmanned Ground Vehicle라고 해서 로봇의 한 종류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역사적으로 아주 최초로 우크라이나의 국토방위구 13여단 하르티아라고 부르는데요. 얘하에 로봇 중대가 있어요. 이 로봇 중대가 하르키우, 즉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립시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단독으로 격퇴시킨 전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드론과 마찬가지로 로봇을 대량 생산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군이 1년에 사용하는 로봇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15,000대고요. 올해는 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로봇을 UGV를 대량 생산한다고 했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에는 궤도만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걸 공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바깥에 원에 보시면은 어떤 것은 감시하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타격하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건 통신 중계하는 거예요. 저것들 드론과 동일하게 임무 장비입니다. 그것만 바뀌어 끼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군이 공격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지형을 분석해서 이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30대에서 50대의 전차가 온다 하면 그 거리만큼 내보고 시켜놓고 거기에서 갑자기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러시아군의 행렬이 멈춰서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를 틈타서 이 로봇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차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기어들어가서요 자폭을 하게 되면 그 러시아의 집단이 멈춰서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또는 자폭 드론 그런 그 강력한 곡사화기로 괴멸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가 있을 때 전 세계가 경천동지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투를 하는데 사람도 없고 오롯이 어떻게 UGV로 강력한 러시아의 기관미 기계화 부대를 경멸시킬 수 있을까? 그로부터 우리는 이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늑대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인 2026년 3월 26일 중국의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서 어마무시한 늑대 로봇을 공개했고 이것들이 도시 전투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늑대 로봇이 똑같이 마더십 개념이 적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무인 차량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다가 저런 늑대 로봇과 드론을 싣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어느 측정 지역까지 가게 위해서는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덩치가 큰 무인체계에 의해서 UGV에 의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오롯이 온전히 저 드론과 UGV의 배터리를 보존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작전 반경도 늘어나고 작전 시간도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UGV를 마더십으로 사용하고 저런 늑대 로봇을 거기로부터 이탈해서 쓰는 하나의 군집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 로봇 위에다가 다양한 임무 장비를 다는 거예요. 어떤 장비? 소총, 유탄 발사기, 감시 장비, 그리고 통신 중계기. 즉,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저 늑대 로봇만으로 군집 형태를 이루어서 전투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형에 따라 전투 대응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일렬로, 이열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중국군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했냐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상륙작전 시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체계를 먼저 투입한 후에 그 이후에 유인전투원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UGV 플러스 늑대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휴머노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 2026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팬텀 MK1 이것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는 180cm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80kg 정도고요. 미국인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를 닮아서 해놓은 거고요. 페이로드는 20kg입니다. 여기서 페이로드는 뭐냐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단순하게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 미래에는 데이터가 축적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무기를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네이터처럼 전장에서 공격 임무도 가능하다는 어떤 추측이 되겠습니다. 또 이 시속 6km로 가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르죠. 일반 사람이 이제 전투원들이 1시간에 갈 수 있는 그 속도가 군장을 메고 4km 정도인데 이 로봇은 6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배터리를 갈아 껴주면 얘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은 단 두 대만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전투 지역을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학습시킨다면 이게 두 대가 분대 규모로 늘어나고 분대가 중대 규모로 늘어나고 중대 규모가 또 사단 규모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먼 미래에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여러분, 적과 접촉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전에는 적지 중심 작전 부대라고 해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서 적진을 이제 보고 적진을 화력도 유도하고 적에게 어떤 교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생존성이 극히 낮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쟁 전에 4천만 명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 징집된 인원들이 100만 명이 싸우고 있어요. 즉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가 전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진된다면 장기전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MK1과 같은 휴머노이드를 전쟁에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의 UGV와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대량 생산을 합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UGV를 탄약을 대체하는 정밀 타격 수단이라든가 전투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값이 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플랫폼에 여기에 모듈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가장 값이 쌉니다. 다음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특유의 특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만이라든가 주변국에 대한 어떤 전장 환경을 분석해 봤을 때 상륙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 작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형보다는 이런 어떤 사족형으로 해서 건물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습지를 통과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족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본토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 원정을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혁신 플랫폼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서 다대한 어떤 혁신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넥스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어떤 방산의 핵심적인 어떤 이니셔티브 또는 먹거리로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미래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국가들의 UGV와 휴머노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미래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체계의 측면인데요. 드론과 똑같습니다. 이게 드론과 짝을 이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전장의 시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론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드론은 어떤 역할을 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는 지금은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를 대체하고 있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형과 기상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없을 때
UGV가 사용되기 때문에 UGV 또한 소모성으로 돼야 되고 그게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듈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에 각각의 조각조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차량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전차를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차륜 또는 궤도형 공통 플랫폼만 남겨놓고 그 위에다가 작전 목적에 따라 달리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작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착될 수 있는 것들을 임무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임무 장비는 군사학에서 전투 수행 6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투 수행 6대 기능에 따라 임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전투 수행 6대 기능 뭐냐면 지휘 통제. 제가 싸워야 되는데 부하들을 잘 통제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 뭐 해, 뭐 했어. 이런 확인하는 것도 지휘 통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동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력. 그다음에 정보. 표적을 획득하고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어, 날 지켜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지속 지원. 계속해서 탄을 주거나 아니면 의료품을 주거나 물자를 공급해 줘야 되냐. 이런 형태로 해서 공통 플랫폼 위에 그런 장비들을 계속해서 바꿔 다는 거예요. 전장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모듈형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고도화돼서 미래 전장 환경에 그대로 구현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피지컬 AI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이미 전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지금 전장에 투입되어 있고 전장에서는 피아가 죽고 사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혁신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될 것이고 이 휴머노이드가 조만간 지금 현재 인간 전투원의 임무를 10에서 20% 정도를 대체하고 있다면 조만간 50% 이상으로 그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인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어요. UGV들이 많죠. 또 사종 로봇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저런 사람 전투원과 저런 UGV가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영어로 manned and unmanned teaming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줄임말로 멈티, 즉 manned and unmanned teaming을 줄여서 멈티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무인 복합을 통해 갖고 기존의 재래식 전력, 즉 인간 중심의 싸우는 방법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리치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치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치, 접근한다. 백, 뒤에서. 이게 뭐냐면 내가 UGV나 휴머노이드를 조종하기 위해서 적진에 같이 들어가 조종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휴머노이드나 UGV를 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접촉을 통해서 나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그 휴머노이드와 UGV 안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존성도 낮아지고 전투 효율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백 개념이 뭐냐면 저 먼 곳에서 드론이라든가 UGV가 운용된다면 그것을 운용하는 지휘선은 안전한 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서 스타링크와 같은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자기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치백 그 개념의 지휘소가 나타나서 전투를 더 효율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직 편성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UGV와 로봇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에서 총을 쏘고 있는 인원에서 너 나와서 로봇 한번 운영해봐 하면 되겠어요? 다음날 다른 팔이 나오고 다음날 다른 센서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되고 튜닝을 해야 되고 OS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전투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토방위군 이하의 13여단인데 하르키아처럼 그 밑에 로봇을 주로 운용하고 있는 전담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국방력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우리 미래 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로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론, 로봇, 그 이어서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비례 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1편 전쟁과 드론, 2편 전쟁과 로봇에 이어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드론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은 카운터 드론. 그다음에 한자로 하게 되면은 대결하다 할 때의 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드론을 막는 드론 위협을 상쇄하는 것을 대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는 것이 꼭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만 드론이라고 할까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카미카제, 즉 자폭형 드론을 모두 드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땅 위에서 움직이는 UGV, 수상에서 움직이는 USV, 수중에서 움직이는 UUV, 모든 것들이 무인체계이면서 자폭이 가능하다면 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릴 사항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죠. 전투원 한 명이 하늘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드론을 막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나옵니다. 저 빨간색이 뭘까요? 저게 바로 영국에서 개발한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레이저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면 왜 저런 레이저 무기체계가 개발되었을까요? 바로 가성비 때문에 그럽니다. 통상 한 발의 유격 미사일은 몇 천만 원, 비싸게는 몇억 원까지 가는데요. 저 레이저 한 발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계속 공급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각국에서 서둘러 개발하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 키우죠. 키우에서는 저 무기체계가 들어와서 러시아의 드론을 막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1,000만 원 정도의 샤헤드 136이 저렇게 서여 있습니다. 저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공식적이진 않지만 언론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샤헤드가 6,000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샤헤드가 러시아에서만 생산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란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는 보도를 보게 되면 저런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서 북한 평양북도 구성 일대에 샤헤드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첩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사슬을 이용해서 저와 같은 기술들이 상호 교환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수량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샤헤드와 플러스해서 첨단 미사일을 섞어 쏘는 것, 그와 같은 섞어 쏘기를 막기 위해서 다중으로 방공체계와 대드론 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는 영어로는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탐지체계입니다. 여러분, 탐지체계 중에 가장 유효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국경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 센서를 다 7,0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핸드폰에 정도 크기의 소리 센서를 7,000개를 다 촘촘히 박아놓고 해서 넘어오는 샤헤드 특유의 그 소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경선으로부터 그 소리가 추적되기 때문에 동심에 있는 주요 도시와 국가 정유시설에서는 그 궤적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디텍션 시스템을 통과한 층에서는 일렉트로닉 워페어라고 하는데 전자기전을 수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 전자파를 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잼머라고 합니다. 재밍 장비들을 배치를 해서 오퍼레이터와 또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호들을 차단하는 어떤 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렉트로닉 워페어 전자기전 층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공군이 출동합니다. 그런 어떤 디텍션 시스템을 통과하고 또 전자기전에 의해서 무력화되지 않은 것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전투기들이 출격을 해서 기총이라든가 아니면 싼 미사일로 요격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한 것들을 어느 지대에 들어오느냐? 에어 디펜스 시스템에서 방공체계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격미사일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들어온 것들을 계속해서 더 숫자를 줄여가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에어 디펜스를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충파 드론. 그게 뭐냐? 저층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 향해서
드론을 발사해요. 드론을 발사해가지고 날라오는 샤이들을 가서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충형 드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전투원들이 픽업 차량에 쌍발 기관총과 조준경을 달아서 그거를 기총소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공함항을 구축하면서 샤헤드들을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샤헤드를 가장 많이 요격하는 층이 어딜까요? 대부분 과학기술이 덧입혀져 있는 그 층을 생각하시겠지만 40% 이상의 샤헤드를 요격하는 층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대드론 팀에 의해서 요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학기술과 살아있는 힘이 결부되었을 때 전쟁의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뭐다? 하이로믹스 또는 맨드 앤 언맨드 티밍, 즉 유민 복합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드론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대드론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사일과 드론의 섞어 쏘기를 막기 위해서 멀티 레이어 에어 디펜스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층으로 방공 체계를 만들어 놓고 주요 도시를 감싸고 있는 대드론 체계를 그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이언 돔, 아이언 빔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언 돔은 뭐냐면 요격 미사일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이라든가 가자 지구에서 급조 미사일이 나옵니다. 가산 미사일과 같은 것들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안 되는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아이언돔의 레이더가 그것을 AI를 통해서 그 궤적을, 비행 궤적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 사람이 사는 곳에 떨어질 것이 아니네? 하면 미사일이 가다가 회피를 하죠. 하고 사람에 떨어질 것들 또는 민간시설에 떨어질 것들을 우선시 해가지고 그걸 먼저 가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아이언돔의 핵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당했죠. 왜? 물량 공세에 당한 겁니다. 거의 7,000발의 가산 미사일을 쏘는데 포대가 몇 개 안 되는 아이언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느낀 겁니다. 이 아이언돔도 뚫고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드래곤 플라이처럼 아이언 빔, 즉 레이저를 통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을 통해서 나온 것 또는 아이언돔과 동시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박격포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급조 미사일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AI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해서 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기존에 있는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 같이 운용되기 때문에 밀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가자지구라든가 레바논,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드론이라든가 급조미사일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그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대드론 체계의 핵심적인 요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얼입니다. 미군도 똑같이 이스라엘군과 마찬가지로 다층으로 이렇게 방공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게 되면 레이어 1, 그 다음에 레이어 2 정도가 결국엔 대드론 체계로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미군 같은 경우도 가성비 때문에 요격미사일로 그 비싼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지금 운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구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중동 지역에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논쟁이 벌어났지 않습니까? 샤헤드 136, 현재 이란에서 이제 그 개발한 것들은 2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 야, 그 몇 억 이상이 되는 요격미사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맞아라고 하는 가성비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미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너희들 인터셉터, 즉 직충형 또는 충파형

형태에 있는 직중형 드론으로 발사를 해서 이제 요격을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스쿼터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보시게 되면 SQUATTER인데 스쿼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뚫릴 수밖에 없다. 그 뚫는 것 자체를 스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전파에 의해서 조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나 강섬유 드론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대드론 체계인 젠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무력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젠머 중심으로 전파 중심으로 쌓여져 있는 대드론 체계는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스쿼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물량 공세, 전파에 의해서 100대가 이제 운영되는 군집돈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젠머에 의해서 30대가 무력화되면 나머지 70대는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스쿼터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또한 인공지능이 가미가 돼서 실시간 대응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공군을 보시게 되면 레이더에 점 하나로 보이지만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갑자기 6대나 5대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접근할 때는 가장 밀집 대응으로 와서 레이더에 의해서 한 대로 보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무지에 가까이 왔을 때는 그거를 전결해가지고 전투 대응을 펼쳤을 때는 그게 3대에서 5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레이더에서는 최초에는 1점으로 보이지만 임무 수행 직전에 다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무기체계보다 들어오는 위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스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드론 체계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들이 드론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드론 체계에서 미래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 체계 측면에서는 이 대드론 체계가 부대나 뭐 도시나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개인 전투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으로부터 전투부대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우크라이나, 미국, 이스라엘 다 봤을 때 대공체계와 대드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에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따라서 슬금슬금 비행해서 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의 개념이 확장되기 때문에 UGV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면을 따라오는 USV도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층을 할 때도 수직적으로도 다층이 돼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다층이 돼야지만 이런 대드론 체계가 완전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거.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지상 공중 대드론 체계를 운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것에 대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국가총력전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와 국가종유시설을 방어하지 못하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도 가장 중점적으로 도시와 국가종유시설을 중심으로 대드론 체계를 만들고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헤드136을 가장 많이 잡는 요격하고 있는 팀이 대드론 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드론 팀은 지상에서도 있고요. 공중에서 있는데 지상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 트럭에 쌍발 기관총,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준경을 AI를 덧입혀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만들고요. 팀장이 탐조등 또는 레이저 표적 기시기로 해서 하강하고 있는 드론을 표지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드론팀 또는 전투부대가 사격을 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대공화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공중 대드론팀은 뭐냐면 헬기 위에 초당 몇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니건을 장착을 해서 원거리로부터 샤헤드와 동일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측방에서 사격을 하면서 샤헤드를 군집 형태에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팀입니다. 즉 이런 지상과 공중 대드론 팀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와 국가 조기시설에 배치가 돼야지만 대드론 체계의 완전성이 강구가 되고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치 못할 유사시에 우리의 도시와 국가 종이시설을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최근 전쟁과 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석고 속입니다.

사전에 수많은 드론을 들여보내고 상대국의 방공체계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첨단 미사일을 꽂아 넣어서 상대국의 주요 도시와 국가 주기시설을 파괴하는 전술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다양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방 지역에 있는 도시와 국가 주기시설도 이와 같은 대도를 체계가 꼭 돼야지만 국가 경제와 경제 안보, 나아가 우리의 안보를 국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론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서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 마지막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

전쟁과 드론, 2편에서 전쟁과 로봇, 그 다음에 3편에서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AI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무기체계를 이 AI가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이 AI가 그 치명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공격용 또는 안보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의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쟁, 작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바꾸게 되면 감시, 결심, 대응이었는데 과거의 전쟁과 작전과 전투는 인력 중심으로 이러한 감시, 결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의 템포가 되게 늦었겠죠. 하지만 현재는 또는 미래는 AI 기술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감시, 결심, 대응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날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중 2022년 5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에서 전개된 전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진흥화 전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크라이나 군이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여 돌파구를 크게 형성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고 현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사학적으로 적은 반격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 규모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로부터 위성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고 자체 정찰대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저 지역을 러시아군이 도하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후방이 잘리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만 띄워서 계속해서 저 지역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우버택시 아시죠? 우버택시를 미국에서 우리가 예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크기를 지정해주고 AI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오게 만들죠. 똑같은 지휘통제 수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AI가 위치를 계속해서 최신화해주고 각각의 표적별로 성질별로 최적화된 타격수사를 계속해서 매치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를 3분의 2가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가 넘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군의 가용한 모든 수단, 포병, 전차, 드론, 그 다음에 MRS, 그 다음에 인간 전투원이 갖고 있는 대전차 화기까지 일거에 사격을 하게 돼서 적이 안에 있는 러시아군을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00대가 넘는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 일거에 무력화되고 1,500명 이상의 병력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투에 참전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규모가 일개 중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뒤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의 규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AI 시스템에 의해서 일개 중대 전투력만 보낸 상태에서 결국에는 약대 강의 전투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우버 형식의 AI 시스템인 GIS 아르타를 이용해서 적은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우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GIS 아르타가 표적 성실별로 각각에 맞는 타격 수단을 실시간 재배치하면서 동시에 사격한 후에 극강의 타격 효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던 진흥화 전투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IDF, 즉 국방군을 가자지구에 전개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서로 다른 세 개 방향으로 공격을 하면서 가자 지구의 북쪽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군은 두 가지 AI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라벤더, 두 번째는 가스펠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랜 분쟁의 결과 약 3만 7천 명, 4만 명에 가까운 급진주의자들의 인적 정보를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모션, 그 다음에 생김새, 말투까지도 다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타나는지를 다행역 감시 자산으로 확인하여 추적하는 것들이 바로 라벤더라는 AI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라벤더에 의해서 그 인원이 추적이 되고 이 인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해서 표적관리를 하게 되는 것들을 가스펠이라는 A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자지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급진주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위성이나 드론이나 인간정보에서 식별하게 된다면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지역으로 A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시켜 놓는데 거기서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다른 급진주의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는 2명, 3명, 4명, 5명 이상하네? 갑자기 여기 있는 데가 왜 갑자기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많이 모이지? 하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는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소구나 하면서 그거를 가스펠이 지휘소로 책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그 정보가 이스라엘 공군과 또는 미사일 부대에 공유가 되면서 바로 정밀타격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다 블럭 단위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블럭에 오늘 작전을 할 테니까 여기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다른 쪽으로 피신하세요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서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인적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원을 추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밀타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AI 시스템은 사람에 의해서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의 추적한 결과를 건물에 투영하여 그것을 표적한 후에 이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정밀 타격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핀포인팅 당했는데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란의 최고 지휘자가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했을까? 전 세계는 의아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메네이가 머물었던 지하시설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시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 모사들은 이란으로 침투해서 인간정보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메네이 측근에 있는 경호원들과 저 가택에서 일하는 인원들을 포섭을 하고 저 지하에 비콘을 설치하여 전자파가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긴트 위성, 즉 전자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들이 그것을 감지하여 저와 같이 디지털 트윈 형태로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저런 지하시설을 가시화시켜 놓고 미 공군은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그 포탄을 어느 지점에서 몇 도의 각도로 어느 속도로 뚫으면 될까라는 것들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공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미네이는 0.1초 만에 주요 지휘자들과 함께 폭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AI는 미 국방부에서 개발한 건데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정찰기, 전자감청, 휴민트 등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다영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멀티모달 방식으로 그것을 표적화합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팔란티어의 군사지도 시스템인 고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란 시내에 있는 CCTV를 해킹하고 그걸 통해 갖고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에 군사지도에 표정하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픽에서 세우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인 클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LLM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시간대

다양한 어떤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이것을 과거에 있는 행적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그 빅데이터를 보고 실시간대 프라이어리티 1, 2, 3, 4를 실시간대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AI 시스템은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고 맥락을 추론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기존 영상 신호 분석 AI와 결합되면서 무엇을 언제 타격해야 할지 제시하는 AI 전투참모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전투참모 또는 AI 전투참모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례로부터 우리는 AI에 대한 미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AI 참모 또는 AI 전투 참모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인간 지휘관이 결심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의 군사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모자이크 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투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그게 안에는 먼저 보는 감시 자산도 있고 결심하는 C2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하는 슈터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듯 작전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감시, 결심, 대응 자산을 실시간대 이합질산하는 것들을 모자이크 전이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AI 전투참모 또는 AI 전투참모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편성 측면에서는 군과 민간 AI 혁신기업의 융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디태치먼트 201이라는 기술 혁신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25년 5월 13일 미 육군이 4명의 AI 전문가를 예비군 중령으로 임관을 시킵니다. 이때 임관한 인원들이 누구냐면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 그 다음에 메타 CTO, 그리고 오픈 AI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오픈 AI 연구 총괄자 등이 임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미 육군이 이 네 사람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갖고 있는 그 기업 전체의 혁신 기술을 빨아들이겠다는 목적입니다. 또한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육군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AI 혁신 기업과 융복합하면서 이런 AI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I라는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만큼 군사 분야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AI를 잘 알고 군사 분야에서 적용해야지만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먹고 사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 분야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작전보안 차원에서 이 데이터가 죽고 사는 데이터로 바뀝니다. 즉 2시간이나 4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작전보안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장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대 전장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 다영역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지휘결심이라든가 타격체계에 연동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 즉 스타링크와 같은 적외도 군지위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AI를 군사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AI 자체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적외도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민간 분야에서 실시간대 창출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다양역 감시체계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드론, 전쟁과 로봇, 전쟁과 대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를 여러분과 소통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 멀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드론, 로봇, 대드론 그리고 AI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네 편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 체계를 알아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될 때 서둘러 우리는 경제 안보와 우리의 국가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

전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주제 캐터고리를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건강식, 즉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와 영양 성분 이야기를 해봤다면, 자, 이번 주는요, 우리 건강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건강 관리를 할때 중요한 요소들,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혈압 관리, 혈당 수치 관리, 체중 관리, 운동을 통한 신체 건강 관리,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관리. 자, 이 다섯 가지를 일단 메이저 캐터거리로 좀 잡아봤는데, 하나하나 할 얘기가 참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혈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평상시에 우리가 혈압도 많이 재거든요. 자, 그럼 이제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데, 혈압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혈압은 뭐, 그 혈관이 이제 그 피가 지나갈 때그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blood에다가 pressure 부르는 건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그냥 붙여서 발음하는 법만. 자,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돼서 쓰일 때 강세, 즉 힘을 앞에다 줍니다.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읽어보세요. 들어볼게요.
1: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0: 오케이. 자, 이게 높으면 하이를 붙일 것이고, 이게 낮으면 로우를 붙이겠죠. 고혈압과 저혈압. 자, 그런데 의학적 명이 또 있습니다. 같이 배워볼게요. High blood pressure. 요거를 hypertension이라 부릅니다.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미드 같은 거 보시면 hypertension이란 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상적으로는 high blood pressure 할수 있겠지만,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또 hypertension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High blood pressure. Hypertension. High blood pressure. Hypertension.
0: hyper란 말 자체가 위로 올라가 있는,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자, 반대로 low blood pressure라고 할 것이고요. 요거는 살짝 비슷하지만 달라요. hypo라고 합니다. hyper, hypo. 자, 저혈압은 이렇게 부릅니다. low blood pressure or hypotension. hypotension. 발음이 살짝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들어볼게요.
1: Low blood pressure. Hypotension. Low blood pressure. Hypotension.
0: 오케이. 문장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혈압이 너무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혈압 조절을 해야겠죠? 일단 뭐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체중을 줄인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절이란 단어를 무엇을 쓸지가 관건일 듯한데, manage 추천드립니다. manage라는 것이 뭔가 좀 매니저 할때그 매니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체중이라 아니면 뭐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걸 조절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control이란 말도 많이 쓰이는데, 자, 어쨌든 manage your blood pressure. It's very important to manage your blood pressure. 이 manage는 뭐예요? 적정선에, 즉 정상 레인지의 혈압이 있게끔 계속 관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manage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It's very important to manage your blood pressure. 자, 들어볼게요.
1: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your blood pressure.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your blood pressure.
0: 자, 심장은 아시겠지만 heart인데 그 뒤에 여러 단어들이 붙습니다. heartbeat 하면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이게 heartbeat죠. 심장 박동이고, pulse는 뭐예요? 이렇게 맥박 잡히는 거, 그죠? 요게 pulse, 이게 맥박이죠. 자, 먼저 들어보세요.
1: Heartbeat, pulse, heartbeat.

0: beat, pulse.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쿵쾅 쿵쾅 뛰는 게 heartbeat이고 heart rate란 말도 있어요. heart rate은 심장 박동수를 말하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 뭐 1분에 몇번 뛰는지. 맥박과 똑같겠죠. 박동수는 자 heart rate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건 heartbeat 자체는 박동 자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거는 동맥경화 이런 식으로 동맥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arteries 이건 좀 알아둘게요. arteries 주로 복수 형태로 쓰겠습니다. 자, 혈관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rteries 동맥이고요. 정맥은 vein 복수형 veins 일반 혈관은 blood vessel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요세 가지 들어볼게요.
0: Arteries, veins, blood vessels. Arteries, veins, blood vessels.
1: 오케이. 자, 혈관과 심장 박동. 자, 마지막으로 정상 혈압은 요건 뭐냐면 자, 숫자가 갑자기 나오는데 뭐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자, 혈압은 반드시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축기와 이완기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게 80에 120, 뭐 120에 8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20에 80이 가장 정상적인 혈압 수치라고 누구나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자, 수축기를 먼저 읽어요. 숫자도 이렇게 표기하니까 이거 120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냥 줄여서 120이라고 읽어도 돼요. 120. 자, 요 슬래시를 어떻게 읽냐면 over라고 읽어요. over 80. 120 over 80. 120 over 80. 이게 정상 혈압 레인지를 읽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수치가 뭐, 130 over 90가 될 수도 있고, 150 over 100이 될 수도 있겠고, 숫자는 그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읽게 되겠죠. 어쨌든 정상 혈압 수치를 읽는 방법을 얘기를 드린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숫자, 그, 요가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이완기 때 숫자도 높으면 안 좋죠. 그 두 가지 숫자를 다 봐야 된다고 의료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요거 한번 읽는 법 다시 들어볼게요.
0: 120 over 80. 120 over 80.
1: 좋습니다. 그럼 이걸 문장에 넣어볼까요? 나 혈압 120, 80 정상 수치야?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죠? 나 혈압 정상 수치야? 자, 이거 그대로 드릴게요. My blood pressure, 내 혈압이, is, 그대로 하면 돼요. 120 over 80. 120 over 80. 그 다음에 살짝 쉬고, normal range. range가 뭐예요? 구간이잖아요, 구간. 나 저기 혈압 120에 80이야, 정상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쉼표 살짝 찍고, normal range. 그 뒤에다 그냥 준 거예요, 부연 설명처럼. My blood pressure is 120 over 80, normal range. 그죠? My blood pressure is a little high, 130 over 90. 그죠? 130에 90은 살짝 고혈압 바로 전 단계잖아요. 그러면, 나 저 혈압이 살짝 높아, 130에 90이야. 이런 식으로 혈압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용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My blood pressure is 120 over 80, normal range. My blood pressure is 120 over 80, normal range.
1: 심장마비, 심부전증, 뇌졸중, 아주 위험하죠? 심부전증까지 갑시다. 심과 또 신은 다르죠? 자, heart attack, 많이 들어보신 표현입니다. 심장마비죠? heart attack, heart failure. 자, 이 failure라는 단어가 기관과 쓰이면 뭐 부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failure. 그래서 heart attack 하면 심장 마비고요. heart failure 하면 심부전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0: heart attack, heart failure. heart attack, heart failure.
1: 혈압이 많이 높을 때. 자, 뇌졸중 stroke. 이건 단어 그냥 딱 외우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0: stroke.
1: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이 파열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뇌졸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신부전증은 kidney죠. kidney. 신장이요. 그죠? kidney failure 하면 신부전증. 자, 어쨌든 혈액순환이나 혈액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압이 너무 높거나 그러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으로의 혈액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혈관이 파열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kidney failure.
1: 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고혈압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주어를 그냥 잡아주면 돼요. High blood pressure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다. Can lead to heart attack or stroke.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요거만 잘 쓰시면 돼요. Can lead to, 들어볼게요.
0: High blood pressure can lead to heart attack or stroke. High blood pressure can lead to heart attack or stroke.
1: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혈압은 영어로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앞에 힘 주시고 들어볼게요.
0: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0: Sure.
1: 정상회라 어떻게 있습니까? 120 over 80 이렇게 있죠? 들어볼게요.
0: 120 over 80. 120 over 80.
1: 정답이 heart attack versus stroke 들어봅니다.
0: Heart attack, stroke. Heart attack, stroke.
1: 자, 이렇게 해서 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이야기할 때 혈압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혈당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nny versus slim. Skinny versus slim.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kinny 그리고 slim인데요. 외모 관련된 단어들이라서 더욱더 진짜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skinny부터 할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kinny,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skinny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래어고요. 영어로 확실하게 발음하실 거면 skinny, skinny.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kinny 같은 경우는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좀 삐쩍 여인을 skinny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어감으로 뭔가 깡마른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skinn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bit of a negative nuance. It can depend on your tone,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So you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I was a skinny kid. Skinny, 깡마른, skinn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네, 제 표정 보이시죠? 네, 이것도 부정적으로 좀 말하는 거죠. 부모님은 너무 마르셨어. 그래서 여기서 too, T-O-O라는 단어까지 넣으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르셨어.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lim라고 하면 어색해요. 네, 여기서는 skinny라고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장이요.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네, skinny 청바지, skinny jean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영어로 skinny jeans라고 합니다. 네, jeans 이렇게 S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저 skinny 청바지는 너무 꽉 끼는 것 같아. 네, 여기는 skinny가 이제 형용사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청바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이거는 나는 깡마른 아이였어. 나 정말 말랐어. I was a skinny kid.

kid. Okay.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다음은 slim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도 슬림 아니고요. 이름절로 slim. Slim. 여기서는 I 발음이 있는데 I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에, 에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E도 아니고 에도 아니고요. 약간 중간이에요. 그래서 에 해볼게요. 에 거기다가 slim. Slim. 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Okay. Slim. 사람의 체격 등이 호리호리한 이거를 slim이라고 하고요. skinny보다는 긍정적인 어감으로 날씬한에 더 가까워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little bit of a negative nuance to it, but slim on the other hand means you are skinny but in a healthy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look slimmer. She has a slim waist.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Slim, 날씬한, slim.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너는 더 날씬해 보인다. 여기서 you look skinnier 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긍정적으로 아, 보기 좋다는 뉘앙스를 좀 넣고 싶으면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look slimmer. Oh, wow. You look slimm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lim waist. 그녀는 허리가 날씬하다. 그럴 때는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She has a slim waist. She has a slim waist.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오, 문장이 좀 길죠? 여기서 how do you manage? 원어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너는 어떻게 무엇을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How do you manage? 이거는 통째로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You have three kids and, you know, you're already in your 40s.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What do you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Very good. 정리해드릴게요. Okay. Skinny 같은 경우는 이 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깡마른, skinny. 그래서 이거는 맥락 따라서 아주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국 문화, 특히나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영어권 나라들에는 외모 관련된 말들은 아주 조심하게 사용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slim. slim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날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0: 라는 것도 있고요.
1: We have deliver, but we'll talk about that a little later.
0: 그래서 부모들이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는 거 잘 못한다고 생각한대요.
1: Whether it'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kid has forgotten what they were promised by the time it's time to deliver.
0: 이 부분에 설명드릴 것이 조금 더 있으니까 yes. 집중을 해주시고요. 먼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배달하다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쓰인
1: deliver. Deliver.
0: Deliver 하면은 mm-hmm.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도 있어서 mm-hmm. 예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1: Yeah. For example, you could say this. We never fail to deliver on our promises.
0: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면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mm-hmm. 문장이 여기에 이렇게 deliver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Deliver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고객들이 아니면 팬들이 원하면 mm-hmm.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you ask, we deliver. Deliver. 뭔가 그 표어처럼 포스터에 uh-huh. 들어가는 말처럼 많이 쓰이기도 해요. Fans ask, the artists deliver.
1: Do they deliver?
0: 네, 팬들이 right?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누구랑 뭐 collaboration 해주세요. 그러면은 we deliver 하면서 우리가 배달합니다. 뭐 배달하는 no. 물건은 없잖아요. 근데 그 요청한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를 deliver라고 yeah. 하는 거예요.
1: We did what you asked us to do.
0: Exactly.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약속까지도 아니에요.
1: Oh, yeah,
0: 약속이랑
1: sure.
0: 또 느낌이 다르지만
1: Because they didn't promise someone asked in that case.
0: 맞아요.
1: Right?
0: 그렇게 이제 여기서 핵심은 deliver가 꼭 배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right. 거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원래 문장으로 돌아와서 mm-hmm. whether 그러니까 부모들은 약속을 하는 거 잘하는데 지키는 거 잘 못한다. 그런데 whether it's because 이 이유 때문이든 또는 다른 이유 때문이든 이어갈 거예요. Mm-hmm. whether it'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kid has forgotten. Mm-hmm. 아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든 mm-hmm. 그 다음에 나오는 what가요. 이제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mm-hmm. what they were promised. Mm-hmm. 그러니까 어떤 걸 약속받았는지라고
1: right.
0: what they were promised.
1: Yeah, what they were promised. So they were promised a fry machine, mm-hmm. right? They forgot about that.
0: 그렇죠. 아니면 promised, 그러니까 forgotten을 강세를 두고 forgotten mm-hmm. what they were promised, 조금 what을 약하게 하면
1: yeah.
0: the thing they were promised, uh-huh. 그런 의미로 약속 mm-hmm. 받았던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든지 mm-hmm.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해석하고 읽어봤습니다. Mm-hmm. By the time it's time to deliver, 약속을 지킬 때가 됐을 때 아이가 뭘 약속했었는지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mm-hmm. 든 다음 mm-hmm. 문장 보겠습니다.
1: Mm-hmm. So she said whether, so you know we have to say or. Or it's because they actually forgot what they promised.
0: 네, 아니면 실제로 they actually forgot what they promised. Mm-hmm. 자신이 약속한 내용을 잊어버렸든지 mm-hmm. 여기서 what도 뭘 약속했었는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Yes.
0: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번역을 좀 섞어봤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잊어버렸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는지 간에 부모들은 약속을 잘 못 지킨다. 그게 한 문장이었어요.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And my dad is a clear example of that because when I was a kid, he promised me all these things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that he never actually delivered. And my dad is a clear example of that.
0: 그리고 저희 아빠가 a clear example mm-hmm. of that. 그런 확실한 예입니다. Uh-huh. of that이라는 것은 a parent forgetting.
1: Yeah, their forgetting
0: promise.
1: or not delivering the promises.
0: 맞아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확실한 예, 좋은 예입니다.
1: Mm-hmm. Why? She says because when I was a kid, he promised me all these things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that he never actually delivered.
0: 왜냐하면 왜 확실한 예냐면 when I was a kid 제가 어렸을 때 he promised me all these things 다양한 것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게 많아요
1: mm-hmm.
0: 주겠다고 promise 뒤에 이제 thing이 나오면 mm-hmm. 그것을 약속하다 우리 말로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겠다고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1: right.
0: 거죠.
1: So he promised to buy her those things. If 네. you promise someone a thing, mm-hmm. it's usually a physical thing that you buy or give to them.
0: 네, buy나 give가 포함되어 있다고 mm-hmm.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많았는데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저는 그걸 평생 영원히 기억할 거고요.
1: I can see that.
0: 그런데 또 그 물건들은 he never actually
1: delivered.
0: 그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1: All right,
0: 네.
1: let's find out more. Such as ice cream maker, cotton candy maker, a fries machine, a pair of boots, a trip to Egypt,

0: and a fishing trip. Such as ice cream maker, cotton candy maker, a fries machine.
1: Such as 예를 들어서 ice cream maker, 아이스크림 제조기, cotton candy maker.
0: Yes. Cotton candy. 네. Cotton candy.
1: 솜사탕. Cotton candy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요. 발음이 이제 우리가 그 면 또는 솜을 가리킬 때 코튼이라고 외래어처럼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음이 이제 cotton, T 발음이 안 날 때가 많죠. 특히 미국 영어에서.
0: Oh, yeah. So you can say cotton, but usually we say cotton. Cotton.
1: Cotton.
0: Cotton.
1: Cotton. 네.
0: It sounds funny.
1: Cotton, cotton candy.
0: Cotton candy.
1: 네. 그 콧소리 비음이 납니다. Cotton candy.
0: Cotton candy.
1: 그래서 cotton candy maker a fries machine. Fries machine이라고 했지만 fries maker라고 해도 되고.
0: Yes, fries maker, fries machine, fry making machine. Any of those.
1: 제조기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maker나 machine 아니면 making machine 세 가지 다 섞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e cream machine, cotton candy machine.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 거고 지금 이 세 가지 외에도 또 약속을 받았지만 못 받은 게 또 있습니다.
0: Yes. So what else did she not get? A pair of boots, a trip to Egypt, and a fishing trip.
1: A pair of boots. It must have been a special kind of boots.
0: Yeah, a particular one. Maybe some trend, right?
1: 그래서 그때 갖고 싶었던 부츠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a trip to Egypt. 이집트 여행. And a fishing trip. 낚시 여행도 한번 가자고 했는데 안 갔나 봐요.
0: Yeah, so she never went on those trips, right? Or got any of those things. Let's find out what she has to say in the last part.
2: And I'm sure, you know,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and I got really nice things instead. But don't think kids can't remember what you promised them because we do.
0: And I'm sure, you know,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and I got really nice things instead.
1: And I'm sure, 뭐 확실히 그렇겠죠. 뭐 그런 뜻으로 앞에 붙였고, you know,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이게 재밌어요. Along the way라는 거는 way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어디에선가 somewhere along the way.
0: Somewhere.
1: 마치 이제 지리적인 개념으로, 거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거리가 아니고 시간이죠.
0: Yeah, it's just time. As time passed by, he forgot. Basically, as I grew up, he forgot.
1: 예를 들어서 메간 선생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우리 같이 방송 시작했을 때 항상 하던 농담들이 있잖아요.
0: Oh, yeah.
1: Sweet potatoes, 500,000 won that I never actually borrowed from you.
0: Oh, you did.
1: 그래서 제가 빌린 적이 없는 50만 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somewhere along the way.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었다.
0: I stopped doing it.
1: Yeah, we stopped doing that. We stopped sharing those jokes.
0: I thought it got old.
1: 아, 좀 질려서.
0: Yeah.
1: 그래서 somewhere along the way라는 말이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발생한 일을 많이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he forgot somewhere along the way. 뭐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and I got really nice things instead. 그런 것들 말고도 대신에 정말 멋진 좋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0: All right. And lastly, she says, but don't think kids can't remember what you promised them because we do.
1: Don't think. 사실 don't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사들을 조합해서 우리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Don't worry. Don't do that. Don't touch it. Don't
0: eat it.
1: Don't forget.
0: Don't forget it.
1: Don't think는 많이 안 써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Don't think that,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Don't think kids can't remember what you promised them. 아이들에게 당신이 약속한 걸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Because we do.
0: We do.
1: 네. Can't remember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We do. We remember 하니까요.
0: Yes, we do remember that.
1: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she's referring to herself as a kid. She's kid at heart.
0: Oh yeah, well we always refer to our parents. So we'll always be our parents' kid.
1: Yeah.
0: So even as adults we say kid.
1: Still, yeah, it is interesting.
0: It's interesting, right? Yeah.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2: I think parents are very good at making promises, but are not very good at keeping them. Whether it'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kid has forgotten what they were promised by the time it's time to deliver, or it's because they actually forgot what they promised.

0: 네, 오늘은 부모가 아이에게 약속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Why do parents think it's okay to promise their kids something and then let it go without telling them? Don't you just love when your parents make promises and then break them but don't understand why you're mad?
0: 네, 첫 번째로 스카일라 씨가 Why do parents think it's okay? 부모들은 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To promise their kid something, 아이에게 뭔가를 약속한 다음에 and then let it go,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 They just don't 놔버리는 do it. 거예요.
0: 네. Let it go without telling them.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괜찮다고 왜 생각하는 걸까요? 라는 말이었고요.
1: And the next one by Morgan says, Don't you just love when your parents make promises and then break them, but don't understand why you're mad? Huh?
0: 여기서 don't you just love라는 것은 반어법인 것 같아요.
1: Yes, that's why it's don't you just love when 네. they do that?
0: 네, huh?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뜻인데 당연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1: Yeah.
0: 그다음에 don't you just love when도 많이 쓰이지만 don't you just love It when도 볼 수 있을 겁니다. Mm-hmm.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r parents make promises and then break them. Mm-hmm. 약속을 했다가 어기는데 but don't understand why you're mad.
1: Mm-hmm.
0: 왜 당신이 화가 났는지 속상한 건지 이해를 못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1: Mm-hmm.
0: 아, 너무 화나지 않나요? 라는 의미를 담아서 반어법으로 이야기해 준 문장입니다.
1: For
0: so,
1: sure.
0: The moral of this story is that we should keep our promises.
1: Yes. Please don't break your promises to anyone. Perfect. So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we promise to be back next time and we will not break i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I know why you're here. 왜 왔는지 알아요. 자, you want to continue reading this book? The day the world was weighed down. Okay. 자, 저번에 이 모든 사람들이 메리트, 우리 히어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제대로 못 쓰고 막 다들 이렇게 땅에 기어가고 네 그랬죠? So let us continue the story. But before we begin,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funny. Funny. 친구들, funny는 재밌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상한 그런 뜻도 있어요. Funny. Okay? The second word is to slide down. To slide down. 미끄러져서 내려가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to orbit. To orbit. 좀 어려운 단어인데 궤도를 돌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All 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Okay, so everybody is, you know, having a hard time. 다들 어려워하죠?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today. Let's start reading. Could you get me a glass of water, please? I feel funny. Mom shouted from downstairs. Merritt did a slow commando crawl to the top of the stairs with Shinoy dragging along behind. It's okay, Mom, Shinoy called. The Chaos Crew is here. Merritt rolled heavily down the stairs like a boulder and smashed into the shoe rack at the bottom. Here to help, he groaned. Shinoy slid down after him. 자, 엄마가 아래층에서 I feel funny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funny는 첫 번째 vocabulary word인데 하하하 funny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웃기다. 네, 아니면은 아, 좀 뭔가 이상해. 좀 수상해.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엄마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erritt는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여전히 못 써요. 네, Merritt did a slow commando crawl. 네, crawl은 기다. 네, 아시죠? 근데 이 commando를 보면은 이런 이 뜻이 뭐냐면은 뭐 특공대에서 이렇게 훈련할 때 이렇게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네,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림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2층에 있어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방식이 조금 여기에서 rolled heavily down 아주 그냥 몸이 무겁게 느끼니까 이거 굴러 내려오고 그러고 이제 우리 Shinoy도 미끄러져서 내려온 거예요. Shinoy slid down after him. To slide down 이거는 이제 과거 형태잖아요. 그래서 slide down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It's mega gravity, Merritt said. We have it on our world. Shinoy remembered mega gravity from series 3 when Merritt left the universe. Suddenly, it made sense. It usually happens because there's a mega space battle cruiser in low orbit around a planet, Merritt explained. Are you at war with another world?
1: Not that I know of, said Shinoy.
0: 아, 이 이상한 느낌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mega gravity, 자, mega 중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봐요. 자, 여기에서는 딱 Merritt가 it's mega gravity. 자, 뭐 우리 세계, 우리 그 우주에서는 mega gravity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Shinoy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it usually happens because there's a mega space battle cruiser in low orbit around a planet. 친구들 이 문장 너무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 이건 보통 행성 주위의 낮은 궤도에 아주 거대한 우주 전투 순항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 너 네 이 지구랑 누구랑 싸우고 있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슈노이가 not that I know of. 아니 나 모르는데. 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stop and think를 봐요. Shinoy had never heard of mega gravity before. 자 Shinoy는 mega gravity, 메가 중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true or false? 네 이거는 false죠. 들어봤죠. 네 그 이제 그 TV에서 이 한 에피소드에서 나왔죠. Alright, so he knows. Alright, let's continue. Merritt fiddled with his earpiece. Is that you, Bug? He said. Great. Could you do an exosphere scan directly above my position, please, buddy? 네. 자, Merritt는 여기에서 Bug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뭐 어떤 요청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Merritt fiddled with his earpiece. 이거는 그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Could you do an exosphere scan directly above my position, please, buddy? 네, 자, 뭐를 요청을 하는데 뭐를 물어보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 그 외기권 스캔을 좀 해줄래? 네, 뭔가 좀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Al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There was a pause. Roger that. I owe you a hot mocha with triple cream and marshmallows, said Merritt. Merritt slowly lobbed a coin to Shinoy, which was hard to catch because of its weight. Shinoy couldn't believe what he was holding, a Chaos Crew Void Transit Disc.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버그가 정보를 줬는데 I owe you a hot mocha with triple cream and marshmallows. 자, I owe you 할 때는 뭐 내가 다음에 쏠게. 내가 해줄게. 너 나 해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이거를 줄게. 네, 이제 이게 맛있는 드링크를 준다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은

메리트가 뭐를 던져요. 딱 이렇게 어떤 코인 같은 거를 던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it was hard to catch because of its weight. 네, 친구들, 이 코인이 너무 무거워서 잡기가 힘들었어요. 아, 모든 게 이제 막 다 무겁잖아요. 휴대폰도 무겁고, 네, 이 코인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을, 동전을 받았는데 딱 보니, 우와, he couldn't believe, 믿을 수가 없었어요. He was holding a Chaos Crew Void Transit Disc. 되게 특별한 디스크인 거예요. 이게 뭘까? 네, 이거 궁금하면은 계속 이제 앞으로 읽어야 돼요. Okay,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네, 이 코인, 이 그 디스크가 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 hope to see you soon. Take care, everyon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여러분들 또 우리 영어로 한 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그쵸.
0: 가정 영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우리 모든 엄마들의 손맛.
1: 손맛.
0: 맞습니다. 그래서 손맛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절대 흉내 못 내죠.
0: 그러니까요. 네. 단순하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레시피 같은 것을 따서 인터넷에서 따서 제가 해도 뭔가 그 맛이 안 나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만의 이제 음식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1: 그리고 엄마들의 레시피는요. 진짜 네. 어려워요.
0: 그렇죠.
1: 소금 조금만 넣어. 소금 조금만 넣고 그다음에 네. 맛술을 한 우큰 넣어.
0: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가요.
0: 몇 큰술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1: 없어요. 계량이 안 돼요.
0: 적당히.
1: 예.
0: 그래서 그런 굉장히 뭔가 마법 같은
1: 맞아요. 네,
0: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네. 활용해서 남편이 요리하는 상황을 만들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 특별한 손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특별한 손맛.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될것
1: 스페셜
0: 같아요.
1: 핸드
0: 아,
1: 테이스티.
0: 핸드 테이스티. 왠지 이렇게
1: 예스.
0: 이러면서 맛을 보는
1: 그렇죠.
0: 느낌 같기도
1: A
0: 하고.
1: little salty.
0: Right, right.
1: Yes.
0: 조금 짭짤하죠.
1: 그렇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설명하기 힘들어. 모든 엄마가 가지고 있거든. 이라는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1: 저는 없던데요.
0: 아, 없습니까?
1: 예, 저는 없어요.
0: 가끔 예외도 있나요?
1: 예.
0: 오케이.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렇다면 엄마 레시피를 썼는데 다른 맛이 난다는 남편에게 이유를 말해 줄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2: I use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1: Different?
2: Yeah, I use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1: Your mom cooking?
2: My mom's recipe.
1: Recipe!
2: But yeah, it tastes
1: 아,
2: different.
1: different. 아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특별한, your mother hand has a special. Right? Yes.
2: My mother's hand.
1: Hand. Yes, in Korean. 그런 게 있어요.
2: What?
1: 그런 게 있어. 지금부터 알면 돼요. 근데 you have not.
2: I have not
1: Yes, you have not
2: special
1: your mom hand.

0: Yeah, I have my hand.
1: 그렇지. 그렇게 so different taste.
0: Okay? So maybe you mean like special touch.
1: 그렇지.
0: Special touch.
1: Yeah.
0: Special touch though, is that an ingredient?
1: 응?
0: Is that an ingredient?
1: England?
0: The mom's, mom's hand, special touch, ingredient?
1: Indian?
0: Not Indian, you know, like sugar, vegetables, meat, an ingredient, special touch, mom's hand, sauce?
1: 아니야. 그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0: 응?
1: 그러니까 모든 엄마가 다 가지고 있거든.
0: 응?
1: 응. 설명하기가 엄마,
0: your
1: mom.
0: Mom.
1: 그렇지, your mom's special touch,
0: yeah.
1: you know? 그, but I can't say something about that.
0: Yeah. No, why?
1: Because every mother has a special touch.
0: Oh, they have a special touch?
1: Yes.
0: Really?
1: Mm-hmm.
0: What's wrong with my hands?
2: 손맛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할지 좀 애매했을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2: 그거 다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5: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4: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5: It's hard to explain. All moms have that.
2: Okay, guys, today's dialogue is here. 오늘의 dialogue 첫 번째 문장부터 볼 텐데요.
1: 네.
2: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집에 왔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너무 사랑이 샘솟아.
2: 그렇죠.
1: 웬일이야.
2: 이런 분위기. 근데 딱 뭔가를 먹어보더니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인 거예요.
1: 왜죠?
2: Right. 그때 이어집니다.
1: 예.
2: 아, 엄마 레시피를 썼는데 다른 맛이 나네.
1: 아.
2: 이때 이제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1: 미리 이건 맛없다라는 거를 이제 살짝 저변에 깔아놓는 거죠.
2: 와, 대단한데요?
1: 예, 그렇죠. I used my mom's recipe.
2: 아하.
1: 나는 사용했어.
2: 네.
1: 내 엄마의 레시피를.
2: Yes. 어순 좋아요.
1: 여기까지 끊을까요?
2: But
1: 하지만 it tastes. 그거는 맛이나 어떤 맛? 다른 맛.
2: 그렇죠.
1: 다르다라는
2: 걸 여러분 쓸 수 있어야죠.
1: 다른 맛이 난다 그러면은 difference겠네요.
2: 오케이.
1: Okay. 예. different
2: 명사랑 지금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different네요.
2: 그러니까 명사를 너무 많이 쓰는 그 습관 있으신 분들 많아요. 형용사나 동사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1: 쓰다. 죄송해요. difference 쓰죠.
2: difference?
1: 예.
2: taste difference. Let's see.
1: 아니에요?
2: Right? So I use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맞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사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맛, 뭐 다름, 뭐 이런 거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안 틀릴 거예요. 왜?
1: 네.
2: taste라는 동사를 알게 되는 이상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품사가 명사일지 형용사일지 이런 거 헷갈릴 없을 겁니다.
1: 네.
2: 자, 일단 different는 뭐예요?
1: 다른.
2: 다른이라는
1: 네.
2: 형용사입니다.
1: 네.
2: 오케이. 다른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죠. 자, 참고로 이 different이라는 거 강사 어디 갈 것 같아요?
1: different니까?
2: Yes. I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accent는 무조건 모음에 주셔야 돼요.
1: 네.
2: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ifferent. 이런 식으로 해서 different. 앞에 강세를 좀 많이 주세요. 자, different.
1: different.
2: Mm-hmm.
1: different.
2: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다른은 different이라면 같은은 뭐죠? 우리
1: the same.
2: Yes.
1: Mm-hmm.
2: Alright. Same 같은 경우에는 앞에 더와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Right?
1: 더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2: Right.
1: 네.
2: I mean they're the same, they're different. 이렇게 두 개 반열을 알면 좋겠죠? 자. 레시피라는 건 다행히도 이제 조리법이라는 뜻이지만
1: 네.
2: 외래어로 많이 쓰지 않나요?
1: 맞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익숙했어요.
2: 그렇죠. 좀
1: 네.
2: 익숙한데 우리가 레시피라고 이제 외래어 표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레서피에 가깝게 발음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레시피보다는 레시피. 레시피. 앞쪽에 강세를 주고 서에 가깝게 갑니다. 레시피. 레시피.
1: Recipe.
2: Mm-hmm.
1: Recipe.
2: 오, 오늘 발음 좋습니다.
1: Yes.
2: 자, 제가 앞으로는 이 taste 뒤에 뭐가 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2: 이 taste 뒤에 무조건 형용사 와야 됩니다.
1: Mm-hmm.
2: taste 뒤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한

0: 맛이 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1: 아하.
0: 뭔줄 아세요? 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1: 예.
0: 뭐 뒤에 형용사였죠? 뭐해 보인다.
1: 뭐에 보인다?
0: 너,
1: 룩, 룩. 예.
0: look 뒤에 형용사.
1: 네.
0: 이제 그거는 고정이 됐죠.
1: 그쵸.
0: 걔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1: 오.
0: Right? 그래서, 뭔가를 먹어봤는데, 이것은 tastes 어떤 형용사. 이런 맛이 난다. 무조건 고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은 거는,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good, 좋은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1: 네.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햄버거는 좋은 맛이 났어. 한마디로
1: 아하.
0: 맛있었어.
1: The hamburger
0: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1: tasted good.
0: good. Well,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 네.
0: Okay? So, the hamburger tasted good. How about this? Strange 말고 되게 괴상한 거 형용사로 한번 물어본 적 있잖아요.
1: weird.
0: Weird. 이거 뭐예요? Weird.
1: 내가 괴상해졌어요.
0: Alright. 그 수분, 뭔가 이상한 맛이 나. 현재형으로요.
1: The soup tastes weird.
0: Weird. Oh, the soup tastes weird.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헨젤과 그레텔의 할머니가 그린 숲이었나 봐요.
0: 아, 그런
1: 예.
0: 수비였나요? 맛이 좀
1: 그럼
0: 이상한데? 이러면서.
1: 괴상하죠.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amburger tasted good.
1: The hamburger tasted good.
0: The soup tastes weird.
1: The soup tastes weird.
0: Okay. So, 여기서는 엄마 레시피 썼다. But, 하지만 다른 맛이 난다. Yeah? 읽어보겠습니다.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1: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0: Different, right? 자, 이때 미션 들어가죠. 아, 그 특별한 손맛이 없어서 그렇지.
1: 아, 올게 왔네요.
0: 네.
1: That's becaus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1: 그건
0: 뭘
1: 때문이야.
0: 때문이래요?
1: You don't have, 너가 없어,
0: 가지고
1: 갖고
0: 있지
1: 있지
0: 않는 거죠.
1: 않아.
0: Yes.
1: 어떤 거를요? 여기서 끊을까?
0: 오케이, 좋아요.
1: 예, 어떤 거냐면은 그게 바로 이 무슨 터치. 아, 손 맛을 핸드 터치라고 하나 봐요. 손이 터치하는 그게 없대요.
0: 오케이.
1: 예.
0: 핸드 터치.
1: 핸드 터치라고
0: 너는
1: 할게요.
0: 그런 핸드 터치가 없어서 그렇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함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요게
1: 아하!
0: 나왔는데, 손에 집중을 너무 하는 바람에,
1: 손이 꼭 들어가야 될것
0: 이미
1: 같았어요.
0: 터치 자체가 손으로 건드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It's
1: 아,
0: okay. Alright, so special이라고 하면
1: special touch.
0: 특별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얘와 또 비슷한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단어를 하나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는 different 반대가 the same이었죠?
1: 예.
0: 자, 그러면 special 말고 뭔가 평범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O로 시작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좀 없으세요.
1: 오로 시작해요?
0: 아는 거, 뭐, 오로 시작하는 거 아니어도 다른 거 괜찮으니까 쉬운 거라도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1: 평범한은 약간 일반적인 뭐 이런 의미잖아요. So common. 예,
0: 오,
1: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common.
1: Common.
0: 자, good try였는데,
1: 예.
0: common은 흔한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1: 아, 좀
0: 여기서
1: 다르네요.
0: 평범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ordinary. Alright, 뭔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래서
1: 예.
0: 아마 그 중고등학교 문법 책에서 이 단어는 꼭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ordinary 하고 비범한이라고 해서
1: 맞아요.
0: extraordinary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
1: 아.
0: extraordinary가 약간 special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1: 네.
0: Okay, so ordinary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으흠.
0: Okay, 자, that's becaus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이래서 그렇지라고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1: 네.
0: Because 뒤에 뭐를 얘기를 해줘요?
1: 이유,
0: Because,
1: 이유.
0: 이유.
1: 네.
0: Right? Okay. 자, 그래서 앞에 어떤 문장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뒤에 이어갈 때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That's becau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가 아, 나 있잖아. 그거 저는요. 그 채소 안 먹었어요. That's becaus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뒤에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모양을 그대로 지켜서 앞서 나온 내용에 대한 이유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왜 이렇게 매일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1: 아,
0: 친구가. 그때,
1: 네.
0: 그건 네가 게을러서 그러지. 이거
1: 아하.
0: 어떻게 할까요?
1: That's because you are lazy.
0: 그렇죠. lazy가 게으른이니까 that's because you are lazy. 그럼
1: 네.
0: 몸이 더안 좋아져. 막
1: 맞아요.
0: 이러면서. 그죠? 자, how about this? 친구가, 너왜 이렇게 떨고

0: 없어. 막 이렇게 막 식은땀을 흘리고 왜 그래? 그랬을 때
1: 그거?
0: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긴장이 돼서 그래. 그건 내가 긴장이 돼서 그래.
1: That's because I am nervous.
0: Nervous. There you go. That's because I'm nervous. 그래서 굉장히 sweat 하고 있다. 예,
1: 그렇죠.
0: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유 추가하기. 읽어볼게요, you guys. That's because you are lazy.
1: That's because you are lazy.
0: That's because I am nervous.
1: That's because I am nervous.
0: 오케이. 자, 그리고 질문형도 가능하거든요.
1: 네.
0: 혹시 그게 뭐뭐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어본다기보다는 확인하는 느낌이죠. That is because를 어떻게 어순을 바꾸면 질문형이 될까요? That is를.
1: Is that?
0: 그죠? Is that because 뭐뭐뭐? 하면 뭐뭐
1: 오.
0: 때문이니?도 가능하겠죠.
1: 예.
0: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뭐, 내가 예쁘기 때문이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Is that because am I happy? Am I pretty?
0: 평소문은 유지를 해야죠,
1: 아,
0: 그죠?
1: 유지해야
0: Right?
1: 돼요?
0: So, is that because I am
1: Pretty?
0: pretty?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1: 아.
0: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널 좋아할까? 이렇게 친구가
1: 네.
0: 얘기했을 때, Well, is that because I'm pretty? 이렇게
1: 아.
0: 농담처럼 얘기할 수도
1: 우와,
0: 있겠죠.
1: 이런
0: 네.
1: 질문을 할수 있다니.
0: Yes. 자,
1: 네.
0: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1: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e special touch.
0: Alright, touch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진짜 만짐이라기보다는 그런 뭔가 손맛 같은 거,
1: 그쵸.
0: 나만의 그런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1: 아하.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0: 자, 이랬을 때
1: 네.
0: 특별한 손맛? 그 무슨 재료야?
1: 어머머머.
0: 모를 수도
1: 아,
0: 있잖아요.
1: 저 금시초문이신가 봐요.
0: 그러니까 요리를
1: 예.
0: 안 해본 겁니다.
1: 그러네요. Special touch is that an 그게 재료야 해야 되겠네요. 예.
0: 맞습니다.
1: 당연히 문장이 두 개니까 여기서
0: 그렇죠.
1: 끊어주고요.
0: 많은 분들이 이 재료? 지금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실 겁니다. 이
1: 재료?
0: 단어를 뭐라고 써야 될지.
1: 그러면
0: 음식 재료 있잖아요.
1: 재료가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네요.
0: Alright.
1: 음식
0: 자,
1: 재료?
0: 모르면은 you can just tell me.
1: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0: 오케이.
1: 한번 저기 생각은 해볼게요.
0: 오케이.
1: 재료는 준비물이잖아요.
0: Try 해보세요.
1: 준비물이니까 준비하는 게 뭐예요? Ready잖아요.
0: Are you ready? 할 때요?
1: Ready product.
0: 그냥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설기씨를 보호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 예?
0: Special touch. Is that a ingredient? 자, 요 단어는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들어봤을 법한데
1: 네.
0: 좀 매일 보는 단어는 솔직히 아니죠. 오케이, okay, it's okay.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죠. 자, ingredient라는 거는 재료를 얘기를 하고요. 혹은 성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1: 아하.
0: ingredient RE에다 강사 하나 찍어주세요. 이쪽에 첫 번째.
1: 이.
0: Okay? 그래서 ingredient 이렇게
1: Ingredient,
0: ingredient 이렇게 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gredient, ingredient.
1: Ingredient,
0: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음식 재료야?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special touch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컨셉이 없는 상황인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패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1: 맞아요.
0: 그냥 단어고요.
1: 예.
0: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잡아볼 수는 있겠죠. 바로 is that an ingredient? 그래서 비동사 나오고 그리고 주어, 그
1: 네.
0: 다음에 명사. 이런
1: 아하.
0: 케이스죠. 그래서 그거는 명사야? 이렇게 한거 아닌가요? 그렇죠?
1: 예.
0: 이거는 거의 뭐넌 학생이니?와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걔로 아주 간단하게 좀 여기 트레이닝을 한다는 느낌으로 입을. 오케이, 그래서
1: 예.
0: 주어에 따라 MREs는 바뀔 수가 있겠죠. 이 어순을 잡는 거예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나오고 주어, 그 다음에 명사 쓰면 주어가 명사니? 이렇게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Very simple and basic, but very essential. 완전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1: 네.
0: 단어를 하나 내뿜었는데 그게 이게 진짜 단어인가? 이게 덩어리 표현인지? 그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단어인지 궁금한 거죠.

0: 그건 단어인가요? That을 써서.
1: Is that a word?
0: 그렇죠. Is that a word? 원어민들이 이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게 진짜 실제 하는 단어, 진짜 있는 단어야? 아니면 너 지어낸 거니 지금? 이런 느낌으로 할 때, Is that a
1: 네네.
0: word? 이렇게 물어봅니다.
1: 한국에서도 사실 줄임말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그
0: 맞아요.
1: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있는 말이야?
0: 그렇죠.
1: 이렇게도
0: 워낙 주는
1: 물어보거든요.
0: 유행어가 많으니까
1: 네.
0: 원어민이 물어볼 수도 있지. Is that a word? Really?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이것들은 너의 것이니? 어떨까요?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
1: Are these?
0: 맞아요.
1: 예. Are these yours?
0: 그렇죠. Are these yours? 이렇게 하면
1: 오.
0: 이것들 너의 것이니?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네.
0: Very, very nice.
1: 요거 진짜 애기들한테 많이 쓸수 있겠다.
0: 그러니까요.
1: Are these yours?
0: That's right. 왜냐하면 is this yours는 많은 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복수로 쓰려고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요.
1: 말문이 막혀요.
0: That's right.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s that a word?
1: Is that a word?
0: Are these yours?
1: Are these yours?
0: 본문 읽어볼게요.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1: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0: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유, 답답하잖아요. 이걸 언제 설명하겠어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기 힘들어. 모든 엄마가 가지고 있거든.
1: 아, 진짜 이게 근데 최선의 대답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It's hard to, 그거는 힘들어 설명하기가.
0: 네.
1: 그러면 설명하다는 이제 어쨌든 얘기하기 힘들어 이거니까. It's hard to say. 아, it's hard to speak라고 할까?
0: Okay.
1: 예. 네.
0: 뭐,
1: It's hard to
0: alright.
1: speak. All moms, 모든 엄마들이 have that.
0: 그
1: 그걸 가지고
0: 대신
1: 있습니다.
0: 뭘까요? 그 대.
1: 이거요. 이게 바로 써드릴게요. Special touch.
0: 이제는 이거 알아두시겠죠? Okay.
1: Yes.
0: So, 모든 엄마가 special touch가 있거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speak를 썼네요.
1: 네.
0: Okay. 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요. 설명하다라는 구체적인 단어, 우리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1: 아,
0: explain, right?
1: 설명하다.
0: Right. So it's hard to explain, right? It's hard to explain. All moms have that.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참고로 여기 hard라는 게 나왔거든요.
1: 네.
0: 이거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1: 어렵다, 힘들다.
0: 맞아요. 여기서 제가 일부러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1: 네.
0: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ard하고 difficult하고 차이가 뭐냐, 둘다뭐 힘들고 어렵고 뭐가 차이냐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원어민들도 별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 네.
0: 그런데 저는 만약에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힘든 거고 이건 어려운 거다. 이건데 뭐냐면 어떤 수학 질문이 있어요.
1: 예.
0: 그 수학 질문 자체가 difficult해서 내가 굉장히 hard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주체가 힘들게 만드는, 그쵸? 그
1: 무언가?
0: 어려운 무언가를 말하고 그거를 느끼는 감정을 이제 hard라고 하는 거가 저는 좀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원어민들 그렇게까지 안한 경우도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느낌이 나에게 explain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it's difficult to explain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그래서 hard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1: 네.
0: 얘는 좀 난이도 위주고요.
1: 네.
0: 얘는 좀,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거의 위주다?
1: 네.
0: 뭐 굳이 따진다면요.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긴 구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네.
0: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조예요. 자, 뭐냐면요. 형용사 하다 이거예요.
1: 예.
0: 뭐 하는 게? 이 행동 하는 게.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형용사로 꾸며주는 그런 방식의 구조입니다. 이건 문법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줄 알아야 돼요.
1: 네.
0: So it's hard. 뭐 하는 게? To explain 하는 게. 오케이. 물론 explaining it is very hard.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요.
1: 네.
0: 그거는 좀 정돈되지 않은 영어로 취급을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하다 어떤 행동하는 게.
1: 예.
0: 자, 여러분들은 빈칸을 채워서 연습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지? 그거 설명하기 쉬워? 이렇게 하면 일단 그건 쉬워. 어떻게 해요?
1: It's easy
0: It's easy 설명하는 게
1: to
0: to
1: explain.
0: explain 하는 게. 자, how about this? 돈을 모으는 건 중요해. 자, 돈을 모으는 행동하는 게 형용사다 이 얘기잖아요.
1: 예.
0: 그건 중요하다.
1: It's important
0: important 돈을 모으는 건
1: to save money.
0: 그렇죠. to save money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2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1: 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s easy to explain.
1: It's easy to explain.
0: It's important to save money.
1: It's important to save money.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that's because 형성문. 그래서 그런
1: 네.
0: 거지. 갈게요. 그건 내가 그 특별한 손맛이 없어서 그렇지. 자, 그건 왜냐하면
1: That's because
0: 너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 그 특별한 터치를.
1: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0: There you go. 두 번째. 그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1: That's because you are lazy.
0: There you go. 하나 더요.
1: 네?
0: 그건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야.
1: That's because I am nervous.
0: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That's because you're lazy. That's because I am nervous.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형용사하다. 어떤 행동하는 것은? 자, 가볼게요. 설명하기 힘들어.
1: It's hard to explain.
0: It's hard to explain. Right? 자, 두 번째는요. 반대로 설명하기 쉬워.
1: It's easy to explain.
0: 그렇죠? There you go. 하나 더 해볼게요. 돈을 저축하는 건 중요해. 돈을 모으는 건 중요해.
1: It's important to save money.
0: You got it.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hard to explain. It's easy to explain. It's important to save money. 너무 잘하셨습니다, you guys.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3: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2: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3: It's hard to explain. All moms have that.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해결!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1: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4: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1: It's hard to explain. All moms have that.
4: Not dads?
1: Yes, you don't have that.
0: Yes! 월요일부터 완전 파이팅 잘하셨습니다.
1: 박수!
0: Good job, you guys.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그녀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going to go to bed.
0: 그렇죠. She was going to go to bed. 근데 아직 안 갔을 수 있다라는
1: 네.
0: 뉘앙스가 들어가 있었죠.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t's 형용사 to 동사 원형. 조금, 그렇죠. 난이도가 있었죠. 이거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영어를 배우는 건 재밌어. 재밌어, 영어 배우는 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쟁취하세요.
0: Alright. 자, 무조건 문장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짧게라도 좋으니까 많이 반복해 주시면 진짜 다 같이 늘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그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 띠임을 갖고 있는데요. 제목이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매한 라인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네. 이제 막 방송 활동 시작하고 제가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 소속사 대표님께서 19살인데도 어린이날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쓰이신데요?
1: 맞아요. 그 따뜻한 네, 그 대표 언니였는데 그 마음이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뭔가 스윗하고 다정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해요.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뭐
1: 그러게요?
0: 어린이날 선물 기대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영어 많이 가져가시게 되겠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또 한 주의 시작 되겠습니다.
1: No. All right. 출발해야죠.
0: 가정 영어로 출발해.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근데
1: 아.
0: 이게 목소리가 굵으면 더 웃길 것 같아요. 아, 아버지,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 숨기셨나요?
1: 아니, 그리고
0: 네.
1: 어린이날 선물은 숨기는 게 아니지 않아요?
0: 아, 그건
1: 산타클로스 선물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0: 갑자기 이날만 굉장히 어리광을 부리는 느낌이고요. 자,
1: 그러니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긴
1: 그거요.
0: 해요.
1: 청소년이
0: 네.
1: 아니고 성인도 아니면 어린이다.
0: 어린이다, 나는. 네, 오케이. 자, 이 문제.
1: 똑똑하네요.
0: 머리가 좋습니다.
1: 예.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빠에게 자신의 어린이날 선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2: Speak English to your daddy.
1: You're my daddy?
2: I'm your daddy. What? Of course.
1: Are you my daddy?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나는 쌍꺼풀이 없어갖고.
2: Huh?
1: No, okay. Daddy?
2: Yes.
1: Where is my present?
2: Your present?
1: Yes, because Children's Day. Yeah.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1: not
2: a child
1: 어머.
2: if you're over 14.
1: 14살 넘었다고 어린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참. 아니, 성인도 아닌데.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어린이지.
2: What?
1: I'm not adult.
2: Okay.
1: Yeah. So, I am 그 child yet.
2: Not really a child.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Book?
2: Yeah, I'll buy you a book. That's a good.
1: Wow! Thank you.
0: 네,
1: 아이고.
0: 제 생각인데
1: 네.
0: 혹시 일부러 아빠가 못 알아듣는 척 아닌 거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을 거란
0: 네,
1: 생각이 지금 드네요.
0: 약간 의심스럽죠.
1: 아,
0: 오케이.
1: 정말.
0: 네.
1: 아빠도
0: 아,
1: 고단수시네요.
0: 고단수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이제 아빠와 아이 사이에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나이 관련된 것도 여기 좀 나오기 때문에 뭐몇 살이 넘는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좀 중요하거든요. 자,
1: 네.
0: 생활 영어 많이 넣었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3: Well, I'm not an adult either.
4: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가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귀여워. Dad, 일단 불러보죠.
0: Uh-huh.
1: Where did you, my children's day gift? 네, 어린이날 선물을 어디에 숨겼냐? 이거네요.
0: 어디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숨겼나요?라고 했습니다. 자, hi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거형하고 PP 형태를 실제로 써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0: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직접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건
0: 틀려도 돼요?
1: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그
0: 오케이.
1: 다음에 얘는 딱 봐도 길잖아요?
0: 아하.
1: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히든이에요.
0: 오케이. 아, 길기 때문에. 자,
1: Yes.
0: hide, hide, hidden. 와우. Wow.

0: 아쉽습니다. Hid. H-I-D.
1: 아, 알았는데.
0: 이거는요, 알아도 또 잊어버려요.
1: 아, 왜 그러는
0: 이런 경우
1: 걸까요?
0: 은근히 많습니다. 네. So hide, 그 다음에 과거형은 hide가 아니고 hid, 그 다음에 hidden, PP 형태 되겠고요.
1: 기억하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의문사 한번 가지고 이명작 해보겠습니다.
1: 네.
0: Did, 만약에 이거 빼면,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제 거 뭐 선물 숨겼나요?
1: 네.
0: 에서 끝나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죠?
1: 어디에 숨겼나요?
0: 그렇죠. So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기타 등등 한국어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So where 그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for example, 너 어제 어디 갔니? 어제 너 어디 갔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그렇죠. Where, 그 다음에 did you go? Right. 의문, 질문 어순이 됐죠.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 자, how about this?
1: 네.
0: 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it?
0: 와. 와, 진짜 많이 내셨네요.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where 하고 할 수 있나요를 넣었어요.
1: 네.
0: Okay, very nice. Where can I find it?
1: 우와.
0: 저 이런 것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갔을 때, right? 근데 우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유 얘기를 하다가
1: 네.
0: Where can I find it? 아, 그러면 뭐 아일 몇 번에 있다 말해줄 수 있겠죠. Very,
1: yes.
0: very nice. Can I? 이것도 질문 어순입니다. 읽어볼게요.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Where can I find it?
1: Where can I find it?
0: 자, 그리고요. 단순하게 명사는 어디 있나요? 라는 위치, 그렇죠. 명사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ere is 명사? 이거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선물 어디 있어요? 그러면?
1: Where is my gift?
0: Gift, right? 이거는 뭐 뒤에 질문 어순 이런 거를 떠나서 단순하게 명사 어디 있나요? 할 때는
1: 네.
0: Where is my gift?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 어린이날 선물은 어디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1: 네.
0: Where did you hide my gift? 이러면 돼요. 근데 오늘은 아 어린이날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린이날을 따로 기념하거나 이런 거는 또 없어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 비슷하게 기념하는 곳들은 또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very,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Dad, where did you my...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Okay, 자, 이랬더니 갑자기 14살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지.
1: 근데 그건 진짜 맞긴 맞죠.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You're not a child. 더 이상 너는 차일드가 아니야. If you are 14. 너무면이니까 you are more 할게요. 예,
0: okay.
1: more.
0: 그냥 you are 14 그러면 너가
1: 14살이면
0: 14살이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걸 넘어가면이니까
1: 넘으면?
0: more를 썼네요.
1: 네.
0: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not a child if you are 14. 정답은
1: over가
0: 넘기는 거죠. Or more than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 나이가 몇 살 넘어간다, 아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위로 넘어가는 건 over 대부분 쓰게 됩니다.
1: Over.
0: Okay, so over 14. 자, 참고로 뭐 어떤 나이가 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이 아래다.
1: 못 미치는 거니까 미스 아닐까요?
0: Yes,
1: 미스.
0: 상상도 못 해본 단어를 쓰셨어요. 네. If you are Miss 14, sounds weird.
1: 예.
0: Okay. 자, 바로 under. Come on, right? 이번 거는 좀 영작을 어쩐지 잘한다 오늘 그랬는데 아 이런 날도 있죠.
1: 너무 예.
0: It's okay.
1: 자꾸 바람을 넣어주시지 마세요.
0: Alright, over 몇 살, under 몇 살, 얘는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외국 가가지고도 그런 놀이동산 가면
1: 네.
0: 그 매표소에서
1: 아,
0: 나이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거 써있잖아요. 그렇죠?
1: 그래서
0: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 뭔가 조건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child가 아니야.
1: 네.
0: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죠.
1: 그쵸.
0: 자, 만약에 뭐뭐라면 뭐 썼죠?
1: If.
0: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1: 네.
0: 그래서 문장 두 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1: 오호.
0: 자, 당신이 over 14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게 돼서 if 뒤에는 여러분들이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뭔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이거 입에 굳어야 됩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가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1: 네.
0: 당신이 당신은 성인이다. 당신이 21살이 넘어 있다면
1: yes.
0: 이런 느낌인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성인이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You are an adult.
0: 그렇죠. You are an adult, right?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21살 넘어 있다.
1: If you are over 21.
0: 21, right?
1: Yes.
0: If you are over 21.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너 배고프면 이거 먹어. 자, 근데 이걸 먹었는데 배고프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1: Yes.
0: Right? 이걸 먹어라.
1: Eat this.
0: 네가 배고프면.
1: If you are hungry.
0: 그죠? If you're hungry, there you go. 그렇죠?
1: Yes.
0: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
1: 오호.
0: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을 조건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1: 두 배 이상이.
0: 엄청 길어졌습니다. 네. Very nice. 자, 그리고 adult는요. 보통 여기 강세를 줘요. 그리고 adult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네. 드문 편입니다.
1: 아.
0: Alright? 자, 요거 adult까지 주의해서 adult. 한번 읽어볼게요. You are an adult if you are over 21.
1: You are an adult. If
0: adult.
1: Adult. If you are over 21.
0: That's right. Eat this if you are hungry.
1: Eat this if you are hungr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0: Okay, 자, 다음 문장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행히도 다음 문장은 방금 입영작 해본 거에 힌트가 좀 있어요.
1: 그러네요.
0: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Adult겠네요.
0: 이제 강세도.
1: Yes.
0: I like that.
1: Dirt. Yes.
0: Okay. 만나지 보겠습니다. Perfect. 자, 성인이라고 할 때 adul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ult. Adult라고도 하지만 좀 드문 편이다.
1: 네.
0: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에 강세 주고 adult. Adult.
1: Adult. Adult.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성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큰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자, 자라난 사람, 무슨 업이라고 할까요?
1: Grow up.
0: Something like that.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1: 아, 그래요?
0: 네. 틀려도 돼요.
1: 그러면 grow up은 아닌가 보네요. Grow
0: up 쓰세요.
1: Grow up.
0: Okay. 자, grow up은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Grow
1: 네.
0: up은 자라다예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1: N을
0: 넣고 hyphen. 자라난에다가 hyphen 그어줘서 grown up이라고 하면 다 큰 혹은 다 큰 사람이라는
1: 우와.
0: 뜻이 될 수가 있어요. 형용사 명사로.
1: 같은 의미로.
0: That's right. 근데
1: 네.
0: 이제 보통 grown ups들은 뭘 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아이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adult라는 단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Mm-hmm.
0: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어요, 문장이?
1: Either.
0: Either, right?
1: Yes.
0: 자, either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1: 들어봤어요.
0: 아, I'm not an adult either.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뭐도라는 뜻이긴 한데 뭐 뭐뭐도 뭐뭐 또한 할 때 우리 이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1: To를 왜 안 썼어요?
0: 그렇죠. 자, to하고 either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Okay? To하고 either 같은 경우에는 뭐뭐도라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1: 네.
0: 얘는 긍정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1: 아~
0: 앞에 긍정문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갈 때 써주고요.
1: 예.
0: Either는 앞에 부정적인 말이 있었다면 뭐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도가 아니라 뭐뭐도 아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yes.
0: 나는 adult도 아니다. 물론 I도 아니겠지만 이것도 아닌. 자, 요거는 직접 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난 마시는 차 있잖아요.
1: 예.
0: 나는 차도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don't like a tea.
0: 그냥 tea.
1: I don't like tea either.
0: Either, right? 뭐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I don't like tea either. 티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캐나다 사람도 아니다.
1: Oh.
0: 어떻게 할까요?

0: She is not Canadian either.
1: Yes.
0: Yes.
1: Right?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캐네디언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할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호.
1: Alright?
0: Yes.
1: 자, 이거 발음할 때 Canadian. Yes.
0: Canadian.
1: 이거
0: Canadian.
1: 발음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0: Yeah.
1: I don't like tea either.
0: I don't like tea either.
1: She is not Canadian either.
0: She is not Canadian either.
1: Alright, there you go. So, either는 사실은 발음을 어떤 경우에는 either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Either가
0: 네.
1: 되겠고요.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요. 이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긴 한데요. either를 써야 될것 같은 구간에 원어민들이 to를 쓸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고, 오히려 슬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거에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to,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는 either 쓰시면 안전해요. You understand?
0: Yes.
1: Alright.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자, 이랬을 때, 자, 알겠어. 그럼 이제 선물을 사주겠다 이거예요. 사주는데, 그럼 책을 사주마.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0: 너무 저 같아서 소름이 돋아요. 예,
1: 근데,
0: 갖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책 사줄게.
1: 본인이 원하는 걸 사주고 있네요.
0: 그렇죠. 예,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부모
1: 그렇죠.
0: 입장으로서. Okay, then I'll buy you. 난 너에게 사줄 거야. 뭐를? 책을. 그래도 책을 딱한 권만 사주시나 봐요. A book. 여러 권 사주셔야 될 텐데.
1: 왜냐면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0: 약간, 예.
1: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Perfect. Very nice.
0: 네.
1: 자, 발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북 아닙니다. 무슨 치는 북 이런 거 아니고
0: 네.
1: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북 하지 마시고 우에서 힘을 살짝만 싹 빼면서 book, book.
0: Book.
1: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갈 거예요. 두 번씩 해볼까요? book, book.
0: Book, book.
1: 네, 입 모양을 너무 모으지만 않으면 됩니다.
0: 네.
1: Alright. 자, 누구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죠.
0: 네.
1: get을 쓰기도 하고 buy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자, 오늘은 buy를 써서 사주는 동작을 더 강조를 해볼게요. So, buy someone something. 누구에게 사주는지를 먼저 쓰게 되면 전치사 필요 있어요?
0: 없어요.
1: 없습니다. 너무 편해져요. Okay? Buy me something, buy him something, you know, buy them something, right? So, 누구에게 사주는지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0: 예.
1: 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슬리퍼를 상대방이, 근데 이게 다 터진 거예요.
0: 아우.
1: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줄게.
0: 예.
1: 슬리퍼들을. 자, will 해볼게요.
0: I'll buy you a slipper.
1: 한쪽만 사주는 거거든. 아,
0: 아,
1: 그죠?
0: I'll buy you slippers.
1: Slippers, 그쵸? 한쪽만은 좀. Right. So, I'll buy you slippers. New slippers or something.
0: Yes.
1: 자, 이번에는 buy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들?
0: But.
1: Bought. 그럼 그녀가 나에게
0: Yes.
1: camera를 사줬어. 그녀는 나에게 사줬다, camera를.
0: She bought me a camera.
1: camera 아니라
0: Camera.
1: camera.
0: Camera.
1: camera 강세 많이들 실수하세요.
0: 네.
1: 예요.
0: She bought me
1: 여기에만 강세 주면 돼요.
0: camera. 오.
1: camera. 근데 진짜 무슨 이름절인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camera 나눠지는 순간 발음이 엄청 어색해집니다.
0: 네.
1: 한번 트라이 보실래요?
0: 예.
1: 자, 여러분들은 camera,
0: Camera, camera.
1: 예.
0: 어렵네요.
1: 어렵죠. 쉽지
0: 네.
1: 않아요. 그러니까 so 이가 없다고 상상하셔도 좀 나쁘진 않아요. 뭐 camera. camera 이런 식으로 right?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0: M만 살려주고.
1: camera 이렇게 되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발음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0: 네. Camera.
1: camera를 하는데 다만 빠르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형식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이런 상태의 형식이죠, 그렇죠? So I'll buy you a book. 전치사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너한테 북 사줄게, right?
0: 네.
1: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를 사주는지 먼저 쓸수 있죠? I'll buy a book. 근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For.
1: For you. 누구를 위해 사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0: Yes.
1: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귀찮은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매번 말하지만 뭐 3형식이다, 뭐몇 형식이다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저한테 예를 들어 듣게 되면 그걸로 예문을 바로 만들어 버리세요.

0: 아시겠죠?
1: 예.
0: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Well, I'm not an adult either. 오케이 then. I'll buy you a book. 오케이 then. I'll buy you a book.
0: 오케이, 미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첫 번째는요.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1: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오, 강세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3: Well, I'm not an adult either. Well, I'm not an adult either.
2: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절대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오케이. 자, 첫 번째는 where이라고 하는 의문사 활용해서
1: 네.
0: 질문 던지는 거였죠.
1: 오케이.
0: 질문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갑니다.
1: 으흠.
0: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자, 일단은 아빠.
1: Dad,
0: Alright, 당신은 어디에 숨겼나요?
1: where did you hide?
0: 저의 어린이날 선물을,
1: For?
0: 그냥,
1: No, 그냥
0: my,
1: my children's day gift.
0: 그렇죠. My children's day gift. by랑 좀 헷갈린 것 같아요. Just like that.
1: Yes.
0: 자, 다음은요. 너 어제 어디 갔어? 어디에 넌 갔니, 어제?
1: Where did you go
0: There you
1: yesterday?
0: go.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음흠.
0: 하나 더 해볼게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1: Where can I find it?
0: You got it. Where can I find it?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Where did you go yesterday? Where can I find it?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단어에 가깝지만,
1: 네.
0: 문장 뒤에 붙여서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겠죠, 그쵸?
1: 으흠.
0: So, either 하면 뭐뭐도 아닌 부정적인 느낌이었죠, 그쵸? 가봅니다.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Well, 이러면서 저는 성인도 아니에요.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그쵸?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으흠.
0: 자, 다음 가볼게요. 난 차도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안 마시는 거 좋아.
1: I don't like tea either.
0: 그죠? I don't like tea either,
1: Yes.
0: ri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걔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그녀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1: She is not Canadian.
0: Canadian
1: Canadian either.
0: either. There you go. 자, 이거 발음 은근히 헷갈리죠, 그죠?
1: 그 아직도 머릿속에
0: 네.
1: 안 남네요.
0: 왜냐면 캐나다는 Canada 이렇게 가는데
1: 네.
0: 이게 캐나다 사람 이름에는 Canadian 강세가 뒤로 하나 밀려요.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Yes.
0: So Canadian, Canadian. 요것도 연습 발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I don't like tea either. She's not Canadian either.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5: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4: Well, I'm not an adult either.
5: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아까 필기한 것 중에 hide 부분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형, PP형 틀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형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 경험을 표현하는 have PP를 한다든가
1: 예.
0: 뭐 시제 중에 have been ing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거 쓸 수가 없겠네요.
0: 네, 꼭 알아두세요.
1: 네.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세계 로켓 미션 해결!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2: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1: Book?
2: Yeah. Let's choose a book.
1: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Yea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소녕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ere an ATM around here?
0: 그렇죠. ATM은 기기 하나를 얘기하니까 an ATM이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Where 의문사로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1: 네.
0: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사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작을 해보시고요.
0: That's
1: 오늘의
0: right.
1: 미션 문장 꼭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1: 하지만 이거 말고도 미션 문장이 또 있었잖아요.
0: 그럼요.
1: 그것 또한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보시고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완전히 흡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work with me. 네, 우리 같이 출근해요. And 영어도 해요. Alright, so we're gonna do both. And please, if you don't go to work, that's okay. You can learn a lot of English here as well. So we have a dialogue for you, a situation. Let's check out the situation first. Here is the main dialogue for today. Okay, 전화회의 일정을 언제로 잡으시겠어요? When would you like to schedule the conference call? 이번 달 말이 좋을 것 같네요. The end of the month would be ideal.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I think so too. 며칠이 좋을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now they're trying to schedule. 자, 우리 출근 영어에서는 이제 business 얘기하다 보면 맨날 만나야 되고 통화해야 되고 서로 의논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So 그래서 이 conference call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Okay, online conference. 요새는 거의 온라인으로 하니까. 자, when would you like to schedule?

The conference call. 아주 기본 문제죠. 질문이죠. 자, 전화 회의 일정을 언제로 잡으시겠어요? So, 여기에서는 to schedule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는, 이 schedule은 보통 우리 다 알죠. 뭐, schedule. 이렇게 한국 분들도 많이 쓰는데, 동사로 많이 씁니다. 원어민들이. So, to schedule something, to schedule a meeting, to schedule a conference call, to schedule a trip. 굉장히 동사로 많이 씁니다. Alright? So, the end of the month would be ideal. 자, 이번 달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e end of the month. 이번 달 말이죠. ideal 한 거는, 네, 좋겠습니다. 근데 뭐,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죠. Alright? So, 다행히도 the other person says I think so too. 자, 며칠이 좋을까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갈까요? 아니, 며칠이 좋을까요? What date is good for you? 이게 안 나오네요. Okay, so what day works for you? Okay, now, 자, 우리가 보통 work 하면은 일, I work hard. 네, 이렇게 많이 아시죠? 근데 이 work에서, 이 office English에서는 work를 동사로 또 많이 씁니다. What works for you? 이게 뭐냐면은 what day is good for you? What day is okay with you? 자, 언제 좋을까요? 뭐 며칠이 좋을까요? 그럴 때 여기서 work를 합니다. So, the expression is work for you, work for me. 와우, wow, alright. 자, 이 출근 영어가 조금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네요. But this is real English. Okay? So let's learn real English.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When would you like to schedule the conference call? The end of the month would be ideal. I think so too. What day works for you? Okay, let's look at some of these patterns and phrases in more detail. Okay, key phrase, to schedule something. 자, 저는 스케줄이 너무 많아. 스케줄이, so 이거를 명사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는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So, I need to schedule an appointment. 자, 보통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도 많이 배우죠. 근데 여기에서는 to schedule로 씁니다. With Mr. Kim. 나는 Mr. Kim과 약속 일정을 잡아야 한다. 뭔가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네, I need to schedule an appointment. I need to schedule a meeting. Let's see the next one. Here we go. Schedule a meeting. Should we schedule a meeting with the engineering department? 자, 공학 부서와 회의 일정을 잡을까요? Okay, so should we schedule a meeting? To schedule a meeting with 이렇게 많이 하죠. Should we schedule a meeting with the engineering department? Should we schedule a meeting with 뭐 the Paris office? 뭐 이렇게 이제 뭐 해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브랜치가 있을 때, alright? Should we schedule an appointment? Should we schedule a conference call? 네. 그래서 이 동사 schedule이 굉장히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Alright, so to schedule을 뭔가 일정을 잡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kay? Alrighty, next one. Okay, key phrase. 자, I really like this phrase. And 좀 새로울 수도 있어요. Works for me, works for you. 괜찮다. 좋다. 근데 여기서 뭐 good, 뭐 okay 이 말이 전혀 안 나오죠. Alright, so that time works for me. 자, 서로 이렇게 이 시간 어때? 뭐 어때? 괜찮아? 야, okay. 저는 그 시간이 괜찮아요. 그럴 때, I like that time. No. 조금 더 business-like하게 해야죠. That time works for me. But you can also say that time is good for m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lright? It works for me. That time works for me. Oh, yeah, that place works for me. 뭐뭐가 works for me is okay with me. All right, next.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work for me. 자, 항상 물어보죠, 상대방한테. 언제 괜찮아?

0: 괜찮아? 뭐 언제 며칠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죠. So they work for me. 자,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저는 좋습니다. So Mondays work for me. 뭐 Monday afternoon works for me. That time works for me. 그러니까 모든 게 저하고 오케이 하는 거는 it works for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Time for shadowing, everybody. Okay, it's kind of like think of it as a song. Okay, 노래 같이 이렇게 흐름. All right, that's what we're looking for. So let's begin. When would you like to schedule the conference call? The end of the month would be ideal. I think so too. What day works for you? What day works for you? Oka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When would you like to schedule the conference call? The end of the month would be ideal. I think so too. What day works for you? Great. What day works for you? No. Okay. We're singing, everybody. All right. Let's do a quick review. Let's see how much of the main dialogue you remember. 전화회의 일정을 언제로 잡으시겠어요? 아, 이번 달 말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며칠이 좋을까요? Excellent job. All right, so we learned some great phrases to schedule. 그러니까 명사로 그냥 뭐 schedule, schedule이 어때? 이렇게 많이 하죠. So, what, 이럴 때는 what is your schedule like?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뭐를 잡다, 뭐 시간을 잡는다. 네, to schedule a meeting, to schedule an appointment, to schedule a conference call. So you can use it in these sort of situation. And also works for me, works for you, or work, you know, it depends. Work for me or works work for you. So sometimes S, sometimes no S. And that means that whatever it is okay with me.
1: I'm late for a schoo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탄력 받아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회사에 늦었어요. 그쵸? 바로 여러분들 late for work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I'm late for work. 아, 제가 지금 회사에 지각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ate for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am late for work. 해서 저 지금 회사에 지각했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회의에 늦었다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의를 되게 우리 외래어로 많이 씁니다. 그쵸? 미팅에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am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제가 지금 회의에 늦었거든요. 기사 선생님 조금만 더 속도 좀 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속도를 내는 건 speed up 혹은 step on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제가 좀 늦었거든요. 이런 얘기들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late for the meeting. 한 번만 더. 시작. I am late for the meeting. 해서 제가 지금 회의에 늦었습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비행기 시간에 좀 늦었습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행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비행기에 늦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떡해요? 그쵸? I am late for the fl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굳이 뭐 fly schedule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아, 지금 제가 지금 비행 시간에 늦었거든요. 라는 표현으로 I am late for the fl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late for the flight. 한 번만 더. 시작. I am late for the flight.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행기 시간에 늦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딱 시계를 딱 봤을 때 지금, 그쵸? 지각한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am late for ev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2: I'm late for school. I'm late for school.

0: I'm late for work. I'm late for work. I'm late for the meeting. I'm late for the meeting. I'm late for the flight. I'm late for the flight.
1: 자,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또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회사에 늦었거든요. 그쵸? 바로 I am late 하고 나선 for work로 말씀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시간을 완전 과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아, 저요. 오늘 회사에 지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지금 내가 이거 9시네 이렇게 하는 것과 아예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아, 나 오늘 회사에 지각했어. 어떻게 여러분 과거가 되겠죠. 그때는 I am late이 아니고 그렇죠. I was late for wor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각을 했다라고 완전히 과거로 얘기를 하는 거랑 어떻게 늦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I am late과 I was late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was late for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was late for wor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뒤에 today까지 넣으면은 그렇죠. 아, 오늘 내가 그냥 지각을 해버렸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과거의 표현이 되니까 요거 조금 의미 차이 구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회의에 늦었어요. 그렇죠? I am late for the meeti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제가 회의에 지금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혹은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일단 미래에 지금 늦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I am late이 아니고 뭘로 바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까요? 그쵸? 바로 will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바로 will 뒤에는 be가 필요하죠. 그래서 be 동사를 넣어서 I will be l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어순 구조가 뭐죠? I will be ba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것처럼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 will be late for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디에 지각할 겁니다. 늦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요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be late for the meeting 요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te는요, 지각한, 늦은 이라는 상태가 되고요. 이것보다 아예 회사나 학교나 어디에 일찍 도착할 때는요, 바로 early라는 거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은요, 어디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어디에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 바로 I am late for an event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great and fantastic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today. 안녕하세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매일 10분 영어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면 많이

0: 가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사실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먼저 비우시고요. Empty your mind. 예, 그다음에 아마 you will have more time for your happiness.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시간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 행복 찾기에 딱 하나의 일환이죠. 오늘도 문장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늘려가보는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re you ready?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Alright,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저녁 식사로 국수를 먹고 싶은 사람 하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인간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정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의향이나 자기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요. 뭐뭐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 궁금할 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로 who 하면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영어 부분이요. 바로 who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 누가 원합니까? 라고 해서 who wants, who wants to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뭐뭐 하고 싶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더 갑니다. Alright, let's try it out. Step 1. 자, 누군가 무엇을 원한다 라고 할 때 그런 패턴인데요. 바로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누구야? 요리하고 싶은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의향을 물어보면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아무리 많이 외우셔도 나중에 진짜 상황에서 입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 아, 물론 좀 즐겁게 누구?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테고요. Who wants to? 다음에 동작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o wants to have it? Who wants to have it? 그렇죠? 자, 이거 요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 그럼 앞에 똑같이 하시고 맨 끝에 동작만 쿡 하시면 돼요. Who wants to cook? Who wants to cook? 자,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 물론 뭐 비유적으로 쓸 수 있겠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예, 살고 싶은 사람 열심히 뭐 한다 이렇게 할 때 Who wants to live? Who wants to live? 그렇죠?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뭐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 당연히 동작만 떠오르세요. Who wants to eat? Who wants to eat?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지만 이거 외울 거 아니고요. 느낌을 여길 보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동작과 함께 기회 드릴 테니까 You'll give it a chance, right, to repeat this. 한번 해보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갖고 싶은 사람은 누구? 맞습니다. Who wants to have it? Who wants to have it? 자, 두 번째, 요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 동작 보시면서 Your turn. Who wants to cook? 네. 나중에 써놓거나 이것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다 하시면 기억에 꼭 남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나왔던 미션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지금부터 도전해 봅니다. Step 2. 저녁 식사로 국수 먹고 싶은 사람 누구야? 궁금한 거죠. 그러면 누구 아까 나왔잖아요. Who wants to have? 누가 갖고 싶어?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Who wants to have? 저녁을 먹는 거죠, 저녁. 그런데 그 저녁의 메뉴가 국수니까 누가 국수 먹고 싶어? 해서 뒤에 noodles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Who wants to have noodles? 보통 면발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누들이라고 단수로 쓰지 않고요. noodles라고 해서 보통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다음에 저녁으로라는 얘기니까 for dinner. 그래서 who wants to have 그렇죠. noodles for dinn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동작과 함께 장면 떠올리시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 좋다는 거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e next one. 모두를 위해 저녁을 요리하고 싶은 사람 있어? 궁금한 거죠? 그럼 아까 누가 요리하고 싶어? 그렇죠. Who wants to cook? 그렇죠. Who wants to cook? 예, 그런데 저녁을 요리하다 그러면 cook dinner예요. 아침을 요리하다 cook breakfast. 점심은 cook lunch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니까 for everyone. 어려운 거 없습니다. So who wants to cook dinner for everyon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누가 삶의 목적 없이 영원히 살고 싶겠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되게 쉽잖아요. 누가 살고 싶겠어예요. 아까 나왔던 who wants to live. 간단하죠? 길게 발음하시면 누가 떠나고 싶겠어가 돼요. L-E-A-V-E. Who wants to leave? No, no. Who wants to live? 아시겠죠? 그런데 영원히가 뭐예요? Forever. 그럼 누가 영원히 살고 싶겠어? 뭐 다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겠지만 D가 중요한 거죠. 인생의 목적 없이. 그럼 나 인생은 life고, 목적은 purpose잖아요. 그걸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없는 거니까, 예, with no purpose죠. With no purpose in life. 인생에서의 목적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거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행복감도 못 느끼고, 예, 매번 지금 막 열심히 해야 될 것도 나중에 하면 돼. 그래서 영생이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본다면. 자, who wants to live forever with no purpose in life까지 정리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마무리하세요. Try it again.

Alright,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저녁으로 국수 먹고 싶은 사람 누구? 라고 했더니 반응이 난 국수 말고 한식이 당기는데 라고 해서 나 한식이 당기는데 이건 또 뭘까요? 자, 먼저 앞에 나왔던 건 Who wants to have noodles for dinner? 이렇게 얘기했죠. Hey, who wants to have noodles for dinner? 이렇게 됐고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 분위기에 있다? I'm in the mood. 됐죠? 그래서 I'm in the mood for Korean food. I'm in the mood for Korean food.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happen to be in the mood for practice, then visit our website. 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즐겁게 보실 수 있고요. 뭐, 질문이나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열심히 즐겁게 하세요.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